탐진치 삼독심이 어느새 불보살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꾸 승화되어 가는 것을 자기도 느끼고 다른 사람이 보아도 현저하게 자꾸 향상되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냐 하면 평생을 부처님을 믿고 그렇게 정성껏 불공을 디리러 댕기고 기도로 하러 다니고 또 노래에 와서는 선방에 그렇게 철저히 다니고 그래도 며느리나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들이 볼 때에 영 그 고약한 그 성질이 고쳐진 것이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며느리나 아들들 눈에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절에를 다니시고 선방회를 다니시면서 참선을 하신데 어째서 그 저 못된 그 성격이 안 고쳐질까? 참 불교를 믿어도 헛 믿지 않는가? 이렇게 그 며느리나 아들 딸들이 볼 때 그렇게 보여진다면 그것은 참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만이 불교를 가장 진실하게 그리고 돈독하게 믿는 것처럼 입만 벌렸다 하면은 부처님, 관세음보살, 며느리 보고도 관세음보살 불러라, 아들 보고도 부처님을 믿어라, 입으로는 부지런히 포교를 한답시고 부처님을 갖다가 입에다가 걸고 사는데 그 성격 쓰는 거 보면 별로 존경할 만한 것이 못 되어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에 대한 회의심을 품게 하고 오히려 그 자기 어머니, 자기 시어머니 때문에 불교 믿을 생각이 나지 않게 만든다면 그러한 큰 문제, 그러한 큰 죄가 어디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금년 겨울철은 보사님의 선방 내가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정말 용화사 선원에 가면 정말 공부가 제절로 되고 거기를 가야 참 진짜 참선 정진할 수가 있다 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한철이 되도록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구 스님네 이 선방도 해마다 전국에서 좋은 청풍납자 좋은 선객 스님네들이 오셔서 참 아무 일이 없이 이렇게 정진들을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잘 못하는데도 천차만별이 있지만 또 잘 해나가는데도 이만큼만 하면 된다고 하는 한기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잘한 것처럼 형식상으로도 규칙을 잘 지켜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정진이 참으로 더 중대하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금년 여름은 금년 겨울은 정말 알뜰하게 정진을 하셔서 일대사 문제를 금년 이 삼동철에 아주 바닥을 내도록 결판을 내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정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봉산의 회룡사 대중, 또 원효사 대중, 또 이 팔정사 대중들도 설사 이 도량에서 백리 이상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항시 이 한 도량에서 조실 스님을 모시고 이 여러 이 스님네와 같이 한 도량에서 공부하고 있다고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철 동안이 하루와 같이
엄숙하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정진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실다웃게 참 정진을 하고 실다웃게 깨닫는 것은 마치 80 고령의 할아버지, 그 노인이 바람을 거슬렀고 물을 거슬러면서 한 척의 배, 한 척의 믿없는 쇠로 만든 배를 끌고 올라간 것 같아요. 배라고 하는 것이 밑이 없으면은 배가 가라앉아버리는, 나무로 만든 배도 가라앉아버리는데 쇠로 만든 배는 더 마를 것이 없거든. 바람을 따라서 무엇이든지 끌고, 바람을 등지고 끌고 가야 바람의 기운을 타서 수월하고, 물도 물의 흐름을 따라서 배를 끌고 내려가야 한결 수월할 텐데, 쇠로 만든 배, 그나마 밑이 빠진 배를 바람도 거슬러, 바람을 거슬린다는 것은 바람이 바람을 안고 막 나아간다고 말이에요. 물도 역수를 해서 물이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향해서 믿없는 쇠배를 끌고 간 것과 같다 하니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이냐고 말이에요. 그나마 그 배를 요새 무슨 장사와 같은 그런 그 장사가 끌고 간다면 혹도 모르는데, 젊고 혈기방장한 젊은 청년이라면 또 모르는데, 80묵은 아주 기진맥진한 그러한 노인이 믿없는 쇠로 만든 배를 바람과 물을 거슬러서 끌고 올라간 것과 같다 그래. 보통 사람 같으면 끌어올리려고 생각도 못하고 애당초 아주 포기를 해버릴 것인데, 이 참선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나이 많고 적은 것도 따지지 말고, 바람을 거슬리고 안 거슬리고 온 것도 따지지 말고, 또 물도 거슬리고 안 거슬린 것도 따지지 않고, 쇠배거니 나무배거니 또 밑이 있고 없고 한 것도 따지지 말라 이거. 이 배를 어떻게 끌고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도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다못 생각이 사이가 없어. 염념상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끌고 가는데 그 한 걸음 속에다가 평생 기량을 갖다가 다 거기다 쏟으라고.

전하고 저 언덕, 저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는 데에는 본래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강물, 강을 건너서 저 언덕으로 가는 데에는 목선이나 똑딱선이나 무슨 배를 타든지 배를 타고 건너가지만 우리의 생사 를 건너서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가는 데는 무슨 그런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다. 탄연대도 투장안이다. 탄연이 큰 길이 있어서 어디서든지 장안으로 길이 똑바로 뚫려 있는 것이다.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앉았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의 길에는 일직선으로 시간도 걸리지 않고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대도가 뚫려져 있다 그 말입니다. 요연 원불 인타오여 그 길이 요연해서 원래 다른 것을 인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야. 부처를 인해서 부처가 깨달아 주는 것도 아니요 조사가 깨달아 주는 것도 아니고 원래 시간과 공간으로 거리가 없이 바로 길이 직선으로 뚫려져 있어서 면목 분명 총일반이여 그 면목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바로 무엇을 볼 때 무슨 소리를 들을 때 총목벌이여 눈으로 무엇을 탁 보면 보는 그 찰나에 분명 그것이 면목 분명한 것이 총일반이여 모두가 다 똑같 일반이다. 백일 기도에 동참하신 보살님네는 설사 이 결제에 참석을 못하시고 댁에서 사신다 하더라도 백일 기도에 동참하시면 우리 이 삼동 안거에 방부를 붙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꼭 이 용화사 선방에 계신 것과 같은 그런 마음, 이 법당에 계신 그런 마음으로 생활 속에서 한 생각 한 생각을 단속하고 그 생활 자체가 정진이 되고 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도록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 철을 지내신다면 모든 업장이 바로 거기에서 다 소멸이 되시고 업장이 소멸이 되면 자연히 여러분은 크고 작은 모든 소원도 성취가 되실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부다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의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1000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1: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또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026년 평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평산강 연등문화축제 동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나상도
4: 남궁진의
3: 그럼 열정.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춘계의 가수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5: 잘생긴 얼굴, 훈실한 키.
3: 키.
5: 그리고 뭐 뛰어난 노래 실력은 당연한 거죠.
3: 당연하죠. 네.
6: 춘!
7: 춘계의 가수님 알려주세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사랑사 불교 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타 프로젝트 원담입니다. 이제 돌아가시고 열반의 뜻이고 화장해서 사리를 나눈 다음에 부처님의 이제 마가섭의 제의에 의해서 500 아라한들이 바로 우리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는 왕사성 라즈기르에서 조금 더 가면은 중림정사가 최초의 절 중림정사가 있습니다. 중림정사 뒤쪽으로 산으로 올라가면은 여기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이 산이 있어요. 여기에 중턱에 이제 예전에는 큰 동굴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날은 지형이 바뀌었는지 동굴 입구가 아주 좁아졌어요. 여기에서 이 이름이 칠렙굴입니다. 칠렙굴. 칠렙굴. 일곱 잎사귀라 그런 뜻인데 어떤 연유에서 이름이 그렇게 붙었어요. 여기서 부처님의 제자 500명이 모여서 합송을 했어요. 같이 외웠어요. 각 지역에서 부처님 들은 방식을, 들었던 것을 내용을 이제 한 사람이. 근데 아난존자는 모든 곳에서 다 부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다 듣고 기억하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아난존자한테 들으면 될 텐데, 아난존자가 그때까지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깨달음의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수다원만 얻었어요. 수다원만 얻었고 아란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아난존자가 다 외웠기 때문에 여기 합송하는 주제자가 돼야 되는데, 속으로는 이제 이 회의의 주제자인 마가섭이 아난존자를 앞에 세우면 되겠다 했는데, 그 중에 대중들, 다른 대중이 무슨 소리를, 이제 겨우 수다원 얻어가지고 어디 우리 앞에서 부처님의 말을 합송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 야, 이게 깨달음의 차별이 있는 거예요.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섭, 제일 큰 형님 마가섭이 아난존자에게, 네가 다음 모임까지 보름 동안에 어떤 수를 쓰더라든지 아란과를 얻어라. 너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한 줄로 안다. 너는 나를 잘 모셨고 정성스러운 시봉이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너는 이 생에 아라한을 얻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믿고 정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고민, 아난존자도, 아난존자도. 아난존자는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마음을 밝혀 깨달음에 이르도록 밤새도록 수행했다. 수행해서 다음 날이면, 내일이면 이제, 내일이면 결집 행사, 내일이면 그 행사에 가야 돼. 근데 아직까지도 밤에까지 깨닫지 못했어. 그게 아주 노심초사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계속 경행을 합니다. 걷기 명상이라고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서 자기 몸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관찰합니다. 이걸 가야 갔다 사띠라고 하는데, 자기 몸에 일어나는 모든 행동과 동작들을 다 알아차리는 걸, 수행, 그런 수행이에요. 가야 갔다 사띠라고 합니다. 몸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온 밤을 경행하게 앞에 우리 저기 황토길 걷듯이 그렇게 딱 닦아놨어요. 그 길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도,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세종께서 일찍이 나에게 아란다여, 그대는 공덕을 지었으니 정진에 몰두하라. 곧 번뇌를 부수군 아란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다시

자기 자신을 이제 격려하고 복돋우면서, 아, 부처님께서는 말을 함부로 하시지는 않는 분이지, 듣기 좋으라고 나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놓으면서 다시 왔다 갔다가 이제 마음에 들떴다가, 조바심에 들떴다가 가라앉으면서 천천히 마음이 평온하게 평소심대로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피곤해져서 지쳐서 이제 땅에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안전자리 병상에 살짝 누우려고 누워요. 그 순간에 두 발이 땅에 떨어지고 두 발이 땅에 떨어지고 머리가 아직 베개에 닿지 않는 그 찰나에 집착이 텅 비어버려져 그의 마음은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이렇게 경전에 나와요. 찰나에. 모든 것은 깨달음은 찰나에 이루어진다. 찰나에. 그래서 우리한테 도노라고 하잖아요. 갑작스럽게. 찰나에 질척비약이 일어난다. 그치? 그 생각이 오색실처럼 쫙 가다가 생각이 우리 생각이 오색실을 뭉쳐난 것처럼 막 엉클어져가지고 계속 가거든. 그것이 한순간에 딱 잘라져가지고 텅 비어버린 것처럼 하늘과 땅 사이에 그냥 내 무게중심이 해체된 것처럼 그런 순간이 온다. 그때 번뇌가 다 떨어져, 아, 하는 소리가 저절로, 아, 이제 해탈했구나. 해탈했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어디서부터 벗어났단 말입니까? 자기 생각에서 벗어났다는 소리. 자기 업에서 벗어났다. 업이 바로 자기 생각이거든. 그러면 세계가 실제하고 내 몸이 실제한다는 이것이 답화된 겁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나도 있고 세계도 있고. 그럼 뭐가 긁어치고. 마음에 드는 게 있고, 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그냥 딱 보면 그냥 갈등이 생겨버리잖아요. 내가 있고, 세계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시간적인 한계에서 늙고 병들고 태어난 거 있고 죽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고정관념이거든. 이게 해체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떨어진 것이 바로 수다, 유신견이 떨어진 거고, 오원이? 오원이 모아임을 알게 된 거죠. 예. 생생한 경험을 하는데 경험의 중심은 없어요. 경험의 중심이 해체된 거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도 다 해요. 근데 자각을 못해서 그렇지. 너 아주 재미있게 뭐푹 빠지면은 생생한 체험하는데 그때 내가 있고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무라일레라고 그때 아는 존재는 드디어 정진을 시작한 지 40일 만에 깨쳤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아라한이 됐다 이 말은 번뇌가 완전히 다 떨어졌다 이 말이죠. 번뇌가 떨어진 것은 업이 아니 다 떨어졌다. 번뇌라는 게 바로 자기 업따라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관념이 다 타파됐다. 나도 있고 세계가 실재한다 이런 관념이 다 떨어졌다. 그럼 그분의 상태는 어떤가요? 항상 평온하고 근심 걱정이 없고 그걸 청정한 안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청정한 안락이다. 자, 그런데 아난 존자가 드디어 이제 깨닫는 날 아침에 딱 됐어요. 칠흑골에 다 모였습니다. 모이니까 아난 존자의 안색을 보니까 가섭 존자가 굉장히 큰 형님이 걱정을 했거든요. 아, 아난과 못 얻어서 어떡하지? 근데 딱 보니까 아난 존자 얼굴이 훤하고 그냥 둥그런 달덩이 같고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훤하고 피어난 연꽃처럼 아침에 빨간 햇살에 피어난 황금빛 연꽃처럼 훤한 빛이 보니까 뭐지? 아난 존자가 기뻐하면서 아나나 아나니 드디어 깨달았구나. 그걸 칭찬해 줍니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선제 선제 선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500 비구들이 이제 왕사상 그 칠핵굴에 다 모여서 이제 결집을 합니다. 그때 경륜론 3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불교를 경전을 다 세 묶음으로 나누면은 3장이라고 하는데 경장, 율장, 논장,
국경은 이제 우리

건강경 바야신경하는 이런 모든 경전들을 경을 다 모아놓은 걸 경장이라 그래요. 장. 근데 왜 장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삐딱가를 번역한 건데 네, 이제 여기 합성해가지고 이게 구전으로 이때 기록된 게 아니에요. 글로 쓴 게 아니에요. 구전으로 구조대로 한 400년, 500년 전성되다가 스리랑카에서 처음으로 경전으로 글로 기록이 돼요. 기록할 때 그때 스리랑카에서 기록했는데 야자수의 일종인 야자의 파리가 있거든. 그걸 삶아가지고 사각형을 내가지고 그때다가 철필로 이렇게 써요. 써가지고 그걸 그게 이제 한 장, 두 장 이렇게 되니까 실로 묶어야 돼. 묶어가지고 이렇게 내 이렇게 보거든. 이렇게 봐요. 근데 묶어서 보관할 때는 대바구리 같은 데다가 넣거든요. 대바구리에 넣기 때문에 대바구리를 삐딱가라 해요. 그걸 장이라고, 장. 감출장자, 이 한문으로는. 이제 남방에 가면 그렇게, 본래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관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경률로, 논은 뭔가, 논은 이렇게, 논서, 뭐 용수의 중론이라든지, 아비담마라든지, 뭐 논서, 구사론이라든지, 이런 논서, 경에 대한 주석서를 다 모아놓은 걸 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삼장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경을 다 외우는 사람을 삼장법사라 해요. 그런데 이제 경은 우리가 안한존자가 외우고, 안한존자는 부처님 그 시봉할 때 이미 약속 받았잖아요. 제가 안 들은 것 한 개도 없게 어디 딴 데에서 내 없을 때 법문하신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들려주세요 이렇게 했죠. 그래서 부처님이 다 외우고, 안한존자가 다 외우고 있어요. 유는 우발리존자, 머리 깍사였던 이발사였던 그분이 있었죠. 우발리존자. 그리고 이제 논서는 어느 특별한 한 사람이 제자가 만든 게 아니고 논은 계속 저술이 됐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이렇게 모아졌어요. 그래서 특별히 한 제자가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뭐 부타고사라든지 삼사백년 후에 계속 논서가 계속 나오거든. 그걸 다 모아야 되니까. 그 논서가 공부할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안한존자가 이제 다 대중 앞에 불자를 딱 두고, 불자라는 게 선사선생님들이 방장선생님이나 이제 뭐 우리 종경선생님들이 법문할 때 들고 있는 거 봤잖아요. 본래는 먼지 털이를 했어요. 네, 이걸 들고 이렇게 중생들이 먼지를 털어준다고 상징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한존자가 이걸 다 들고 이제 여시하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430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언젠가 부처님께서 사회국 교원장사에 1250명의 비구와 함께 계실 때의 일입니다. 여시암은 제4회국 기수급 고덕은 여대비구정이 1250인구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안한존자가 아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는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자세히 따져보면은 이와 같이 들려짐이 나에게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돼요. 들려졌다. 부처님이 나한테 부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다 이거죠. 들려짐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전 읽을 때마다 자기 자신이 안한존재가 돼야 돼요. 남의 걸 듣는 게 아니고 경전 읽을 때 아 진짜 부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일러주신다 이렇게 하고 읽어야지. 아 이거 남의 말이네, 책으로 됐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처님 말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니까. 경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바로 아 내가 안한존재가 돼야 돼. 그래서 그 여시 아는, 그래서 아야, 그게 아가 안한존재의 아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돼야 돼. 그래야 실감이 들지. 항상 불교가 2500년 전이니까 나한테 아이고 오래간만에 멀리서 왔네 이러면은 언제 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내 눈에 왔을 때 아 부처님이 진짜 내 앞에 와서 일러주는 거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예? 이렇게 해서 결집까지 끝나니까 부처님의 일생이 여기서 이제 다 막을 닫고 마지막으로 세계불교의 소통과 실용주의적 접근을 향해서 나아가 봅시다. 21세기 통섭의 시대입니다. 통섭 컨실리언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통섭 모든
옛날에는 서로

분파적으로 분과적으로 나눠졌던 것이 지금 한 곳으로 모여요. 지금은 정보가 한 곳으로 모입니다. 빅데이터 시대 아닙니까? 네,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보가 전부 다 모여요. 고고학, 옛날에 역사, 고고학, 뭐 문학 이런 게 따로 했는데 지금 정보가 한꺼에 모였기 때문에 통섭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정보가 다 융합이 돼요. 이때 불교를 하는 사람은 수행자는 양자 물리학도 알아야 되고 과학 철학도 알아야 되고 세계 역사도 알아야 되고 심리학도 알아야 되고 왜 모든 내과학도 알아야 되고 다 통섭해가지고 다 알아야 돼. 각 처에서 지금 질문이 새로운 정보가 종합돼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보편적인 불교, 부처님이 가르쳤던 무아, 공,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 자비와 지혜, 번뇌를 줄이는 것, 함께 깨닫는 법, 함께 살아가는 법, 이런 식으로 공통된 거라고 평등. 특히 남녀 평등을 세계불교에서 지향해요. 세계불교.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보편불교를 지향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수준에 자기한테 맞는 불교를 선택해야 돼. 윗바사나 좀 유익하면 윗바사나 좀 하다가 삼선이 유익하면 삼선 하다가 연불이 유익하면 연불로 하다가 유익한 대로 종합해서 하면 됩니다. 자기한테 이익되는 대로 어떤 것이 최고가 아니고 해보고 자기 수준에 맞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안내자가 필요하죠. 우리도 이 병은 저 병은 이 의사 저 의사 많지만 주치의가 있잖아요. 주치의가 한 의사 선생님한테 계속 가면은 그 선생님이 자기 상태를 알아서 처방을 잘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세계 모든 다양한 불교 종파가 가르침이 있지만은 자기가 믿는 한 선생님이 있다면은 그 선생님한테 네, 제가 지금 수행 정도 이런 정도인데 지금 제가 이런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하면 좋습니까? 또 바꾸면 좋습니까? 다음에 제가 더 나아지는 어떤 수행을 더 첨가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주치의가 있으면 좋지. 예. 그게 이제 안내자죠, 안내자. 예. 그런 게 있으면 좋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일미법이다. 일미, 한맛이다. 한맛, 해탈, 열반이라 한맛이다. 이 말입니다. 일미, 원테이스트. 자, 부처님의 마지막 경제에서 한 가지만 꺼낸다면 무엇일까? 7불 통계. 과거 일곱 부처님도 함께 말씀하신 칭자지 436페이지. 우리 같이 읽어보고 대미를 장식합시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착각한 것을 깨끗이 하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지앙막작 중상봉행 자정의심 시제불교 사파파파사카랑 고살라사우파삼파다 사치타파리오다파나 에타부타라사사나. 이제 가야 돼서 모두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다른 의미로 다시 만나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0: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1: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2: 그때 인재 의원 선사의 어로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1: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2: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의 봉안대에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작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소주 한잔 드시면서 블리어팁을 보시는 아버지가 절에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따님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오는 7월 부산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막을 올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사찰 음식을 비롯해 불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립니다.

0: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국 대종사가 국회 정각회 법석에서 마음 농사부터 지으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끈 이헌승 정각회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됐습니다. 불조사리 환지본처를 기해 천일 정진에 들어간 회암사가 600일 정진을 마치고 700일 정진에 돌입했습니다. 주지 인공스님은 인과의 법칙을 강조하며 끊임없는 수행을 당부했습니다. 동국대 일산병원이 신관 건립을 추진하며 시작한 모금 캠페인에 승속과 세대를 뛰어넘은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기부가 지역 의료 거점 구축을 향한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 그림 자극 만석중 득도기의 독보적인 가치가 학술 대회에서 새롭게 규명됐습니다. 대회에서 기존의 제한적인 인형극의 개념을 깨고 인형 연행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안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7월 부산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막을 올립니다. 1988년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38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부는 한국의 세계유산은 물론 살아있는 불교 문화유산의 가치까지 전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1: 세계유산의 보존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오는 7월 13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제48차 위원회가 막을 올립니다. 196개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회의는 50여 개의 연계 행사와 함께 한국 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 외교 축제로 펼쳐집니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 눈길을 끄는 콘텐츠는 천년의 뿌리를 이어온 불교 문화 유산입니다. 해외 대표단을 부산 범어사로 초청해 진행하는 특별 만찬에서는 전통 문화와 한국 불교의 정수를 모감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2: 전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한국의 전통을 알리기 때문에 이번 통해 저희들은 국가 한국이 갖고 있는 그런 무형과 유형의 유산을 전 세계인들에게 마음껏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 불교 문화 유산의 진면목은 회의장인 백스코에서도 펼쳐집니다. 축구장 2배 규모로 조성되는 대한민국관, 즉 K-헤리티지 하우스에서는 한국의 세계유산과 무형유산, 전통문화를 한자리에서 선보입니다. 이곳에서는 전통 불교 의식인 수륙제와 영산제가 장엄하게 시연되고 해인사와 통도사 등 한국의 산지 승원의 전시 체험 부스가 마련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양주 회암사지 등 한국의 대표 불교 유산도 세계인들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3: 수륙제 공연이라든지 전시 부분들도 같이 이루어져서 전반적으로 그 사찰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무형유산, 그리고 유형 부분들이 전반적인 불교 문화들이 잘 소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 회의장 밖에서도 한국 불교 문화를 직접 경험할 기회가 이어집니다. 회의 참가자들을 위한 특별 투어에는 통도사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불국사와 석굴암, 회암사지 등 다채로운 불교 유산 코스가 마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범정부 보고회에서 이번 세계유산위원회가 대한민국 문화 역량과 글로벌 리더십을 세계에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인류 공동의 유산을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이끌어내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산, 이른바 K-헤리티지의 진면목을 널리 알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1: 181건의 글로벌 의제가 다뤄지는 국제 외교의 장 속에서 천년을 이어온 한국 불교 문화 유산이 K-헤리티지의 깊이와 정신 세계를 전하는 핵심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BTN 뉴스 이지훈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홍보에 템플스테이를 많이 활용해 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5: 네, 지금부터
0: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부산 백스코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현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병건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BTS 공연과 같은 일회성 행사에서 바가지를 방지하기 위해 홈스테이 등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는 6월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숙박비 바가지 논란이 일자 부산 범어사와 내원정사, 양산 통도사와 밀양 표충사 등 부산 경남권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들이 방사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희영 문체부 장관은 한국의 세계유산과 K컬처

0: K-관광을 동시에 알리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사찰 음식을 맛보고 템플스테이로 한국의 산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 정각회 법석에 오른 해국 대종사가 정치인과 불자들을 향해 내면의 마음 농사부터 지으란 엄중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끈 이헌승 정각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공로패 수여식도 진행됐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1: 6.3 지방선거로 인해 한 주 앞당겨 열린 국회 정각회 수요 정기법회. 전국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국회 정각 선언은 모처럼 갈등을 내려놓은 불자 의원과 대중으로 북적였습니다. 법석엔 충주 석종사 조실 해국대종사가 올라 대립과 갈등에 익숙해진 현대인을 향해 일침을 놨습니다.
2: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을 다 내 생명처럼 생각해서 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내 마음에 상처 받지 말고 한 생명으로 아는 것을 우린 중생제도라고 하는데.
1: 스님은 청년 시절 금강경을 읽으며 마음을 항복받는 법을 고뇌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어둠을 없애려 걸레질을 할 게 아니라 등불 하나를 밝히면 그만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어둠을 없애는 법을 고민하지 말고 어둠이 본래 없는 근본적인 방법이 뭔지 살펴봐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외부 조건이나 환경 탓을 하기 전에 각자 마음 농사부터 잘 지으라는 당부인데 마음 바꿀 생각 없이 세상만 바꾸려다 보니 갈등이 생긴다는 지적으로 해석됩니다.
2: 내 마음 길들여서 내 마음 농사 지어가지고 언제 어느 날 보더라도 내 마음을 돌아보는 그 행복 자체가 나와 둘이 아니라는 법을 가르쳐준 그걸 생사가 없는 불생불멸법이다.
1: 특히 서구식 무한경쟁에 매몰된 정치권과 사회를 향해 전체가 360도 사방으로 걸어가면 모두가 1등이 된다며 꼴등의 아름다움과 배려의 가치를 역설했습니다. 눈과 귀로 보는 세상의 조건에 속지 말고 내면을 돌아보라는 당부입니다.
2: 꼴등이 참 아름다운 거다고 생각을 하면 꽃 같은 한 마음인데 중생심으로 안 가고 진여심으로 가요. 꽃 같은 마음인데.
1: 법회선 재작년 7월부터 국회 정각회를 이끌어온 이헌승 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공로패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회장은 22대 국회 반환점까지 정치권 불법 홍보와 외호에 앞장섰고 불교 관련 입법 현안 해결 등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3: 정각회장이 아니라 이제 불자 국회는 한 사람으로서 불법을 증파하고 널리 홍보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국회에 올린 해국대종사의 가르침은 정치권의 선거의 승패를 넘어 국민을 위한 진정한 마음 농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12.7 범난 피해자인 영월 법흥사주지 대웅당 삼보대종사가 어제 오후 3시 58분 법납 61년 세수 76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삼보대종사는 오대산 상원사주지 소임을 맡고 있던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12.7 범난 당시 강제 연행돼 혹독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2008년엔 12.7 범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할복을 시도해 불교계에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삼보대종사는 인재불사를 강조했던 은사 탄허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2020년 탄허대종사 37주기 달해제에서 장학재단 설립기금으로 30억 원을 쾌척해 사부대중에 귀감이 됐습니다. 삼보대종사의 분향소는 오대산 월정사 화엄로에 마련됐으며 연결 및 다비식은 내일 오전 10시 월정사에서 엄수됩니다. 부산 황령산 마하사의 전통사찰 보존지 강제수용 재결 취소 판결과 관련해 조계종이 전통사찰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인정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계종 대변인 묘장스님은 어제 논평을 통해 지난 2월 대법원에 이어 이달 14일 부산지방법원의 마하사 전통사찰 보존지 수용 재결 취소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전통사찰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인정한 중요한 판결로 공공개발 명목하에 수행 환경을 침해받아온 불교계에 객관적인 법적 보호 절차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부산 마하사 토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강제 수용하기 위해선 전통사찰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허가와 종단 대표자인 조계종 총무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간과한 강제 수용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

0: 이번 회 부산 개최를 기념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가무형유산 최유현 자수장 초청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지난 21일 박물관 1층에서 방장 정여대종사, 수좌 수불스님, 주지 정호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국가무형유산 최유현 자수장 초청 수공덕 한 땀에 담은 수행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자수를 단순한 공예가 아닌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과정으로 조명하고 서사적 흐름에 따라 구성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등 총 3부로 나눈 전시에서 최유현 자수장의 대표작 50여 점이 관람객에게 선보입니다. 불교 문화의 정수인 불교 자수의 정신성과 예술적 가치를 확인하고 우리 전통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전시는 범어사 성보박물관 2층 기획전시관에서 오는 8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팔공총님 동화사 사중스님들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나섰습니다. 동화사 주지 선광스님을 비롯한 동화사 스님들은 지난 26일 동화복지재단 부설 무료급식소인 자비의 집에서 배식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스님들은 이날 천인분의 무료급식을 도우며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동화사 주지 선광스님은 부처님의 자비를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수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화사 스님들의 무료 급식 봉사에 급식소를 이용한 어르신들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불조사리 환지 본처를 기해 천일 정진에 들어간 경기도 양주 회암사가 600일 정진을 마치고 700일 정진에 돌입했습니다. 7차 입제에는 주지 인공 스님이 법석에 올라 정진을 독려했는데요. 인공 스님은 인과의 법칙을 강조하며 눈앞의 괴로움에 흔들리지 말고 끊임없는 수행으로 내면의 평안을 찾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회암사가 지난 17일 불조사리 환지본처 600일 기도를 회향하고 7차 정진 입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회암사 주지 인공스님은 600일 동안 흔들림 없이 정진한 사부대중의 원력을 치하하며 700일 정진 화두로 인과를 강조했습니다. 인공스님은 불교의 핵심인 인연법과 인과를 철저히 믿고 따를 때 삶이 변하고 최상의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 이 세상에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이 법칙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나중에 미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1: 부처님 인멸 후 수많은 종파가 생멸했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의 법칙이 바로 인과라는 겁니다. 스님은 현대인의 스트레스 역시 인과로 육체적인 괴로움은 몸을 가진 자연스러운 결과지만 마음의 괴로움은 결국 스스로가 만든 것으로 이 인과를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이 수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과거세에 사지를 절단했던 가리왕 일화를 예로 들며 몸이 마디마디 잘리는 극심한 고통에도 부처님이 원망 대신 자비심을 낼 수 있었던 것도 인과법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가리왕이 부처님의 사지를 하나하나씩 자를 때 부처님이 원망한 마음, 원한 마음이 하나도 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믿어지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인과의 법칙, 인연법에 대한 깊은 그 믿음이 있으면은 참아집니다.
1: 인공 스님은 남은 400일 기도 중에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 조급해한다면 인과법을 온전히 믿지 못한 증거라며 지금 선업을 짓는 데 충실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회암사 천일기도 동참 대중은 인공스님 법문으로 남은 400일 정진에서 인과법을 철저히 관찰하고 실천해 나가길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동국대 일산병원이 지난해 12월 신관 건립을 추진하며 시작한 모금 캠페인, 땅 한 평의 원력 캠페인이 6개월째 접어들며 승속과 세대를 뛰어넘은 기부가 이어졌는데요. 지역 의료 거점 구축을 향한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3: 지난해 12월 개원 20주년을 맞아 신관 건립을 주요 사업으로

0: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기금 모연에 나선 동국대 일산병원. 의료원장과 병원장을 비롯한 교직원부터 모금 캠페인에 동참하며 신관건립의 필요성을 호소했는데 이후 기부금 모연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5년간 600억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동국이라는 이름의 지역 의료 거점 구축을 향한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1: 처음에 예방병원부터 급성기, 초급성기를 포함해서 나중에는 회복 단계에 있는 요양병원, 요양원까지 포함하는 메디컬 클러스터가 되는 것이
0: 불교병원의 발전을 염원한 사부대 중의 기부엔 승속도, 세대도 구분이 없습니다. 4살 어린이 불자가 엄마와 함께 땅 한 평의 원력 캠페인에 힘을 보태는가 하면 어느 노 비구니 스님은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찾아와 현금 1억 원이 담긴 보자기를 전달했습니다. 현금 다발을 묶은 노란 고무줄이 삭을 만큼 청빈한 삶을 산 이 스님은 불교 병원으로부터 자비 정신이 세상에 퍼지길 기원했습니다.
2: 그 수행하시면서 한 푼 한 푼 모은 그 정재를 우리 불교 병원에 회향하시겠다고 너무나 감동이었고 이 말로써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0: 동국대 일산병원을 향한 각계각층의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 넉 달간 모연한 기부금은 같은 기간 전년 대비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전무한 상급 종합병원이 불교병원에서 탄생하길 바라는 원력이 모인 겁니다.
2: 또 하나의 의료불사에 같이 동참하고 그 공덕을 회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지금 그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많이 지금 전해주고 계세요.
0: 병원 20년 역사에서도 신관건립이라는 초대형 불사는 처음이기에 어느 때보다 불자들의 관심이 중요한 시기. 신관이 들어서면 뇌, 혈관, 심장 질환에 대응하는 초급성기 병원으로 거듭나 의료 혜택이 더 크게 돌아갈 것으로 동국대 일산병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바로 옆에 있는 당신의 친구, 가족, 바로 당신의 이웃들한테 도움이 되는 조그만 성의가 될 것입니다.
0: 불교병원의 미래를 내 손으로 세우겠다는 사부대 중의 값진 원력은 자비인술에 매진하는 의료진에게 큰 응원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전통 그림자극 만석중 득도기의 독보적인 가치가 학술대회에서 새롭게 규명됐습니다. 학계에선 글이나 대사가 없어도 시각적 움직임만으로 충분히 서사가 성립된다며 기존의 제한적인 인형극 개념을 깨고 인형연행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안됐습니다. 보도에 양육은 기자입니다.
4: 불교의 심오한 교리를 말로 풀고 노래로 묘사하며 연희로 연출하는 세계 유일의 종합대기설법 땅설법. 한국땅설법학회가 지난 23일 한국 유일의 전통 그림자극 만석중 득도기를 주제로 제4회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삼척 안정사, 인형연행의 독보적인 가치를 규명한 허용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개원 교수의 새로운 시각이 주목받았습니다. 허 교수는 기존의 제한적인 인형극 개념에서 벗어나 인형을 활용한 모든 예술을 뜻하는 인형연행으로서의 인식전환을 제안했습니다. 허 교수에 따르면 안정사 땅설법 내에서 인형을 매개로 삼는 연행은 확인된 것만 10가지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 전통 인형극의 전체 종류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한 사람이 조종, 변사, 반주를 동시에 수행하는 전설적인 삼위일체 연행 방식과 그림자 인형극 형태가 고스란히 전승되고 있어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5: 만석중 득도기와 같은 특성은 하나의 만석중이 아니라 수십의 만석중이 형상으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4: 또한 허 교수는 그동안 학계가 무원극인 만석중 놀이에는 서사가 없고 안정사의 만석중 득도기에는 서사가 있다고 단정해온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에 경각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서사와 언어를 동일시한 학술적 오류이며 대사나 소리가 없더라도 시각적 이미지와 움직임만으로 서사는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5: 그러니까 서사가 분산되어 있다, 추상적이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은 가능할 수 있어도 서사의 유무를 중심으로 해서 만석중 놀이와 만석중 득도기를 비교하는 방식의 접근은 이제는 폐기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4: 이어 단순히 최초, 유일이라는 수식어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장르를 유연하게 넘나드는 연행의 독창성과 전승 신뢰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국가 무형유산 지정 등 공식화 과정에서 전승 주체의 현실과 맥락을 고려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처럼 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준 안정사의 만석중 득도기는 일제강점기 민족문화 말살 정책 등으로 인해 급

0: 우리가 알 수가 없었는데 다혜스님이 만석 중 득도기를 보고 비유를 하자면 공룡 화석에서 공룡이 걸어 나오는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건 대단한 이 문화재 발굴이죠.
1: 이번 학술 대회는 한국 불교 전래 초기부터 서민의 삶과 호흡해 온 독창적인 땅설법과 전통 그림자 극의 미래 가치를 세계에 증명해 나가는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창녕 영축산 청년사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경례 특설 무대에서 봉축 법요식 및 효잔치 음악회를 지난 24일 봉행했습니다. 청년사는 주지 무영 스님과 이파남 신도 회장, 우기수 도의원 등 4부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 법요식과 음악회를 봉행하고 지역민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주지 무영 스님은 오늘 우리 불자들은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법요식에 이어 열린 효잔치 음악회에는 트로트 가수 강문경, 금잔디, 박구윤 등이 출연해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흥겨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청년사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문화 행사와 자비 나눔을 통해 지역 포교 중심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천태종 NGO 단체 나누며 하나 되기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앞두고 국가 유공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나누며 하나 되기는 어제 서울 관문사에서 국가 유공자 행복 위문품 전달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생활 건강 물품 500세트는 서울 남부 보훈지청 등 5개 기관을 통해 6.25와 월남전 참전용사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사장 진철 스님은 나라가 있어야 불교도 할 수 있다는 애국불교를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훈 가정을 위한 자비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달식에는 나누며 하나 되기 이사장 진철 스님과 정책실장 광일 스님을 비롯해 장효정 서울 남부 보훈지청장 등이 참석해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우리 불교 유산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밝히는 빛이 되길 기대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 함께 응원과 기도를 전해야겠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삼보대승야 종인영예 흥내미온미신 현시안보시누나 삼천세계무법설법

문 도망망사계 지중유구 예수여 공곡지전성 무한무종약 신담인월

충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중 노소

인등사팔 연등기도 성지 참배동 참리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작법안기묘원자우보기 설명이항의에 청종옹의에 수제제체 수미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불법문종 신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비타마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 삼재 팔란 사백사병 일시소면 일일료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

0: 기에는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사연에 몰려 사연에
4: 연불 좀 듣고 싶은데.
5: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 수 있잖아요.
3: 뭐야? 보살 성문 스님.
6: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7: 네.
8: 대무릎도?
6: 관절 복음.
8: 걸을 때도?
6: 관절 복음.
9: 일할 때도?
6: 관절 복음. 내 어깨도?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10: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 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11: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12: 관절복음 정말 좋아요.
11: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0: 관절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 아빠 최고!
2: 관절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3: 선택하길 잘했어요.
4: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5: 관절 고민? 관절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2: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3: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4: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5: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4: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열정으로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 여행사 지금 문의하세요. 010-9568-9275번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칭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0: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0: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점험매주야 신소일체주야 신.

시방 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화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굽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음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

지라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쓰리가 지음한 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을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보여 내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 끊고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 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치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웨.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 산책.
1: 하몰산 백양선원에서 오련 포단 거일념 홀로 좌복 위에 우뚝한 모양으로 앉아 화두에 일념 집중하니 의단 동로 방광해 화두 의심 덩어리만 홀로 드러나고 지혜 광명 나타나네. 제조 경성 활금조 우는 새 소리 풍경 소리로 오늘 아침 도량이 활발하고 일조 청풍 자왕래 선방에 한 줄기 청풍이

0: 스스로 불어오고 불어가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3: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4: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늘 건강경 봉찬의 방생 뷔페의 날입니다. 방생은 아시다시피 다 생명을 놓아준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한편 단순하게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유로움을 우리가 항상 일구어줘야 된다, 북돋아줘야 된다. 또 그 이면에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탐욕의 마음을 내려놓는다. 또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는다. 집착의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이것이 곧 내 스스로를 방생하는 일이거든요. 내 스스로의 마음이 활짝 무생명의 이런 한이로운 자유스러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온 세상은 우리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주하는 바 없이 마음을 갖다 항상 집착 없이 써서 항상 자유로운 내 마음 온 세상과 함께하는 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만드는 일이 바로 또한 방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 과도한 탐욕, 분노, 이 어리석음의 집착이 이 세상을 다 분절의 세상으로, 다 차별의 세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나 세상은 항상 크고 적고 다양한 모든 생명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이 함 도량에서 바라보면은 저 들어오는 입구에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함께 빛난다 하는 한글로 된 착 나가면서 그 법계문에 딱 그렇게 해놨잖아요. 법계라는 것은 이 세상이 온통 진리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잘못 바라보고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하고 또 분절시키고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한영의 세계일 뿐이지 그 잘못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을 전환시켜서 모든 생명이 연결되고 항상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의 존재와 모든 만물이 함께 어우러져서 건강한 빛나는 이 생명의 모습을 놔두고 있다고 하는 이 인식을 전환하면은 이 세상은 함께 평화롭고 행복하고 정말 살맛나는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의 탐욕심은 그것이 가전 연결을 해서 온 우주를 욕망으로 물들이는 거거든요. 분노를 일으키면 온 세상이 분노의 세상으로 또 변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일심으로 맑은 마음으로 돌이켜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이 하나의 빛나는 자기의 구슬을 아주 영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일, 그러면은 그것이 다른 구슬을 항상 아름답게 비춰내고 그것이 온통 이 우주의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함께 빛나는 이런 세상을 구해나는 것이 이것이 한편으로는 또한 방생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 왜? 자유스러움을 또 생명의 해방을 이렇게 만들어줌으로 해서 그 마음이 온통 연결된 이 우주를 청정하고 맑게 만드는 그런 근본이고 씨앗이 되는 법이거든요. 그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오늘 방생을 하면서 잘 하나 씨앗을 심게 되면은 그 씨앗이 커져서 온 세상 보리의 나무처럼 또 인드라마의 구슬이 함께 빛나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근본이 된다. 그래서 항상 이 한 생각이 맑으면은 내 자신이 맑아지고 내 자신이 맑아지면은 우리 가족과 이웃이 맑아지고 또 세상이 함께 맑아져서 온 우주의 모든 모습이 바로 법 진리의 세계처럼 다 맑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은 항상 내 마음 한 마음 잘 오롯이 깨워서 맑히는 일, 그것이 기도요 방생이고 우리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항상 약견 재상 비상하면 적견 재련이라, 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 상을 다 놔버리고 비워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진정한 부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 부처님은 처처가 다 부처 아님이었고 처처가 다 다양한 모습 속에 그대로 완전한 생명의 자유스러운 그 모습, 평화로움, 그 모습이 바로 부처님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마음의 이 안경으로서 세상을 잘못, 차별, 분별 또 탐욕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 색깔이 만들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로 만들어진 이 세상은 한편 다 환이다. 금강경에서 그러죠. 예, 마지막 규절이 뭡니까? 일체 유의법이
여몽 한 포영이요 여러

0: 영여전이라 억양여시가 나라. 우리가 이 무상성을 모르고서는 항상 우리가 예물 밖에 있는 권력명예 또 탐욕 다 재물 오용락이 전부 한인 줄 모르고 그걸 영원한 실상인 양 영원한 행복인 양 영원한 무엇인 양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이 마음을 딱 내려놓고 바라보면은 모든 명예와 권력과 재물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로서 세상을 이해하는 큰 권력으로 재물로 또 모든 명예가 다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살이다 이 말이에요. 보살은 바로 자기가 딱 가진 재능, 기능 또 자기가 쌓은 공덕 이런 것들을 세상 속으로 해양하는 일이 이게 보살의 길이잖아요. 세상이 함께 평화롭고 한이로운 이런 세상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아다바니랑 남아가리나여 머벌타이삼이살벌 사다남 수바나예 염살바보다나 암바바마라메소

방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면서 내 안에서 좋은 에너지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밝으면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 마음을 올바로 하면 언제나 떳떳하고 자신감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나쁜 것들이 기회를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방생. 그리고 방생이다라고 하는 게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살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이 제일 좋고 그 복 중에 이제 공덕과 복덕이 있는 거고 공덕은 공부나 이렇게 머리 쓰는 거 그 다음에 복덕은 환경적으로 좋은 거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제일 좋은 복은 잘생긴 거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당나라 때도 신언서판이라고 한다. 신이 첫째예요. 거기 잘생겼다는 건 얼굴과 몸입니다. 얼굴과 몸. 그렇게. 그래서 잘생긴 게 좋은 거고 잘생긴 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또 딴 거라도 딴 거라도 해야지. 그래서 머리 좋은 것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돈 있는 것도 있는 거고 성격 좋은 것도 있는 거고 자신의 본래 타고난 기질을 뒤집어서 무언가를 바꿔간다는 건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타고나는 게 좋으면 최고로 좋고 그 다음에는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야지 어떡하겠어 이미 타고났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곧 내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격도 바꾸려고 하고 노력해서 공부도 조금 더 잘해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바꿔가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좋게 타고나는 거. 머리 좋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얘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렇게 늘상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공부를 되게 잘한 줄 알더라고. 저 중고등학교 때 되게 공부 못했어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 중에 뭐가 있냐면 1등하고 한번 이렇게 친구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전교 1등하고 친구를 하면 무슨 느낌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근데 전교 1등은 우리 때 전교 1등은 친구가 없어. 그냥 수업과 관계없이 지 공부를 한다. 선생님이 뭘 가르치든 지 공부를 해. 그래서 저런 애가 나중에 행복할까? 나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제가 아마 다른 사람보다 힘들게는 살 거지만 삶의 만족도 면에서는 굉장히 높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선택한 일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약해지면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선택권이 나에게 없어. 나에게 없어져. 나는 주어진 것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노력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나마 나아지는 거지. 얼굴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복 있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런 복을 어떻게 조금씩 조금씩 마일리지를 해서 만들어 나갈 거냐 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수계하는 거예요. 수계. 다음 달에. 제가 이번에 요즘 기차, 제가 원래 기차 되게 많이 타거든요. 한 달에 아마 기차 요금이 한 100만 원 이상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타는데 요즘 기차가 없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차 예매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전에는 SRT 예매하기만 힘들었고 KTX는 괜찮았어. 근데 요즘은 KTX도 예매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또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이고 몇 시에 기차를 미리 막 끊어놓을 것 같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충 끊습니다. 그런데 요즘 없지 이게. 근데 없어도 너무 없어. 보통은 다 매진이 돼도 한두 자리는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다 되거든. 근데 그 잘 안 되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지금 기차가 되게 구하기 어려운데 막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보면 기차가 잡혀. 그리고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이 저를 잡아주는 경우도 있어. 그렇게 했는데 야, 나 진짜 신기하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타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타면 복이 있는 거잖아. 근데 그 복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때는 뭐 일반실이든 특실이든 관계없어. 그냥 나오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다. 남이 끊어줄 때 특실이 나오면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작은 복들이 누적되면서 좋은 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그런 비방은 없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무슨 뭐 주술적인 걸 뭘 해가지고 한 방에 싹 바뀌는 거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진짜 영화 속에서나 전설의 고향에나 가능한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부작사부작 누적시켜 가는 거고 그 누적된 총량, 우리도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 집단지성한테는 안 된다. 집단지성한테는 안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공지능도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이에요. 예전에 벌써 십몇 년 됐다. 지나고 보니까 한 십몇 년 됐죠. 아마. 알파고. 딥마인드, 구글이 최대 인수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딥마인드를 인수한 건데 그게 알파고 만든 회사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한 단계를 끌어올리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그 알파고가 2억 명이 그 당시에 신청을 했어요. 시청한 게 2억 명이에요. 광고비로 생각을 하면 진짜 수조 원 이상의 광고비를 번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세돌이 1등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커젠가가 아마 1등이었을 거예요. 세계 랭킹 1위는 커젠가 그랬었을 거예요.

0: 그런데 이세돌하고 됐고, 그게 이제 이세돌도 어떻게 보면 운이 있는 거지. 뜬 거지. 어떻게 보면 그 딥마인드에서 만든 그 알파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끊임없이 여러 가지들을 학습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반복된 학습, 집단지성,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있어. 두 팔은 네 팔을 이기지 못한다. 이거 싸울 때 하는 얘기예요. 싸울 때. 한 사람은 두 사람을 못 이긴다고. 두 팔은 네 팔을 이기지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와하고 똑같은 게 불교에도 있습니다. 그게 백중이에요. 백중. 그래서 백중은 부처님께서 천도를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목련존자가 당신 어머니인 청제 부인을 빼달라고 얘기를 하죠. 빼달라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기본적으로 면회까지는 되지만 내가 빼줄 수는 없다. 그건 정업난면이에요. 정업난면. 정해진 업. 자기가 인과응보니까 자기가 지은 거는 받아야지. 근데 뭐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했지 싶어. 굉장히 자유롭게 사셨던 분이에요. 아들이 주는 법화 가지고 굉장히 행복하게 사셨던 그분의 일생은 부럽습니다. 그래서 뭐 참 2500년 전에 그렇게 사셨으면 인생 편안하게 가신 분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재밌게 사셨던 분이야. 그래서 돈 잘 벌어온 아들이 바쁘기까지 하고 남편은 없고 법카는 주고 가고, 야 그거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아?
1: 맞아.
0: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조금 상태가 메롱이 됐어도 부처님이 그걸 구할 수 있었느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승단에 의지해라. 그러니까 승단의 총합은 승려 개개인은 부처님한테 게임이 안 되겠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처님하고 이렇게 비비겠어.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을 됐다 많이 넣으면 됐다 많이 넣으면 이게 집단지성이지. 막 넣으면 결국은 부처님보다 더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하느냐? 우리는 왜 떼거리로 수계를 해야 되느냐? 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통도사에서도 보살계 수계를 했대. 10명이 하셨어요. 제가 또 율장 전공자잖아. 모르셨죠? 그냥 알아도. 제가 율장 전공자예요. 그래서 계율 이런 쪽. 그런데 계율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10명부터 수계가 가능합니다. 수계는 현전승가의 전원 참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고요. 최소 인원은 10명입니다. 현전승가의 전원 참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오대산에 100명이 살아 100명이 다 나와야 됩니다. 다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입 회원을 받을 때는 기성 회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번거로운 일이에요. 너무 번거로운 일이야.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최소 인원은 1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0명만 끊어가지고 한 주에 가서 수계하고 와. 그게 계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도사 금강계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참석하는 게 아니고 필요 인원만, 대표성을 가지는 필요 인원만 가. 그거를 347증이라고 합니다. 347증. 그래서 347증은 뭐냐면 전계화사, 그 다음에 교수화사리, 갈마화사리, 이게 3사, 메인 3명에 7증은 증명하는 사람 7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스님이 수계할 때는 원래는 은사가 한 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은사스님은 필참입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은 은사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명. 그래서 통도사도 10명으로 이렇게. 그리고 변방인 경우, 아주 특수 지역인 경우야. 그래서 스님 10명도 모으기가 어려워. 라고 하면 특별 조항으로 5명을 해도 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섯 명까지 최저로. 그래서 10명 가지고 보통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게 이제 스님들 수계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통수사 같은 절도 이제 보살계나 이런 거 할 때 10명 가지고, 그래서 삼사칠증을 가지고 하셔요, 다. 그리고 일반 신도들 같은 경우는, 한 명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줘서 여러분들에게 5개를 주는 거죠, 5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마음을 증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혼자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 조건이 될수 있다면 한 10명 정도 하는 게 좋다라고. 그런데 그 10명보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그거지. 일단 쪽수로 때운다. 함량은 모르겠고 일단 넣고 본다라고 하는 게제 기본 생각입니다. 하다 보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아까 딱 그렇게 써 있었었어요. 방생하면서 내가 로또 1등 소원으로 쓴 사람 내가 진짜. 남들은 보통 뭐 제일 많이 쓰냐면 안 쓰는 게 제일 많고요. 건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학, 그 다음에 취직, 그 다음에 이직도 있어요. 이런 거. 아니, 심각한 거잖아. 그 다음에 애 좀, 튼튼하게 잘 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지금 임신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이렇게 보면 대충 보여. 그렇게 있는데, 로또 1등. 근데 로또는 한 장을 사는 거보다 두 장을 사는 게두 배의 확률이 됩니다. 아니, 맞잖아. 10장을 사는 거보다 100장을 사면 확률이 10배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어떻게 한 거냐면, 다음 달이 되면 결제가 들어가요. 보통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이 결제거든요. 특수하지 않으면 뭐 전환 거, 뭐 후한 거,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4월 보름, 그러니까는 부처님 오신 날 지나고 조금 있다가 부처님 오신 날이 4월 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4월 보름 정도 되고 난 뒤에 거기서부터 이제 결제가 들어가고 결제라고 하는 것은 선원에서 이제 집중 수행을 하는 거예요. 집중 수행을. 아마 결제철에 100명 이상의 스님을 모을 수 있는 곳은, 진짜 어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귀해요. 없어. 없어. 예전에는 비구니 도량으로 운문사 이런 데가 충분히 가능했는데, 지금 운문사도 100명 쉽지 않을걸?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그래서 백분의 스님들을 모시고 그 수행했었던 마일리지를 이렇게.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예전에 술래 다큐 이런 거 보면 뭐가 있었냐면 삼보일배 하면서 막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 길에서 삼보일배 하고 다큐 같은데 보면.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얼마씩 이렇게 찔러줘. 그 사람은 몇날 며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2, 3일 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티베트에서 라싸까지 가고 막 이러잖아요. 라싸 가면 보통 조캉사원 들어가거든. 거기를 이제 순례하는 거거든. 그 티베트 불교 어떻게 보면 배꼽이에요. 시작점. 그런 데를 들어가는데 그럼 몇 달이 걸려. 어떤 경우는. 그럼 그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순례객들에게 얼마씩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게 사실은 있었어, 예전에. 그 이제 탁발할 때 이렇게 탁발승들 얼마씩 주고 뭐 이런 거 있었거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을 그렇게 힘든 일을 하니까 우리가 동참해서 조금씩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 딱 그런 의미지. 그래서 당신이 잘 되면 그 공덕이 나에게 일부가 올수 있도록. 그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선원에서 수행하시는 스님들은 특별히 먹고 사는 거는 사중에서 무조건 다 해줍니다. 우선순위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서 세팅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원은 3개월 하기 때문에 구순한 거라 그래요. 90일 동안 하고 나서 그 다음 동안 것까지 갈 때까지 이제 몇달 쉬죠. 3개월을 또 쉬죠. 그래서 거기 이제 또 돈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뭐 숨만 쉬고 있으면 돈은 안 들어요. 절에서 그냥 주는 법만 먹고 있으면. 근데 저렇게 3개월 동안 갇혀 있으면 어디를 다니고 싶어 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운순납자 만행이라고도 하고. 아, 그렇지 않을까?

마치 방학 때도 계속 기숙사에 있는 것처럼 아 그거 쉽지 않다. 그래서 단순히 그것만 있어. 그러니까는 뭐가 있냐면 공양도 똑같아요. 공양도 똑같은 공양인데 선배가 조금 더 먼저 먹어. 그러니까 공양물을 받아. 뭐 예를 들어서 전에도 장삼 공양 같은 걸 했어. 그러면 한 사람이 쭉 주면 누구는 빨리 주고 누구는 늦게 주고 똑같은 재질의 장삼을 해주되 단 범람이 많은 분에게 먼저 드리고 이제 적은 사람한테 늦게 주고 그 차등만 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백고자법회 때 선원 스님들을 모시고 그리고 조금 모이는 걸로 선원 내 대중 공양을 내요. 그래서 선원이 다섯 개면 다섯 개 선원에 독립 선원은 최근에 들어왔거든. 최근에 이제 시작된 거거든. 그래서 원래는 네 개 선원만 있었어요. 그래서 네 개 선원이면 네 군데다가 이렇게 대중 공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계를 받은 그걸 가지고 수계를 받은 걸 가지고 똑같은 수계라고 해서 수계가 아니요. 얘기를 내가 기도를 똑같이 할 수는 있지만 좀 더 효율적인 데서 하면 적은 힘으로도 더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터라고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그게 기도터예요. 예전부터 있었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기도하는 도량들이 있어. 뭐 동해의 낙산사, 뭐 보문사, 뭐 갓바위. 그래서 이렇게 뭐 기도처들이 있어. 유명한 기도처들이 그렇다 치고 그리고 명당은 기운 자체가 솟구쳐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하면 더 좋고 같은 노력이면 그리고 제가 일상 하는 얘기 있어요. 기도는 술을 마시는 것과 같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주두다각이라고 그 다음에 술은 같이 마시는 거고 차는 혼자 마시는 거래. 그래서 기도는 같이 할수록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통도사 삼보일배, 아니 일보일배하고 나중에 삼보일배 했는데 그런 거 할 때도 한 3,700명 이렇게 모여서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 정도 인원이 모였으면 가피가 터질 거다. 그리고 몇 명은 실제로 그걸로 해서 나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정도 인원이 모이면 에너지가 모이기 때문에 몇 명은 터집니다. 터집니다. 복권을 3,700장 사봐라. 몇 개 안 맞겠나? 한두 개 사니까 안 맞는 거거든. 맞지. 아니, 그렇게 터지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기도는 같이 하는 거예요. 마라톤하고 비슷해. 혼자 하면 철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스님들이 많이 모인 데서 수계를 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힘을 들이더라도 잘 터지는 데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구멍 뚫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동해에서도 아마 석유가 나오긴 나올 거다. 깊이 뚫으면. 근데 왜 잘 안 뚫으려고 하는 거냐면 확률이 낮겠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산유국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동해에서 쬐끔 납니다. 쬐끔. 그래서 똑같이 꽂는다고 다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기름값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 사우디나 중동에서는 긁으면 올라오는 거고 제일 싼 석유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 앞바다 그게 북해유전이거든. 그 바다에서 끄집어내니까 그 단가가 비싼 거고 셰일오일 더 단가가 비싼 거고 그 파쇄해가지고 기름만 뽑아내는 거잖아. 추출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기름이라고 해도 기름값이 같은 게 아니야. 같은 수계라고 해도 같은 게 아니야. 왜? 우리가 쪽수가 제일 많아.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거는 월정사는 결제 때 선원이 다섯 개가 되는 바람에 130명 정도가 스님이 들어옵니다. 이 오대산 안에. 아니 외부에서 데려오면 비용이 많아서 못 데리고 와요. 그리고 결제철에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대산 안에 같은 산 안에 있기 때문에 잠깐 내려와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선원 선생님들도 이런 여러분들

많이 모인 데서 수기하고 이러면 스님들도 신심이 납니다. 신도분들도 많은 데서 같이 하면 신도도 신심이 나고요. 서로 그런 게 증장되는 좋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의 스님을 모신다는 게 앞으로 이게 얼마나 더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같이 스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아마 제가 나이를 먹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까 이렇게 보면서 야 이때 우리 100명씩 모았는데 아씨 이런 생각할 거야. 우리 어렸을 때 뭔 얘기가 있었냐면 운문사에 비구니 스님들 그 교육생만 200명이 있었어. 200명 있었어. 그래서 볼펜 하나만 줘도 200개가 필요해. 그래서 1,20만 원 들고 가서는 택도 없대. 이 얘기를 했었어. 아 진짜 진짜. 그런데 지금은 거기 다 해봐야 몇십 명 없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또 다른 낭만으로 남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순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우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세계가 주목한 문화유산의 무대. 신라의 찬란함과 유교의 깊이가 공존하며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풍부한 자연을 보는 경북. 경상북도는 지금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로컬 관광.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관광. 머무르고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고부가 가치 관광. 동해안과 백두대간을 아우르는 바로 이곳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고품질 관광이 시작됩니다.
1: 관광을 방문해서 관계로 머무르고 다시 오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광.
2: 문화유산을 살아 숨쉬는 산업으로
3: 관광이 곧 청년의 미래가 되는 경북.
0: 이제 경북에서 관광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It's time to 경북.
4: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5: 사찰 어디나 가장 고즈넉한 곳에 자리한 것이 선방, 즉 참선하는 방입니다. 참선은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입니다. 선방의 문고리만 잡아도 지옥고를 면한다는 말은 참선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6: 불교 명상은 집중 명상인데요. 그래서 화두를 참고함으로써 집중하는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각들도 들어오지만 그 생각보다는 화두를 더 집중하려고 하는.
5: 검약한 삶의 태도로 깨달음을 구하는 곳. 여기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봉정사입니다.

0: 높이 570여 미터의 천등산은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안동의 명산으로 꼽힙니다. 이곳 산허리에 동정사가 기대어 있습니다. 잠시 선방을 나와 뜰을 거닙니다. 참선 사이에 심신을 쉬어주는 포행입니다. 천년이 넘는 수행의 전통을 따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1: 절 뒤에 보면은 천등산이 있는데요. 천등산에는 작은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 안에서 능인대덕께서 어려서부터 들어가셔서 수행을 10년 넘게 이제 하셨는데 그때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가 선녀를 보내서 그 도력을 시험하고자 했죠. 그래서 스님께서 뿌리치시고 수행을 열심히 더 하셔서 종이학을 접어서 날렸는데 그 종이학이 봉황으로 변해서 산 앞에 자리한 곳이 이제 봉정사가 된 거죠.
0: 이런 사연으로 작은 산 천등산에 작은 절 봉정사가 자리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능인대사가 날린 종이학이 봉황이 되어 머문 곳이라 해서 봉정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2: 봉정사는 등재된 7개 그 사찰 중에서도 좀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다르게 남북축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배치가 양원제로 되어 있습니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하나의 마당, 그다음에 극락전을 중심으로 하나의 마당이 있어서 양원 체제를 갖고 있던 것이 다른 사찰과는 아주 특이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0: 봉정사 경내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누구든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1999년에 방문했던

영국 여왕도 이곳을 지나며 고개를 숙였죠. 숙였던 고개를 들면 비로소 도량이 펼쳐집니다. 정면에서 맞아주는 것이 대웅전입니다. 봉정사 대웅전은 조선 초기 건물입니다. 현존하는 다포식 건물로는 가장 오래된 정각이죠. 퇴마루는 사찰 정각에서 찾아보기 힘든 봉정사 대웅전의 특징입니다. 대웅전은 사찰의 중심 건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정각입니다. 내부에는 화려한 불단 위에 삼존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삼존불은 용들의 호위를 받고 있죠. 이곳의 단청은 다른 사찰들과 사뭇 다릅니다. 고려시대 기법으로 중요한 회화 자료입니다. 삼존불 뒤의 그림은 아미타 설법도입니다. 아미타 설법도에는 본존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10대 제자와 사천왕 등을 배치하면서도 비율과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봉정사는 1300년 넘게 원형을 유지해온 사찰입니다. 봉정사의 입구에 해당하는 만세루는 사찰의 중정으로 오르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만세루는 지형의 경사를 자연스럽게 이용하여 2층 누각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누각에는 못 중생의 번뇌를 없애고 구제하기 위한 법고, 운판, 모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사의 시간은 속된 삶이 무상한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깨달음은 욕심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욕심 없는 마음은 일상의 절제와 검약으로 이어집니다. 기꺼이 더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것은 물질보다 진리가 더 귀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검소하고 절제된 일상이 산사의 가풍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유입니다.

봉정사는 작지만 작지 않은 절입니다. 이 너른 산세를 다 품고 있으니까요. 봉정사 극락전은 한국에 남아있는 고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목

극락전에는 목조관은 보살좌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나무 여러 개를 붙여 만든 이 목불은 119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당대에 유행했던 장식적인 요소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상의 머리 위에는 화려한 닷집이 눈길을 끕니다. 작은 지붕입니다. 이 때문에 닷집은 사찰 안의 사찰로 불립니다.

0: 있고 있지만 고려시대 중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봉정사는 다행히 임진왜란 때도 큰 피해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덕분에 산사의 원형과 천년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죠. 대표적인 곳이 영산암입니다. 영산암은 사찰 정각이지만 건물 형태는 조선시대 대가집의 형태와 구조입니다. 맨 위에 부처님과 제자들을 모신 응진전이 있죠. 건물들은 마루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역 유생들이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1: 영산암은 일곱 개 산사 중에 유일하게 암자가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봉정사 영산암은 본절과 멀지도 가깝다는 그런 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신앙생활 펼치면서 그러면서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런 자연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직 봉정사 영산암만 포함해서 세계유산에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0: 영산암은 불교의 유교와 도교가 어우러진 곳입니다. 응진전 안팎의 다양한 그림들이 보는 재미와 의미를 더하는데 얼핏 보아도 민화적 요소를 가진 그림들이 눈길을 끕니다. 내부에는 한글이 적혀 있는데 19세기에 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나한상을 모시는 응진전에는 석가모니 불과 채화 갈라보살, 미륵보살 등 삼존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부처님을 모신 내부에 유교와 도교풍의 벽화들이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학은 유교에서 선비를 상징합니다. 신선들이 바둑을 두는 모습도 있죠. 이처럼 봉정산은 유불선이 어우러진 넓은 품의 산사였습니다. 새 속에 강을 건너 집착을 버리고 피안으로 가는 길라잡이였던 산사. 작지만 큰 절, 비워낼수록 채워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봉정사입니다.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우리는 부처님께 기도하지요. 부처님은 신이 아니라 우리의 염원에 도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시는 분입니다. 부처님을 알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성취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틀렸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부처님과 우리는 본래 둘이 아니며 처음부터 하나로 이어진 존재이지요. 그대가 서 있는 자리, 그대가 지나온 모든 길, 그대의 미래까지도 이미 부처님의 품 안에 있어요. 빨강과 검정이 만나 보라가 되듯 그대의 모습 또한 우주가 만들어낸 하나의 자연스러운 색깔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어떤 모양도 예외라 여기지 않고 변칙이라 부르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는 있는 그대로 이미 온전하기에 품고 가십니다. 그대여, 부처님을 두려워 마세요. 그대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이미 진리의 문 앞입니다. 잠시 멈추어 스스로를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가 어둠 속에서 부처님을 부르지 않아도 이미 그대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대가 사랑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틀린 생명이 있을까요? 정말로 없어져야 할 존재가 있을까요? 그대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대의 삶은 이미 귀한 법문입니다. 부처님을 신의 높은 자리에 세워 우리와의 사이를 멀게 하지 마세요. 부처님이 높은 곳에 계시다 생각하면 우리는 평생 밖에서만 부처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부처님의 일부이며 부처님 또한 그대의 일부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낼 때 그대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세상에는 평화가 피어납니다. 그대여, 이제 잘못을 빌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도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하듯 자신을 알리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낮은 존재가 아니고 부처님과 동일한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길은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하나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둘이 아니고 하나였습니다.

0: 대한불교 태고종에서는 오는 6월 6일과 7일에 제38회 전쟁 종식 기원 및 국민 대화합을 위한 영산제를 봉행합니다.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92-300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노후복지시설 기공식을 오는 5월 30일에 부산 금정구 더군사에서 진행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따뜻한 격려와 축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5번입니다.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에서는 제21회 서귀포 불교대학 한마음 단합대회를 오는 5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천지학생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한 동문들의 우정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의는 010-3697-2189번입니다.
1: 광주 마하

0: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상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부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기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표정과 행동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자, 불자로서 신행생활 정말 올바르게 해오신 분들은 스님,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0: 첫째는 얼굴이 밝고 빛이 나고요.
1: 빛이 납니까?
0: 네, 두 번째는 편안하고 항상 자비로움이 가득하죠. 그리고 삶의 모습은 상대방을 항상 배려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생명체들의 고통을 공감을 합니다.
1: 네네. 그래서
0: 자비행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죠.
1: 자, 오늘 첫 번째 모실 초대 손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일단 빛이 납니다. 타고난 미모가 워낙 출중하시고요. 또 열심히 기도하고 늘 보시행을 하시는 불자의 그 마음이 더해져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우아하고 아름다워지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닐까 합니다. 배우 고용화 불자님 만나보겠습니다.

0: 네, 고용화 불전이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2: 네. BTN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MBC 공채 21기 탤런트로 30여 년간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 고용화입니다.
0: 와. 오. 빛이 나죠, 스님?
3: 예. 밝고 역시. 빛이 나시는 거. 예.
2: 아, 감사합니다.
0: 배우란 참 남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왜 후광이라 하잖아요.
3: 그러죠.
0: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2: 감찬의 말씀이십니다.
0: 자, 물자님께서 이제 1992년 MBC 네. 공채

0: 21기 탤런트로 이제 입사, 그 당시에는 입사라고
1: 그렇죠.
0: 했죠.
1: 예.
0: 예. 뭐 주몽, 대장금, 스님 굵직한 작품은 다 나오셨어요. 뭐 제5공화국, 허준, 육남매, 벼룬 내 가슴에. 이걸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우리와 같은 세대이신 거예요.
1: 네.
0: 어떻게 보면 요즘 또 젊은 층에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그 MBC 드라마 하면 뭐 시청률이 거의 뭐 40%, 50%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했잖아요.
1: 그렇죠.
0: 예. 아, 드라마보다 근데 또 광고 모델로 먼저 활동을 하셨다던데요.
1: 아, 네. 제가 사실 어렸을 때는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었는데요. 조금 이제 고등학교 때 상황이 조금 어려워져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 진학을 못하고 한 2년 정도 소녀가장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0: 그러셨구나. 예.
1: 이제 그때는 되게 그 돈이 절실한 시기잖아요. 제가 돈을 벌어서 저희 가족이 먹고 사는 때였으니까. 네,
0: 네네.
1: 그래가지고 신문에 미스 드봉 선발대회라고, 예, 그런 이제 신문에 났는데 상금이 100만 원인 거예요,
0: 그
1: 1등이.
0: 당시에 100만 원,
1: 네,
0: 어마어마하죠?
1: 89년도니까 어마어마한
0: 야,
1: 돈이죠.
0: 예.
1: 이거 뭐지? 그랬더니 사실 이제 평상시 저는 연기자가 될 꿈을 요만큼도 꾸지 않았고, 않고 살았었거든요. 원래 꿈은
0: 네.
1: 다른 거였어가지고. 그랬는데 저희 오빠가 그런 말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무뚝뚝해서. 근데 그
0: 와.
1: 신문을 이렇게 보더니 너 한번 나가봐라? 이러는 거예요.
0: 오,
1: 그래가지고.
0: 오빠가 알아봤네요.
2: 그러게.
1: 저는, 우리 오빠가 그런 게 저는 되게 믿을 수 있더라고요. 네, 오빠가 나한테 이런 말을? 그래서 한번 지원을 해봤어요. 저희 동생이
0: 네.
1: 사진 찍어줘서 지원을 했는데 1차, 2차, 3차 뭐다 최종까지 돼가지고 이제 최종 7인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1등 하신 분이 이제 도지원 씨, 2등 하신 분이 지수원 씨, 네, 이런
0: 어머,
1: 분들이셨고,
0: 웬일이야.
1: 이제 저랑 같이 뽑혔던 그 분들이 대부분 이제 광고계에서 그 당시에 모든 광고를 다 섭렵하실 만큼, 네,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연예계 쪽이 미래가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0: 그렇죠.
1: 저는 매달 받는 월급이 중요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연락을 이제 이렇게 촬영을 잘 못하고,
0: 네.
1: 예, 그냥 하던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2년 지나니까 저희 아빠께서 사실 좀 우울증이 계셨었는데 좀 좋아지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이렇게 취직하시고 하시면서, 예, 그러면서 제가 좀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니까 소녀가장 역할은 벗어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광고 들어와서 광고 좀 하고 하다 보니, 아, 대학 진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연극 영화과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0: 네네.
1: 해서 이제 2달 정도 공부해서 바짝, 예, 공부해서 서울예대 합격하고, 예,
0: 두
1: 제가
0: 달
1: 스물,
0: 만에.
1: 예, 2달 만에, 예, 단과반 다녀서.
2: 공부도 잘하셨나 봐요.
1: 잘하진 않았어요.
0: 그러게요. 예.
1: 죽어라, 암기를 죽어라 했죠. 예. 그래가지고 해야
0: 와.
1: 되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기, 서울예대에 제가 합격을 했고요. 그
0: 네.
1: 해에 23살에 합격을 했고, 23살에 MBC 방송국 공채로, 예, 합격이 됐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0: 오, 알아봤나 봐요. 다재다능하셔서 워낙.
1: 아니, 그런 건 아니고,
0: 자, 그 후에 이제 탤런트로서, 배우로서 첫 데뷔가 그 아들과 딸, 예, 김희애 씨 후남이 역이었었거든요. 거기에 친구 역할을 하셨다면서요.
1: 네.
0: 야, 그 시기상으로 이제 방송사에 입사하자마자 이제 맡은 역할이었고, 굉장히 떨렸을 것 같아요. 다른 경험이 없이 바로 투입이 됐으니까,
1: 아,
0: 예.
1: 네. 거기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때 이제 아들과 딸이 저희가 따라다녔는데, 이제 계속 출근을 하는 거죠. 양수리에서 보통 찍었거든요. 예, 출근을 하는 건데 하다가 감독님이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올망졸망 있잖아요. 너 나와.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된
0: 현장
1: 거죠.
0: 즉석 캐스팅.
1: 즉석에서. 예,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남이 친구로 이제 공장에서 있는, 예, 이제 좀 친한 친구라서 대사도 있었어요, 그래도.
0: 야, 우리 BTN과 또 인연이 깊으시다고 합니다.
1: 아, 네.
0: 올해 저희 BTN이 이제 개국 31주년 됐잖아요,
2: 예.
0: 스님. 그 개국 무렵에 활동을 좀 하셨다고요? 네,
1: 네.
0: 어떤 활동 하셨어요?
1: 그러니까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3: 자, 이 고영호 리포터는 아마 그런 추억을 안 갖고 계실 텐데 어떠세요? 네.
4: 네, 전 어린 시절 서울 공개에서 오기 때문에
0: 어머나,
4: 웬일이야.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0: 무엇보다도 어렸을 때는 설빔을 입고요. 친구들하고 학생들도 뛰어다니는 기억이 가장
1: 연도 날리셨네요.
2: 저런 일이 있었네요. 너무 신기하고 진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1: 아니 그래도 네. 이 미모는 세월을 거스르네요.
3: 그럼요.
1: 예, 예나 네. 지금이나 목소리며 네. 미모며 네. 아름다우십니다.
2: 아이고 감사합니다.
3: 빛쟁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네요.
1: 그렇죠.
2: 예, 그렇죠. 예. 제가 지금 기억에 유난히 남는 건 그때 당시에 이제 봉은사에 가서 어린 동자승들 체험해보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1: 네네.
2: 근데 너무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예요. 예, 그 친구들이 이제 앞에 이렇게 무대에 서가지고 예, 예. 머리 이렇게 깎고 애기들인데 네. 머리 깎고 막 반야신경 외우고 그랬던 모습이 지금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3: 한복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정월 달 정월 대보름이나
1: 그쵸, 무슨 명절쯤이나
3: 네, 명절쯤 네. 그때쯤 같아요.
2: 그랬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보여주세요.
3: 완전 비망록이네요.
2: BTN 불교 TV. 그다음에 어마어마하다. 날마다 좋은 날,
1: 어머.
2: 화재 현장 촬영 3월 1일, 그다음에 방송 4일 뭐 이렇게.
1: 아. 아니 옆에 종이가 빗발했어요. 워낙에
2: 30여 년이 지난.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이렇게. 예, 네, 제가 예전에 활동했던 것들을.
1: 시간이 참 너무 빠릅니다.
2: 그러니까 30여 년 전 기록입니다.
1: 네. 그래서 그 위. 인연을 네.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날그날을 기록하고 네. 기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스님 어떤 마음으로 활동해 오셨는지 알겠죠.
3: 네. 그래 이제 삶을 이제 살다 보면 무심코 지나가는 게 많잖아요.
2: 그렇죠. 네.
3: 기록하지 않으면 한 10년만 지나도 내가 그때 무엇을 했지? 잘 몰라요.
1: 스님 10년씩이나요? 얼마 안 돼도 이제 기억이 안 나요.
3: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인증샷으로 주로 많이 이제 기억을 하지만 기록하는 것,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것도 삶에 큰 도움이 되죠. 돌아볼 수 있거든요.
2: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번에 마침 제가 이 기록을 남겨놔서 네. 너무 잘했다 내 자신이 기특한 거예요. 네. 와 이렇게 자료로 쓸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기록도 기록이지만 그걸 그대로 간직하고 계신다는 것도 인상적인 것 같아요.
2: 네.
1: 자 그렇게 지난 30여 년간 이루신 것들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작품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제 대학 또 전문기관에서 후학들을 위한 연기 지도도 하신다고요?
2: 네. 네.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잘하는 게 그래도 연기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싶어서 일단 강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강의를 하다 보니 일반적인 강의 말고요. 일반적인 연기 강의 말고 남하고 다른 걸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심리학을 생각을 했습니다.
1: 드디어 이제는 할 때다.
2: 네. 드디어.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계속 심리치료도 받으러 다니고 예, 이제 심리학 공부, 심리학 강의, 이렇게 이제 스님들 좋은 말씀, 예,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이제 듣고 생각하고 했었기 때문에 제 수업에 심리학을 접목을 시켜서 예, 그렇게 했더니 효과가 너무 좋고요, 정말. 예, 누구나 다 인간에게는 심리학이 필요하더라고요. 연기도 필요하고.
1: 연기에 너무 필요하죠.
2: 예, 그래서 접목을 시켜서 했더니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전공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1: 제대로 공부해보자.
2: 네, 그래서 50살에 제가 또 심리학을 예, 전공을 공부를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다양하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 야, 쉰의 만학도 해요,
2: 네.
3: 쉽지 않았을 건데요.
2: 네. 하고 싶어서 했어요.
3: 우리의 삶은 원래 처음 출발은 다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2: 네.
3: 그 마음을 예를 들어서 소리로 음성으로 노래로 표현하면 가수가 되고
1: 그쵸.
3: 그것을 물감이나 화선재 표현되면 이제 미술가나 화가가 되는 거죠. 행위로 표현하면 이제 연예인 이제 연기가 되는데 연기는 내가 원한 걸 표현한 게 아니라 주어진 배역에 따라 하죠.
2: 그렇죠.
3: 근데 주어진 배역도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한 그 상황이 존재하게 돼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 상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표현하기는 좀 어렵죠. 우리 이성이 이제 그것을 제어하니까. 그래서 연기든 그다음에 예술이든 문화든 우리의 삶이든 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연기의 좋은 점은 다 다양한 배역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심리학 같은 경우.

0: 저는 그것을 언어나 학문을 통해서 그대로
1: 맞아요.
0: 표현해 주고요. 한 대로 연결이 돼 있죠. 일맥상통한다 그럴까요?
1: 네.
0: 그래서 아마 연기했던 그런 모습과 내면의 모습과 심리학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네. 학생들 반응도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2: 네. 정말, 예, 굉장히 하면서 제가 참 잘했다고 느끼는 게 이분들이 연기를 배우러 오신 분들이지 마음을 치유하러 오신 분들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예.
0: 그렇죠.
2: 그런데 연기를 배우면서 마음을 치유해서 행복해지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그리고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상황 있잖아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예, 저를 만나시고, 치유를 받으시고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행복하게 예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전해주시면 저는 내가 세상에 와서 이만큼이라도 세상을 좀 따뜻하게 하고 가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행복해요. 네.
1: 말씀하시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지시는 게 이전에 그런 힘들었던 분들 만났던 이야기했던 게좀 많이 떠오르시나 봐요.
2: 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예, 너무 감사해서 나오는 그런 감정이에요.
0: 그러한 모습, 지금 이제 고용화 불자님이 느끼는 모습,
2: 네.
0: 그것을 수행과 전법으로 실천하는 분들이 또 스님들이에요. 수행자도 역시 그 부분이 없으면 혼자만의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심정, 고통, 삶의 고통을 승화시켜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벗어나고 실천해서
2: 네.
0: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또 스님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2: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존경하고 좋은 말씀 듣고 마음 힘들 때 이제 스님들 말씀 들으면서 좀 마음 이렇게 안정시키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저도.
0: 전생서부터 불자였는 것 같아요.
2: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제 굉장히 신실한 불자셔가지고요. 네.
1: 역시.
2: 이렇게 따라다녔던 엄마를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가서 밥도 먹고, 예, 그래 이제 아기니까 그때는 예,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게 아무래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바탕이 되지 않을까?
1: 그럼요. 밑바탕이 되죠.
2: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1: 자, 누군가 나로 인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예, 그것만으로도 더 없는 기쁨이고 행복이다. 뭐 이런 마음으로 아마 살아오신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여스님 지난 10여 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해오신 봉사가
2: 네.
1: 있다면서요. 연예인 봉사단
2: 네.
1: 미디어 헌터
2: 네.
1: 자랑 좀 해주십시오. 예, 소개도 해주시고.
2: 네, 안 그래도 처음에 이번에 섭외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제일 기뻤던 게 뭐냐면요. 저희 미디어 헌터가 이제 올해로 이제 10주년이 되거든요.
1: 오,
2: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봉사를 자랑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 10주년이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어서 그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1: 이심전심
2: 드렸거든요.
1: 통했네요.
2: 그러게요. 네.
1: 한 단체가 그 10년 이상 스님 하나의 뜻을 가지고 그 유지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0: 쉽지
1: 아니잖아요.
0: 않죠. 특히 봉사단체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봉사는 내 삶에 꼭 필요하기보단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하나를 더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진짜 어려울 때는 봉사하기보단 내 삶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1: 맞아요.
0: 그럼에도 사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2: 맞아요.
0: 그럴 때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신념과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쉽지 않죠.
1: 총몇 분이 함께 하세요?
2: 현재는 한 55분 정도 함께 하시고요.
1: 많다.
2: 예.
0: 배우님
2: 대부분, 예,
0: 많네요.
2: 대부분은 이제 연기자, 예, 저희 연예인 봉사단이기 때문에 이제 연기자들이시고, 이제 그분들이 매달 다 오시는 거는 아니고요. 필요한
1: 그렇죠.
2: 인원은 보통
1: 예.
2: 20명 내외이기 때문에 이제 또다 자기 생업이 있으시잖아요.
0: 그렇죠.
2: 예, 그러니까 이제 스케줄 될때 항상 오시고, 저는 정말 촬영 아니면 항상 갑니다. 전 단장이라서.
1: 와. 그리고 우리
0: 와.
1: 단장님과 함께
2: 네.
1: 활동하시는 모습들 조금 더 화면으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2: 네.
0: 그러죠.
2: 이제 봉사하는 모습이고요.
1: 네.
2: 이제 보면 이제 무료 급식 봉사인데 배식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음식 좀 음식을 만드는 건 또 다른 봉사자들이 하시고요. 이제 음식 재료 손질 준비 뭐 이런 거 하고 청소하고 그다음에 뭐 설거지
1: 이건 제가 소독 하시는 모습이네요. 예.
2: 끝나고 나서 소독하는 소독하는 저게 조금 힘들어요. 위험해서 위험해서 사실 항상 저거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0: 위험한
1: 조심,
0: 거를 또.
1: 아, 예, 조심해야 되거든요. 뒤면 안 되잖아요.
2: 네, 그렇죠.
1: 그래서 항상 신경 바짝 쓰고 예, 이제
0: 열탕 소독하시는 거예요?
1: 그렇죠. 예.
2: 아이고.
1: 이제 맨 마지막에 하는 거고 이제 여기는 나재웅이라고 나재웅 씨라고 이제 그 SBS 네. 이제 배우 분이 계세요. 소녀시대도 나오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활동 많이 하신 이제 그분이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 팬분들이 왜 이명웅 씨 그 팬분들이 기부해 주듯이 이렇게 쌀을 계속 기부를 해 주세요.
0: 예,
1: 그래가지고
0: 감사하네요.
1: 지금 한 1,200km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부를 해주신 예, 그 사진이에요.
2: 네. 아니,
1: 사실 처음에는 봉사단으로 시작한 게 아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인원이 15명, 20명이거든요. 4명도 하고요. 5명도 하고요. 시작할 때는 그렇게도 했었어요.
2: 아이고.
1: 그래서 정말 한번 갔다 오면은 아파서 알아 눕고 막 이래 이럴 정도로 너무 일이 많으니까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인원이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고생한 보람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0: 코로나19 터졌을 것 같은데요.
1: 빵하고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는 백신 나오기 전이니까요. 저도 무서워요.
2: 그렇죠.
1: 저도 하기 싫어요. 예, 네, 저도.
0: 근데 사람이 혹시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가 될까봐.
1: 예, 네, 그렇기도 하고 나도 걸리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도 무서웠지만.
0: 무서워요.
1: 근데 사람이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나라에서 못하게 해서 한 달 정도 못한 적이 있어요.
2: 맞아요.
1: 예, 네, 딱 한 달 정도 못했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배고프다고 막 눈 두드러시고. 예. 그러셔서
0: 무료급식으로 생활하시던 분들이
1: 그럼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2: 맞아요.
1: 생각보다 누가 요즘에 밥을 굶냐 하지만 많아요. 맞아요. 밥 굶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다시 재개를 하셨어요. 한 달 만에. 근데 이제 예전처럼은 못 하시고 탑골 공원에서 그 전에는 이제 무료급식소에서 했었고요. 탑골 공원에서 이제 도시락을 나눠드리는.
0: 아, 그때부터 이제.
1: 예, 식으로 바꿔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한 달 빼놓고 그 이후에는 계속 유지를 했었고, 나중에 이제 2022년 5월인가 그 부처님 오신 날 그 분을 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안으로 한 2년 정도는 밖에서 했었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 모셔가지고 이제 식당에서 편안하게 예, 드실 수 있게 돼서 그때도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겨울에
2: 추운데
1: 겨울에 드리는데 저희가 그렇죠. 도시락을 드리는데 탑골공원에서 돌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추운데 어디 가서 드실 데가 없으니까
2: 그래요.
1: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무료급식소에서 드실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2: 애쓰였습니다.
0: 어마어마한 공덕을 쌓고 계십니다. 그렇죠, 스님.
2: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위해서 살잖아요.
1: 네.
2: 그래서 아직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선행을 하는 거예요. 행복을 주는 거예요. 행복을 주는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대가성으로 주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료급식이라든지 봉사는 사실 대가성이 아니죠. 내가 그분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순수하게 봉사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 삶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것들 돌아가시게 되면 다 두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가고 행위의 기억이 선행이 그 다음에 행복을 만드는데 토대가 되거든요. 반대로 악행은 다음에 고통의 세계를 만드는데 토대가 되고요. 그런 게 가장 가치가 있죠. 예, 그것을 실천해 오신 거예요.
0: 그야말로 무주상무시.
2: 그렇죠.
0: 예.
1: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0: 힘들어요. 그래도 그렇죠. 아무리 뜻이 있고 그럼요. 가치 있는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인데 쭉 이어오고 계시고. 그런데도 늘 밝으세요. 이렇게 늘 환한 미소를 가지고 힘든 이야기를 하실 때도 또 밝으세요. 그래서 제 삶에 뭔가 이렇게 고비는 없으셨을까. 늘 이렇게 밝고 너무 이렇게 사랑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지내셨나 보다 했는데 스님 아니시더라고요. 또 아야 스님께서 조금 아프셨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는 저도 그냥 일반적인 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저희 아들이 좀

0: 좀 이렇게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예,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네, 이제 그래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1: 아니,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는
0: 네.
1: 거는 약간 뭐 이렇게 희귀 질환 같은 거였을까요?
0: 그러니까 희귀는 아니고 어쨌든 예, 원인을 알 수가 없고
1: 원인을
0: 예,
1: 못 찾고.
0: 치료 방법이 없고 예, 그런 병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열병처럼 지나가기도 하는데 저희 아이는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였어가지고 병원에서 제가 그때 들었던 얘기는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1: 아, 그 정도였어요.
0: 예, 그냥 걸어가다가 쓰러지면 끝이고 자다가 숨만 쉬면 끝이고 예, 그렇다고 얘기를 예, 그 순간 그 얘기 들었을 때 저는 사실 잊을 수가 없어요. 또그 순간도.
1: 얼마나 절망적이셨겠어요.
0: 네,
1: 예.
0: 많이 힘들었어요.
2: 지금은 그러면 아드님이 완치되셨나요?
0: 이제 완치의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예, 이제 그렇게 됐고 그 과정에서 사실 제가 좀일 욕심도 굉장히 많았었고 해서 일이 많이 들어오던 시기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아이가 딱 아프니까 그 모든 게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저는 엄마잖아요. 예,
2: 그렇죠.
0: 엄마가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은 전 저희 아이를 낳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한테 그런 일이 생기니, 정말 한순간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다 접고, 그냥 시골에 내려가서 요양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방법이 없다니까요, 병원에서. 예, 큰 병원에 방법이 없대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고 싶은 거다 하시래요.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서 요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 그러고
1: 몇
0: 지냈거든요.
1: 년을 그렇게 지내신 거예요?
0: 한 2년 정도는,
1: 2년 정도?
0: 2년 정도는 한 거의 이제 애만 신경 쓰면서 그렇게 지냈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다행히 이제 저희 관상동맥의 질환인데 관상동맥이 두 배로 커지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는 거의 세 배까지 검사했을 때 거의 세 배까지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엄마가 불자시니까 같이 다니면서 맨날 기도하고 그랬죠. 좋은 공기 좋은 데 가서 예 그러고 나서 3개월 있다가 왔더니 계속 이렇게 풍선처럼 풍선이 커지다가 팡 터지잖아요. 그거하고
2: 맞아요.
0: 똑같은 거거든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던 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치의 개념은 아니고 이제 다행히 이제 급성이라고 그럴까? 가장 위험했던 순간을 지나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평생 이제 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래도 너무 다행히 예, 지금 키도 183이고요. 예, 몸무게도 한 80kg 나가고
2: 건장하네요.
0: 건장하게 잘
1: 엄마를
0: 자라서
1: 닮았으면 또 얼마나 훈남일까요?
2: 그러게요.
0: 보통 예, 훈남입니다, 훈남. 예, 그래서
1: 와.
0: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다른 것보다 그냥 제 옆에 예, 제 옆에서 살아 숨쉬고 제가 안을 수 있고 예, 제가 바라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냥 그 자체로 너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도 사실은 제가 이런 봉사에도 예, 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도 더 생긴 것 같고, 세상에 대해서, 이런 거죠. 바닥을 치니까 작은 일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1: 사소한
0: 예,
1: 것에.
0: 엄마로서 아이가 아픈 건 완전 바닥이거든요. 예, 그 바닥을 치고 나니 이 세상에 이해 안 되는 게 없고, 미운 사람도 없고, 뭐, 다 그냥, 괜찮아, 괜찮아.
2: 그래.
0: 예, 그리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1: 아니, 그 시골에 좀 내려가서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온
0: 네.
1: 가족이 같이 내려가신 거예요?
0: 아, 그거는 아니고, 이제 저희
1: 아드님하고만.
0: 엄마가, 예, 이제 아빠가 편찮으실 때 엄마 고향이 장수시거든요. 전라도 장수셔가지고. 이제 엄마가 예전에 살던 예, 곳에 아빠랑 같이 요양을 하셨었어요. 거기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아이랑 같이 엄마가 계신 곳에 예, 시골에 공기가 엄청 좋거든요.
2: 장수.
0: 네,
2: 좋죠.
0: 장수.
1: 아니, 그러면은 남편분께서는
0: 서울에.
1: 따로
0: 예, 서울에
1: 이제
0: 있으면서 서로
1: 정착을 해야
0: 그리워하면서 이제 이렇게
1: 된다. 아마 기도가 필요 이렇게 지금까지도 또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 게 아닌가 해요. 우리 아드님께서.
0: 네, 맞아요.
1: 엄마 지금 어떻게 지금

0: 잘 지내고 계실까요, 어머니는?
1: 예, 다행이요. 예, 엄마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요.
0: 예.
1: 저는 사실 제가 탤런트가 된 것도 엄마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엄마가 항상 잘 되라고, 자식 잘 되라고 기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 덕에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별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 어머님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1: 네.
0: 엄마에게 사랑을 전해주시죠.
1: 아, 네. 아, 정말. 엄마. 엄마 덕분에 나 여태까지 잘 살았어. 고마워요. 탤런트 된 것도, 현서, 건강하게 된 것도, 그리고 우리 가족 다들 행복하게 잘 사는 것도, 엄마가 매일 따뜻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무뚝뚝해가지고 엄마한테 말을 잘 못해요. 틱틱거리고 죄송해요. 내 진심은 항상 감사하고, 낳아주셔서 고맙고,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2: 어머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1: 네.
2: 내가 다 안다. 이렇게.
1: 그러니까요, 이게 딸이 참 그래요. 그냥 틱틱거리고 마음은 안 그런데 좋은 말
0: 사랑하게
1: 못하고
0: 엄마한테는
1: 왜
0: 그래요.
1: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남한테는 잘하려고 하는데 엄마한테는 못 그래요.
0: 엄마니까.
1: 엄마니까.
2: 어머니니까 그래요.
1: 예.
2: 어머니니까 서로와 서로를 마음을 다 알아주기를 바라고 남한테 그렇게 할수 없거든요.
0: 맞아요.
2: 그래서 그래요.
0: 자, 이제 우리 프로그램 공통 질문 드릴 시간입니다. 불자로서
1: 네.
0: 어떨 때 특히 자긍심과 자부심 느끼시나요?
1: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절에 가면 재밌었고요. 맛있는 것도 많았고 기분이 그냥 좋았어요. 마음이 편하고. 네. 그냥 그게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대단하게 뭐 불자라고 막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도 이렇게 절에 가면 좋아요. 그냥 마음이 편하고 좋고, 스님 말씀 들으면 기분이 좋고. 예,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힘든 여정이 좀 있었는데, 저만 그렇진 않잖아요. 살아보니 누구나 다 있더라고요. 정말 이 또한 지나가는 것뿐이지, 누구나 다 있는데, 그 제가 힘든 그 와중에, 그 순간순간에, 이런 스님들 좋은 말씀 듣고,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 예,
0: 맞아요.
1: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인생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불자였던 게 부처님 말씀 듣고, 예, 했던 게 스님 말씀 듣고 많이 깨닫고 그랬던 게제 인생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에게 정말 이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예, 그런 마음도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긍심이 있습니다. 불자로서.
2: 훌륭한 불자세요. 무범적인 불자님이시네요.
0: 아마 삶 중에서 스님 재행무상의 그 진리를 몸소 깨닫고 계신 게 아니었을까요?
2: 경험한 거죠. 아드님을 통해서. 그런 걸 경험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삶의 과정 중에서 가장 큰 보석이에요. 꼭 성공하시길 빕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칸에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네. 그런 날이.
0: 그럼요. 배우는 정년이 없잖아요.
2: 그럼요.
0: 예,
1: 네. 아유,
0: 응원하겠습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처럼 밝은 미소,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예, 따뜻한 그 연기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2: 네.
0: 고맙습니다. 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아름답고 너그러운 네. 눈을 가진 우리 배우 고용화 불자님과 함께한 만남 정말 향긋하고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0: 네. 우리 불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자비심이거든요.
1: 네.
0: 자비심의 모습은 첫 번째는 상대의 배려고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의 혹은 더 나아가서 생명들의 고통을 공감해 주는 겁니다. 우리 고영화 불자님은 이두 가지의 덕목을 갖추고 있고 실천하고 계신 분입니다.
1: 네.
0: 너무 훌륭한 불자님의 모습입니다.
1: 아, 지금도 배가 고픈 사람이 많습니다 하시면서 정말 눈물을 글썽거리셨어요. 10년간 누군가의 배고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애써온 미디어 헌터, 그 봉사단의 원력, 우리 부따회 가족분들의 마음 또한 다르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는 방송 포교에 여러분의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부따회 가족이 되실 수 있고요. 방송 포교에 여러분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0: 보시 중에 으뜸이 인생의 바른 길을 몰라서 헤매는 이들에게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어주는 법보시입니다.
1: 예.
0: 법보시를 실천할 수 있는 번호 1855-0108번 기억하셨다가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고 여러분도 또 가족들도 또 주위의 한 분들도 함께 공덕을 지으시고 권선도 부지런히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아, 스님, 우리 삶에 고달픔이 없을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지만 언제나 내 편이 돼주는 것, 그 가족과 도반이 있다는 건, 아, 그 자체가 또 행복의 큰, 예, 하나의 조건이자 또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1: 예.
0: 맞습니다. 우리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그 행복을 얻는 가장 원천이 바로 가족이고
1: 네.
0: 더 나아가서 해탈 열반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해탈 열반의 길을 가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 불보살님이고 스승이고 도반입니다.
1: 자, 오늘 두 번째 초대 손님은요, 그 가족들이 깊은 불심으로 똘똘 뭉쳐서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일상 속 깨달음을 추구하는 불교용품 전문기업, 니르바나 대표이신 김슬기 불자님 만나보겠습니다.

0: 네, 김세기 불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네.
0: 불자 가족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교 라이프스타일 굿즈 니르바나 김슬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그 유명한 니르바나의 우리 김슬기 대표님. 우리 니르바나 어떤 회사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소개.
2: 네, 니르바나는 저희 일상 속에서 불교를 좀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네, 그런 브랜드고요. 네. 불교가 사찰이나 제한된 공간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좀 편안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상품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0: 네, 선생님 대표 작품들입니다. 네.
1: 그 니르바나 하면 열반이란 뜻이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불교계에서는 이제 가장 성스러운 단어 중에 하나예요.
2: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니르바나가 그 회사의 이름 있다. 그리고 또 니르바나가 이렇게 그 굿즈를 만드는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다. 처음에는 되게 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품들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니르바나라는 이름을 짓게 됐어요?
2: 네, 니르바나라고 이름을 짓게 된 이유는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과연 이 니르바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도 될까?
0: 되는지.
2: 해서 맞아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불교에서 가장 추구하는 가치가 열반, 니르바나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일상 속에서도 계속 이 열반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되새겨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열반을 써도 될까 하다가 네,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하고 이제 같다. 그래서 한번 열반을 한번 해보자 해갖고 니르바나라고 이제 브랜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0: 올해 그 서울 국제 불교 박람회 그 열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1: 맞아요. 네.
0: 그러니까 지난해도 정말 뜨겁다 했는데 올해는 또 비교가 안 될 정도였다면서요.
2: 네, 네. 맞습니다.
0: 직접 계셨죠?
2: 예, 저 4일 내내 다 있었습니다.
0: 현장 어땠습니까?
2: 저는 원래는 저희 작년에도 서울 박람회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은 사실 평일이기도 하고

0: 첫날이라서 그 이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올해는 첫날부터 제가 오늘 뭐야 주말이야 왜 이래 이럴 정도로 와 정말 많이 찾아주셨어요. 저도 잠깐 이제 화장실 가려고 잠깐 나갔는데 그 입장하시려고 대기 줄이 엄청 길게 서 있는 모습 보고 예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불교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네 이렇게 즐기러 와주시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잘 네. 보냈습니다.
1: 그 중에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름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2: 맞아요.
0: 아이고 말씀.
2: 불교 잘했네.
1: 맞아요.
2: 불교가 불교했네. 네. 네. 이런 맞아요. 이야기가 돌 정도였는데요. 자, 그 열기들 이제 화면으로도 함께 보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박람회 현장인가요?
1: 네.
0: 오른쪽 사진이 이제 저희 이제 그. 같이 크루 분들하고 네, 같이 일한 장면인데 예, 이번에 이제 좀 인원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예, 좀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네, 크루 분들 이제 저희 지인 분들이 대부분이시긴 한데
2: 아, 지인 분들이 함께 모여서 네,
0: 되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평일에는 이제 직장 하시다가 박람회 하면은 같이 와주세요. 그래서 이 박람회 너무 재밌어서 예, 불교 이제 즐기면서 하는
2: 즐기러
0: 거라서
2: 즐기러 오시는 거네요.
0: 네 맞아요. 네. 이거 하시러 오시는 거라서 같이 크루분들하고 이렇게 일한 사진이고요. 네. 왼쪽은 저희 이제 도시 부처님 이제 전시한 사진인데 거기서 네. 이제 사진 많이 찍어 주셨거든요. 아. 그래서 예, 그 사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네. 네.
0: 요거는 이제 저희 수월 관음상
1: 네, 이제 관음상이네요.
0: 네 저희 박람회 때 이제 이렇게 전시한 사진인데. 오. 네, 수월관음상 요즘 말로 이제 힙하다고 많이들
2: 힙해요.
0: 네, 네. 좋아하시거든요.
2: 자세가 일단 힙하시기 때문에
0: 네,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불상 중에 하나이시고 네. 저희가 다 하나하나 채색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2: 수제군요.
0: 예, 네, 맞습니다.
2: 채색이 오롯이
0: 네, 다 색칠해서 저희가 네,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저희 이제 불국사 이제 납품 사진인데요. 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저희 상품으로 이제 미술관에 전시된 와. 사진입니다. 네.
2: 예예.
0: 그래서 제일 위에 이제 저희 본존불, 미니 본존불 네, 있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에는 이제 다양한 뭐 키캡이라든지 나무 부적 저희가 다 제작한 상품들로 이렇게 미술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2: 야, 나무 네. 부적도 너무 아이디어가 기발하고요.
0: 네.
2: 자, 이 사진은 이제 직접 그 사무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습일까요?
0: 예, 맞습니다. 그 지금 그 사진에 포장된 이제 사진이 보이실 텐데 네. 저희 제품이 이제 저렇게 포장이 되어 가지고 이제 배송이 되는데요. 저 포장을 이제 저희 옆에 사진 보시면 저희 아버지세요.
2: 네, 네,
0: 저희 아버님이 저렇게 일일이 다 포장해서 예, 보내주시는 거라서 네. 네, 저렇게 정성스럽게 보내주시고 저희 그 댓글에 이제 포장이 되게 마음에 든다, 예쁘다, 꼼꼼하다 이렇게 이제 많이 달아주시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렇게 다 일일이 다 포장해주시는.
2: 야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그야말로 피땀 눈물 한 땀 한 땀 네. 정성스럽게 이제 포장까지 신경 쓰셔서 네. 함께 작업하시는 모습 예 만나봤습니다. 근데 니르바나가 원래는 불교 용품 전문을 하는 회사는 아니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다양한 상품을 좀 판매를 했었습니다. 다양한 상품을 판매를 했었는데 제가 불교 용품에 이렇게 접목하게 된 이유는 제가 상품을 이제 판매하면서 네. 이제 고객들로부터 피드백이 오는데 특히 불교 상품은 이제 구매하시면서 네, 이렇게 마음에 위안을 얻었다. 네. 힘들 때 많이 찾게 된다. 그리고 이 불교 용품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좀 생긴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셔서 저 또한 거기에 좀 위안을 얻고 감동을 얻어서 아, 내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런 위안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아, 생각을 해서
2: 직접 리뷰를 그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0: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 또한 그걸로 힘을 얻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불교 용품을 좀, 좀 직접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작도 하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때부터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늘려
0: 네, 맞습니다.
2: 거군요.
0: 네.
2: 이제 특히 이제 어떤 말씀이 가장 와닿으셨길래 그렇게 네. 이제 주력하자 이렇게 방향을 바꾼 건데요.
0: 예. 제가 기억에 남는 말이 되게 많기는 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메모를 많이 남겨주시는데 그래서 그 염주 같은 것도 저희가 좀 판매를 하는데 저희 염주 구매하시고 이 염주 덕분에 매일매일 108배 올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좀 찾는다. 그리고 사장님이 하시는 업이 우리에게는 이런 평안과 위안을 주니까 계속해서 이거를 좀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좀 힘드신 분들도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일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아 너무 고되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 또한 그런 말씀을 듣고선 힘을 얻을 수 있어가지고 네 너무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죠. 네
2: 그럼 주력해야죠.
0: 네 열심히 더 해볼 생각입니다. 네
2: 우리 불교가 스님 왜 이제 쭉 그 역사를 거쳐오면 항상 그 시대상을 또 반영하기 마련이잖아요.
1: 그렇죠.
2: 저는 요즘이 이제 먼 훗날 보자면 굉장히 큰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보살님들 중심의 신도였던 우리 불교가 이제는 20대 청년들에게 누구보다도 가장 열광받고 예 그다음에 공감할 수 있는 종교로 거듭나고 아울러서 이런 피규어도
1: 필요하죠. 예,
2: 굿즈도 이제 더욱 다양화됐는데 그 앞장서는 니르바나가 되셨어요. 네.
0: 감사합니다.
2: 제가 단언컨대 직원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0: 네. 네. 저 열심히 노력해서 예, 조금씩 이제 확장해 나가고 싶은 마음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연락 많이 오는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저희 박람회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태국이라든지 대만에서
2: 해외에서도
0: 예, 정말 많이 주세요. 근데 네,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제 해외에는 어떻게 배송을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서 네, 조금씩 이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불교 문화를 좀 널리 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1: 사실 한 몇 년 전에까지 그 불교 박람회 하면 그 주 오시는 분들이 관람객들이 60대 이상이었어요.
2: 맞아요. 우리 지긋하신 네. 노보살님들.
1: 노보살님들이 위주였어요. 맞아요. 스님들과 노보살님들 중심이었어요. 근데 요 몇 년 전부터 특히 올해는 연세 드신 분은 거의 못 봤고요.
2: 맞아요.
1: 다 20, 30대 젊은이들이었어요.
2: 청년 불자였어요.
1: 불교가 지금 확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분들은 아직 어떤 믿음이나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수행이나 이건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근데 삶 속에서 뭔가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거기에 부처님으로 그렇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2: 네, 맞습니다.
1: 이제 우리 그 니르바나 그 식구들도 이제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깊이 배우고 실천해서 그 느낌까지 같이 전해줬으면 그러면 디자인하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 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요 사경 노트 좀 종류 디자인별로 이렇게 경전도 좀 다양하게 해서 만들어 두시면 이것도 아마 좀 연령을 벗어나서 더 또 수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디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사경도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그 디자인적으로 이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미술이나 뭐 예술 쪽 전공하셨을까 하는데 아예 뭐 관련이 없으시더라고요. 금융회사
0: 맞습니다.
2: 은행 다니셨을까요? 어디?
0: 아 저는 보험회사 본사에 있었고요. 9년 정도 이제 금융회사 다니다가
1: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0: 원래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회사원 직장인으로서 다니고 있는데요. 아이가 조금 좀 태어났는데 좀 아팠어요.
2: 그래요.
0: 저희 애가 태어난 지 한 6개월쯤 그때 이제 얼굴이 좀 하얗긴 했는데 저희는 그냥 좀 하얀 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 피부가 흰 줄 알았죠.
0: 근데 주변 분들이 너무 얼굴이 하얗다, 핏기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병원에 가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아이가 이제 희귀병에 있는 거를 알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이가 이제 3주에 한 번씩 가서 수혈을 해야 하는
2: 그런 혈액 관련 무슨 희귀병이었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생성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혈액이 없으면 안 되니까 3주에 한 번씩 병원 가서 이제 치료받고 이렇게 이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좀 회사를
2: 그 길로 퇴사를 하셨어요.
0: 퇴사하고 이제 아이랑 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 아니 근데 앞서 모셨던 우리 고용화 부장님도 네. 그렇고요. 저희가 네. 실은 일부러 이렇게 같은 날 모시지 않거든요.
0: 네.
2: 또 어떻게 참 인연이
0: 네. 네.
2: 이제 섭외는 이미 돼 계셨고 근데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알게 된 거였으니
1: 그러죠.
2: 어쩜 이렇게 예. 네. 아이가 지금은 어떤가요?
0: 예. 네, 지금은 이제 완치 판정 받고 네, 너무 다행히도 네, 지금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2: 다행입니다.
1: 네. 인연은 출발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각자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인연의 출발점이고요.
2: 네.
1: 그 인연이 드러나서 보여지려고 하면 첫째 시간과 공간이 이제 필요합니다. 또 시공에서 시공이 만나지면 거기에 이제 언어나 행위로 표현이 되죠.
2: 네.
1: 이게 인연이 이제 인과 연과 과가 이루어지는 본래 인과 연과 과인데
2: 네.
1: 인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고 연은 그것을 실천해가는 과정이고 과는 결과를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시간과 공간이 합쳐지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오늘 병원에 소아과에 갔다 그러면
2: 네.
1: 각각은 다 각자 왔잖아요. 각자의 네. 계획에 의해서. 근데 거기 만나면 다 소아과 아이들 아파가지고 온 거잖아요.
2: 네.
1: 그것처럼
2: 그러네요.
1: 이곳은 또 불교와 인연이고
2: 네.
1: 또 불교와 인연이면서 본인의 삶 속에서 신행이라든지 삶의 인연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연하게 마주치죠. 네. 그런 걸 우리는 인연이라 합니다. 그런 인연이 매 순간순간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하나도 내 인연 아닌 게 없죠.
2: 네. 네.
1: 내가 먼저 마음을 냈고 그 마음을 실천하는 과정 중에서 만나기 때문이에요.
2: 야.
1: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이 인연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모든 삶이 연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2: 예.
1: 그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예, 수시로 사실은 있습니다.
2: 예. 그 갓난아기가 아팠으니까 얼마나 네.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몇 년을 그러게요. 그렇게 투병한 건가요?
0: 저희 6년 정도 그렇게.
2: 6년 동안? 아, 6세, 7세가 되기까지.
0: 네.
2: 와.
0: 그래서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었던 것 같고요. 그 할머님께서 이제 불자셔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2: 친할머님.
0: 예, 예, 친할머니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사실은 저희 아이가 이렇게 좀 나은 게 할머니 덕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갖고 아이가 참 올바르게 지금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지금 완전히 건강 회복했나요?
0: 예, 지금은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병원 오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완치라고 하셔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건강 회복해서 다행히 잘 지내고
2: 안 와도 된다는 이야기 들은 날 어떠셨어요?
0: 네,
2: 온 가족이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은데.
0: 너무 좋았었죠. 그때 그동안 고생했던 기억들이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서 와, 이거 어떻게 저희가 버텼나 싶을 정도로 네, 너무 그날은 정말 너무 기뻤어요. 네.
2: 그 할머님의 기도가피.
1: 맞아요.
2: 네. 우리 할머니께 예, 네. 감사하다고 한 말씀 하세요, 오늘.
0: 네, 할머니 예.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2: 네.
0: 네, 그래서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아이가 지금 너무 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저희 아버지하고도 매번 일하면서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할머니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기도 많이 해주셔갖고 저희가 예. 지금도 이렇게 예,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상품 팔다가 이제 불교용품으로 네. 이제 판매했는데
2: 네네.
0: 아버지께서 특히 좋아하셨어요. 저희 아버님 불자시거든요.
1: 아.
0: 네, 그래서 아, 이 불교용품 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다. 네, 이게 할머님도 도와주시고 부처님의 가피가 내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다라고
2: 그럼요,
0: 하셔서
2: 그럼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아버님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도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더 좋은 마음으로 같이 일하게 되고 이렇게 서로 가족끼리 으쌰으쌰 하니까 저희가 더 이제 앞으로 더 이렇게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1: 잘 될 것 같아요.
0: 아, 감사합니다.
2: 네. 우리 김세기 불자님도 이제 본격적으로 발심하고 이제 불자로 네. 거듭난 계기 역시 할머님 덕분이신 거죠?
0: 예, 맞아요. 그 할머니가 이제 산에 많이 다니셨어요. 저희 불자셔서. 근데 어렸을 때는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산에 가는 거를 그리 좋아하지 않아서
2: 원래 어렸을 때 그래요.
0: 어렸을 때는 그 막 따라가는 거 이렇게 막 좋아하시진 않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 몇 년 전부터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 돌아가도 이제 돌아가셔도 이제 절에는 무조건 갔으면 좋겠고 기도도 계속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좀 마음속으로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가 그게 이제 마음에 남아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이제 절에 좀 많이

0: 찾아갔던
1: 더
0: 것
1: 많이.
0: 같아요. 네, 할머니 생각도 나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절에 가서 이제 기도도 드리고, 특히 전또 아이가 또 아파가지고, 네, 이제 힘들었던 시기에, 네, 찾아가서 이제 많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1: 어느 사찰 찾으셨어요?
0: 저는 이제 세종에서는 가장 이제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게 영평사가 좀
1: 영평사.
0: 가까워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영평사에 납품을 하긴 하는데, 그 전부터 이제 영평사에 가서 기도를 많이 드렸고요. 제가 이제 불당에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보살님께서 저희 자세, 삼배하는 자세를 보시고, 삼배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도 이제 할머니 하시는 것만 보고 삼배를 했는데, 아, 이 삼배 자세를 하루는 이제 가르쳐 주신다고 하셔갖고, 예, 불당에서 이제 청소하시다가 저 자세 이제 한번 고쳐주시고
1: 아유,
0: 하셔서,
1: 감사합니다.
0: 네, 저한테는 영평사가 이제 되게 의미 있는 절이에요. 이제 삼배법도 배우고, 이제 가서 항상 힘들 때마다 가서, 네, 기도하고 그런 곳이라서, 네, 영평사 가장 많이 찾았습니다.
1: 그리고 뭐 사찰, 크고 작은 사찰 세종 주변에도 많잖아요.
0: 네, 저희 광제사도 이제 저희가 많이 찾아가곤 하는데, 광제사는 특히 이제 좀 박물관처럼 잘 꾸며져 있어요. 네, 불교 전시관도 있고 아이들 도서관도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은 아들 데리고 광제사 많이 갑니다.
1: 너무
0: 그래서 네,
1: 좋은데요.
0: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들 친구들 중에서 광제사 안 가본 친구가 없을 정도로 같이 가서 도서관 가서 뭐 책도 읽고, 그리고 애들이 의외로 그 봉양 절에서 먹는 밥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또
1: 어이구.
0: 집에서는 야채 잘안 먹는데, 예, 거기 가서는 싹싹 다 긁어 먹거든요. 그래서 가서 같이 애들하고 책 읽고 가서 봉양도 하고 오고, 그리고 넓어서 그래서 뛰어놀기도 좋아서 가끔 뛰어놀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절에 좀 자주 가는 편입니다. 네.
1: 아니, 우리가 꼭 권선하세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스님. 근데 우리 불자들은 보통 조금 소극적이고, 예, 오는 인연
0: 그렇죠.
1: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0: 맞아요.
1: 않는다고. 약간 이런 마인드인데,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0: 네.
1: 데리고 또 사찰을 찾으시고 한다니까.
0: 네.
1: 예, 공덕
0: 꼭
1: 짓고 계시네요,
0: 필요하죠.
1: 스님.
0: 왜냐하면 누구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본인이 접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행복을 찾는 가장 쉬운
1: 지름길이죠.
0: 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것보다는 내가 행복의 조건을 얻는 데도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어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나가서는 어떤 조건을 얻는 거. 근데 그 조건은 내가 바르게, 즉 행복을 주고 조건을 얻어야지만 행복을 주지. 그 조건을 얻을 때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괴로움을 주고 얻은 조건은 행복이 아닌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이야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쉽게 선행이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얻어진 조건들은 내게 행복을 주고, 그 조건들은 점점 더 증장하고 성장해지거든요. 근데 누군가의 고통을 주게 되면 지금 당신은 잠깐은 얻을 수 있지만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되고 가면 갈수록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공부를 시키고 다른 어떤 경험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사찰에 어려서부터 가면 익숙해지잖아요.
1: 네,
0: 그럼 아이가
1: 맞아요.
0: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부처님 품으로 돌아오거든요.
1: 그게 제일 중요한 것
0: 그래서
1: 같아요, 선생님.
0: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1: 그렇지. 진정한 행복을 아이들이
0: 그럼요.
1: 알았으면, 예, 알게 되겠네요.
0: 최고의
1: 엄마
0: 유산입니다.
1: 덕분에.
0: 아이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유산입니다. 상속이고.
1: 네, 잘하고 계십니다.
0: 네.
1: 자, 할머님 묘원으로 이제 기도 더 열심히 하시고 또 참배도 많이 가시고 하는데, 가시면 요즘에 이제 어떤 기도하세요?
0: 저는 저희 집에 불상을 이렇게 모셔두고,
1: 모셔놨어요.
0: 예, 불상을 모셔두고 있어서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 너무 좋네요.
0: 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방에 들어가서, 네, 이제 인사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사실은, 네, 그 건강 기도를 좀 많이
1: 건강이죠.
0: 해요. 예, 그래서 가족들 건강 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아이가 아픈 이후로 이제 이렇게 아픈 아이들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0: 아이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1: 그럼 직접 후원도 하고 계신 거예요?
0: 예, 후원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이제 SNS 보면 이제 따뜻한 말도 많이 전해드리고, 예, 저희 아이도 아팠었는데 그 당시는 이제 못 고친다고 했었거든요. 네, 희귀병이라서 이제 힘들다고 했는데 저희 아이가 이렇게 이제 완치가 된 것도 이제 같이 전하면서 이제 희망 가질 수 있으시게끔 그런 식으로도 많이 말씀도 전하고, 네, 그렇게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2: 기도뿐만 아니라 제품을 만들 때도,
0: 네.
2: 상품을 만들 때도 그런 마음의 발언을 가지고 함께 만들면 그 우리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 느낌을 느끼게
1: 그렇죠.
2: 되거든요. 모든 사물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곳이라서
0: 네.
2: 그런 마음으로 표현이 돼 있으면 그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왠지 편안해지고,
0: 네.
2: 왠지 행복해지는. 그래서 우리 아이도 그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어서 어려웠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생명체들이 아프고 그 다음에 늙고 병들어 죽는 건 두려워하거든요. 싫어. 그러한 고통에서
1: 벗어나게끔.
2: 아프고 늙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죽음에서 벗어나기를, 그런 마음으로 발언을 하면
0: 네.
2: 하나하나의 그러한 제품에도 그 마음이 녹아 들어갑니다.
1: 네.
2: 누군가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게 되겠죠.
1: 그게 이심전심이잖아요,
2: 네,
1: 선생님.
2: 맞아요.
1: 그렇죠. 그 기도 발언의 그릇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0: 네.
1: 그게 이제 엄청 크신 분들이 범접할 수 없는 분들 저희가 많이
2: 맞아요.
1: 만나잖아요.
2: 네.
1: 우리 김세기 대표님도 그런 분이 되셨으면
0: 네.
1: 하는 우리 스님의 덕담이지 않으셨나 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아마 방송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또 힘든 고비고비마다 우리 대표님 옆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신 거사님, 남편분, 예,
0: 아,
1: 어떤
0: 예.
1: 분이십니까?
0: 아, 저희 신랑은 직장인이고요. 네,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사실은 저도 직장인으로서만 경험을 했지 사업은 처음이다 보니까 네, 이제 실수도 많이 하고 이제 짜증도 많이 내고 하죠. 힘들 때. 네,
1: 아, 사업
0: 네.
1: 힘들어요.
0: 처음이다 보니까 예, 이런 우여곡절이 많은데 이제 옆에서 든든하게 이제 네, 제가 뭐 힘들 때마다 좀 도와주고,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많이, 네, 제가 힘낼 수 있도록 좋은 말 얘기 많이 해주고, 네.
1: 아니, 직장을 다니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0: 네.
1: 오히려 관련이 없는 사람이 이야기해주는 조언이 도움이 되나 봐요.
0: 네, 저는 항상 같은 것만 보고, 항상 가족끼리 같은 얘기만 하기
1: 아, 그럴 수
0: 때문에
1: 있겠다. 예.
0: 객관적으로 볼수 없는데, 네, 이제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네, 이 용품을,
1: 그렇죠.
0: 네,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봐주면서 이제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네, 뼈 때리는 조언 많이 해줍니다. 네.
1: 갑자기 생각나서 드리는
0: 네.
1: 말씀인데요. 사업이란 게 진짜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거든요, 스님. 정말
0: 그렇죠.
1: 잘 되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
0: 맞습니다.
1: 갑자기 또안 되는 경우도 있고,
0: 맞습니다.
1: 또 그래서인지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0: 네.
1: 불안한 마음도 들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0: 맞아요.
1: 어떻게 이겨내세요? 그 지혜의 노하우 좀
0: 네.
1: 알려주세요.
0: 제가 그래서 제가 이 미니 불상을 만든 이유가 네. 이게 정말로 제 기복이 저도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려고는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기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좋지는
2: 아,
0: 않거든요.
2: 그럼요.
0: 예,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이게
1: 평정심.
0: 쉽지가 않아가지고.
1: Inner peace.
0: 예, 이너피스 맞습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이제 부처님을 좀 모시고 싶어갖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조그만 미니어처 버전을 만들어서 보면서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하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1: 역시 대표님
0: 네,
1: 나오신
0: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네.
1: 말씀이신 게
2: 맞아요.
1: 스님, 이 순간에도 또 우리 미니 부처님을 깨알같이 또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아, 참, 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고요.
2: 그러게요.
1: 요즘 시대 가장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합니다.
2: 부처님 일이잖아요.
1: 우리 김세계 불자님께도 이제 우리 프로그램 시그니처 질문 스님께서 직접 좀 드려주시죠.
2: 그럴까요? 불자로서 어떨 때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시는지.
0: 아, 저는 좀 자긍심하고 보람을 느낄 때는 일단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네, 다른 사람

0: 분들이 이제 아 제가 그래도 위로를 받았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아, 내가 이 일을 참 잘했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기쁨을 줄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이제 좀 보람을 느끼고요. 저 또한 제가 제일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제 불교의 힘을 통해 가지고 힘을 얻고 그리고 이렇게 좀 나아갈 수 있어 가지고
1: 맞아요.
0: 제가 이 받은 희망과 그리고 힘을 좀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가지고 그럴 때 이제 좀 저도 자긍심을 좀 느낍니다. 네.
1: 참, 앞으로 우리 불자님들뿐만 아니라 종교를 넘어서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일상 속그 깨달음을 전해 주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이제 불교 중흥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2: 그렇죠.
1: 스님. 우리 청년 불자가 또 함께해서 더욱더 우리 불교가 꽃피우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불교.
0: 네.
1: 예, 그 선도 주자 우리 니르바나가 되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0: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2: 지금도 하고 있고,
1: 네.
2: 앞으로도 길을 그렇게 가실 것 같아요.
1: 자, 끝으로 이제 어떤 발언 또 계획 있으신지 한 말씀 드릴게요.
0: 네. 저는 이 니르바나라는 브랜드가 불자님들뿐만 아니라 불자님이 아니신 분들, 불교가 아니신 분들도 편안하게 불교를 좀 접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나라 불교를 좀더 해외에 좀 니르바나 스타일로 좀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감사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응원하겠습니다.
2: 네. 지금의 마음 편치 않고 가면, 그렇게 순조롭게 가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일은 순리잖아요. 그 일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잘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는 건 어렵죠.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는 될수 있는 순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리를 따르려고 한다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때마다 함께하는 사람들, 관계된 사람들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리대로 하면 큰 어려움 없이 그 길을 계속 지속해서 갑니다. 근데 반대로 하면 쉽지 않거든요. 항상 미래가 불확실하죠. 그래서 그런 순리를 지금까지 실천해 오셨고 또 앞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발언도 가지고 계셔서 잘될것 같습니다.
0: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1: 순리대로 술술 풀리고 승승장구하는 니르바나. 다음번 또 함께 모실 때는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0: 아유,
1: 자,
0: 감사합니다.
1: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은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이자 연예인 봉사당 미디어 헌터 단장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계신 고용화 불자님, 그리고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신행생활도 또 열심히 하고 계신 김슬기 불자님, 이렇게 두분 만나 뵀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요, 스님, 어렵고 정말 힘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지혜와 깨달음을 온 세상을 향해 비추고 계신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2: 두 분이 이렇게 삶의 그런 모습을 보면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은 나와 가족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으로 나가는 길이거든요. 그 길을 바르게 실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 불자님들의 모범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비단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힘든 이웃을 향해 언제나 불을 밝히는 우리 훌륭한 불자님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 바로 곁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인 시간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 주변에 이렇게 또 훌륭한 도반이 있습니다. 추천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주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1855-0108번,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시면 됩니다.
2: 부터에도 가입하시고 또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또 주위에도 많이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855-0108번으로 부따의 가족이 되어주시면 여러분의 그 성원과 응원으로 저희도 더욱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어떤 특별한 존재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불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0: 그 실천이 모여서 이 세상을 비춘다는 것, 이 세상 깨닫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스님.
1: 예. 세상을 만드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죠.
0: 예.
1: 내 마음을 실천해 가는 건데 그 실천의 방향은 바로 행복을 주는 것이고 그것을 보시라고 합니다.
0: 예.
1: 보시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뿐만 아니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제일 효과적이거든요. 그 중에서 바로 법보시이고 법보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방송 포교를 함께 하는 겁니다.
0: 네.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향기로운 우리 불자들의 이야기.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다음 시간도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행하고
1: 함께 나누는
0: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의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스님, 이 세상에서 네.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방송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0: 아,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를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아, 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하실 때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1: 야, 역시 우리 BTN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종 스님. 짱!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포교 후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간편한 ARS 후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 060-800-7000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2: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에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3: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4: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부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소멸, 소원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청정미륵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0: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의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셨습니다.

0: 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1: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에서 쌓아갑시다.
2: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1: 스님.
0: 안녕하세요.
1: 스님.
2: 반갑습니다.
0: 오늘 공양 음식은 뽐무 안나라는 감자 요리를, 감자 파이죠. 감자랑 감자를 이렇게 겹겹이 싸가지고 만든 네. 음식입니다.
3: 스님께 또 셰프님께 맛보여드리고 싶은 통두부 장아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부가 굉장히 노릇노릇 잘 구워졌어요, 그죠? 자, 여기에다가 간장하고 요걸 이대로 부어주시면 돼요.
4: 통두부 장아찌 완성입니다.
0: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로 완성됩니다.
5: 작은 마음이 모여 큰 감동을 전합니다.
3: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화이팅!
1: 화이팅!
5: 선생님, 오늘 해주실 음식이 무엇인가요?
3: 제가 사찰 음식에 매력에 폭 빠지게 됐던 표고버섯 탕탕이찌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따뜻한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또 메밀을 넣어가지고 전병을, 다양한 야채를 넣어서 전병을 한번 말아보고요. 지금 또 계절적으로는 봄이다 보니까 버섯들이 굉장히 많이 예, 좋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버섯을 이용한 버섯 묵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5: 기대되는데 오늘 저게 막 표고버섯이 오늘 네. 메뉴에도 같기는 합니다.
3: 맞아요. 생표고도 있고 말린 표고도 있고. 그러면 먼저 표고버섯 탕탕이찌개 한번 해볼게요. 버섯을 두들겨야 되는데요. 방망이보다 특수한 장비가 등장을
0: 해요. 표고버섯을 두들겨요?
3: 네. 이게 이제 표고버섯을 불린 거를 물기를 꼭 짤고 나면은 네네. 이거를 두들기는 거. 네, 이거를 이렇게 두들기는 거.
5: 부서지더라고요?
3: 네, 완전히 부서지더라고요.
5: 와.
0: 앞뒤로 되게 네. 많이. 오,
3: 이렇게
5: 두들기를 가도록
3: 해요.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0: 한번 두들겨.
3: 한번 해보세요.
5: 아니 이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막 이렇게. 오, 이거, 오 진짜 재밌는데요.
0: 아, 양식에서도 네. 허브 같은 것도 이렇게 한 번씩 탁탁 쳐줘서 하면 훨씬 더 향이 풍부해지거든요. 표고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치는 이유가 양념도 잘 되지만 이 표고의 향을 더 올라오게 할 것 같거든요.
3: 맞아요, 맞아요.
0: 맞아요?
3: 네네, 맞습니다.
5: 스님, 여기에 들어가는 게 그러면 버섯하고 또 뭐가 들어갈까요?
3: 지금 여기 다양한 버섯들 종류가 들어가는데요. 이제 취향껏 넣으시면 돼요.

0: 지금 우리가 두들겨 놓은 버섯을 들기름으로 좀 많이 볶아줘요.
1: 아, 볶아줘요?
0: 네네.
1: 아.
0: 좀 두르고요.
1: 어, 들기름 많이 두르시네요.
0: 네. 그래서 볶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2: 그러면 스님은 네. 사찰 음식을 처음 시작한 계기?
0: 어, 음식을 하게 된 계기는 살기 위해서였죠.
1: 아, 아. 살기 위해서?
0: 네. 제가 출가하고 한참 공부할 시기에 조금 아팠었어요. 병이 찾아와서. 그래서 병원에서 정말 힘들다고 할 정도로 아팠었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이 사찰 음식에 집중하고 또 스승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스승님을 통해서 사찰 음식을 계속 먹고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 몸도 건강해지고
2: 아, 그러면 네. 사찰 음식에 스승님을 만나신 건가요?
0: 그렇죠.
2: 아, 네. 그분이
0: 네, 선제 스님이십니다.
1: 아, 선제 스님. 네.

0: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1: 네, 스님, 경훈입니다.
2: 스님 안녕하세요, 법송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4: 스님 안녕하세요, 저 1회 때 절밥 한 끼 찍은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3: 아, 예, 안녕하세요.
4: 네, 잘 지내셨어요?
3: 네. 네.
1: 스님 뭐 요즘 많이 바쁘시죠?
3: 네. 야.
1: 절밥 한 끼, 네,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네. 스님 이거 어떻게 찍어야 잘 찍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스님 좀 알려주세요.
3: 잘 찍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1: 네.
3: 그냥 주천님의 말씀대로 수행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면 되지. 잘 찍으려는 생각 자체가 오바야.
1: 네, 알겠습니다.
3: 네네. 수행자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1: 예.
3: 많은 사람들이 약이 되는 음식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혜로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나눠주면 되죠.
1: 네, 알겠습니다, 스님.
2: 스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스님.
1: 네, 스님 감사합니다.
3: 네. 네.
4: 와, 긴장이 너무 되네. 네.
1: 여전히 스승님께는 어려운 제자입니다.
4: 네.
1: 그래도 스승님께서 이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스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지혜로운 음식, 또 건강한 사찰 음식을 잘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0: 표고버섯 탕탕이찌개에는 정성이 조금 더 들어가요. 아. 지금 조금 전에 채소 넣은 것처럼 한 번 더. 근데 많이 붓는 게 아니고 이 두들긴 버섯이 조금 잠길 정도로. 제가 해보니까 이거를 뭐 두 번, 세 번 정성껏 더 하는 거에 따라서 네네. 맛의 깊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자, 한 번 더.
1: 아, 세 번 정도까지 채소를 네. 부어서
0: 조금씩 조금씩 부어가지고 이렇게 깊은 국물이 나오게끔. 자, 이 정도 한 세 번 정도 하고 나면 이때 네. 네. 이 버섯을, 네. 같은 종류의 버섯을 네. 넣을 거예요. 아. 넣고 이게 익을 때 이때 간장을 넣을 거예요.
2: 간장. 아.
0: 여기서 다시마.
2: 다시마.
0: 한쪽 넣으시고요. 오. 채소.
2: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네. 시작이 됩니다. 네.

0: 그럼 저는 조금 더 끓이기는 할 건데 자 이렇게 네. 되면은 이제 이때 두부랑 야채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1: 넣어서 네.
0: 굉장히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2: 그럴까요?
0: 네.
1: 와 지금 잘 익었어요. 네.
0: 국물이 너무 뽀얗죠?
1: 너무 뽀얗죠.
0: 간을 한번 보실래요?
1: 네.
2: 간을 보실래요?
1: 네. 네.

0: 이 판이 맞는가 보네요.
1: 와, 풍미가 아주 가득가득한데요.
0: 셰프님 어때요?
1: 셰프님 말씀 잘하는데 내가 이야기할까요? 미쳤어, 미쳤어.
2: 진짜, 진짜 이 깊이가 남다르고.
1: 네. 정말 네. 남다르고.
2: 이 조리법이 많은 재료를 써서 맛을 이끌어낸 게 아니라 그 재료의 원 맛을 최대한 끌어서 만든 거라서 진짜 너무 특별하고 맛있습니다.
1: 선생님, 이거 조금 이따가 네.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3: 표고버섯 탕탕이 찌개 완성입니다.

0: 두 번째.
1: 두 번째 요리.
0: 네, 두 번째 요리 메밀 전병으로 네. 야채 말이 할 거예요.
1: 메밀 전병 야채 말.
0: 두 번째 요리 먼저 메밀 반죽부터 한번 해볼게요.
2: 네. 네. 이거
0: 예, 이게 메밀 가루예요. 예.
2: 이건 밀가루.
0: 네, 고는 밀가루. 자, 밀가루 이렇게 좀 넣고 네. 그냥 오. 밀가루는 하나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간장 조금 넣고
2: 간장을 넣으시는군요. 네.
1: 간장을.
0: 네, 그다음에 소금 조금 넣고 네. 그다음에 채소.
1: 채소.
0: 네, 전병은 그 셰프님이랑 스님은 어떤 모양으로 많이 하세요?
2: 아, 타원이요?
1: 네, 타원이요? 저도 원형으로 네.
0: 원형 많이 하세요?
1: 네.
0: 오, 그럼 오늘 색다른 모양을 보시겠는데요?
2: 아, 그럼
1: 어떤 모양?
2: 별 모양?
0: 어, 별, 별은 따다 드릴게요.
2: 아, 네모.
0: 네, 이제 스님께는 제가 네. 따다 드리기로 하고. 자, 지금 네. 이제 이거 반죽은 조금 숙성. 이렇게 숙성 네네. 풀어지게끔 네네. 조금 기다려보고요. 네. 재료 손질하도록 할게요. 네. 어, 스님은 요거 네. 좀 도와주세요. 네. 채 썰어 주시면 돼요.
2: 채를요?
0: 예. 네. 네.
2: 스님 그러면 네. 사찰 음식을 배우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스님에게 한 달 네. 동안 사찰 음식을 배운다면
0: 네.
2: 처음에는 뭘 말할 것이며 마지막에 이제 사찰 음식을 배우고 나가는 이들에게는 네.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0: 저는 사찰 음식을 배우는 분들께는 처음에는 내가 이 사찰 음식을 얼만큼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가짐부터 먼저 가르쳐 드리고 싶고요.
2: 네.
0: 그러고 나서는 또 사실 이 육신이 없고는 저희들 같이 수행을 할 수도 없겠지만 일상생활을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육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음식, 식재료나 조리법을 좀 본인들이 집중해서 좀 알아갔으면 좋게끔 이렇게 아. 알려주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그런 식재료들을 관심 있게 이렇게 주의 깊게 내 걸로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건 장인 것 같아요.
2: 아. 장 발효 음식.
0: 네, 발효 음식의 정점. 네, 장 부분을 이렇게 같이 하게끔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2: 아.
0: 버섯 종류는 간장과 나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제 네. 아까 제가 어떤 모양을 여쭤봤었죠? 두 분 다 동그라미라고 네, 하셨죠? 네. 이제는 네. 색다른 전병의 모양을 보실 거예요.
1: 아, 네. 기대됩니다.
0: 네. 좀 잘 말게 하기 위해서 지혜 한 스푼? 그렇죠? 지혜 한 스푼?
1: 네.
2: 네. 오.
0: 이게 길이로 가는 거예요.
2: 아.
0: 길이로.
1: 아, 길이로?
0: 네. 아. 이게 우리가 원래 둥글게 하는 거를 전병으로 다 알고 있지만
2: 네.

0: 이렇게 해서 길이를 살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네. 살리면 지금 네. 야채를 많이 넣는 거예요.
1: 그렇죠. 네. 와, 선생님 이것도 팁이에요. 네. 엄마한테.

뭐 놓으시고 싶은 양, 좋아하는 채소 그렇게 넣으시면 돼요. 새싹을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익힌 채소에다가 이런 조금 생채소, 가볍게 샐러드처럼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넣으니까 얘 속에서 굉장히 잘 어우러지면서 먹는 즐거움?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 수확했던 거 있잖아요. 요거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요? 요게 아마 씹히면 열무에 그 풋풋한 향이 올라와서 좋을 것 같아요. 메밀전병 야채말이 완성됐습니다.

0: 이제 해볼 거는 마지막 요리인데 버섯묵.
1: 버섯묵오?
0: 네. 어. 들어보셨어요?
2: 네.
3: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0: 아, 그래요? 네. 정말 다양한 버섯을 넣어서 오늘 버섯묵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또 여전히 칼질.
1: 칼질?
0: 네. 네. 네. 버섯이 정말 여기 다섯 가지나 들어가요.
2: 와.
0: 다섯 가지가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집에 있는 거.
2: 아. 네,
0: 있는 걸로 그냥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네. 이 채소물에 네. 한 스푼을 조금 녹일게요.
2: 네.
0: 한 스푼. 한 스푼 한 15g 정도?
2: 아.
0: 10g에서 15g 정도 지금 이 재료의 양이면 네. 될 것 같아요. 지금 불 조금 낮추고 이 버섯을 말리듯이 볶는 거예요.
1: 야.
0: 여기에 이제 기름이나 이런 거를 제가 넣어보니까
2: 네.
0: 보관하고 이럴 때 뒤에 약간
1: 아. 맞아요.
0: 기름 그게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재료에 간장하고 소금 그다음에 한참
1: 이게 기름을 많이 넣으면 맛이 조금 너무 느끼해지거든요. 근데 이거 천천히 지금 불 조절을 해가시면서 하는 게 수분을 조금씩 빼내시면서
0: 네. 맞아요.

0: 자, 여기 이제 이 한천 가루를 네. 저희들은 지금 촬영하면서 금방 풀었지만 네. 조금 한 뭐 한두 시간 전에 해놓으신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1: 선생님, 근데 네. 한천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 네. 한천을 어떻게 이렇게 목이 잘 되려면 스님이 아까 여기에 농도. 네. 예, 농도를 설명해 주면 정말 좋겠어요.
0: 저 이게 스님 좀 예민한 거더라고요. 한천이 네네. 물 3컵이니까 600ml잖아요. 네. 600ml 한천 한 겨울 같은 때는 10g 정도 쓰면 10g. 되지만 여름이나 이런 때는 한 15g 정도 거기서 조금 탄력적으로 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거품을 살짝 뭐, 네 조금만 그냥가 할까요? 자 이제 요 파란 고추, 빨간 고추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2: 아 확실히 고추가 들어가니까 네. 색이 확 살아나네요. 네.
0: 유리나 스텐 그릇에다가 이거 네.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1: 아 매콤한 향이 올라오는데요. 네. 고추에서.
0: 자 구역을 이렇게 가위로 좀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3: 모양 예쁘게 나오게.
0: 예, 그렇죠.

0: 후추 버섯이 들어가야겠다.
1: 야, 이거는 누구도 이렇게 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 요거 이제 네. 다시 냉동실에 넣었다가?
2: 아니요, 스님. 냉동실에 안 들어가요.
1: 그럼요.
2: 왜 지금 상온에서. 한천은 이게 한 반나절 안에는 굳어요. 그러면 반을 딱 갈라서
1: 예, 진짜 예쁘네요.
2: 자, 요거를 조금 너무 두껍게보다는 조금 얇게 썰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3: 버섯의 수용성 다당류를 한천으로 붙여서 묵 형태로 먹는 것은 국물로 소실될 수 있는 유효 성분을 100% 섭취할 수 있는 현명한 과학적 방법입니다.
2: 버섯묵 완성됐습니다.

0: 공양에 앞서서 오간계. 네, 네. 공양 계송하고 공양 해보겠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약으로 알며 진리를 실천하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1: 이건 실비한 음식인데
0: 네. 6시간에 걸친 음식을 네, 네, 네. 제가 한마줄. 이 귀한 음식을 맛보다니 감자 이 파이에다가 엉게 향이 너무 이렇게 그냥 있어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2: 봄에는 봄의 기운을 다 받아야 되니까 이거 이름이 뭐죠?
0: 두부장아찌거든요.
2: 두부장아찌. 네,
1: 요거 한 이틀 걸린 거 아닙니까?
0: 요거는 좀 한 이틀 반 정도 네, 된 거예요.
1: 이거 구웠어?
0: 네, 구워서 간장물을 조금 다려가지고 그냥 붓기만 해놓은 거예요.
2: 와, 겉이 이제 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잡아주니까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0: 보통 스님들은 얇게 썰어서 구워서 간장을 넣거든요. 통으로 했을 때 가운데 속살의 부드러움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1: 간장이 딱 맞아.
2: 너무 맛있다. 오늘의 주인공 탕탕이.
1: 국물이 아주 진한 것 같아요.
0: 설명드린 것처럼 한 번 더 볶는 그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2: 이건 초고추장을 살짝
0: 네 살짝 네, 찍어서 드세요. 아까 우리가 수확했던 열무도 들어있으니까 네. 그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스님은 지금 다 지나갔어요.
1: 벌써 코스. 다 드셨어요?
0: 네.
2: 다 먹었어요. 숨도 안 쉬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스님께서는 뭐 암도 앓으셨다고 네. 하고
0: 저는 이제 2013년도에 말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세 번의 대수술을 하고 와. 그다음에 뭐 한 18번에 걸친 항암을 하고 와. 제가 정말 열심히 투병을 하고 사실 완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기적적이기도 하고 또 너무 부처님의 가피 에서 제가 이렇게 다시 새 생명을 받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부처님과 네, 네. 스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음식은 생명이다 라는 게 있어요.
1: 음식은 생명이다.
0: 네. 그래서 이 있는 이런 음식들이 그냥 음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생명하고 직결이 되고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생명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정말 삶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이 모든 음식들이 정말 생명이다. 그런 마음으로.
2: 와, 네. 짱이다.
3: 예, 우리 스님은 일단 예쁘시고요. 키도 크시고요. 예,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항상 웃으시면서 힘들어하지 않고 우리 신도들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일단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육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또 음식이고 사실 제 입장에서 사찰 음식의 한 끼는 어떻게 보면은 내 건강을 이어나가고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만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이 굉장히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다. 수행을 이어나가는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4: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5: 네!
6: 대무릎도?
4: 관절 복음!
6: 걸을 때도?
4: 관절 복음!
7: 일할 때도?
4: 관절 복음!
7: 내 어깨도?
4: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8: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 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9: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10: 관절 복음 정말 좋아요.
9: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11: 관절 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2: 아빠 최고.
13: 관절 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4: 선택하길 잘했어요.
9: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4: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0: 5000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1: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2026년 형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0: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제대선사께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낙가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세계가 주목한 문화유산의 무대. 신라의 찬란함과 유교의 깊이가 공존하며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풍부한 자연을 보는 경북. 경상북도는 지금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로컬 관광.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관광. 머무르고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고부가 가치 관광. 동해안과 백두대간을 아우르는 바로 이곳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고품질 관광이 시작됩니다.
1: 관광을 방문해서 관계로 머무르고 다시 오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광.
2: 문화유산을 살아 숨쉬는 산업으로
3: 관광이 곧 청년의 미래가 되는 경북.
0: 이제 경북에서 관광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It's time to 경북.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0: 말라. 그런 식의 암 잊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0: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 여행사. 인도와 네팔의 불교 성지부터 스리랑카와 부탄의 아름다운 문화까지. 매주 목요일 출발하는 소규모 맞춤 순례. 편안하고 여유로운 일정으로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 여행사 지금 문의하세요. 010-9568-9275번입니다.

0: 손님 돌아가는 걸까? 나무들 세월 벗고 구름 벗겨 섰는 고를 검은 거 두라니어도 밟고 가면 운들릴까? 끊일 듯 이어진 길 이어질 듯 끊인 년을
1: 생사의 경계를 넘던 날 주인을 여인 산중의 만물이 숨을 죽였습니다. 스스로 낙승이라던 무산 대종사는 육신의 연을 다하고 대중의 마음에 무심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설악산을 지키던 선승은 떠났지만 스님에 대한 기억은 아직 생생합니다.
2: 설악당 무산 스님은 우리 문인들은 조연 스님이라고 부르죠. 오연 스님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3: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뭐 정치인, 학자, 문인, 언론인, 사회 지도층들한테 서슴없이 쓴소리를 하셨죠.
4: 20세기에 오신 정말 산불이시고 이 나라의 시문학사를 통째로 한 몸에 지녔던 어른입니다.
5: 그분은 100% 스님이었고 100% 시인이었고 100% 용대리 주민이었고 온전히 다 자기 처하는 자리에 수처작주 입처 개진을 다 하신, 다 혼신을 다 하시고 제 몫을 충분히 다 하신 분이더라고요.
6: 설악무산 스님의 이 자취, 뭐 설악산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큰 자취를 남기신 그런 분이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설악당 무산 스님은 자연과 삶에서 공안을 찾은 수행자이자 불교에서 말하는 하심의 산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스님의 화두는 중생이 아니었을는지 대오각승이라는 이상적인 관념도 오직 대중을 위한 자비행으로 풀어냈으니 말입니다.
7: 부처 될 생각은 하지 마라. 성철 스님이 늘 이야기했듯이 자기를 한번 돌아봐라. 또 화두에 속지 마라. 내한테 과연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자문자답을 해야 되는 거야. 아, 중생이 없는 곳에 부처님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1: 생전의 삶 자체가 부처고 보살이었던 자비롭고 무해한 설악산 호랑이는 여전히 우리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2018년 무산 스님은 우리나라 불교 사상을 기반으로 시조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관 문화훈장 수훈자로 선정됐습니다. 문화훈장은 나라에서 문화예술

0: 기술 발전에 공을 세운 분들께 주어지는 훈장이죠.
1: 총 다섯 분의 수훈자가 계신데요. 먼저 불교계의 대표적인 시조 시인이시면서 전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조실 고 무산 스님께는 훈장증을 저희가 별도로 전수할 예정입니다. 합니다. 역시 은권
0: 무산 스님은 시조를 쓰는 수행자였습니다. 1968년 시조 문학으로 등단한 스님의 필명은 오현이었죠. 스님의 선문학은 세속과 탈속이 둘이 아니며 추상적인 깨달음을 형상화할 수 있는 선의 신세계를 보여주었죠.
2: 대개 스님으로 있으면서 창작을 하다가 나중에 창작을 그만두시는 분이 많은데 이분은 끝까지 시조 창작하시고 창작하는 분들을 지원하고 그분들의 작품집을 후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작과 수행을 겸한 불교인으로서 아마 독보적인 위치에서 오래 기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무산 대종사 오현 스님은 설악의 줄기마다 불국토를 만든 불보살의 화신이었습니다. 1977년 주지 소임을 맡은 후로 설악산 신흥사 중흥을 비롯해 선객을 위한 선원 개원, 화마가 쓸고 간 낙산사 복원불사, 도의국사 숨결이 살아있는 도량 진전사 복원 등 설악에 아우르지 않은 사찰이 없을 정도입니다. 종횡무진 활약하던 설악의 정신적 스승 무산 오현 스님은 근봉사에서 마지막 숨을 다했습니다. 혹자는 불교 정화운동 이후 가장 큰 그릇의 소유자라 하고 파격과 기행을 일삼는 출가자라 했지만 스님은 누구보다 생사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한 수행자였습니다.
3: 모든 도량을 다 불국정토로 만들어서 많은 중생들을 불심으로 인도하는데 앞장을 서서 그 노모가 한량이 없습니다. 정말로 거룩하셨습니다.
0: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고민과 근심을 털어내기 위해 기꺼이 찾았던 대중의 발길은 스님께 마지막 인사를 올리는 무거운 걸음이 되었죠. 무산 스님은 1932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습니다. 7살에 성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밀양 성천사 인월 화상에게 사미계를 받고 금오산 토굴에서 6년 용맹 정진 후 1968년 범어사에서 서감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합니다. 1975년 신흥사 성준 화상을 법사로 입실해 건당 후 법맥을 이어 1977년 신흥사 주지 소임을 맡고 92년 회주가 된 후로 설악산문 재건에 힘쓰셨죠. 2011년 조실로 추대되고 4년 뒤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대종사 부계를 품수한 무산 스님은 2018년 승납 60년 세수 87세로 원적에 드셨습니다. 조금 더 곁에 머물며 대중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욕심이었을까요? 스님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나 어떻게 살든 후회가 남기 마련이라고 하셨죠. 마지막 남긴 개송을 읊조리며 이제 설악당 무산 대종사 오현 스님을 떠나 보냅니다. 천방지축 기고만장 허장성세로 살다 보니 온몸에 털이 나고 이마에 뿔이 돋는구나. 억!
4: 죽는 날이 제일 좋은 날이다. 죽는 날이 제일 기쁜 날이다. 슬퍼하지 마라. 옆 사람 칭찬해줘라. 옆 사람이 부처다. 부처를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칭찬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남의 허물 들추지 마라. 모든 사람은 다 허물이 있다. 제 허물을 안다면 남의 허물을 말할 수 없다.

0: 남의 허물 들추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 무산 오현 스님이 떠나고 어느덧 4년. 오랜만에 스님이 머물던 자취를 따라 유유자적 거닐어 봅니다. 무산 스님은 불가의 평등 사상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큰 스님이란 호칭을 거절했고 삼배 대신 일배를 선호했습니다. 대장경에 근로된 진리보다 소외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사람의 가슴 아픈 삶 속에서 진리를 찾아보라고도 하셨죠. 문턱 없는 스님의 삶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르침을 주었기에 더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여기는 사실 들어오면 안 되는 데인데, 아, 이거는 우리 스님이 그리신 그림입니다. 2009년도 7월 1일 날 그리셨네요. 여러 사람들이랑 이렇게 교우하고 조우하시는 그런 저거 같죠. 요 위에는 제가 그 백담사 주지할 때 그 아주 필력이 대단하시죠. 도필 내지는 신필인데 이런 글 쓰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그 옛날 조사스님 개송입니다. 막도 시종 양분도 시작이다 끝이다. 그 양분지어서 말하지 마라. 동경 춘도 사년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온 듯하지만 시간장 전하이상 시험 삼아서 하늘을 봐라. 어디 하늘이 둘이 드냐. 어제 하늘과 오늘 하늘이 다른 게 아니지 않느냐. 부생자장 몽중유. 우리가 스스로 꿈속에서 꿈을 지어서 논의는구나. 이런 직역을 하자면 이런 뜻이겠죠.
1: 진전사는 육조 해능의 법맥을 신라에 최초로 전한 도의국사가 통일신라 시대에 창건한 사찰입니다. 이 절은 도의국사가 40년 동안 주석하며 수많은 후학에게 선불교를 전법한 도량으로 매년 조계종조 도의국사 달해제를 봉행하며 국사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죠.
2: 마당도 쓸지 말고 있어라. 집만 보고 있어라 그러셨거든요. 그런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돌아가시기 한 2, 3년 전쯤에 태골은 참 복이 많다. 복이 많아서 이 좋은 진전제에 사니 그러고 너는 금생에 진전사 복원만 하면은 네 할 일은 다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1: 2016년 한거 결제일은 무산 스님에게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설악산 소공원 입구에 높이 14m, 길이 17m의 장대한 설악산문이 열렸기 때문이었죠. 산 중에 들어가는 문을 산문이라 부르는 것은 빛나는 선풍이 깃들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설악산문의 이름이 헛되지 않으려면 더 많은 가행정진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조계 선종의 전통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천명하는 법어도 남기셨습니다.
3: 우리 설악산에서는 그동안 산문의 오랜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도의 선수가 제자를 가르쳤던 남설악에 진전사 부조전을 복원했고 지금 실현가 주지 우송 스님이 외설악 실현사의 항성선은 내설악 백관사에는 묵은선도 운영해봤다. 그리고 3년 전에는 기본선언이 백감사로 이전함에 따라 설악산은 이제 드디어 명실상부한 조계선종의 남산지 시원도량으로서 위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 무산 스님은 설악산 신흥사 주지로서 회주로서 조실로서 소임과 역할을 다한 분입니다. 내설악의 대표 사찰인 백담사 역시 스님의 수행과 원력이 지대한 도량이

0: 스님이 처음 왔을 때는 대웅전과 요사체밖에 없는 작은 절이었다는데 이렇게 중창된 도량을 보니 스님의 원력이 참 대단하구나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전하는 얘기로는 설악산 대청봉에서 100번째 연못자리에 세워져 백담사라 불리게 됐다는군요. 수행 도량의 기운은 냇가의 작은 돌탑에서도 느껴집니다. 백담사는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스님의 수행처로 알려진 곳입니다. 예로부터 인적 드문 구중심처의 수행 도량이었지만 운수납자들은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답니다. 백담사는 깨달음을 얻는 선불장으로 이름난 수행터입니다. 무산 스님이 추석해 한국 불교의 정맥과 만해 한용운 스님의 정신을 일깨운 덕분에 수행의 깊이가 더해졌다 할 수 있죠. 선천적으로 타고난 수행자였을까요? 무산 스님은 잠이 없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늘 배움이 짧다고 스스로 낮추던 스님에게 또 하나 타고난 재능이 있었는데 바로 암기력이었습니다.
1: 그 큰 스님께서는 그 암기력에 아주 특출하셨는데 나중에 당신 시라든지 또 다른 사람의 작품을 거의 다 외우시거든요. 그 삼위 시절에 그렇게 암기력 훈련이 자발적으로 뭐 스님께서 외워 바쳐라 이런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냥 다 외우셨대요. 그냥 뭐 그런 걸 들을 때 이 어른은 좀 어릴 때부터 남다른 그런 데가 남다른 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0: 무산 스님의 포행과 만행은 행자 시절부터 몸에 익은 습이기도 합니다. 108배로 하루를 시작한 무산 스님은 상좌들에게 스님답게 살라고 당부했답니다. 하루를 부처로 살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 주정뱅이 노숙자로 살면 불황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활하는 행동에 따라 축생보다 못한 삶을 살 수도 부처가 될 수도 있으니 늘 수행자의 본분을 잊지 말라. 또 자애로운 눈과 마음으로 만물을 대하면 미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도 했습니다.
2: 당신이 수행자라는 것을 항시 생각하셨고 수행자로서 나중에는 그 작은 방에서 무문관에서 노구를 이끄시고 정진을 계속 안거를 계속 해오셨습니다.
0: 무산 스님은 2014년 종립기본선언 조실로 추대된 그 해부터 열반에 들기 전까지 4년 동안 동안거, 한거 기간에 백담사 무문관에 들어가 폐관 정진했습니다. 수행자란 장대 끝에서 허공으로 한 발 더 내리려 시방세계와 한 몸이 돼 설악산 산봉우리처럼 우뚝 서는 것이라 하셨죠. 스님은 1989년 양양 낙산사에서 수행 정진하다 대오 각성했습니다. 밤늦도록 책을 읽다가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먼 바다 울음소리를 홀로 듣노라면 천경 그 말론이 모두 바람에 이는 파도란다.
3: 이 세상 사는 거는 비마 찾는 것이 삶입니다. 아, 비마 찾다 하면은 비겁하다고 생각하거든. 그 비겁한 게 이 세상에서 비를 제일 잘 맞는 사람이 누구냐? 아는 사람 손 들어봐라.
4: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들을 비유를 잘 맞추신 어른이십니다.
3: 이 이리 오라고. 이 대단한 스님이 여기 계시네. 석가모니만큼 중생 비를 잘 맞춘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속인들이 아들 놓으면 아들 비를 맞추거든. 2500년에 얼마나 무례한 중생들이 많이 살았겠어. 천민들이 지금도 인도에 가면 불

0: 내가 보자 한 50m 안 되는데 산이 이렇게 차네. 좀 따뜻하게 해갖고 만져봐 차다.
1: 고민과 고통을 안고 찾아온 사람들은 아버지 같고 고향 같은 스님을 만나고 나면 희망을 얻어 웃으며 돌아갈 수 있었죠. 내설악 백담사로 가는 길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 바로 용대리 마을입니다. 용대리는 백담사 입구에 있는 사하촌이죠. 사하촌이라는 말을 요즘엔 잘 쓰지 않긴 합니다마는 용대리는 백담사와 공존 상생하는 사하촌입니다. 무산 스님은 용대리 마을 사람들 일이라면은 늘 발벗고 나섰습니다.
2: 항시 저보고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게 저를 보고. 아니 뭐 이장이 뭐 제일 높으니까 제 신분을 꾸린데 그렇게 항시 남을 이렇게 우대하는. 그 저를 보고 한번 그런 말씀을 동장. 내가 내 생각인데 마을에서 남을 칭찬해주는 운동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사람이라는 것이 자꾸 지 허물을 모르고 자꾸 남의 허물만 그게 바뀌려고 한다. 근데 여러 가지로 내가 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와 계시면서 그 우리 주민들한테 이제 그런 그 뭐 구석구석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하든 다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1: 백담사를 가본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마을 주차장에 차를 대고 셔틀버스를 타야 백담사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계절 좋은 주말이면은 아침부터 만만치 않게 기다려야 하죠. 무산 스님은 백담사 입구에서 백담사까지 왕복하는 셔틀버스 운행권을 용대리 주민에게 넘겼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백담사의 주인이 용대리 주민이라는 생각이 없었다면은 불가능했을 일이었겠죠.
3: 오연 스님은 인자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잠깐 저에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보면은 저 볼 때마다 용돈도 주시고 그러셨었거든요. 지금 타고 다니는 버스도 사실은 절에서 신도들을 태우던 버스를 큰 스님이 마을에 내려주시면서 마을에서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마을에도 큰 도움을 주셨어요. 선생님이 보답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나 진짜 크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을사람들.
1: 무산 스님의 눈과 귀는 항상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고민을 해결할 지혜를 주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주저없이 자비를 베풀었죠. 스님이 지난 자리에는 늘 자비행이 돌탑처럼 쌓였습니다.
4: 스님이 그 예전에 이제 뭐 등록금 뭐 이제 그 값 좀 낮춰달라고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다가 이제 수백 명이 벌금형을 받아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어가지고 등록금 좀 낮춰달라고 시위하다가 막 500만 원씩 막 벌금을 맞아버리니까 그게 뭐 대학생들로서 당한 어린 학생들로서는 진짜 알바를 해서도 어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돈이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제 기사를 보시고 이제 한겨레신문에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라 그러고 1억 3천만 원 이렇게 이제 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천수천하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손과 눈과 발이 돼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1: 동해의 푸른 바다는 눈과 가슴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청량제 같습니다. 의상대사가 창건한 낙산사는 푸른 바다를 품은 해수 관음도량입니다. 2005년 양양산불을 기억하시나요? 산불은 대웅전을 비롯한 크고 작은 전각 13채를 태우고 보물이던 낙산사 동종마저 삼켜버렸었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린 종을 보며 불자들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당시 산불은 설악산까지 위협했었습니다. 40여 대의 소방차와 스님과 신도들이 밤새 불길과 싸웠지만 강풍을 타고 확산하는 불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불을 끌어온 소방차가 불에 탈 정도였다니 당시 산불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되시죠?

0: 올해도 양양에 산불이 발생해서 축구장 113개에 달하는 면적이 모두 잿더미로 변했다는군요. 화마로 폐허가 된 낙산사에 깊게 드리운 절망의 그림자. 하지만 낙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낙산사는 단원 김홍도의 낙산사도를 기본 모형으로 하되 사격이 가장 크고 장엄했던 조선 세조 때의 도량으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믿음으로 삼천일의 복원불사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낙산사 홍련하면은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복원의 힘을 보태겠다고 어린 꼬마부터 팔순의 노보살까지 20만 동참자들이 낙산사를 찾아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했습니다. 복원이 진행되는 동안 낙산사는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주민과 함께 있어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는 도량이지 문화재만 있다고 사찰이 되는 건 아니라던 스님. 무산 오현 스님의 장삼자락은 비단 낙산사 복원에만 미친 것이 아닙니다. 서울 성북구에 자리한 흥천사. 흥천사는 이성계의 명으로 왕비인 신덕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워진 능침사찰입니다. 오늘날 흥천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창 불사가 시작되자 가장 먼저 주민을 위한 산책길을 내고 저소득층을 위한 어린이집과 지역민을 위한 선원, 경로당 후원과 무료 급식을 시행했답니다. 무산 스님은 떠나셨어도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신은 그대로 이어졌죠. 무산 스님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거나 강연 법문을 즐기지 않은 편이었지만 승가 교육을 위해서는 솔선하셨습니다.
1: 모든 것은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무엇이 되고 싶다 이런 강렬한 욕망이 응? 우리 그걸 생각을 어떻게 잘못하면 저래 욕망 버리라 하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우리 그걸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서원이라고 이야기해도 좋겠죠. 한 10년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어느 분야든지 그 일가를 이룰 수가 있다. 그런 그 큰 가르침을 받고 마남 스님이 자기는 서원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은 현대 교육에 이제 자기가 생애를 바치겠다. 그런 이제 서원을 세웠다는데 그게 우리한테 오늘날에 큰 가르침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0: 종단 기본교육을 책임질 종립기본선원이 2002년 개원됐습니다. 무산 스님은 기존 동화사에 있던 기본선원 이전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를 듣고 백담사에 당장 유치해도 좋다셨죠. 스님은 설악산이야말로 도의국사가 선법을 전한 우리나라 선종의 시원지니 설악산 중에 기본선언을 펼치는 것은 한국 선불교의 참다운 전통과 사상, 정신을 잇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곳에는 올곧은 수행자가 많이 나오길 바라는 스님의 원력이 담겨 있습니다. 백담사에는 무문관 수행을 위한 무검선언도 있습니다. 1998년 선원이 문을 열어 설악 선풍을 불러일으켰죠. 무검이란 무고 무검의 줄임말로 본래 성품은 맑고 고요해서 과거도 없고 지금도 없다는 뜻입니다. 작은 방에 홀로 문을 걸어잠근 채 최소한의 공양물을 제공받아 혹독하게 용맹정진하는 수행 무문관. 최근 신흥사 향성선언도 무문관으로 재개원함으로써 부산 스님이 바라던 설악의 선기가

0: 더 가득해졌습니다. 스님의 선기가 충만한 또 하나의 분야는 바로 시조입니다.
1: 특히 이제 절간 이야기라는 산문시를 많이 쓰셨는데 그 산문시에서 보여주는 세계가 선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 역시 시인 스님이 되놓으니까 이 선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와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이런 소재의 시가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암소를 팔았어요. 이제 암소를 끌고 가니까 암소는 끌려갑니다. 그냥 이제 팔려가는 거죠. 팔려가는데 고개를 넘어가는데 송아지가 울어요. 송아지가 우니까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주인을 따라가던 암소가 주인을 받고는 그냥 달려 내려옵니다. 내려 송아지한테 저절 물려요. 그 발견 자체가 얼마나 인간적이며 그리고 그거 자체가 어떤 모성과 그리고 생명과 그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세계거든요.
0: 무산 오현 스님은 선불교를 현대 시조로 성화시킨 선구자였습니다. 시조의 은어를 선의 화두로 삼되 난해했던 선시의 문턱을 낮췄죠. 정지용 문학상, 남명 문학상 등 수상 경력도 화려합니다. 2010년에 아득한 성자 출간 이후 타고르와 스님의 시를 비교하는 세미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2: 선배님과 선생님들께 감사한 말씀 드리고 얼굴에 부끄러움을 담고 이만 그 인사 말씀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3: 조지훈 선생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 문학이 새로 걸어가야 할 길 중에 하나가 제일 좋은 것이 선문학이다. 예, 선문학이 만약에 예, 꽃피울 수 있다 그러면 참 좋은 문학 장르 중에 하나인데 다행하게도 오현 스님이 그것 선문학의 그 정수 그리고 정통을 예, 드러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0: 백담사 아래 만해마을이 있습니다. 만해마을은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만해 한용운 스님을 기리기 위해 2003년에 조성됐습니다. 오현 스님은 민족 자주정신과 불교의 현실 참여정신 등 만해 스님의 유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만해사상 실천선양회를 설립하고 각종 포교사업과 문화예술, 학술사업 등을 펼치셨죠. 박물관에는 희귀본인 님의 침묵 초간본을 비롯해 만해 스님의 생전 저술과 유물, 3.1운동 당시 옥중투쟁 관련 신문자료 등 6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만해 축전이 개최되는 8월이면 전국의 문인들이 모여 문학잔치가 펼쳐져 북새통을 이루죠.
4: 그 만해 기념관을 짓고 만해 축전을 하고 만해 대상을 예정하고 유심을 또 문학지 월간으로 복간하고 또 알게 모르게 우리 어려운 문학 풍토의 문단에 무슨 이런 일에 창작 기움을 많이 시주하셨으면서 특히 시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결의시의 정통성이나 정체성이라고 그럴까 국격은 이 시조를 중용하는데 당신이 참 작품으로도 위대한 작품을 많이 남기셨지만 그 원력으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0: 불사, 교육, 대중포교 등 오현 스님의 행적은 만해 스님 못지않은 비범함이 있습니다. 오현 스님은 만해 스님이 창간한 유심을 복관하며 문학과 사회 전반의 불교적 가치관과 만해 정신을 되살리는 데 기여하길 바랬습니다. 만해 대상 역시 그 정신을 잇기 위함입니다. 평화, 실천, 문예 총 3개 분야에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에게 주어지는 만해 대상 외에도 현대불교문학상, 유심작품상, 한국시조대상을 제정해 인재 양성을 지원하셨죠.
5: 스님께서 이제 만해상을 하셔서 이제 이제 조선일보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 조선일보는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신문사고 이제 그런데도 굉장히 만회상을 수상한 사람들은

0: 뭐 DJ고 뭐 이영희 선생, 백낙천 다 이렇게 진보적인 사람도 가리지 않고 폭넓게 다 이제 마리상을 수여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굉장히 그 무산 스님의 폭넓은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 걸뭐 진보 보수 이렇게 가리지가 않아요.
1: 무산 오현 스님 일주기를 맞아 추모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시는 시조고 한국인은 시조를 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현 스님은 시조를 통해 하루를 살아도 후회와 집착 없이 자유로이 살 수 있는 무예행을 강조하셨죠. 아득한 성자 조현. 하루라는 오늘,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뜨는 해도 다 보고 지는 해도 다 보았다고, 더 이상 더 볼 것이 없다고 알까고 죽는 하루살이 때, 죽을 때가 지났는데도 나는 살아있지만 그 어느 날 그 하루도 산 것 같지 않고 보면, 천년을 산다고 해도 성자는 아득한 하루살이 때.
2: 우리가 좋은 불자가 돼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좋은 불자가 돼야 돼요. 스님께서 말하자면은 그 이제 승려로서 그 임했던 그런 자세하고, 또는 문인으로서, 시인으로서 그 임했던 자세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참 인생이라는 것이 깊이 있는 것이고 참으로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것이구나. 각자의 노력에 따라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정말 엄청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결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3: 자기 나름대로 그야말로 제대로 수행했고 제대로 교화했고 또 할 수 있는 일은, 그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참 잘 하셨다. 아마 그 역량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 스님의 발자취가 정말 크게 남아있어요.
1: 생사는 수행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척에 있다 한 설악산 무산대종사 오현 스님. 스님은 소탈하지만 범접할 수 없는 무예도인이자 지혜와 자비, 통찰과 비판이 번뜩이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한국 불교 발전과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정진한 무산대종사 오현 스님의 뜻을 받들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님의 뜻을 기리며 잘 살아가겠습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정.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춘계 가수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2: 잘생긴 얼굴, 훈실한 키.
0: 키.
2: 그리고 뭐 뛰어난 노래 실력은 당연한 거죠.
0: 당연하죠. 네. 춘!
3: 춘계 가수님 알려주세요. 길이 없어요. 가수님의 매력에 빠져나올 길이.
0: 오와!
4: 이야!
5: 이거 장원들입니다.
6: 춘길의 연관 검색어가 아닌 것을.
4: 아!
6: 이럴 수가.

0: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 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1: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육락세계의 다른 말이 무량수 또는 무량광세계라고도 불리고요. 그것은 서방 정토에 계시는 부처님의 세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아라토 삼마삼부타사 숙기오뚜 시청하는 법원님들의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외사리 강음성 북은 나디카 마을에서 부처님이 아난다 존자에게 설한 법경의 법문을 가지고 전 세계 불교도들이 아침 저녁 예불하는 예불문어로 삼는데 그 가운데 부처님께 예배하는 불보 예배에 이어서 부처님 가르침에 예배하는 법보 예배에 대해서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는 스님들을 예배하는 성보 예배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간혹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은 정치인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29에 출가할 때까지 카필라바투 국의 태자로서 현실 정치에 깊숙이 참여했던 분입니다. 부처님이 제가 서두에 부처님이 정치인 출신이었다라는 포에는 부처님은 불교 운동을 하면서 처음부터 조직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경영을 하면서 조직이라는 형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들처럼 낭만자객은 조직하는 데서 틀지만 가령 기업을 경영을 했거나 정치 일선에서 깊숙이 관여했던 분들은 개인의 역량도 좋지만 그 개인의 역량을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직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저도 많이 반성하고

삽니다. 하다 반성할 일이 많아가지고. 부처님의 기본 관점은 분명합니다. 뛰어난 개인도 중요해. 그거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그러나 뛰어난 개인 못지않게 그 개인들의 연결된 조직은 더 중요해. 요 이야기를 거듭 하십니다. 거기에 승단이 등장을 하는 거죠. 진리는 그 자체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비로소 진리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진리는 진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진리로서 작동을 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리수활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지만 부처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조직을 만드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보리수활에서 깨닫고 바로 석 달 뒤에 녹야원으로 가서 오비구들에게 수행을 지도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승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발견한 진리를 개인에게 담는 것도 중요했지만 개인은 언제 어느 순간 부침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조직에다가 담아놓으면 개인에게 담는 것보다는 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이 행식의 중요성을 아신 거죠. 우리는 내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만 내용은 기본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행식은 더 소중하다. 이걸 부처님이 처음부터 통찰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찌마니까야에 있는 분별 보시경에 보면 부처님이 또 중요한 관점을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스님들의 모임인 승단에 올리는 보시는 개인에게 올리는 보시보다 공덕이 훨씬 수승하다. 아마 이런 관점은 여러 경전에서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을 빌리면 가성비가 좋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철저하게 가성비를 따집니다. 부처님은 그런 걸 안 따질 것 같죠. 그런데 부처님은 아예 직접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개인, 뛰어난 개인에게 공양 올리는 것도 의미 있어. 그래서 큰 스님들을 찾아뵙고 무한히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공양을 올리는 것도 의미 있어. 그러나 그것보다 헤아릴 수 없이 큰 공덕은 승단에 공양을 올리는 거야. 그래서 조직의 중요성을 처음부터서 통찰을 했던 겁니다. 저는 불교가 오늘날까지 전해져 올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 중에 하나가 부처님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지혜에 더해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자비심, 그리고 맨발로 1년에 1300km씩 걸어다니는 열정, 거기에 더해서 승단이라고 하는 훌륭한 도구를 직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았을까. 부처님의 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다. 이게 부처님이 불교와 수행을 창안한 이후 맨 먼저 했던 첫 번째 작업입니다. 이 지점이 어떤 의미에서

저는 불교와 다른 종교와의 또 다른 차이점이기도 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교나 다른 종교를 보면 우주를 창조한 신하고 창조된 피조물하고 지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지위가 다르잖아요. 신 앞에 평등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신의 지위까지 올라가는 것은 불편해. 그런데 부처님은 당신이 보리수알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진리를 발견한 분이면서, 그래서 불보라고 하죠. 그리고 당신이 발견한 진리, 이걸 법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진리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 수행자, 그 개인보다는 단체, 이걸 성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창안한 창시자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가는 수행자하고 지위가 똑같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개방성이고 평등합니까? 이 불교의 최대 매력이죠. 나도 부처가 될 수 있어. 만약에 전 세계 불교도들에게 너는 부처가 될 수 없어 라고 법문을 하는 순간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불교도들이 다 항의를 할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희망은 나도 언젠가 부처와 같은 부처가 될 수 있어. 이게 모든 불교도들의 희망이고 꿈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종교와 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나도 부처가 될 수 있어. 근데 가능성은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행동을 할 때 구체화되고 현실적으로 되는 거지 가능성은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래도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끌고 가는 추동력이 됩니까? 자, 그러면 법경에 나오는 성보 예찬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난다야, 나의 성스러운 제자 성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움직이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올바르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성문 제자, 올곧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성문 제자,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부처님의 성문 제자, 화합하며 수행하는 부처님의 성문 제자. 이분들은 내상의 사람이고 여덟 종류의 사람이다. 이런 부처님의 성문 성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접대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존경받아 마땅하고, 이 스님들의 모임은 공덕의 복전이다. 이게 예불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성문 제자 또는 성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특히 대성부 불교권에서는 성문 제자를 약간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대성부 중기에 나왔던 유마경의 영향입니다. 유마경을 보면 아마 그 당시 시대를 반영했겠죠. 아마 스님들이 좀 경직되고 좀 근의적이고 뭐 좀 그런 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식주의를 타파하자라는 내용은 좋았는데 전부 예를 누룩을 들었느냐 하면 10대 제자를 다 들어버린 거예요.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예를 들면서 다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마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성문 제자라고 하는데 이걸 약간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문이라는 말은 소리 성자 들을 문자잖아요. 부처님의 직접 음성을 듣고 수행을 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라는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직계 제자예요. 그 직계 제자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10대 제자죠. 거기에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저 두 사람은 나의 수제자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표준으로 삼아야 될 모범이야 라고 했던 사리붓다, 목갈라나 그리고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이후 성단을 정비하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빨리 삼장의 체계를 그 결집을 해 주도했던 마하까사파 같은 그 뛰어난 제자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전부 부처님이 아라니라고 인가를 했던 분들이고 그러니 성문제자라는 거는 그냥 부처님과 같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에요. 단지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천년 정도 지나서 지금 요 법경의 법문이 설해지는 바이샬리 외사리에서 유마거사가 등장을 하고 유마거사가 그 당시 형식화된 성단에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든 분들이 나중에 오히려 새로운 흐름을 형성을 하면서 성문제자를 약간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거는 성문제자에 대한 결례이면서도 동시에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간혹 선생님들과 같은 교직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일탈 행위로 인해 가지고 대중들의 입질에 오르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걸음 물러나서 거품을 걷어내고 찬찬히 상황들을 보면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도덕성이 그렇게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그런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가지고 그건 너무 높아가지고 조그마한 일탈행위만 있어도 가대 해석하는 경향인들이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죠. 다른 직업군도 마찬가지지만 교직이라든지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그런 도덕성이 그렇게 낮지는 않고 단지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 커가지고 조그마한 일탈행위를 크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데 그 스님들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크니까 조금만 일탈행위를 해도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그게 부처님도 분명히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성단에 비록 일탈행위를 하는 스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고고한 개인에게 고고하고 수행을 잘한 개인에게 개인 스님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설사 일탈행위를 하는 스님의 개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가에 공양을 올리는 것이 공덕이 훨씬 수승하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갖고 있던 기본 생각입니다. 조직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히 스님이 희망이다. 불교와 수행에 관한 한 스님이 희망이다 라는 슬로건을 걸고 활동을 합니다. 아마 제가 불교사를 이렇게 봐도 직접적으로 스님이 희망이다 라고 슬로건을 걸고 활동했던 단체가 한 두서너 개밖에 안 보이더만요. 그걸 최초로 이 슬로건을 걸고 활동했던 분이 바로 불교와 수행을 창안한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을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동격으로 놓고 개인에게 존경과 찬탄을 할 수도 있지만 스님들이 입고 있는 요 가사에 대해 갖고 그 형식의 존중과 존경과 감탄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형식이 중요하다고 봤던 거죠. 내용이 형식을 규정하기도 하지만 형식이 내용을 끌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가사를 리피나 놓으면 조신하게 된다 카이요. 그 간혹 가다가 그런 우스갯소리를 합니까? 군복을 입히나 놓으면 이 또 군인들이 좀 그럴까. 그냥 시중용어로 군복을 입히나 놓으면 조금 자유롭다 합니까? 그런데 성복을 입히나 놓으면 좀 자유롭던 분들도 조금 조신하게 되고 주변 눈치를 보게 된다 카이야. 그러니까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은 기본이고 그 내용을 더 알차게 만들어주는 것은 행식이고 그래서 부처님은 승단이라고 하는 행식을 무척 강조했던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아갖고 눈밝은 스님을 한 명을 양성을 하면 그 눈밝은 스님 한 명이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까요? 뭐 인도는 좀 머니까 차치하고라도 중국 불교만 봐도 그 2000년 중국 불교 사이에 그 광활한 대륙에 우리가 스님들의 법명을 기억하는 스님들이 몇 분 됩니까? 불과 2, 30명 정도밖에 안 될걸요? 그러면 100년에 한 명 나왔다는 거예요. 그 강한 중국 대륙에서도 100명에 한 명 정도 눈밝은 스님이 나와가지고 역사를 끌고 간 거예요. 우리나라 2000년 불교 사이에 우리가 기억하는 스님이 몇 분 됩니까? 몇 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눈밝은 스님이 한 분 나오면 500년 정도의 문화를 끌고 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대중들은 역사를 유지해 가는 수는 있지만 그 역사의 방향을 틀어가고 했던 거는 또 뛰어난 인재들이 나와서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또 민중이 붙어서 함께 갔던 거죠. 그러니까 눈밝은 스님을 한 명 양성하는 것은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일이고 그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일은 온 우주를 창조하는 것과 같죠. 불교 최초의 스님이 부처님 아닙니까? 우리는 부처님을 거의 신격으로 보지만 불교 최초의 스님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등장을 하자 비로소 지난 2600년 동안 인류의 삶이 얼마나 여유로워졌고 풍요로워졌고 멋있어졌습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85년도에 동대 선학과를 갔는데 그때만 해도 뭐 캠퍼스가 만날 채로 깨서로 뒤덮일 때죠. 그럼 저희들이 다니던 불교대학에도 강의 시간에 잘 안 들어왔죠. 민주화 운동 한다고. 그때 제가 스승을 한번 만났는데 키가 조그만하신 분이었고 강의를 할 때는 늘 허리가 불편해서 허리를 좀 이렇게 짜불뚱하게 했던 고익진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마 그분한테 제가 4학기인가 5학기 한 강의를 한 강좌씩 꼭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한다고 안 들어오이. 근데 내는 또 혼자 갖고 들어가 들었구만요. 듣고 나서

운동화를 그때 그분이 허공을 이렇게 교실 천장을 바라보면서 부처가 필요하고 그런데 현재 부처가

동시에 그 고익진 선생의 그 한마디가 지금도 제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부처가 필요하고 현재 부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은 부처를 만드는 일이야. 지금도 제 가슴에 그대로 남아있죠. 참으로 존경하는데 서울대 병원에 심장을 연다 카더마요. 어찌 여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그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오늘 오후에 입원을 할 긴데 오전까지 강의를 하고 가시더만. 그런 분들을 보고 왜 공부가 안 되겠습니까? 공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제자들한테는 큰 자산들이었죠. 우리가 불교사를 찬찬히 보면 인도에서 불교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때, 그리고 그리스로 전파될 때도 중국으로 전파될 때도, 그리고 오늘날 유럽이나 미국으로 전파될 때도 그 맨 앞장을 섰던 분들은 스님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스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불교를 알게 됐고 수행을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성단이 기능을 제대로 못했을 때 눈밝은 제가자들이 등장을 하기는 했지만 항상 불교사의 맨 앞에는 스님들이 끌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대승부가 등장을 하면서 좀 시원찮은 스님들 좀 비키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자들이 앞장을 서기도 했지만, 그러나 모든 불교사를 봐도 불교의 맨 앞부분에는 눈밝은 스님들이 길을 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을 한 명 양성하고 눈밝은 스님을 한 명 양성하는 것은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일입니다. 동시에 오늘날은 한국 불교도들이 국내든 외국으로 가서 많은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동남아 불교 국가를 가거나 요즘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같은 데도 가서 불교 활동을 하고 있죠. 참으로 귀한 일들이죠. 그리고 생태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복지활동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불교도들이 꼭 해야 될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출가한 분들이거나 제가에 있는 분들이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을 수 있는 스님들을 양성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지금 많은 불교도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은 대단히 소중하고 귀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불교도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눈밝은 스님을 양성을 하는 일입니다. 저희들은 이 일을 하려고 30년 전에 통도사 건강계단에서 은사스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원력을 세웠죠. 그때 300년 원력을 세우고 지난 30년 동안 한국 불교도들의 지원으로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부따가야에 국제성가대학을 세우고 선임양성 교육불사, 성가대학 근학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300년 원력을 세우고 지난 30년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BTN 불교TV 불자님들도 주변에 의미 있고 꼭 필요한 일들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마땅히 따라갈 데가 없으면 절로 따라오십시오. 항상 복 있는 사람 뒤에 붙어야 뭔가 삶이 풍성해질 겁니다. 특히 오늘날은 명상이 시대정신이라고 할 만큼 명상 열풍이 불고 있죠. 그 전 지구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명상 열풍이 바로 부처님이 보리수활에서 깨달을 때 사용했던 팔정도 수행체계, 거기에 기반한 것이 95% 이상입니다. 그래서 눈밝은 스님을 수행의 기반에서 양성을 시킨다면 그 자체가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의 불교, 특히 미국의 명상, 마인드풀니스를 디자인하고 세계 상품으로 성공시켰던 데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들은 거의 유태인들입니다. 유태불교가 명상 문화를 끌고 가는 큰 축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 한국 불교도들이 부처님이 성도한 곳에 성가대학을 설립을 하고 거기서 전 세계에 스님들과 수행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서 인재 양성을 하고 그들이 2년차로 돌아가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게 한편으로는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가야 시대 때부터 부처님의 정법을 인도로부터 직접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203년 이슬람이 인도를 침략하면서 불교 성단의 뿌리를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900년 동안 인도 불교 성단은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합니다. 이걸 자리 잡게 하려고 동남아 불교 국가들이 수없이 노력을 해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처음 주목을 하고 헌신했던 분은 150년 전에 미국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고 있던 불교기 있죠? 이 불교기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맨 처음에 스리랑카 불교도들이 디자인을 했는데 너무 조잡해서 미국인이 스리랑카로 가가지고 불교기를 만들어줍니다. 한국의 다양한 불교 개론이 있죠. 그런데 한국의 최초의 불교 개론을 누가 썼을까요? 미국인이 씁니다. 미국인이 불교 개론을 쓰고 근상로 선생님이 번역을 해서 쓴 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불교 개론서입니다. 미국인이 썼습니다. 150년 전만 해도 스리랑카는 기독교 국가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 교세가 강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초파일 날 부처님 오신 날 스리랑카 불교도들이 절에 갔을 때 기독교도들이 강목을 들고 절에 가는 사람들 연등 행전을 하는 불교도들을 강목으로 구타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바로 그 불교기를 만들었고 불교 개론을 썼던 미국인이 스리랑카로 갑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불교 부흥운동을 시작을 하고 그때 발굴하신 분

0: 분이 고 유명한 아나카리카 담마 빨라 스님이십니다. 그분들이 마보디 소사이어티를 만들었죠. 그리고 인도에서 불교 4대 성지를 찾아드리자고 했을 때 최초로 그 초기 자본을 바로 미국인들이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150년 세계불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몇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미국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딱 하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님 양성 교육 불사를 태국이나 미얀마나 스리랑카 같은 그 전통적인 불교 국가도 인도에 와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 처음에는 왜 이랬는가 했는데 하루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 불교도들이 와서 하라고 남겨놨나 싶더만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그랬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처를 키우고 그분들이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할 때 인도 불교도 살아나고 그 영향력으로 한국 불교도 살아나고 그렇게 키운 인재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세계 불교를 한국 불교도가 키운 인재들이 주도해 가지 않을까. 아마도 부처님이 일하라고 한국 불교도들의 일거리를 하나 남겨놨지 않나 싶어서 지난 30년 동안 얼마나 행복한지. 처음에 그 상황을 목격했을 때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 그 수많은 성단이 있고 그 수많은 불교 국가가 있고 그 수많은 불교 자산가들이 있는데 인도 불교를 이렇게 방치해놨나 하고 서운했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아 우리 보고 요 일하라고 해놨구나.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한국 불교도들이 요 일을 주도해 가면서 인도 불교도 되살리고 세계 불교도 주도하지만 동시에 한국 불교도 그 영향력으로 되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스님을 양성하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반드시 불교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 법경의 법문을 하게 됐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바로 윤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윤회설에 대해서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의 부따빠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0: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1: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0: 평등과 평화,
1: 평등과 평화,
0: 공정과 정의,
1: 공정과 정의.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백무릎도?
0: 관절 복응!
2: 걸을 때도?
0: 관절 복응!
3: 일할 때도?
0: 관절 복응!
4: 내 어깨도?
0: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5: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 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6: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7: 관절 복응 정말 좋아요.
6: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8: 관절 복응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9: 아빠 최고.
10: 관절 복응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1: 선택하길 잘했어요.
6: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5: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12: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5: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3: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4: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세워

물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대한불교 태고종에서는 오는 6월 6일과 7일에 제38회 전쟁 종식 기원 및 국민 대화합을 위한 영산제를 봉행합니다.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92-300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노후복지시설 기공식을 오는 5월 30일에 부산 금정구 더군사에서 진행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따뜻한 격려와 축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5번입니다.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에서는 제21회 서귀포 불교대학 한마음 단합대회를 오는 5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천지학생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한 동문들의 우정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의는 010-3697-2189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부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4: 문제선 아래 호수와 산이 함께 어우러진 천년 고찰 오어사 이곳은 CNN이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하나로 사찰 앞으로 펼쳐진 호수 오어지와 함께 어우러진 풍경이 진짜 예술이에요. 포항 여행 계획 중이라면 무조건 가야 할 곳. 오늘은

바로 이곳 포항의 힐링뷰 맛집 오어사에 다녀왔습니다. 오어사의 일주문을 지나 쭉 걸어가다 보면 주차장과 연결된 뒷문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진짜 오어사의 정문은 따로 있습니다. 주차장 좌측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정갈한 느낌의 오어사의 본문이 나옵니다. 바로 이 계단을 올라야 비로소 오어사의 진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오어사라는 이름 참 독특하지 않나요? 오어사는 신라 진평왕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약 1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천년 고찰이죠. 사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황사사였는데 신라시대 원효대사와 회공선사가 이곳에서 수행하던 중 서로의 깨달음을 시험하기로 했답니다. 두 스님이 물고기 한 마리를 삼킨 뒤 다시 살려내기로 했는데요. 놀랍게도 한 마리는 죽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서 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두 스님이 서로 저건 내 물고기라 주장하면서 나오 물고기 어짜를 써서 오어사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원효대사와 인연이 깊은 오어사엔 유물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원효대사가 쓰셨다고 전해지는 삿갓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수백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스며든 듯한 모습이죠. 집이 달아 군데군데 색이 바래고 곳곳에는 작은 구멍까지 나 있어요. 7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원효대사의 수행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 옆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오어사 동종이 놓여 있습니다. 이 오어사 동종은 대한민국 국가지정 보물로 1995년 11월 절합보수 오어지공사 도중 발견되었는데요. 1216년에 대장장이 순광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이 동종은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깊은 울림이 느껴집니다. 이제 오어사의 풍경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어사는 포항 12경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품고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평탄한 평지를 이루고 있어 산책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꽃들이 춤추고 새들이 쉬어가는 오어사의 풍경을 편안하게 걸으며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경내 곳곳에 어우러진 정각과 생명들이 그 자체로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편안하게 걸으며 좋은 풍경을 즐길 수 있으니 정말 기분 좋은 여행이었어요. 오어사의 여행 코스는 사찰 앞에 호수, 오어지 둘레길로 이어지는데요. 오어사 앞쪽으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다리, 원효교가 보입니다. 주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원효교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도 원효교를 건너서 오어지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았는데요. 이 둘레길은 경사가 거의 없어서 편안하게 걸으며 산책이 가능해요. 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산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곳곳에 보이는 경관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둘레길을 걷다가 보이는 오어사의 풍경도 정말 멋진데요. 산책을 하며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포항의 명소 오어사를 찾아 산만리를 떠나보았는데요. 보이는 모든 곳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오어사. 직접 가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포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곳 오어사를 꼭 들러보세요.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고람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큰

0: 선생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1: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2: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1: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대구 산보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초기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0: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1: 네.
0: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예. 에메라이를 한번 찍어봤는데 수술했는 자리가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어졌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0: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1: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세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1: 네.
0: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을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장기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사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조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라는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에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간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딱 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 수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네.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네.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 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 저요?
1: 네.
3: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3: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3: 아니
0: 네.
3: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3: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3: 네. 아니 두 번은 네. 다뤄서 다시 한 번 한 거고요.
0: 네.
3: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3: 네.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수술을
0: 안 아프고
3: 안 아픈데 네.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3: 네. 네.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0: 여러
1: 병원에는
0: 네.
1: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0: 네.
1: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맞고
2: 가벼운 치료만 받고 계신
1: 물도 빼고
2: 네. 아, 네. 물도 빼고
1: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1: 저기 주사를 맞았어요? 한 번씩 맞는 거
0: 네.
1: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1: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달은.
2: 네, 한 달.
1: 네.
0: 한 달은 조금 너무 짧은 네.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네.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 아.
0: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 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네,
0: 그
1: 네.
0: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주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수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1: 네.
2: 네. 네.
1: 그러지 않아도, 아유, 네.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네.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내가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이번에도.
0: 아, 예.
2: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1: 네.
2: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네.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 네.
0: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적극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0: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

0: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하시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가지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네.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나온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2: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2: 네.
1: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 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0: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0: 그렇죠.
2: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1: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1: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0: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우리가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1: 네.
0: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2: 네.
1: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년.
1: 50년생이시고.
3: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증이 드렸습니다.
4: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4: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4: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4: 네네.
3: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4: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4: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있을 때 괜찮아요.
4: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4: 네네.
3: 힘들어서.
4: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4: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4: 아, 그렇죠? 아.
3: 네.
4: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4: 협착증이라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4: 네.
3: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S자로.
4: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4: 네.
3: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4: 어머니 혹시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3: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4: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3: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4: 아, 1년쯤 되셨네요.
3: 네,
4: 어머니
3: 네.
4: 그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3: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4: 네.
3: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4: 네.
3: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3: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근육을 키워라.
4: 네네네.
3: 그런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4: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 네.
4: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2: 많이 답답하죠.
1: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4: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1: 네.
4: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2: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1: 네.
2: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4: 네.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1: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2: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1: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4: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2: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4: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1: 네.
4: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4: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4: 예, 처음에는
0: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았지만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 성형수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초춘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5: 예, 예.
1: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5: 저요?
2: 네.
5: 67이야.
2: 어허.
1: 60대 후반.
2: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5: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5: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2: 어허.
5: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2: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4: 안녕하세요, 어머님.
5: 예, 안녕하세요.
4: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5: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4: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5: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4: 네네.
5: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4: 네.
5: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네. 네. 예,
5: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4: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5: 예, 예. 그 전에 제가 3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4: 네.
1: 시술을요?
5: 예, 예.
4: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5: 예, 5분도 못 걸어요.
4: 예.
1: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4: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5: 예, 예.
4: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5: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4: 아, 왜 안 하셨어요?
5: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4: 예, 그렇죠.
5: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4: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예.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예.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1: 그러니까요, 네.
5: 예, 예.
4: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5: 예.
4: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예.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5: 예.
4: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5: 예.
4: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5: 예.
4: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5: 예.
4: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5: 예.
4: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5: 예.
4: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5: 예.
4: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5: 예.
4: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5: 근데 그때 원장님,
4: 네.
5: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1: 수술 없어요.
5: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4: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5: 네, 예.
4: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0: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0: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3: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2: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4: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2: 비티웨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4: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5: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6: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7: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6: BTN 불교 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7: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6: BTN 붓다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0: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범종강 맞은 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3: 안녕하세요. 부따로드를 진행하는 자연스님입니다. 오늘날은 시대가 달라서 큰 스님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증폭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세상에게 어떻게 널리 알려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역을 다니는 어떠한 법문을 하시고 말을 타고 다니고, 실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말을 타고 법문하러 다니는 그런 스님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스님들과 비교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BTN, 불교TV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ARS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후원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한국 불교, 그 다음에 미래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한국 불교를 높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맑히고 행복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침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1: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4: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7: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8: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9: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나상도 남궁진의 그럼 열정.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춘계 가수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2: 잘생긴 얼굴, 훈칠한 키.
1: 키.
2: 그리고 뭐 뛰어난 노래 실력은 당연한 거고요.
1: 당연하죠. 춘!
3: 춘계 가수님 알려주세요. 길이 없어요. 가수님의 매력에 빠져나올 길이.
1: 이야!
4: 이거 장원들입니다.
5: 춘길의 연관 검색어가 아닌 것을.
1: 와! 이럴 수가.

나비의 빛으로 시방 삼세 중생을 구제하시기에 오신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기하오니 옵니다.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분별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분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은융창으로 세상 모든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

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오는 7월 부산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막을 올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사찰 음식을 비롯해 불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립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국 대종사가 국회 정각회 법석에서 마음 농사부터 지으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끈 이헌승 정각회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됐습니다. 불조사리 환지본처를 기해 천일 정진에 들어간 회암사가 600일 정진을 마치고 700일 정진에 돌입했습니다. 주지 인공스님은 인과의 법칙을 강조하며 끊임없는 수행을 당부했습니다. 동국대 일산병원이 신관 건립을 추진하며 시작한 모금 캠페인에 승속과 세대를 뛰어넘은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기부가 지역 의료 거점 구축을 향한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 그림 자극 만석중 득도기의 독보적인 가치가 학술 대회에서 새롭게 규명됐습니다. 대회에서 기존의 제한적인 인형극의 개념을 깨고 인형 연행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안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7월 부산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막을 올립니다. 1988년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38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부는 한국의 세계유산은 물론 살아있는 불교 문화유산의 가치까지 전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1: 세계유산의 보존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오는 7월 13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제48차 위원회가 막을 올립니다. 196개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회의는 50여 개의 연계 행사와 함께 한국 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 외교 축제로 펼쳐집니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 눈길을 끄는 콘텐츠는 천년의 뿌리를 이어온 불교 문화 유산입니다. 해외 대표단을 부산 범어사로 초청해 진행하는 특별 만찬에서는 전통 문화와 한국 불교의 정수를 모감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2: 전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한국의 전통을 알리기 때문에 이번 통해 저희들은 국가 한국이 갖고 있는 그런 무형과 유형의 유산을 전 세계인들에게 마음껏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 불교 문화 유산의 진면목은 회의장인 백스코에서도 펼쳐집니다. 축구장 2배 규모로 조성되는 대한민국관, 즉 K-헤리티지 하우스에서는 한국의 세계유산과 무형유산, 전통문화를 한자리에서 선보입니다. 이곳에서는 전통 불교 의식인 수륙제와 영산제가 장엄하게 시연되고 해인사와 통도사 등 한국의 산지 승원의 전시 체험 부스가 마련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양주 회암사지 등 한국의 대표 불교 유산도 세계인들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3: 수륙제 공연이라든지 전시 부분들도 같이 이루어져서 전반적으로 그 사찰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무형유산, 그리고 유형 부분들이 전반적인 불교 문화들이 잘 소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 회의장 밖에서도 한국 불교 문화를 직접 경험할 기회가 이어집니다. 회의 참가자들을 위한 특별 투어에는 통도사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불국사와 석굴암, 회암사지 등 다채로운 불교 유산 코스가 마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범정부 보고회에서 이번 세계유산위원회가 대한민국 문화 역량과 글로벌 리더십을 세계에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인류 공동의 유산을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이끌어내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산, 이른바 K-헤리티지의 진면목을 널리 알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1: 181건의 글로벌 의제가 다뤄지는 국제 외교의 장 속에서 천년을 이어온 한국 불교 문화 유산이 K-헤리티지의 깊이와 정신 세계를 전하는 핵심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BTN 뉴스 이지훈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홍보에 템플스테이를 많이 활용해 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5: 네, 지금부터
0: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부산 백스코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현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병건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BTS 공연과 같은 일회성 행사에서 바가지를 방지하기 위해 홈스테이 등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는 6월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숙박비 바가지 논란이 일자 부산 범어사와 내원정사, 양산 통도사와 밀양 표충사 등 부산 경남권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들이 방사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희영 문체부 장관은 한국의 세계유산과 K컬처, K관광을 동시에 알리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사찰 음식을 맛보고 템플스테이로 한국의 산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 정각회 법석에 오른 해국 대종사가 정치인과 불자들을 향해 내면의 마음 농사부터 지으란 엄중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끈 이헌승 정각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공로패 수여식도 진행됐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6: 6.3 지방선거로 인해

0: 한주 앞당겨 열린 국회 정각회 수요 정기법회. 전국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국회 정각선언은 모처럼 갈등을 내려놓은 불자 의원과 대중으로 북적였습니다. 법석엔 충주 석종사 조실 해국대종사가 올라 대립과 갈등에 익숙해진 현대인을 향해 일침을 넣습니다.
1: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을 다 내 생명처럼 생각해서 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내 마음에 상처 받지 말고 한 생명으로 아는 것을 우린 중생제도라고 하는데.
0: 스님은 청년 시절 금강경을 읽으며 마음을 항복받는 법을 고뇌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어둠을 없애려 걸레질을 할 게 아니라 등불 하나를 밝히면 그만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어둠을 없애는 법을 고민하지 말고 어둠이 본래 없는 근본적인 방법이 뭔지 살펴봐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외부 조건이나 환경 탓을 하기 전에 각자 마음 농사부터 잘 지으라는 당부인데 마음 바꿀 생각 없이 세상만 바꾸려다 보니 갈등이 생긴다는 지적으로 해석됩니다.
1: 내 마음 길들여서 내 마음 농사 지어가지고 언제 어느 날 보더라도 내 마음을 돌아보는 그 행복 자체가 나와 둘이 아니라는 법을 가르쳐준 그걸 생사가 없는 불생불멸법이다.
0: 특히 서구식 무한경쟁에 매몰된 정치권과 사회를 향해 전체가 360도 사방으로 걸어가면 모두가 1등이 된다며 꼴등의 아름다움과 배려의 가치를 역설했습니다. 눈과 귀로 보는 세상의 조건에 속지 말고 내면을 돌아보라는 당부입니다.
1: 꼴등이 참 아름다운 거다고 생각을 하면 꽃 같은 한 마음인데 중생심으로 안 가고 진여심으로 가요. 꽃 같은 마음인데.
0: 법회선 재작년 7월부터 국회 정각회를 이끌어온 이헌승 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공로패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회장은 22대 국회 반환점까지 정치권 불법 홍보와 외호에 앞장섰고 불교 관련 입법 현안 해결 등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 정각회장이 아니라 이제 불자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불법을 증파하고 널리 홍보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0: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국회에 울린 해국대종사의 가르침은 정치권의 선거의 승패를 넘어 국민을 위한 진정한 마음 농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3: 12.7 범난 피해자인 영월 법흥사 주지 대웅당 삼보대종사가 어제 오후 3시 58분 법납 61년 세수 76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삼보대종사는 오대산 상원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던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12.7 범난 당시 강제 연행돼 혹독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2008년엔 12.7 범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할복을 시도해 불교계에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삼보대종사는 인재불사를 강조했던 은사 탄어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2020년 탄어대종사 37주기 달해제에서 장학재단 설립기금으로 30억 원을 쾌척해 사부대중의 귀감이 됐습니다. 삼보대종사의 분향소는 오대산 월정사 화엄로에 마련됐으며 영결 및 다비식은 내일 오전 10시 월정사에서 엄수됩니다. 부산 황령산 마하사의 전통사찰 보존지 강제수용 재결 취소 판결과 관련해 조계종이 전통사찰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인정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계종 대변인 묘장 스님은 어제 논평을 통해 지난 2월 대법원에 이어 이달 14일 부산지방법원에 마하사 전통사찰 보존지 수용 재결 취소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전통사찰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인정한 중요한 판결로 공공개발 명목하에 수행 환경을 침해받아온 불교계에 객관적인 법적 보호 절차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부산 마하사 토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강제 수용하기 위해선 전통사찰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허가와 종단 대표자인 조계종 총무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간과한 강제 수용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를 기념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가무형유산 최유현 자수장 초청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지난 21일 박물관 1층에서 방장 정여대종사, 수좌 수불스님, 주지 정호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국가무형유산 최유현 자수장 초청 수공덕 한 땀에 담은 수행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자수를 단순한 공예가 아닌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과정으로 조명하고 서사적 흐름에 따라 구성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등

0: 3부로 나눈 전시에서 최유현 자수장의 대표작 50여 점이 관람객에게 선보입니다. 불교 문화의 정수인 불교 자수의 정신성과 예술적 가치를 확인하고 우리 전통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전시는 범어사 성보박물관 2층 기획 전시관에서 오는 8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팔공총님 동화사 사중 스님들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나섰습니다. 동화사 주지 선광 스님을 비롯한 동화사 스님들은 지난 26일 동화복지재단 부설 무료 급식소인 자비의 집에서 배식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스님들은 이날 1,000인분의 무료 급식을 도우며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동화사 주지 선광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를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수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화사 스님들의 무료 급식 봉사에 급식소를 이용한 어르신들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불조사리 환지 본처를 기해 천일 정진에 들어간 경기도 양주 회암사가 600일 정진을 마치고 700일 정진에 돌입했습니다. 7차 입제에는 주지 인공 스님이 법석에 올라 정진을 독려했는데요. 인공 스님은 인과의 법칙을 강조하며 눈앞의 괴로움에 흔들리지 말고 끊임없는 수행으로 내면의 평안을 찾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회암사가 지난 17일 불조사리 환지본처 600일 기도를 회향하고 7차 정진 입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회암사 주지 인공 스님은 600일 동안 흔들림 없이 정진한 사부대중의 원력을 치하하며 700일 정진 화두로 인과를 강조했습니다. 인공 스님은 불교의 핵심인 인연법과 인과를 철저히 믿고 따를 때 삶이 변하고 최상의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 이 세상에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이 법칙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나중에 미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1: 부처님 인멸 후 수많은 종파가 생멸했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의 법칙이 바로 인과라는 겁니다. 스님은 현대인의 스트레스 역시 인과로 육체적인 괴로움은 몸을 가진 자연스러운 결과지만 마음의 괴로움은 결국 스스로가 만든 것으로 이 인과를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이 수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과거세에 사지를 절단했던 가리왕 일화를 예로 들며 몸이 마디마디 잘리는 극심한 고통에도 부처님이 원망 대신 자비심을 낼 수 있었던 것도 인과법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가리왕이 부처님의 사지를 하나하나씩 자를 때 부처님이 원망한 마음, 원한 마음이 하나도 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믿어지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인과의 법칙, 인연법에 대한 깊은 그 믿음이 있으면은 참아집니다.
1: 인공 스님은 남은 400일 기도 중에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 조급해한다면 인과법을 온전히 믿지 못한 증거라며 지금 선업을 짓는 데 충실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회암사 천일기도 동참 대중은 인공 스님 법문으로 남은 400일 정진에서 인과법을 철저히 관찰하고 실천해 나가길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동국대 일산병원이 지난해 12월 신관 건립을 추진하며 시작한 모금 캠페인, 땅 한 평의 원력 캠페인이 6개월째 접어들며 승속과 세대를 뛰어넘은 기부가 이어졌는데요. 지역 의료 거점 구축을 향한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3: 지난해 12월 개원 20주년을 맞아 신관 건립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며 기금 모연에 나선 동국대 일산병원. 의료원장과 병원장을 비롯한 교직원부터 모금 캠페인에 동참하며 신관 건립의 필요성을 호소했는데 이후 기부금 모연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5년간 600억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동국이라는 이름의 지역 의료 거점 구축을 향한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4: 처음에 예방병원부터 급성기, 초급성기를 포함해서 나중에는 회복 단계에 있는 요양병원, 요양원까지 포함하는 메디컬 클러스터가 되는 것이
3: 불교병원의 발전을

0: 염원한 사부대 중의 기부엔 승속도, 세대도 구분이 없습니다. 4살 어린이 불자가 엄마와 함께 땅 한 평의 원력 캠페인에 힘을 보태는가 하면 어느 노 비구니 스님은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찾아와 현금 1억 원이 담긴 보자기를 전달했습니다. 현금 다발을 묶은 노란 고무줄이 삭을 만큼 청빈한 삶을 산 이 스님은 불교 병원으로부터 자비 정신이 세상에 퍼지길 기원했습니다.
1: 그 수행하시면서 한 푼 한 푼 모은 그 정재를 우리 불교 병원에 회향하시겠다고 너무나 감동이었고 이 말로써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0: 동국대 일산병원을 향한 각계각층의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 넉 달간 모연한 기부금은 같은 기간 전년 대비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전무한 상급 종합병원이 불교병원에서 탄생하길 바라는 원력이 모인 겁니다.
1: 또 하나의 의료불사에 같이 동참하고 그 공덕을 회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지금 그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많이 지금 전해주고 계세요.
0: 병원 20년 역사에서도 신관 건립이라는 초대형 불사는 처음이기에 어느 때보다 불자들의 관심이 중요한 시기. 신관이 들어서면 뇌, 혈관, 심장 질환에 대응하는 초급성기 병원으로 거듭나 의료 혜택이 더 크게 돌아갈 것으로 동국대 일산병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바로 옆에 있는 당신의 친구, 가족, 바로 당신의 이웃들한테 도움이 되는 조그만 성의가 될 것입니다.
0: 불교병원의 미래를 내 손으로 세우겠다는 사부대 중의 값진 원력은 자비인술에 매진하는 의료진에게 큰 응원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전통 그림자극 만석중 득도기의 독보적인 가치가 학술대회에서 새롭게 규명됐습니다. 학계에선 글이나 대사가 없어도 시각적 움직임만으로 충분히 서사가 성립된다며 기존의 제한적인 인형극 개념을 깨고 인형연행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안됐습니다. 보도에 양육은 기자입니다.
4: 불교의 심오한 교리를 말로 풀고 노래로 묘사하며 연희로 연출하는 세계 유일의 종합대기설법 땅설법. 한국 땅설법학회가 지난 23일 한국 유일의 전통 그림자극 만석중 득도기를 주제로 제4회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삼척 안정사, 인형연행의 독보적인 가치를 규명한 허용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개권 교수의 새로운 시각이 주목받았습니다. 허 교수는 기존의 제한적인 인형극 개념에서 벗어나 인형을 활용한 모든 예술을 뜻하는 인형연행으로서의 인식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허 교수에 따르면 안정사 땅설법 내에서 인형을 매개로 삼는 연행은 확인된 것만 10가지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 전통 인형극의 전체 종류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한 사람이 조종, 변사, 반주를 동시에 수행하는 전설적인 삼위일체 연행 방식과 그림자 인형극 형태가 고스란히 전승되고 있어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5: 만석중 득도기와 같은 특성은 하나의 만석중이 아니라 수십의 만석중이 형상으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4: 또한 허 교수는 구현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5: 그러니까 서사가 분산되어 있다, 추상적이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은 가능할 수 있어도 서사의 유무를 중심으로 해서 만석중 놀이와 만석중 득도기를 비교하는 방식의 접근은 이제는 폐기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4: 이어 단순히 최초, 유일이라는 수식어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장르를 유연하게 넘나드는 연행의 독창성과 전승 신뢰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국가 무형유산 지정 등 공식화 과정에서 전승 주체의 현실과 맥락을 고려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처럼 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준 안정사의 만석중 득도기는 일제강점기 민족문화 말살 정책 등으로 인해 급격히 자취를 감춘 유산입니다. 현재는 삼척 안정사 다여 스님만이 유일한 전승자로 남아 맥을 잇고 있습니다.
6: 만석중 득도기가 사라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었는데 다여 스님이 만석중 득도기를 보고 비유를 하자면 공룡 화석에서 공룡이 걸어 나오는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건 대단한 이 문화재 발굴이죠.
4: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불교 전래 초기부터 서민의 삶과 호흡해온 독창적인 땅설법과 전통 그림 자극의 미래 가치를 세계에 증명해 나가는 소중한

0: 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1: 창녕 영축산 청년사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경내 특설 무대에서 봉축 법요식 및 효잔치 음악회를 지난 24일 봉행했습니다. 청년사는 주지 무영 스님과 이파남 신도 회장, 우기수 도의원 등 4부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 법요식과 음악회를 봉행하고 지영민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주지 무영 스님은 오늘 우리 불자들은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법요식에 이어 열린 효잔치 음악회에는 트로트 가수 강문경, 금잔디, 박구윤 등이 출연해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흥겨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청년사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문화행사와 자비 나눔을 통해 지역 포교 중심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천태종 NGO단체 나누며 하나 되기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앞두고 국가유공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나누며 하나 되기는 어제 서울 관문사에서 국가유공자 행복위문품 전달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생활건강물품 500세트는 서울 남부 보훈지청 등 5개 기관을 통해 6.25와 월남전 참전용사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사장 진철 스님은 나라가 있어야 불교도 할 수 있다는 애국불교를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훈 가정을 위한 자비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달식에는 나누며 하나 되기 이사장 진철 스님과 정책실장 광일 스님을 비롯해 장효정 서울 남부 보훈지청장 등이 참석해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우리 불교 유산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밝히는 빛이 되길 기대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 함께 응원과 기도를 전해야겠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0: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의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옛날 옛적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진리의 말씀을 펼치고 계실 때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고 기수고 고도권에 머무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펼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사위국의 왕이었던 파사익 왕이 부처님께 다가가 부처님께 이와 같이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제가 사위성, 우리 사위국의 가장 큰 성인 이 사위성에서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이 사위성 큰 길 가운데에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제가 직접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먹을 것을 베풀겠습니다. 그래서 사위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하고자 하옵니다. 그리고 이 사위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과 인연을 맺어서 모두 다 함께 오계를 받고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 오계를 받게 해서 널리 우리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소중한 법과 인연을 맺게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서 우리 중생들이 선업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제가 좋은 인연을 맺어주고자 합니다. 부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위국의 바사익왕이 부처님의 허락을 받고 사위성 큰 길 한가운데에서 널리 공양상을 차려놓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그 큰 길에 모셔서 왕이 직접 옆에서 시중을 들면서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께 공양청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 직접 손수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그런 시봉하는 모습을 모두가 다 목격하게 됩니다. 본래부터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법을 믿고 있었던 불자들은 다 함께 기뻐하면서 아, 우리 부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면 저렇게 왕이 직접 이 한 나라의 왕이 직접 부처님께 손수 공양을 올리고 시봉을 하는 것일까 하고 불자들은 다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불자가 아닌 사람들조차도 왕이 직접 부처님 옆에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시봉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으로 다들 깜짝 놀라하면서 불법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그런 믿음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먼 길을 돌고 돌아서 길을 가고 있었던 두 명의 상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사를 하는 상인이 있었는데 때마침 그 사위성에서 왕이 부처님께 손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옆에서 손수 시봉하는 모습을 보며 이 두 명의 상인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첫 번째 상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부처님이 참 위대하시다. 부처님이 참 대단하시다.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시면 저렇게 왕이 직접

부처님께 시봉하고 공양을 올릴까?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은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고 위대하시다. 이렇게 입으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을 향해서 찬탄하는 그런 좋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였던 옆에 있던 상인은 오히려 인상을 팍 찡그리면서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아유 저 하는 걸 봐라, 저 부처님하고 부처님 제자들을 보니까 다들 별 볼 일 없고 왕도 어리석어가지고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석음에 빠져서 부처님과 스님들한테 저렇게 공양을 올리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다들 엉터리다 하면서 입으로 안 좋은 얘기를 내뱉고 안 좋은 말을 하면서 그렇게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눈에는 사람들이 다 부처님으로 보이고 돼지 눈에는 모든 게 다 돼지로 보이듯이 참 이와 같이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이 제각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좋은 생각을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꾸 좋은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바로 습관입니다. 자꾸 좋은 생각을 일으키고 좋은 말을 하도록 자꾸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상인이 다시 사위성에 나와서 길을 걷다가 해가 뉘엿뉘엿 해가 질 때쯤에 어느 주막집에 가가지고 주막집에서 저녁을 맛있게 먹고 서로 얼큰하게 술 한 잔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술을 마시고 마시고 마시다가 못된 말을 했던 친구가 밤에 잠에 들어야 되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지 몸에서 자꾸 열이 나는 거예요. 부글부글 몸에 열이 나가지고 뭐가 그때 쉬었는지 입으로 나쁜 말을 내뱉었던 그 상인이 방에서 나와가지고 몸에서 막 열이 나가지고 길에 해가 지면 그 길이 조금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길에 철퍼덕하고 누워서 잠이 들었답니다. 아우 더워라, 아우 더워라. 요 시원한 길바닥에서 좀 누웠다가 다시 방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철퍼덕 누워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아이고, 때마침 수레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너무나 껌껌해가지고 저녁에 너무나 깜깜해서 길에 사람이 누워있는 걸 모르고 수레가 그 사람을 치고 지나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나쁜 말을 내뱉었던 상인이 꾀꼬닥 하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 착한 말을 내뱉었던 방에서 자고 있던 상인이 아침에 부수수 일어났는데 옆에서 같이 술 마시고 잠잤던 친구가 안 보여요. 이 친구가 어딜 갔나? 아침에 벌써 일어나서 밖에 있나? 하고 밖에 나와서 친구를 찾아봤더니 아이고 머니나, 길에 누워가지고 술에 치인 채 죽어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왜 뭘 하자고 왜 껌껌한 밤에 길에 누워있다가 이꼴을 당하나. 그래서 급한 대로 친구를 땅에다가 잘 묻어줍니다. 어쨌거나 죽은 건 죽은 거고 친구를 땅바닥에 잘 묻어줘 놓고 이걸 어쩌지? 그냥 집에 가야 되나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친구를 여기다 묻어놓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분명히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면서 내가 같이 장사하러 같이 길을 떠났던 친구를 재산에 욕심을 내서 내가 친구를 죽이고 내가 친구의 재산까지 내가 다 빼앗았다라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모함을 할 수가 있을 거다. 이대로 집에 가다가 내가 오히려 공병을 당할 수가 있다.
에휴,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필요 없다. 하루를 살아도 마음을 편안하게 살아야지.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죽었는데 나 혼자 이 재산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분명히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다. 그러니 다 놓아버리고 훌훌 그냥 떠나버리자. 그래서 대충 급한 짐만 저렇게 쌓아놓고 그렇게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때마침 그 나라에 왕이 후계자가 없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후계자를 두지 않고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왕을 내세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때마침 왕이 죽기 직전에 그 나라에 아주 유명한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예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왕이 죽고 만약에 후계자가 없다면 먼 곳에서 왕이 될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먼 곳에서 찾아온 나그네가 왕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세상을 떠난 우리 왕이, 우리 대왕님이 평소에 타고 다니던 그 말이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한다면 그 먼 곳에서 온 그 나그네가 바로 왕이 될 사람이다. 이런 예언을 남겨놨다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 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옛날 옛적의 얘기니까요. 그래서 대신들이 그 예언을 믿고 왕께서 후계자가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언대로 먼 곳에서 왕이 되실 분이 올 겁니다. 왕이 되실 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이 나라의 대왕님이 평소에 타고 다니던 말이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한다면 그 사람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길로 나아가서 저 큰 도시의 큰 길로 나아가서 왕이 될 사람을 한번 찾아봅시다 해가지고 신하들이 대신들이 왕이 평소에 타고 다니던 그 말을 곧비를 붙들고 수많은 신하들과 대신들이 큰 길로 딱 나오게 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수많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구경을 하게 됩니다. 야, 진짜 왕이 될 사람이 나타난대? 몰라. 지금 왕이 될 사람을 찾아보고 있대. 야, 진짜 나타난대? 그때 그 나라에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가 깊었던 대신이 신하가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하늘을 보십시오. 저 하늘 위에 노란 구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노란 구름에 심상치 않은 상서로운 기운이 보입니다. 저 구름이 있는 곳에 왕이 되실 분이 아마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해가지고 그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데리고 노란 구름이 있는 곳으로 그 길가로 싹 갔더니 저 멀리서 터벅터벅 그 상인이 친구가 죽어서 친구를 고이 땅에다 묻어주고 그냥 훌훌 길을 떠났던 그 상인이 멀리서 터벅터벅 그 나라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오! 멀리서 나그네가 찾아온다고 했는데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웅성웅성 거리고 있을 때 그 상인이 그 나그네가 가까이 올 때쯤에 말이 평소에 왕이 타고 다니던 말이 힝 하고 울면서 무릎을 꿇고 그 상인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신하들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분을 왕으로 모시자 해가지고 얼떨결에 친구를 땅에다 묻어주고 먼 길을 떠났던 그 상인이 그 나라의 왕이 됩니다. 얼떨결에 왕이 됐는데 평소에
장사를 하면서

그래서 세상을 널리 다니며 견문이 넓어지고 또 장사를 하던 그 빨리빨리 돌아가던 그 머리가 있어서 그런지 제법 나라를 잘 다스려서 사람들에게 점점 존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득 왕이 된이 상인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왕이 됐지? 나는 그냥 세상을 떠돌면서 장사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죽어가지고, 친구를 땅에 묻어주고, 이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함할까봐 무서워서, 그냥 훌훌 모든 걸 벗어버리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이 나라에 왔을 뿐인데, 내가 대체 무슨 복으로 왕이 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무릎을 딱 치면서, 아, 그날 친구가 죽었던 그날에 사위국 사위성에서 파사이 왕이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직접 손수 공양을 올리고 시봉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저 왕이 대단하다 칭찬을 하고 참으로 부처님과 스님들이 대단하고 위대하시다. 부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찬탄하는 말을 했는데, 내가 복을 지은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덕분에 내가 왕이 되는 복을 얻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멀리 부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무릎 꿇고 합장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부처님, 부처님, 제 말이 들리십니까? 부처님, 제 말이 들리십니까? 그 우리 옛날 일본 영화에 제 말이 들려요? 잘 계세요? 오겐키 데스까? 했던 그 영화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너무 무리수였나? 오겐키 데스까? 뭐잘 있나요? 저도 잘 있어요. 했던 옛날 일본 영화가 있었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부처님, 제 말이 들리십니까? 혹 저의 정성이 가득한 제 말이 들린다면 부처님 부디 스님들과 함께 이 나라에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제가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자 하옵니다. 그때 이 왕의 혜택에 청성스럽게 부르짖는 그 마음의 정성이 가득한 그 목소리를 멀리서 멀리서 부처님이 딱 들으시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와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가사를 수하고 바리떼를 들고 나를 따라오거라. 저먼 나라에 애타게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고자 하는 왕이 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자꾸나.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부처님께서 수많은 스님들과 함께 대가사를 수하시고 바리떼를 드시고 그렇게 그먼 나라로 향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의 힘으로 비록 먼 거리였지만 순식간에 부처님의 신통의 힘으로 점심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그 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이 공양청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 왕이 된 상인이 깜짝 놀라면서 부처님이 정말 오셨구나. 부처님이 정말 오셨구나.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정성껏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자시고 왕에게 이와 같이 법문을 하십니다. 왕이여, 왕이여, 그대는 본래 세상을 떠돌며 장사를 하는 상인이었지만 그대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부처님과 스님들의 모습을 보고 정성으로 진심으로 진실되게 부처님과 스님들을 향해서 기쁘고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선업공덕의 인연으로 이렇게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대와 함께 장사를 했던 그 친구는 부처님과 스님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으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악한 생각을 일으키고 입으로 모질고 나쁜 말로 부처님과 스님들을 비방했기 때문에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다. 이거는 누구의 탓도 아니다. 스스로 지은 복으로 자기가 지은 복을 자기가 받은 거고 스스로 자기가 지은 나쁜 죄업으로 자기가 지은 업보를 자기가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 왕이시여,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중생들이여,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바르고 참된 좋은 착한 업을 지어야 한다. 좋은 인연을 지어야 한다. 자기가 닦고 자기가 받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왕과 그 자리에 있는 신하들과 그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던 그 나라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는 불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은 복은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 착하고 좋은 인연을 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실 때 일입니다. 그때 어느 깊은 산속 마을에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지혜와 신통의 힘으로 아, 저 마을 사람들 중에 마땅히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서 제도받을 만한 좋은 인연을 지은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이걸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직접 그 마을로 찾아가십니다. 부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을 맞이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해와 달과 물과 불을 향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죽으면 하늘 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더덥도다, 더덥도다, 참으로 의미가 없도다. 아무리 해와 달과 물과 불에게 제사를 지낸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또 설사 죽어서 하늘 세계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하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복을 다 쓰고 나면 다시 밑으로 뚝 떨어져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이 윤회 세상에서 윤회를 하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고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 70여 명의 남자들이 마음으로 크나큰 기쁨을 느끼면서 부처님께 머리를 조아려 무릎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옵니다. 부처님, 저희들은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여 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70여 명의 남자들의 머리카락과 수염이 우두두두두두 떨어지고 입고 있는 옷이 저절로 뿅 하고 변해서 스님들이 입는 승복 가사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70여 명의 새롭게 태어난 스님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그 70여 명의 비구 스님들과 함께 부처님이 본래 계시던 사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때마침 부처님을 따라서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새롭게 스님이 된 70여 명의 이 남자들이 비구 스님들이 갑자기 야 우리가 너무 급하게 생각한 것 같아. 아, 야 집에서 좀 나오고 시간이 지나니까 아, 야 나 마누라 보고 싶다. 아, 나 여자친구 보고 싶다. 아우 나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들 새끼 우리 딸내미 보고 싶다. 막 이러면서 이 70여 명의 새로운 이 비구 스님들이 마음에서 막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이 새롭게 비구 스님이 된 이 70명의 이 비구 스님들을 내가 마땅히 그 마음을 일깨워줘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우두두두두두두둑 하고 이제 비가 내립니다. 빗방울이 떨어질 때 부처님께서 잘 됐다 해가지고 지붕에 구멍이 뻥 뚫린 큰 집을 신통역으로 만드십니다. 지붕에 구멍이 나 있는 큰 집을 신통역으로 만든 뒤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명의 비구 스님들이여, 70여 명의 비구들이여, 빗방울이 떨어지니 이 집에 들어가서 잠시 비를 피합시다. 부처님과 70여 명의 비구 스님들이 그 구멍 뚫린 지붕에 구멍 뚫린 큰 집에 가지런히 앉아서 그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위에 구멍 뚫린 데서 빗방울이 뚝뚝뚝 떨어질 때 부처님께서 손가락을 들어 지붕의 구멍을 가리키십니다. 비구들이여 저 구멍이 보이는가? 지붕에 구멍이 나 있다면 비가 올 때 빗물이 새듯이 사람의 마음을 올바르게 단속하지 않는다면 이 마음에서 번뇌망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지붕에 구멍이 없이 지붕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아무리 비가 와도 빗물이 새지 않듯이 사람의 마음도 이 마음을 잘 단속하고 관리하고 이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번뇌 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 말에 70여 명의 비구 스님들이 마음이 순간 환해지는 걸 느끼면서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게 됩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마음이 가라앉았지만 그래도 이 마음을 다스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빗물이 그치고 70여 명의 비구 스님들과 다시 길을 떠난 부처님께서 이 70여 명의 비구 스님들이 아까보다는 마음이 많이 안정됐지만 그래도 아직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법문을 해주십니다. 70여 명의 비구 스님들과 길을 다 가고 있는데 앞에 종이가 하나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비구 스님에게 비구여

0: 저 종이를 가져오너라. 그 비구스님이 가서 이렇게 종이를 가져왔답니다. 부처님,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그 종이가 무엇에 쓰던 종이인고? 예, 부처님, 종이에서 향냄새가, 향기가 강하게 배어 있는 거 보니까 향을 쌓았던, 향을 감싼, 향을 포장한 종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에 향냄새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아마도 향을 감싼 종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그렇구나. 길을 가자. 또 이렇게 길을 가는데 저게 새끼줄 있죠, 새끼줄. 너덜너덜한 새끼줄이 또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대요. 비구여, 저 줄을 가져오너라. 예, 스님. 예, 부처님. 그 다음에 이제 그 줄을 다 부처님께 이렇게 갖다 바치니까 부처님께서, 비구여, 이 새끼줄이 무엇에 쓰던 줄인고? 예, 부처님. 요 줄에서 생선 비린내가 진하게 나는 거 보니까 생선에 묶었던, 생선을 묶었던 그런 새끼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너무 진합니다. 오, 그런가? 그때 부처님께서 70여 명의 비구스님들에게 이와 같이 법문하십니다. 똑같은 종인데 아까 그 종이는 왜 향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는가? 똑같은 새끼로 만든 새끼줄인데 이 줄은 왜 비린내가 짙게 배어 있는가? 종이도 새끼줄도 본래 냄새가 없었지만 인연 따라 향기로운 냄새가 배어들었고 인연 따라 짙은 비린내 냄새가 배어들었구나.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펼쳐지는구나. 비구들이여, 지금 이 순간 머리를 깎고 새롭게 태어난 70여 명의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지금 어떤 인연을 짓고 있는가? 향기로운 인연을 짓고 있는가? 비린내 나는 인연을 짓고 있는가? 그대들 마음에 어떤 인연을 짓고 있는가? 그대들이 어떤 인연을 지으면서 어떻게 마음을 닦고 마음을 짓냐에 따라서 그대들은 인연 따라, 그대들이 지은 인연 따라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인연법의 설법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새롭게 머리를 깎았던 70명의 비구스님들이 마음이 모두 환하게 기쁨이 넘쳐 흐르면서 그 후로는 흔들림 없이 호로지 수행 정진하여 결국엔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 스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 마하사, 나무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우리 부처님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우리 부처님은 청상천하 유아독종 하늘 위 하늘 아래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한 진리의 법왕이십니다. 부처님의 법을 닦고 있는 우리 불자들이여, 우리는 지금 어떤 인연을 짓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인연을 닦아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0: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1: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0: 이곳 한남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남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한

0: 라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1: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2: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 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가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싱잉볼을 붓다볼이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예수님.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으로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불계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간에 두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의 세월을 보면 노후 전쟁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 지구촌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평화를 통한 행복, 부처님이 가르친 자비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두 부처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5월 한 달

0: 불국토상조에 가입하는 회원께 연불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0: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생생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오래가를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웅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 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낙가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BTN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자 여러분, 또 고양시 특례시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하게 되어 더없이 기쁜 날이지만 궂은 날씨에 죄송합니다.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고양특례시 불교 사업연합회 회원 스님들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은 불기 2570년 부처시험 오신 날 봉축표는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세상이 평화롭고 조화롭게 유지되기 위해 평화와 안정을 찾고 자비를 실천하며 자비의 마음을 키우고 사회와 세상에 평안을 가지고 오자는 염원을 표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기 2570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제24회 고향특례시 문화연등 축제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불법성 삼보에 귀하는 삼기 의례가 있겠습니다. 대중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의례는 음향에 맞춰 노래로 하겠습니다.

0: 이어서 고향 특례시 불교 사암연합회 회장이신 광명사 주지태 덕사님의 봉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봉행사. 오늘 우리는 불기 1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자비와 지혜 등불을 밝히는 뜻깊은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날에 부처님의 탄생을 축복드리며 그 깊고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모든 중생의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자비와 함께 살아가는 길을 일깨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밝히는 연등 하나하나는 단순한 빛의 등불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간직한 소원이며 발언입니다. 이 등불은 나 자신을 밝히는 동시에 이웃과 세상을 비추는 지혜의 등불이며 나눔과 배려의 실천을 다짐하는 상징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우나 마음의 평안과 공동체의 따뜻함은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와 연기 그리고 중두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 세상을 밝히는 큰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연등의 밝은 빛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0: 위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보살의 삶을 실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 공덕이 널리 회양되어 우리 사회가 더욱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부처님의 크신 자비광명이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항상 함께하시기를, 건강과 평안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충만하시기를 바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뜻깊은 봉죽사를 해주신 우리 회장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고향 특례시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해 주시는 박원석 고랑대행 제1부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향 특례시장 권한대행 제1부시장 박원석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누리에 가득한 오늘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제 개최를 우리 고향 특례시민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력을 다해 오늘 봉축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고양시 사암연합회 대덕스님과 여기 오신 모든 불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밝히는 연등은 우리 마음의 어둠을 걷어내고 자비의 빛을 전하는 화합의 등불입니다. 오늘 축제가 찬란한 연등의 빛처럼 서로를 따뜻하게 보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뜻깊은 연등제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애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3: 청년 시절에 막 이끓는 세상에 대한 알 수 없음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면 제가 반야심경을 외워서 부르고 쓰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마반야 바라밀다심경 관자재부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우옹계공 도일체고액 사리자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예, 뭐 하자면 끝도 없습니다만 무슨 얘긴지도 모르면서 가르침을 찾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불경에서 지장보살님을 만났는데요. 지장보살님의 서원이 어린 저에겐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구원하는 날까지 이 세상에 남아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올라가겠다는 서원을 하셨다는 지장보살님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고향특례시 불교 사암연합회에 함께해 주신 우리 스님들께서도 같은 서원을 세우고 고향시에 있는 우리 중생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마음 다 같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스님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공자는 아니지만요, 불경에서 배운 가장 큰 깨달음이 있다면 연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불교는 그 어느 종교보다도 공동체에 대해서 강조하고 공동체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그게 좀 많이 부족하죠. 원래는 그런 걸 잘하려고 정치를 한 건데 오늘 한 번 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고향시를 위해서 우리 스님들과 함께 잘 풀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박정원 고향경찰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4: 예, 방금 소개받은 고향경찰서장 박정원이라고 합니다. 올해 26년 4월 20일자 부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로 한 달이 됐습니다. 올해가 불기 2570주년이라고 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신자분들께 축하드리고요. 제가 사실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좀 찾아봤습니다. 뭐 축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치안과 좀 관련 있는 가르침이 무외시라는 말씀이 계셨더라고요. 무외시는 우리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이웃에게 그 안도감과 평안을 주는 그런 보시라고 합니다. 그 물질적인 나는 못지않게 그 중요하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던 보시라고 하고요. 오늘 비가 오는데 연등이 너무 밝아서 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우리 밝은 연등이 우리 마음의 평안을 좀 가져오기를 서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모두 마음에 부처님이 오심과 함께 자비와 건강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염원하는 공공 축원이 있겠습니다.

오늘 사바세계 대한민국 고향 등내시 화정중앙공원에 문화연동 축제를 맞이하여 기도 축원하옵나니 이 나라를 어엿비 여기시고 보호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고 국민의 온갖 고통과 불안이 빨리 치유되고 안락하게 하시옵고 남과 북이 공존하여 하루속히 상생하게 하시오며 부처님 대자 대비로 세계 평화 이룩되게 하여지이다. 지극정성으로 일심으로 축원하옵나니 오늘 법회 동참 대중은 부처님 가르친 바로 세워 일체 생명이 내 목숨처럼 존귀함을 알아 진흙 속에 핀 연꽃처럼 진정한 마음으로 되찾고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자비로운 마음 평화로운 세상 이루게 하여지이다. 메아리 소리에 맞추어 응하듯 중생의 정성 간절함에 언제 어디서나 감운하시는 부처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부처님 세계의 가르침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모든 제업에 소멸하여 서로 믿고 의지하고 마침내 보살도를 향하여 성불하는 그날까지 지혜 광명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다음은 모든 차별과 갈등을 없애고 빈곤과 질병이 사라지고 지혜와 자비의 원력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성취되길 부처님 소원처럼 우리 모두가 보살행을 행하겠다는 마음가짐의 발언문이 있겠습니다. 발언문은 고향특례시 불교신도연합회 회장 정호는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발언문. 지역한 마음으로 삼보전에 귀의합니다. 자비 광명으로 이 땅을 밝히신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 불기 1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 자리에 함께한 사부 대중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귀한 걸음으로 참석해 주신 기관장님과 내빈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합니다. 오늘 저희가 밝히는 연등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며 중생의 아픔을 보듬는 자비의 등불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어 모든 생명이 존귀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참된 평화의 기림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갈등과 분열을 내려놓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더욱 편안하고 국민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관장님, 국회의원님, 여러 지도자들께서 지혜와 원력이 함께하시어 시민의 행복과 지역만용을 이루는 데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시기를 발언드립니다. 저희 불자들 또한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하며 나눔과 봉사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참다운 수행자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오늘 밝힌 봉축의 연등마다 지혜와 자비의 빛이 온 누리에 퍼져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드립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샤본사 석가모니불.
0: 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부 대중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흥국사 합창단과 금년사 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있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흥국사 금년사 합창단의 봉축가를 큰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 앵콜은 안 나옵니까? 앵콜 소리가 너무 작은데? 내년에 내가 반드시 할 테니까 꼭 오십시오. 네. 아, 다음에 우리 가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MBN 보이스킨 올 크라운을 맡고 무대의 카리스마고 대한민국의 트롯 마돈나 김은주 씨를 소개합니다. 김은주 씨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1: 더 뜨겁게 만들어줄 남자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애간장을 녹이는 목소리, 무대 매너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에녹 씨 무대 선정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십니까.
3: 멋쟁이 높은 빌딩은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어요?

소리 질러 주세요. 더 크게. 우후! 갈게요. 1, 2, 3, 4. 멋쟁이 높은 빌딩을 시대지만 오호호. 한 입을 쪼가질 돈인과 함께면 나는 좋아.

0: 200년 살고 싶어 200년 살고 싶어 천년만 년 살고 싶어
1: 자 큰 박수 함성 다시 한번 해주세요
2: 안녕하세요 에녹입니다 와 아니 궂은 날씨에 이렇게 비가 오는데 많은 분들께서 오셨네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3: 네!
2: 와 무엇보다도 이 뜻깊은 자리에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마음이 울적할 때가 있고 약간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면 저 역시도 사찰을 좀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 근처에 보면 집 근처에 진관사라는 곳이 있고요 흥국사라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자주 가는 사찰입니다 그리고 진관사에 가면 꼭 차를 한잔 시켜서 거기 아주 차 맛이 일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마음을 좀 이렇게 다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다음 곡은 에녹의 신곡입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주 따끈따끈한 곡인데요 와 비가 정말 엄청나게 내리네요 네. 네. 제목이 노가라는 곡입니다 네, 제가 에녹이잖아요

즐거우셨습니까? 이제 환희의 마음은 잠시 가라앉히시고 축하 공연을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0: 왔죠?
1: 네.
0: 자, 우리 사내가 없어, 사내가.
1: 사내가.
0: 사내가. 시작. 뭐.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5월 한 달 불국토상조에 가입하는 회원께 염불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대무릎도?
0: 관절 복음!
3: 걸을 때도?
0: 관절 복음!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음!
5: 내 어깨도?
0: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7: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8: 관절 복음 정말 좋아요.
7: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9: 관절 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0: 아빠 최고.
11: 관절 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2: 선택하길 잘했어요.
7: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2026년 형상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형상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상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상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0: 대한불교 태고종에서는 오는 6월 6일과 7일에 제38회 전쟁 종식 기원 및 국민 대화합을 위한 영산제를 봉행합니다.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92-300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노후복지시설 기공식을 오는 5월 30일에 부산 금정구 더군사에서 진행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따뜻한 격려와 축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5번입니다.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에서는 제21회 서귀포 불교대학 한마음 단합대회를 오는 5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천지학생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한 동문들의 우정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의는 010-3697-2189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0

0: 6번입니다. BTN 부타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지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여행사. 인도와 네팔의 불교 성지부터 스리랑카와 부탄의 아름다운 문화까지. 매주 목요일 출발하는 소규모 맞춤 순례. 편안하고 여유로운 일정으로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여행사 지금 문의하세요. 010-9568-9275번입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 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 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굴암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 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 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천년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1: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부

0: 역사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서람사불교 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타 프로젝트 원담입니다. 이제, 돌아가시고, 열반의 뜻이고, 화장해서 사리를 나눈 다음에, 부처님의 이제 마가섭의 제의에 의해서 500 아라한들이 바로 우리 성지순례 가면 볼수 있는 왕사성 라즈기르에서 조금 더 가면은 중림정사가 최초의 절 중림정사가 있습니다. 중림정사 뒤쪽으로 산으로 올라가면은 여기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이 산이 있어요. 여기에 중턱에 이제 예전에는 큰 동굴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날은 지형이 바뀌었는지 동굴 입구가 아주 좁아졌어요. 여기에서 이 이름이 칠렵굴입니다. 칠렵굴. 칠렵굴. 일곱 잎사귀라 그런 뜻인데 어떤 연유에서 이름이 그렇게 붙었어요. 여기서 부처님의 제자 500명이 모여서 합송을 했어요. 같이 외웠어요. 각 지역에서 부처님 들은 방식을, 들었던 것을 내용을 이제 한 사람이, 근데 아난 존자는 모든 곳에서 다 부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다 듣고 기억하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아난 존자한테 들으면 될 텐데, 아난 존자가 그때까지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깨달음의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수다원만 얻었어요. 수다원만 얻었고 아란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아난 존자가 다 외웠기 때문에 여기 합송하는 주제자가 돼야 되는데, 속으로는 이제 이 회의의 주제자인 마가섭이 아난 존자를 앞에 세우면 되겠다.

했는데 그중에 대중들 다른 대중이 무슨 소리를 이제 겨우 수다원 얻어가지고 어디 우리 앞에서 부처님의 말을 합성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게 깨달음의 차별이 있는 거예요.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하가섭 제일 큰 형님 마하가섭이 아난 존자에게 네가 다음 모임까지 보름 동안에 어떤 수를 쓰더라든지 아라한과를 얻어라. 너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한 줄로 안다. 너는 나를 잘 모셨고 정성스러운 시봉이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너는 이 생에 아라한을 얻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믿고 정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고민 아난 존자도 아난 존자 아난 존자는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마음을 밝혀 깨달음에 이르도록 밤새도록 수행했다. 수행해서 다음 날이면 내일이면 이제 내일이면 결집 행사 내일이면 그 행사에 가야 돼. 근데 아직까지도 밤에까지 깨닫지 못했어. 그게 아주 노심초사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계속 경행을 합니다. 걷기 명상이라고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서 자기 몸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관찰합니다. 이걸 가야 갔다 사띠라고 하는데 자기 몸에 일어나는 모든 행동과 동작들을 다 알아차리는 걸 수행, 그런 수행이에요. 가야 갔다 사띠라고 합니다. 몸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온 밤을 경행하게 앞에 우리 저기 황토길 걷듯이 그렇게 딱 닦아놨어요. 그 길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 또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세종께서 일찍이 나에게 아란다여 그대는 공덕을 지었으니 정진에 몰두하라 곧 번뇌를 부수군 아란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다시 자기 자신을 이제 격려하고 복돋우면서 아 부처님께서는 말을 함부로 하시진 않는 분이지 듣기 좋으라고 나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놓으면서 다시 왔다 갔다가 이제 마음이 들떴다가 조바심이 들떴다가 가라앉으면서 천천히 마음이 평온한 평소심대로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피곤해져서 지쳐서 이제 땅에 방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안전자리 병상에 살짝 누우려고 누워요. 그 순간에 두 발이 땅에 떨어지고 두 발이 땅에 떨어지고 머리가 아직 베개에 닿지 않는 그 찰나에 집착이 텅 비어버려져 그의 마음은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이렇게 경전에 나와요. 찰나에. 모든 것은 깨달음은 찰나에 이루어진다. 찰나에. 그래서 우리 때 도노라고 하잖아요. 갑작스럽게. 찰나에 질척 비약이 일어난다. 그치? 그 생각이 오색실처럼 쫙 가다가 생각이 우리 생각이 오색실을 뭉쳐난 것처럼 막 엉클어져 계속 가거든. 그것이 한순간에 딱 잘라져, 딱 잘라져가지고 텅 비어버린 것처럼 하늘과 땅 사이에 그냥 내 무게중심이 해체된 것처럼 그런 순간이 온다. 그때 번뇌가 다 떨어져 아 하는 소리가 저절로 아 이제 해탈했구나. 해탈했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어디서부터 벗어났단 말입니까? 자기 생각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업에서 벗어났다. 업이 바로 자기 생각이거든. 그리고 세계가 실제하고 내 몸이 실제한다는 이것이 답화된 겁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나도 있고 세계도 있고 그리고 뭐가 긁어치고 마음에 드는 게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그냥 딱 보면 그냥 갈등이 생겨버리잖아요. 내가 있고 세계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시간적인 한계에서 늙고 병들고 태어난 거 있고 죽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고정관념이거든. 이게 해체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떨어진 것이 바로 수다 유심견이 떨어진 거고

오원이? 오원이 모아임을 알게 된 거죠. 생생한 경험은 하는데 경험의 중심은 없어요. 경험의 중심이 해체된 거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도 다 해요. 근데 자각을 못해서 그렇지. 아주 재미있게 뭐푹 빠지면은 생생한 체험하는데 그때 내가 있고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무라일레라고 그때 아는 존재는 드디어 정진을 시작한 지 40일 만에 깨쳤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아라한이 됐다 이 말은 번뇌가 완전히 다 떨어졌다 이 말이지. 번뇌가 떨어진 것은 업이 아니 다 떨어졌다. 번뇌라는 게 바로 자기 업따라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관념이 다 타파됐다. 나도 있고 세계가 실재한다 이런 관념이 다 떨어졌다. 그럼 그분의 상태는 어떤가요? 항상 평온하고 근심 걱정이 없고 그걸 청정한 안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청정한 안락이다. 자, 그런데 아난 존자가 드디어 이제 깨닫는 날 아침에 딱 됐어요. 체육관에 다 모였습니다. 모이니까 아난 존자의 안색을 보니까 가섭 존자가 굉장히 큰 형님이 걱정을 했거든요. 아, 아라한과 못 얻어서 어떡하지? 근데 딱 보니까 아라한 존재 얼굴이 훤하고 그냥 둥그런 달덩이 같고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훤하고 피어난 연꽃처럼 아침에 빨간 햇살에 피어난 황금빛 연꽃처럼 훤한 빛이 보니까 뭐지? 아라한 존재가 기뻐하면서 아라나, 아라니 드디어 깨달았구나. 그걸 칭찬해 줍니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선제, 선제, 선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500 비구들이 이제 왕사상 그 칠해골에 다 모여서 이제 결집을 합니다. 그때 경륜론 3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불교를, 경전을 다세 묶음으로 나누면은 3장이라고 하는데, 경장, 율장, 논장. 경은 이제 우리가 건강경, 바야신경 하는 이런 모든 경전들을 경을 다 모아놓은 걸 경장이라 그래요. 장. 근데 왜 장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삐딱가를 번역한 건데 이제 여기 합성해가지고 이게 구전으로 이때 기록된 게 아니에요. 글로 쓴게 아니에요. 구전으로 구조내로 한 400년, 500년 전성되다가 스리랑카에서 처음으로 경전으로 글로 기록이 돼요. 기록할 때, 그때 스리랑카에서 기록했는데, 야자수의 일종인 야자의 파리가 있거든? 그걸 삶아가지고 사각형을 내가지고, 그때다가 철필로 이렇게 써요. 써가지고, 그게 이제 한 장, 두장 이렇게 되니까 실로 묶어야 돼. 묶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거든? 이렇게 봐요. 근데 묶어서 보관할 때는 대바구니 같은 데다가 넣거든요. 대바구니에 넣기 때문에 대바구니를 삐딱가라 해요. 그걸 장이라고, 장. 감출장자, 한문으로는. 이제 남방에 가면 그렇게, 본래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관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경륜론, 논은 뭔가, 논은 이렇게, 논서. 뭐 용수의 중론이라든지 아비담마라든지 뭐 논서 구사론이라든지 이런 논서 경에 대한 주석서를 다 모아놓은 걸 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세 개를 삼장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경을 다 외우는 사람을 삼장법사라 해요. 그런데 이제 경은 우리가 아난존자가 배우고 아난존자는 부처님 그 시봉할 때 이미 약속 받았잖아요. 제가 안 들은 것한 개도 없게 어디 딴 데에서 내 없을 때 법문하신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들려주세요. 이렇게 했죠. 그래서 부처님이 다 외우고, 아난존자가 다 외우고 있어요. 유는 우발리 존자, 우발리 존자, 머리 깍사였던, 이발사였던, 그분이 있었죠. 우발리 존자. 그리고 이제, 논서는 어느 특별한 한 사람이 제자가 만든 게 아니고, 논은 계속 저술이 됐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이렇게 모아졌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한 제자가 한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뭐 부타고사라든지 3, 400년 후에 계속 논서가 계속 나오거든. 그걸 다 모아야 되니까. 그 논서가 공부할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난존자가 이제 다 대중 앞에 불자를 딱 두고, 불자라는 게 선사 스님들이

총장 선생님이랑 이제 뭐 우리 종장 선생님들이 본문할 때 들고 있는 거 봤잖아요. 본래는 먼지 털이를 했어요. 예, 이걸 들고 이렇게 종장들이 먼지를 털어준다고 상징으로 들고 있는 거야. 그 이제 아는 존재가 이걸 다 들고 이제 여시하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430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언젠가 부처님께서 사회국 교원장사에 1250명의 비구와 함께 계실 때의 일입니다. 여시암은 제4회국 기수급 고덕은 여대비구정이 1250인구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아난존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는 이제 보통 이야기 하는데 자세히 따져보면은 이와 같이 들려짐이 나에게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돼요. 들려졌다. 부처님이 나한테 부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다 이거죠. 들려짐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전 읽을 때마다 자기 자신이 아난 존재가 돼야 돼요. 남의 걸 듣는 게 아니고 경전 읽을 때 아 진짜 부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일러주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아 이거 남의 말이네 최고로 됐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처님 말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니까. 경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바로 아, 내가 아난 존재가 돼야 돼. 그래서 그 여시 아는 그래서 아야 그게 아가 아난 존재의 아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돼야 돼. 그래야 실감이 들지. 항상 불교가 2500년 전이니까 나한테 아이고 오래간만에 멀리서 왔네 이러면은 언제 내 거가 내게 되겠냐 이 말이요. 내가 지금 내 눈에 왔을 때 아이 부처님이 진짜 내 앞에 와서 일러주는 거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예? 이렇게 해서 결집까지 끝나니까 부처님 일생이 여기서 이제 다 막을 닫고 네, 마지막으로 세계불교의 소통과 실용주의적 접근을 향해서 나아가 봅시다. 21세기 통섭의 시대입니다. 통섭 컨실리언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통섭 모든 옛날에는 서로 분과적으로 나눠졌던 것이 지금 한 곳으로 모여요. 지금은 정보가 한 곳으로 모입니다. 빅데이터 시대 아닙니까? 네,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보가 전부 다 모여요. 고고학 옛날에 역사 고고학 뭐 문학 이런 게 따로 했는데 지금 정보가 한꺼번에 모였기 때문에 통섭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정보가 다 융합이 돼요. 이때 불교를 하는 사람은 수행자는 양자 물리학도 알아야 되고 과학 철학도 알아야 되고 세계 역사도 알아야 되고 심리학도 알아야 되고 왜 모든 내과학도 알아야 되고 다 통섭해가지고 다 알아야 돼. 각 처에서 지금 질문이 새로운 정보가 종합돼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보편적인 불교, 부처님이 가르쳤던 무아, 공,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 자비와 지혜, 번뇌를 줄이는 것, 함께 깨닫는 법, 함께 살아가는 법 이런 식으로 공통된 거라고 평등, 특히 남녀 평등을 세계불교에서는 지향해요. 세계불교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보편불교를 지향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수준에 자기한테 맞는 불교를 선택해야 돼. 윗바사나 좀 유익하면 윗바사나 좀 하다가 참선이 유익하면 참선하다가 연불이 유익하면 연불로 하다가 유익한 대로 종합해서 하면 됩니다. 자기한테 이익되는 대로 어떤 것이 최고가 아니고 해보고 자기 수준에 맞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안내자가 필요하죠. 우리도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많지만 주치의가 있잖아요. 주치의가 한 의사 선생님한테 계속 가면은 그 선생님이 자기 상태를 알아서 처방을 잘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세계 모든 다양한 불교 종파가 가르침이 있지만은 자기가 믿는 한 선생님이 있다면은 그 선생님한테 네 제가 지금 수행 정도 이런 정도인데 지금 제가 이런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하면 좋습니까? 또 바꾸면 좋습니까? 다음에 제가 더 나아지는 어떤 수행을 더 첨가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주치의가 있으면 좋지. 예. 그게 이제 안내자죠. 안내자. 예. 그런 게 있으면 좋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일미법이다. 일미 한맛이다. 한맛 해탈 열반이라 한맛이다 이 말입니다.
원태

자, 부처님의 마지막 경전에서 한 가지만 꺼낸다면 무엇일까? 칠불 통계. 과거 일곱 부처님도 함께 말씀하신 칭자지 436페이지. 우리 같이 읽어보고 대미를 장식합시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착각한 것을 깨끗이 하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제왕막작 중생봉행 자정의심 시제불교 사빠빠빠사카나 고살라사우빠삼빠다 사치타파리오다파나 에타부타라사사나. 이제 가에 대해서 모두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다른 의미로 다시 만나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위패를 영구위패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0: 영구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강산은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오는 7월 부산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막을 올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사찰 음식을 비롯해 불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립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국대종사가 국회 정각회 법석에서 마음 농사부터 지으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끈 이헌승 정각회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됐습니다. 불조사리 환지본처를 기해 천일 정진에 들어간 회암사가 600일 정진을 마치고 700일 정진에 돌입했습니다. 주지 인공스님은 인과의 법칙을 강조하며 끊임없는 수행을 당부했습니다. 동국대 일산병원이 신관 건립을 추진하며 시작한 모금 캠페인에 승속과 세대를 뛰어넘은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기부가 지역 의료 거점 구축을 향한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 그림 자극 만석중 득도기의 독보적인 가치가 학술 대회에서 새롭게 규명됐습니다. 대회에서 기존의 제한적인 인형극의 개념을 깨고 인형 연행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안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7월 부산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막을 올립니다. 1988년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38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부는 한국의 세계유산은 물론 살아있는 불교 문화유산의 가치까지 전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지용 기자입니다.
1: 세계유산의 보존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오는 7월 13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제48차 위원회가 막을 올립니다. 196개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회의는 50여 개의 연계 행사와 함께 한국 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 외교 축제로 펼쳐집니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 눈길을 끄는 콘텐츠는 천년의 뿌리를 이어온 불교 문화 유산입니다. 해외 대표단을 부산 범어사로 초청해 진행하는 특별 만찬에서는 전통 문화와 한국 불교의 정수를 오감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2: 전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한국의 전통을 알리기 때문에 이번 통해 저희들은 국가 한국이 갖고 있는 그런 무형과 유형의 유산을 전 세계인들에게 마음껏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 불교 문화 유산의 진면목은 회의장인 백스코에서도 펼쳐집니다. 축구장 2배 규모로 조성되는 대한민국관, 즉 K-헤리티지 하우스에서는 한국의 세계유산과 무형유산, 전통문화를 한자리에서 선보입니다. 이곳에서는 전통불교 의식인 수륙

0: 산업재와 영산재가 장엄하게 시연되고 해인사와 통도사 등 한국의 산지 승원의 전시 체험 부스가 마련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양주 회암사지 등 한국의 대표 불교 유산도 세계인들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1: 수륙제 공연이라든지 전시 부분들도 같이 이루어져서 전반적으로 그 사찰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무형유산, 그리고 유형 부분들이 전반적인 불교 문화들이 잘 소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0: 회의장 밖에서도 한국 불교 문화를 직접 경험할 기회가 이어집니다. 회의 참가자들을 위한 특별 투어에는 통도사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불국사와 석굴암, 회암사지 등 다채로운 불교 유산 코스가 마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범정부 보고회에서 이번 세계유산위원회가 대한민국 문화 역량과 글로벌 리더십을 세계에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인류 공동의 유산을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이끌어내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산, 이른바 K-헤리티지의 진면목을 널리 알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0: 180안건의 글로벌 의제가 다뤄지는 국제외교의 장 속에서 천년을 이어온 한국 불교문화유산이 K-헤리티지의 깊이와 정신 세계를 전하는 핵심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BTN 뉴스 이지훈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홍보에 템플스테이를 많이 활용해 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4: 네, 지금부터
3: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부산 백스코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현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병건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BTS 공연과 같은 일회성 행사에서 바가지를 방지하기 위해 홈스테이 등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는 6월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숙박비 바가지 논란이 일자 부산 범어사와 내원정사, 양산 통도사와 밀양 표충사 등 부산 경남권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들이 방사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희영 문체부 장관은 한국의 세계유산과 K컬처, K관광을 동시에 알리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사찰 음식을 맛보고 템플스테이로 한국의 산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 정각회 법석에 오른 해국 대종사가 정치인과 불자들을 향해 내면의 마음 농사부터 지으란 엄중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끈 이헌승 정각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공로패 수여식도 진행됐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5: 6.3 지방선거로 인해 한 주 앞당겨 열린 국회 정각회 수요 정기법회. 전국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국회 정각선언은 모처럼 갈등을 내려놓은 불자 의원과 대중으로 북적였습니다. 법석엔 충주 석종사 조실 해국대종사가 올라 대립과 갈등에 익숙해진 현대인을 향해 일침을 놨습니다.
6: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을 다 내 생명처럼 생각해서 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내 마음에 상처 받지 말고 한 생명으로 아는 것을 우린 중생제도라고 하는데.
5: 스님은 청년 시절 금강경을 읽으며 마음을 항복받는 법을 고뇌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어둠을 없애려 걸레질을 할 게 아니라 등불 하나를 밝히면 그만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어둠을 없애는 법을 고민하지 말고 어둠이 본래 없는 근본적인 방법이 뭔지 살펴봐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외부 조건이나 환경 탓을 하기 전에 각자 마음 농사부터 잘 지으라는 당부인데 마음 바꿀 생각 없이 세상만 바꾸려다 보니 갈등이 생긴다는 지적으로 해석됩니다.
6: 내 마음 길들여서 내 마음 농사지어가지고 언제 어느 날 보더라도 내 마음을 돌아보는 그 행복 자체가 나와 둘이 아니라는 법을 가르쳐준 그걸 생사가 없는 불생불멸법이다.
5: 특히 서구식 무한경쟁에 매몰된 정치권과 사회를 향해 전체가 360도 사방으로 걸어가면 모두가 1등이 된다며 꼴등의 아름다움과 배려의 가치를 역설했습니다. 눈과 귀로 보는 세상의 조건에 속지 말고 내면을 돌아보라는 당부입니다.
6: 꼴등이 참 아름다운 거다고 생각을 하면 꽃 같은 한 마음인데 중생심으로 안 가고 진여심으로 가요. 꽃 같은 마음인데.
5: 법회선 재작년 7월부터 국회 정각회를 이끌어온 이헌승 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공로패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회장은 22대 국회 반환점까지 정치권 불법 홍보와 외호에 앞장섰고 불교 관련 입법 현안 해결 등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0: 이런 저 불자 국회는 한 사람으로서도 불법을 좀 파하고 널리 공포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국회에 울린 해국대종사의 가르침은 정치권의 선거의 승패를 넘어 국민을 위한 진정한 마음 농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12.7 범난 피해자인 영월 법흥사주지 대웅당 삼보대종사가 어제 오후 3시 58분 범납 61년 세수 76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삼보대종사는 오대산 상원사주지 소임을 맡고 있던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12.7 범난 당시 강제 연행돼 혹독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2008년엔 12.7 범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할복을 시도해 불교계에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삼보대종사는 인재불사를 강조했던 은사 탄허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2020년 탄허대종사 37주기 달해제에서 장학재단 설립기금으로 30억 원을 쾌척해 사부대중에 귀감이 됐습니다. 삼보대종사의 분향소는 오대산 월정사 화엄로에 마련됐으며 연결 및 답의식은 내일 오전 10시 월정사에서 엄수됩니다. 부산 황령산 마하사의 전통사찰 보존지 강제수용 재결 취소 판결과 관련해 조계종이 전통사찰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인정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계종 대변인 묘장스님은 어제 논평을 통해 지난 2월 대법원에 이어 이달 14일 부산지방법원의 마하사 전통사찰 보존지 수용 재결 취소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전통사찰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인정한 중요한 판결로 공공개발 명목하에 수행 환경을 침해받아온 불교계에 객관적인 법적 보호 절차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부산 마하사 토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강제 수용하기 위해선 전통사찰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허가와 종단 대표자인 조계종 총무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간과한 강제 수용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를 기념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가무형유산 최유현 자수장 초청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지난 21일 박물관 1층에서 방장 정여대종사, 수좌 수불스님, 주지 정호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국가무형유산 최유현 자수장 초청 수공덕 한 땀에 담은 수행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자수를 단순한 공예가 아닌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과정으로 조명하고 서사적 흐름에 따라 구성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등 총 3부로 나눈 전시에서 최유현 자수장의 대표작 50여 점이 관람객에게 선보입니다. 불교 문화의 정수인 불교 자수의 정신성과 예술적 가치를 확인하고 우리 전통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전시는 범어사 성보박물관 2층 기획전시관에서 오는 8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팔공총림 동화사 사중스님들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나섰습니다. 동화사 주지 선광스님을 비롯한 동화사 스님들은 지난 26일 동화복지재단 부설 무료급식소인 자비의 집에서 배식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스님들은 이날 천인분의 무료 급식을 도우며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동화사 주지 선광스님은 부처님의 자비를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수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화사 스님들의 무료 급식 봉사에 급식소를 이용한 어르신들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불조사리 환지본처를 기해 천일 정진에 들어간 경기도 양주 회암사가 600일 정진을 마치고 700일 정진에 돌입했습니다. 7차 입제에는 주지 인공스님이 법석에 올라 정진을 독려했는데요. 인공스님은 인과의 법칙을 강조하며 눈앞의 괴로움에 흔들리지 말고 끊임없는 수행으로 내면의 평안을 찾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회암사가 지난 17일 불조사리 환지본처 600일 기도를 회향하고 7차 정진 입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회암사 주지 인공스님은 600일 동안 흔들림 없이 정진한 사부대중의 원력을 치하하며 700일 정진 화두로 인과를 강조했습니다. 인공스님은 불교의 핵심인 인연법과 인과를 철저히 믿고 따를 때 삶이 변하고 최상의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 이 세상에는

0: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이 법칙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나중에 미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1: 부처님 인별 후 수많은 종파가 생멸했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의 법칙이 바로 인과라는 겁니다. 스님은 현대인의 스트레스 역시 인과로 육체적인 괴로움은 몸을 가진 자연스러운 결과지만 마음의 괴로움은 결국 스스로가 만든 것으로 이 인과를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이 수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과거세에 사지를 절단했던 가리왕 일화를 예로 들며 몸이 마디마디 잘리는 극심한 고통에도 부처님이 원망 대신 자비심을 낼 수 있었던 것도 인과법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 가리왕이 부처님의 사지를 하나하나씩 자를 때 부처님이 원망한 마음, 원한 마음이 하나도 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믿어지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인과의 법칙, 인연법에 대한 깊은 그 믿음이 있으면은 참아집니다.
1: 인공 스님은 남은 400일 기도 중에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 조급해한다면 인과법을 온전히 믿지 못한 증거라며 지금 선업을 짓는 데 충실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회암사 천일기도 동참 대중은 인공 스님 법문으로 남은 400일 정진에서 인과법을 철저히 관찰하고 실천해 나가길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동국대 일산병원이 지난해 12월 신관 건립을 추진하며 시작한 모금 캠페인, 땅 한 평의 원력 캠페인이 6개월째 접어들며 승속과 세대를 뛰어넘은 기부가 이어졌는데요. 지역 의료 거점 구축을 향한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3: 지난해 12월 개원 20주년을 맞아 신관 건립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며 기금 모연에 나선 동국대 일산병원. 의료원장과 병원장을 비롯한 교직원부터 모금 캠페인에 동참하며 신관 건립의 필요성을 호소했는데 이후 기부금 모연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5년간 600억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동국이라는 이름의 지역 의료 거점 구축을 향한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4: 처음에 예방병원부터 급성기, 초급성기를 포함해서 나중에는 회복 단계에 있는 요양병원, 요양원까지 포함하는 메디컬 클러스터가 되는 것이
3: 불교병원의 발전을 염원한 사부대중의 기부엔 승속도, 세대도 구분이 없습니다. 4살 어린이 불자가 엄마와 함께 땅 한 평의 원력 캠페인에 힘을 보태는가 하면 어느 노 비구니 스님은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찾아와 현금 1억 원이 담긴 보자기를 전달했습니다. 현금 다발을 묶은 노란 고무줄이 삭을 만큼 청빈한 삶을 산 이 스님은 불교 병원으로부터 자비 정신이 세상에 퍼지길 기원했습니다.
5: 그 수행하시면서 한 푼 한 푼 모은 그 정재를 우리 불교 병원에 회양하시겠다고 너무나 감동이었고 이 말로써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3: 동국대 일산병원을 향한 각계각층의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 넉 달간 모연한 기부금은 같은 기간 전년 대비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전무한 상급 종합병원이 불교병원에서 탄생하길 바라는 원력이 모인 겁니다.
5: 또 하나의 의료불사에 같이 동참하고 그 공덕을 회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지금 그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많이 지금 전해주고 계세요.
3: 병원 20년 역사에서도 신관 건립이라는 초대형 불사는 처음이기에 어느 때보다 불자들의 관심이 중요한 시기. 신관이 들어서면 뇌, 혈관, 심장 질환에 대응하는 초급성기 병원으로 거듭나 의료 혜택이 더 크게 돌아갈 것으로 동국대 일산병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4: 바로 옆에 있는 당신의 친구, 가족, 바로 당신의 이웃들한테 도움이 되는 조그만 성의가 될 것입니다.
3: 불교병원의 미래를 내 손으로 세우겠다는 사부대중의 값진 원력은 자비인술에 매진하는 의료진에게 큰 응원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전통 그림자극 만

0: 적중 득도기의 독보적인 가치가 학술 대회에서 새롭게 규명됐습니다. 학계에선 글이나 대사가 없어도 시각적 움직임만으로 충분히 서사가 성립된다며 기존의 제한적인 인형극 개념을 깨고 인형 연행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안됐습니다. 보도에 양육은 기자입니다.
1: 불교의 심오한 교리를 말로 풀고 노래로 묘사하며 연희로 연출하는 세계 유일의 종합대기설법 땅설법. 한국 땅설법 학회가 지난 23일 한국 유일의 전통 그림자극 만석중 득도기를 주제로 제4회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삼척 안정사, 인형 연행의 독보적인 가치를 규명한 허용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개원 교수의 새로운 시각이 주목받았습니다. 허 교수는 기존의 제한적인 인형극 개념에서 벗어나 인형을 활용한 모든 예술을 뜻하는 인형 연행으로서의 인식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허 교수에 따르면 안정사 땅설법 내에서 인형을 매개로 삼는 연행은 확인된 것만 10가지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 전통 인형극의 전체 종류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한 사람이 조종, 변사, 반주를 동시에 수행하는 전설적인 삼위일체 연행 방식과 그림자 인형극 형태가 고스란히 전승되고 있어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2: 만석중 득도기와 같은 특성은 하나의 만석중이 아니라 수십의 만석중이 형상으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1: 또한 허 교수는 그동안 학계가 무원극인 만석중 놀이에는 서사가 없고 안정사의 만석중 득도기에는 서사가 있다고 단정해온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에 경각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서사와 언어를 동일시한 학술적 오류이며 대사나 소리가 없더라도 시각적 이미지와 움직임만으로 서사는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2: 그러니까 서사가 분산되어 있다, 추상적이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은 가능할 수 있어도 서사의 유무를 중심으로 해서 만석중 놀이와 만석중 득도기를 비교하는 방식의 접근은 이제는 폐기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1: 이어 단순히 최초, 유일이라는 수식어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장르를 유연하게 넘나드는 연행의 독창성과 전승 신뢰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국가 무형 유산 지정 등 공식화 과정에서 전승 주체의 현실과 맥락을 고려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처럼 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준 안정사의 만석중 득도기는 일제강점기 민족문화 말살 정책 등으로 인해 급격히 자취를 감춘 유산입니다. 현재는 삼척 안정사 다이어 스님만이 유일한 전승자로 남아 맥을 잇고 있습니다.
3: 만석중 득도기가 사라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었는데 다이어 스님이 만석중 득도기를 보고 비유를 하자면 공룡 화석에서 공룡이 걸어 나오는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건 대단한 이 문화재 발굴이죠.
1: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불교 전래 초기부터 서민의 삶과 호흡해온 독창적인 땅설법과 전통 그림자극의 미래 가치를 세계에 증명해 나가는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0: 창녕 영축산 청년사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경례 특설 무대에서 봉축 법요식 및 효잔치 음악회를 지난 24일 봉행했습니다. 청년사는 주지 무영 스님과 이파남 신도 회장, 우기수 도의원 등 4부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 법요식과 음악회를 봉행하고 지역민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주지 무영 스님은 오늘 우리 불자들은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법요식에 이어 열린 효잔치 음악회에는 트로트 가수 강문경, 금잔디, 박구윤 등이 출연해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흥겨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청년사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문화 행사와 자비 나눔을 통해 지역 포교 중심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천태종 NGO 단체 나누며 하나 되기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앞두고 국가 유공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나누며 하나 되기는 어제 서울 관문사에서 국가유공자 행복위문품 전달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생활건강물품 500세트는 서울 남부 보훈지청 등 5개 기관을 통해 6.25와 월남전 참전용사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사장 진철 스님은 나라가 있어야 불교도 할수 있다는 애국불교를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훈 가정을 위한 자비 나누

경험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달식에는 나누며 하나 되기 이사장 진철 스님과 정책실장 광일 스님을 비롯해 장효정 서울 남부 보훈지청장 등이 참석해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우리 불교 유산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밝히는 빛이 되길 기대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 함께 응원과 기도를 전해야겠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0: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낙화법은 봄으로서 마음의 정화죠. 반딧불처럼 나비처럼 날아가는 그 불꽃을 보면서 정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1: 낙화법 속에는 그 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과 같은 그런 경지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수행법이거든요.
2: 타닥 타닥 타닥 타닥 불꽃이 피어나는 소리에 마음이 함께 피어납니다. 어둠과 밝음이 둘이 아닌 세상이 펼쳐집니다.

0: 이름도 늠름한 장군산 아래 자리한 영평산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세종시를 대표하는 전통 사찰입니다. 무심코 스쳐간 작은 인연까지도 영원한 평안과 행복을 얻길 기원하는 부처님 도량으로 한국 불교에서 유일하게 불교 낙화법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불교 낙화법이 세상의 인정을 받기까지 주지이신 환성 스님과 불교 낙화법 보존회 스님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지요.
1: 처음에는 사실은 인식 부족, 그리고 실제로 이교도의 좀 고의적인 그런 방해로 시장님께서도 그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표명하고 같은 인식을 하는 분들이 여러 번 있어서 또 그분들이 충분히 조사를 통해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10년 만에 등재가 된 겁니다.
2: 불법 증기, 부군융상, 국민날라, 생명 평화의 구현을 발언하나이다.
3: 무형 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서, 보유단체명 불교 낙화법 보존회, 위 단체를 세종특별자치시.
0: 예부터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오는 불교의 전통의식인 낙화법이 세종시의 무형문화유산인 세종불교낙화법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영평사에선 2000

0: 1950년부터 매년 가을 영평사 낙화 전통문화 축제를 열었고 불교 낙화법 보존회 소속인 광재선원과 녹야원에서도 꾸준히 낙화법 행사를 봉행하면서 세종 시민들의 마음을 먼저 사로잡았습니다. 2016년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에 빠질 수 없는 봉축 행사가 됐는데요. 이러한 불교의 낙화법을 전하는 옛 문헌이 있습니다.
1: 5대 진원집이에요. 목판본으로 만든 책인데 요 중간에 이제 그 붓으로 필사한 바라니 봉 만드는 법이 있어요.
2: 현생에는 복과 지혜를 얻어서 하는 일들이 원만하게 되고 또 그 진원의 염송하는 그 공덕으로 그 사람은 사후에는 부처님의 나라에 태어나서 정토에 태어나서 왕생하기를 현세와 정토를 함께 어우려는 그런 다란이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게 되면 수구적덕 다란이다.
0: 불교 낙화법의 핵심인 수구적덕 다란이를 전하는 낡은 문헌. 스님과의 인연만 해도 반세기가 넘습니다.
1: 1975년도에 제가 서산 부석사 주지를 잠깐 소임을 받는데 그때 평양에서 월남하신 노스님을 잠깐 모셨어요. 그 노스님께서 이 낙화법 진원집하고 또 본인이 소장하던 주장자하고 또 만드는 법 이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때 배우고 받았습니다.
0: 5대 진원집은 조선시대 인수대비의 발언으로 15세기에 처음 간행된 책입니다.
3: 책 내 표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원래 만기사 주지스님이 갖고 있던 책인데 마곡사 묘화당에 있는 도웅스님이 넘겨받았다. 이민년이다 라고 하는 기록을 찾았습니다. 향과 진원이 같이 묶이는 것을 보고 이거는 불교의례다. 그것도 민간에서 행해지던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0: 안동의 하회 선유 줄불놀이처럼 낙화를 응용한 민속놀이는 많습니다. 하지만 불교의례인 영평사의 낙화법과는 큰 차이가 있죠.
4: 민간의 낙화를 대표하는 게 경상남도 함안의 낙화입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함안 낙화는 대사리에서부터 나왔다.
0: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함안 낙화놀이 축제의 고장 경상남도 함안. 함안에는 큰 대자에 절사자를 쓰는 대사마을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대가람이 사라진 자리에 마을이 들어서 오늘날에 이른다는데요. 이곳에서 불교의 문화가 전승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지요. 그중 하나가 낙화놀이가 아닐까 하는데요.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이면 대사마을에서 불과 1km 떨어진 무진정에서 함안 낙화놀이가 막을 올리는데 1890년대 초반 함안 군수로 재임한 오횡묵이라는 분이 쓴 함안 총쇠록에 낙화놀이를 표현한 한 편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굴등은

0: 점점이 스스로 높고 낮은 데 불이 나무처럼 가로세로 연이은 집에 서 있고 등불이 저자 찬란한 산호의 날에 열리니 불기는 꽃이 피어 봄이 머무는 듯하고 밝기는 별 무더기 같아 밤이 오지 않네. 바람이 불어 불꽃이 떨어져도 영평사의 불교 낙화법은 민간의 낙화놀이와 차원이 다른 엄연한 불교 의례입니다. 허공에서 숯봉지를 태워 불꽃을 피워내는 방식은 비슷할지라도 5대 진원집에 전하는 수구즉 득다라니를 비롯한 여러 진원을 외우면서 친구의 삼업을 정화하고 부처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수행법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불교 전통의 불교 낙화법은 언제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그 원류를 찾아 부처님의 나라 인도로 가보았습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어머니의 강이라 불리는 성스러운 갠지스강. 힌두교도들은 암흑을 부수는 광명과 부정을 태우는 정화의 힘을 지닌 불의 신 아그니를 숭배하는데요. 수천 년 전부터 불을 활용하는 호마의식을 봉행해왔습니다. 천상의 신을 모신 후 향과 불을 피우고 공물을 바치며 만트라 기도로 예배를 드리는 뿌자의식은 갠지스강뿐만 아니라 인도 전역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1: 불이라고 하는 거를 자유롭게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인류가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그러니까 두려움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지에 대한, 그러니까 어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보다 더 강력한 동물들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변별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문명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불이 없었다면 동물의 특징이 불을 다루지 못하고 결국 불을 무서워한 게 동물과 인간이 변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0: 신과의 소통을 위한 뿌자의식은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도 일상적으로 행해집니다. 제사를 집전하는 바라문인 뿌자리는 신들의 언어인 만트라를 쉬지 않고 염송하며 나무, 곡식, 향, 꽃, 기름과 같은 공양물을 태워 하늘로 그 연기를 올려보냅니다. 인간의 모든 애환을 날려보내고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이지요.
2: 니셋 마히네 해, 제세 말마스, 피트리팍스, 이태아디 마히노메 이스가 ये निषेध रहता है परिवार को सुख समृद्धि प्रदान करने वाला घर को शुद्ध करने वाला
0: 오늘의 뿌자 의식은 아픈 손자를 위해 할아버지가 특별히 마련한 자리입니다. 가족들의 간절한 염원과 함께 뿌자리의 아이를 위한 축원이 이어졌습니다.
2: 예제만 के द्वारा सांकला दिया जाएगा मेरे द्वारा घी दिया जाएगा तो जैसे मनुष्य के लिए चावल दाल या दाल रोटी होता है तो वह जो सांकला जजमान के द्वारा होता है वह उनका एक तरह से चावल या रोटी हो गया और मेरे द्वारा जो दिया जाता है घी वो उनका जल हो गया ये ईश्वर का अंतरिक्ष में जो नवग्रह देवता हैं 36 करोड़ देवता देवी देवता हैं उन लोगों के नाम को लेकर के उनके नाम से आहुति दिया जाता है तो वह धुआं के माध्यम से उनको उनके क्षुधा के लिए जाता है उनका आहार जाता है और धुआं के माध्यम से
3: होमा 의식의 핵심은 육법 공양의

쌀 이런 것들을 6, 7알? 7알을 불에 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내니까 위에 계신 높은 세계 분들이 드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태우느냐, 물에 던지느냐, 땅에 던지느냐가 공양법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제가 볼 때는 야제냐에서 왔다고 봐요. 야제냐는 제사, 신에게 제사 지낸 우리가 말하는 붓다라는 존경하는 존재와 이 우주를 주재하면서 우리에게 기륭화복을 내린다고 이해했던 신들에게 희생물을 올림으로써 과피를 받겠다라는 생각들에 의해서

0: 울산 정토 마을에 머물며 전법과 수행을 이어가는 한국 티베트 공동체. 티베트 불교에는 밀교 전통에서 오랫동안 계승되어 온 화공 의식이 있습니다.
1: 소승, 대승, 금강서라고 세 가지를 불교를 가르침을 나누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중에서 금강선 수행에서 필요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수행 중에서 하나예요. 화공이라는 화공, 화라는 그거 사실은 설매로 하면 태우다라는 뜻이고, 공은 공에 올린다. 그 두 가지 의미로 설매를 하면 그를 매호하는. 그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생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그로 분노라든지 매워하는 그로 마음들을 없애는다는 뜻이거든요.
0: 음력 1월 1일 춘절이 되면 중국에서는 성대한 폭죽놀이가 펼쳐집니다. 현재는 안전상의 문제로 폭죽놀이를 대신한 불꽃놀이가 주가 된다는데요.

0: 인도에서 실크로드를 거쳐 불교를 받아들인 중국은 유서 깊은 불교의 나라입니다. 춘절을 맞은 상해의 불자들이 옥불사를 찾았는데요. 불보살님 전에서 새해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은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올리는 향공양은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1: 신명과 통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향 연기를 통해서 공양돼서 향으로, 그러니까 신과 연결되는 물건이고, 그리고 그 신명 중에는 불보살 만한 것이 없다. 불은 또 다른 세계로서 올려준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세계를 끊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서 전달시켜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 요소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0: 향과 더불어 부처님께 올리는 중요한 공양물인 등. 중국 연등의 역사는 서역에서 온 파타 스님의 원류로 당나라 시대인 713년에 시작됐다는데요. 그 후 황제의 칙령으로 거대한 규모의 연등 축제로 발전했고, 오늘날에도 연등에 불을 밝혀 즐기는 관등과 폭죽의 소리로 재앙을 몰아내는 관화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도 정월 대보름 전후에 관등도 행하고 관화도 행합니다. 대체로 보게 되면 같은 행사로 봤던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관등은 밝히는 거고요.

0: 시키는 것이고 관화는 그 불과 소리로 재앙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 의의를 살펴보게 되면 소재, 재앙을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으로 볼 때 묵은 해가 가고 새해가 온다라고 하는 맥락에서는 4월 초파일에 하는 게 맞지 않죠.
1: 중국을 거쳐 이 땅에 전해진 불교가 가장 화려하게 꽃피운 나라는 통일신라였습니다. 연둥회가 우리의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의 일인데요. 신라 경문왕 6년 정월 보름, 왕이 황룡사에 행차해 간등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 고려의 태조는 연둥회와 팔관회를 길이 봉행하며 할 것을 자신의 유훈으로 남겼고,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 말까지 화려하면서도 뜻깊은 행사는 계속됐습니다. 유교를 국교로 삼은 조선시대에도 불을 밝혀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연등회의 전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규모는 줄었을지언정 조선의 왕실과 사대부는 물론 백성들이 늦은 밤까지 연등을 보며 즐기는 일은 녹록지 않은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낙화법의 전통은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대 일본의 기틀을 다진 천년 고도의 나라. 이곳에 백제의 도래인들이 창건했다고 전하는 화엄종의 본산 동대사가 있습니다. 거대한 대부를 모신 웅장한 규모의 대가람으로 세계인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지요. 동대사의 부속 암자격인 이월당에선 매년 음력 2월 오미즈토리라는 의식이 치러집니다. 동대사 창건 이래 지금까지 천년 이상 이어지는 행사인데요. 새해가 시작하고 두 번째로 열린다고 해서 슈니에라고도 하는데, 이를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정성스레 마련한 공약물이 도착합니다.

0: 이월 땅의 불교 행사는 나라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후쿠이에서 물이 와야 되고, 그리고 대나무, 거기 필요한 횃불 만든 대나무는 이꼬마에서 와야 돼요. 이것이 모든 이제 지역에서 담당하는 물건들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나라에 국한된 행사가 아니라 여러 지역 사람이 합심해서 만들어내는 불교 의례예요.
1: 오미즈 토리의 정식 명칭은 십일면 회과법입니다. 일상에서 범하는 크고 작은 잘못을 십일면 관음보살께 참회하는 법회입니다.
0: 불을 가지고 정화도 하지만은 이렇게

0: 통감으로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겨울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봄은 새로 생명을 이제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재생, 다시 태어나는 걸로 할 때 그 경계점에서는 불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 통과를 해야 다시 태어나서 봄을 맞이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굉장히 크죠.
1: 오랜 기다림 끝에 어둠이 내린 2월 땅. 마침내 정화식이 거행됐습니다. 스님들이 불을 붙인 거대한 횃불을 들고 난간을 뛰어다니며 불꽃을 떨어뜨리는 나탄의 법식을 행하자 아래에서 그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말을 잇습니다. 침묵 속에서 자기 안의 번뇌와 어둠을 몰아내고 지혜를 밝히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0: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교 낙화법의 유일한 전승도량 영평사가 무척 분주합니다. 세종시의 무형문화유산으로서 해마다 사람들의 기대가 커져가는 만큼 불교 낙화법 보존의 사부대중의 정성과 노력도 배가 되는데요. 1700년이라는 유구한 한국 불교의 역사 속에서 불교 낙화법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을지 궁금해집니다.
1: 고려시대 때 중요하게 이루어지던 불교 행사 중에 하나가 연등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제 그 연등회가 국가의 중요 무형 유산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받았고 유네스코까지 등재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연등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관등과 관화입니다. 등을 보는 관등, 또 불을 보는 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학자들에게 이 낙화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이제 최근에 알려지면서 일부 학자분들께서 연구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이 낙화의 기원이 관화까지 올라가는 것 같다.
0: 우리의 역사에서 연등회에 대한 기록은 많은 반면 낙화법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찾기가 힘듭니다. 다만 고려사의 여러 장면에서 연등회와 더불어 낙화법이 실시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스님들을 국사로 모시고 불교를 국교로 신봉했던 고려시대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화려하게 낙화법이 펼쳐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건국 초기부터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했던 조선은 어땠을까요?
2: 태종이 자기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비는 내원당을 설립합니다. 그게 문소전 내불당입니다. 내원당이라고도 하고 내불당이라고도 합니다. 태종이 궁극적으로 불교를 배척한 건 아닙니다. 그렇고 잘 아시다시피 세종도 그걸 유지시켰고요.
0: 조선 전기, 유학자인 성현이 집필한 용제 총화에 처용무에 관한 내용이 전하는데, 여기에서 사찰의 불교 문화가 민간으로 전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용제총화에 나온 내용 보게 되면 본래

0: 불교에서 스님들이 행하는 방법을 모방하였는데 이제는 그 역할을 기생들이 대신한다. 본질은 불교 의례인데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궁궐 내의 후원에서조차도 의의의 성격으로 이미 고려시대 때부터 행해지거든요.
1: 고려시대처럼 드러내고 성대하게 불교의식을 치를 수는 없어도 사람들의 의식 깊숙이 뿌리내린 불교의 사상과 문화는 수행자 스님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승됐고 왕실과 민간에서도 현실 가능한 형태로 변주되어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그중 하나가 궁중의 후원에서 설행된 관화지례인데요. 화약을 사용한 대규모의 폭죽놀이로 형식면에서 현재의 불교 낙화법과 상당히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0: 관화에는 대중소가 있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썼을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소박한 형태는 그야말로 낙화봉이겠죠. 네. 조용하고 요란스럽지도 않고 비용도 덜 들고
1: 용제 총화, 허백당 집과 같은 문헌을 남긴 조선 전기 문신 성현은 당시에 관화지례에 대해서 관화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0: 조선 전기, 왕실에서도 행해졌던 관화의 전통은 어떻게 전승되었을까요? 최근에서야 일용집이란 불교 의례서에서 처음으로 그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1882년 해인사 정행 스님이 사찰의 일상과 의식, 작법을 모아 펴낸 책인데요. 책 표지에 응수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조선 왕실과 인연이 깊은 서울 보문사에서 출가해 마포 극나감 주지를 역임한 비구니 응수 스님이 소장했던 책으로 낙화법에 대한 글이 담겨 있습니다.
1: 수룡 귀신 약기. 수룡은 효명세자 익종의 묘입니다. 귀신, 불교식 제사죠. 약기, 간단한 기록이라는 뜻인데 병설 낙화연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난 기사년에 귀신제를 지내면서 동시에 낙화와 연등을 설행했다.
2: 제가 아주 어려서 그 수륵제, 예수제를 했거든요. 8살 때인가 그때 이제 이렇게 낙화를 했었어요. 어려서 그냥 모르긴 해도 그 이렇게 법당 추마에 이렇게 달아놓고 그걸 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예수제 같은 걸 이렇게 하루에 안 하고 3일씩 했거든요. 그게 저녁에 이렇게 법당 추마에 이렇게 달아놓고 그걸 한 것 같아요.
1: 양평사 오대진원집엔 탄이라고 돼 있는데요. 숯가루라는 뜻입니다. 탄은 숯이라는 뜻이고요. 다음에 소금, 향을 넣고 불을 붙인다. 그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것은 소재지법이다. 본래 본 무능승 소재지법이다.
0: 일용집에는 밀교에서 불로 재앙을 소멸시키는 소재의 방식으로 종이에 숯가루, 향, 소금을 싼 다음 장대 끝에 매달아 불태우면서 대수구 다란이를 암송한다고 기록돼 있는데요. 이는 5대 진원집에 메모된 내용과 통일한 것이었습니다.
1: 세조 때 관화지례 할 때에 오면 화약을 쓰면서 소재의 방식이 굉장히 화이라는 이름으로 거대해졌는데 소금, 다음에 숯, 향을 넣는 소박한

0: 형태의 낙화법만 설행되는 그 전통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1: 일제의 국권 침탈로 나라를 빼앗긴 상황. 많은 것을 잃어가는 가운데 불교 의례 또한 쇠퇴했지만 1930년대 경성과 개성의 부처님 오신 날 사진에서 소박한 연등과 낙화봉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낙화법의 전통이 여전히 살아있었음을 확인하는 귀한 자료가 되어주었죠. 해방과 국토분단,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겐 전통을 지켜낼 여력조차 없던 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영평사를 중심으로 불교 낙화법이 생명력을 이어왔다는 사실은 기적에 가깝다 할 텐데요. 그 뒤엔 신라시대부터 시작된 전통을 복원하고 지키기 위해 애써온 스님들이 계십니다. 낙화봉에 쓰일 전통 한지 위에 일념으로 진언을 써내려가는 원행스님. 스님에겐 지금 이 순간이 곧 수행입니다.
2: 의식을 집전하는 스님이라든지 증명하는 스님은 우선 그분들 자체가 신구의 삼업이 맑아져야 되고, 그리고 낙화의식을 통해서 신도들은 재앙을 모두 소멸하고, 그리고 삼업을 청정히 해서 삶에 우선 어려움이 없도록 길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선 마음 자세가 돼야 되고, 또 대중 또한, 동참하는 대중 또한 그런 의미를 알고, 또 수구적득다라니 의실력을 믿고 그런 마음가짐이 돼야 되죠.
1: 모든 사전 준비를 마친 불교낙화법 보존의 스님들은 본격적인 낙화봉 제작에 들어가기 전 전각에 금난방이라는 방을 써서 걸고 주변에 진언을 걸어 결계를 완성합니다. 공간에 정화가 이루어졌으니 몸과 마음을 더욱 청정하게 가지라는 일종의 신호지요. 대중 스님들이 구함에 따라 즉시 가호가피를 얻는 최상승의 다라니인 수구즉득다라니를 비롯해 여러 진언을 쉬지 않고 염성하는 동안 마주앉은 두 분의 스님이 낙화봉을 만듭니다. 당나무를 써서 전통의 방식 그대로 제작한 한지 위에 부정을 소멸하는 숯가루와 소금,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물인 향을 놓고 불법의 정수를 담은 비밀스러운 주문인 진언과 모든 중생을 부처님의 길로 인도할 축원문도 같이 넣어 봉합니다. 이때 두 개를 낙화봉을 꼬아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독특한데요. 여기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승과 속이 둘이 아니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낙화봉은 같은 길이라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짧은 시간 안에 다 타도록 할 수도 있고 6시간 이상 불꽃이 지속되도록 조절할 수도 있다는데요. 최상의 재료에 스님들의 정성과 노하우가 더해져야 가능한 일이겠죠. 엄격한 예법에 맞춘 순서 하나하나마다 들어가는 공력이 가히 상상에 가지 않습니다.
3: 낙화법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의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낙화 불꽃 떨어지는 걸 보는 걸 일반인들은 좋아하지만, 그래서 낙화법이라고 했을 때 그 법식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라는 부분, 이제 이혼을 해서 모시고 결계를 하고 중심인 수구다라니를

0: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과 공동체를 정화시키는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불교적인 요소들이 아주 강하죠.
1: 오랜 준비가 모두 끝나고 영평사 불교 낙호법을 봉행하는 날 연을 들고 수구 대명왕을 모시는 이운 의식을 필두로 의례가 시작됐습니다. 불교 의식인 낙화법은 구밀, 신밀, 의밀의 삼말 수행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체득하고 스스로 지혜의 광명을 수행합니다. 화로 때에서 숯과 향, 소금, 다섯 가지 곡식, 그리고 흰 깨와 검은 깨를 태우는 화공의식에서 숯과 소금은 정화를, 향은 공양을, 다섯 가지 곡식은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흰 깨와 검은 깨는 온갖 마장을 없애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2: 자비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병든 이에게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주시고 지혜와 자비, 복덕 모두 갖추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3: 낙하 의뢰는 끝나는 의뢰가 아니라 지속되는 의뢰다. 낙하를 보면서 부처님 불보살님의 하현 하신을 보면서 보리심을 내가지고 수구적득 다란이를 염송을 하고 그것을 염송을 하는 수행 의뢰가 지속되는 것이다.
1: 영평사의 살포시 어둠이 내릴 무렵 모두가 손꼽아 기다려온 낙화의식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기도가 시작된 것이죠.
4: 중앙공원에서 우리가 그 가을에 그때 그 낙하축제를 했었는데 그때도 뭐 추산 4만 명이 왔다, 5만 명이 왔다 그렇게 성원을 이뤘었는데 세종시에서는 낙하꽃 축제가 이것이 많은 시민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많이 인지가 되어서 낙하꽃 축제라고 하면 누구든지 가보는 그래서 불쩍하는 대로 가봐야 되는 그런 축제로 다 지금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1: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듯 무명을 밝히는 어둠 위로 쏟아져 내리는 모습. 아, 참으로 장관입니다.
5: 이 정도면은 외국 분들도 굉장히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확산되고 보존되고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매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7: 직접 와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8: 너무 좋아요. 너무 황홀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신기해요.
9: I lived in Korea for 2 years and I never experienced something like that amazing and special and such good vibes and literally I want to experience again absolutely like kinda I love it.
1: 황홀한 불꽃 산매에 빠진 모두의 얼굴에 불보살님의 미소가 번지고 있겠지요.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스해집니다.
10: 이것을 태워보면 참 이쁘고 아름답다. 근데 그 아름답고 이쁜데 홀리지 마라. 이게 단순한 놀이가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이쁜 걸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소멸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희망을 담아내서 그네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는 의식이지 단순한 놀이가 아니다.

0: 좋은 둘이 아니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다는 이 둘을 태움으로써 이제 하나 된다는.
1: 나와 너를 가르는 모든 차별을 벗어나니 그 자리가 부처님 세상입니다. 오직 지혜의 광명만이 빛을 발하는 이 시간, 아름다움을 넘어선 무엇? 우리는 지금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 위에 함께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보다 환희로운 불꽃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정화가 되고 그 순간을 기뻐하며 즐기는 것도 적잖은 공덕이 되겠지요. 무한한 인내심과 신념으로 지켜온 영평사의 세종 불교낙화법에 우리 모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보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의 이 아름다운 불교낙화법을 미래의 우리 후손들도 오래오래 누릴 수 있기를 불보살님전에 함께 발언해 주시길 청합니다.

오늘 건강경 봉찬의 방생 법회의 날입니다. 방생은 아시다시피 다 생명을 놓아준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한편 단순하게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유로움을 우리가 항상 일구어줘야 된다, 북돋아줘야 된다. 또 그 이면에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탐욕의 마음을 내려놓는다, 또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는다, 집착의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이것이 곧 내 스스로를 방생하는 일이거든요. 내 스스로의 마음이 활짝 무생명의 이런 한의로운 자유스러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온 세상은 우리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주하는 바 없이 마음을 갖다 항상 집착 없이 써서 항상 자유로운 내 마음, 온 세상과 함께하는 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만드는 일이 바로 또한 방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 과도한 탐욕, 분노, 이 어리석음의 집착이 이 세상을 다 분절의 세상으로, 다 차별의 세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나 세상은 항상 크고 적고 다양한 모든 생명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이 함 도량에서 바라보면은 저 들어오는 입구에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함께 빛난다 하는 한글로 된 착 나가면서 그 법계문에 딱 그렇게 해놨잖아요. 법계라는 것은 이 세상이 온통 진리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잘못 바라보고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하고 또 분절시키고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한

감정의 세계일 뿐이지 그 잘못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을 전환시켜서 모든 생명이 연결되고 항상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의 존재와 모든 만물이 함께 어우러져서 건강한 빛나는 이 생명의 모습을 놔두고 있다고 하는 이 인식을 전환하면은 이 세상은 함께 평화롭고 행복하고 정말 살맛나는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의 탐욕심은 그것이 가전 연결해서 온 우주를 욕망으로 물들이는 거거든요. 분노를 일으키면 온 세상이 분노의 세상으로 또 변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일심으로 맑은 마음으로 돌이켜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이 하나의 빛나는 자기의 구슬을 아주 영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일, 그러면은 그것이 다른 구슬을 항상 아름답게 비춰내고 그것이 온통 이 우주의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함께 빛나는 이런 세상을 구해나는 것이, 이것이 한편으로는 또한 방생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 왜? 자유스러움을 또 생명의 해방을 이렇게 만들어줌으로 해서 그 마음이 온통 연결된 이 우주를 청정하고 맑게 만드는 그런 근본이고 씨앗이 되는 법이거든요. 그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오늘 방생을 하면서 잘 하나 씨앗을 심게 되면은 그 씨앗이 커져서 온 세상 보리의 나무처럼 또 인드라마의 구슬이 함께 빛나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근본이 된다. 그래서 항상 이 한 생각이 맑으면은 내 자신이 맑아지고 내 자신이 맑아지면은 우리 가족과 이웃이 맑아지고 또 세상이 함께 맑아져서 온 우주의 모든 모습이 바로 법 진리의 세계처럼 다 맑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은 항상 내 마음 한 마음 잘 오롯이 깨워서 맑히는 일, 그것이 기도요 방생이고 우리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항상 약견 재상 비상하면 적견 여련이라, 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 상을 다 놔버리고 비워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진정한 부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 부처님은 처처가 다 부처 아님이었고 처처가 다 다양한 모습 속에 그대로 완전한 생명의 자유스러운 그 모습, 평화로움 그 모습이 바로 부처님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마음의 이 안경으로서 세상을 잘못, 차별, 분별 또 탐욕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 색깔이 만들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로 만들어진 이 세상은 한편 다 환이다. 금강경에서 그러죠? 예, 마지막 규절이 뭡니까? 일체 유의법이 여몽 한포영이요 여로 영여전이라, 응장 여시가 나라. 우리가 이 무상성을 모르고서는 항상 우리가 예물 밖에 있는 권력명예 또 탐욕 다 재물 오용락이 전부 환인 줄 모르고 그걸 영원한 실상인 양, 영원한 행복인 양, 영원한 무엇인 양 우리가 붙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딱 내려놓고 바라보면은 모든 명예와 권력과 재물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로서 세상을 이해하는 큰 권력으로 재물로 또 모든 명예가 다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살이다 이 말이에요. 보살은 바로 자기가 딱 가진 재능, 기능 또 자기가 쌓은 공덕 이런 것들을 세상 속으로 해양하는 일이, 이게 보살의 길이잖아요. 세상이 함께 평화롭고 한이로운 이런 세상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면서 내 안에서 좋은 에너지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밝으면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 마음을 올바로 하면 언제나 떳떳하고 자신감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나쁜 것들이 기회를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방생. 그리고 방생이다라고 하는 게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살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이 제일 좋고 그 복 중에 이제 공덕과 복덕이 있는 거고 공덕은 공부나 이렇게 머리 쓰는 거 그다음에 복덕은 환경적으로 좋은 거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제일 좋은 복은 잘생긴 거.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당나라 때도 신언서판이라고 한다. 신이 첫째예요. 거기 잘생겼다는 건 얼굴과 몸입니다. 얼굴과 몸. 그렇게. 그래서 잘생긴 게 좋은 거고 잘생긴 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또 딴 거라도 딴 거라도 해야지. 그래서 머리 좋은 것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돈 있는 것도 있는 거고 성격 좋은 것도 있는 거고 자신의 본래 타고난 기질을 뒤집어서 무언가를 바꿔간다는 건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타고나는 게 좋으면 최고로 좋고 그 다음에는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야지 어떡하겠어 이미 타고났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곧 내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격도 바꾸려고 하고 노력해서 공부도 조금 더 잘해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바꿔가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좋게 타고나는 거. 머리 좋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얘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렇게 늘상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공부를 되게 잘한 줄 알더라고. 저 중고등학교 때 되게 공부 못했어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 중에 뭐가 있냐면 1등하고 한번 이렇게 친구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전교 1등하고 친구를 하면 무슨 느낌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근데 전교 1등은 우리 때 전교 1등은 친구가 없어. 그냥 수업과 관계없이 지 공부를 한다. 선생님이 뭘 가르치든 지 공부를 해. 그래서 저런 애가 나중에 행복할까? 나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제가 아마 다른 사람보다 힘들게는 살 거지만 삶의 만족도 면에서는 굉장히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선택한 일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약해지면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선택권이 나에게 없어. 나에게 없어져. 나는 주어진 것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노력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나마 나아지는 거지. 얼굴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수계하는 거예요. 수계 다음 달에. 제가 이번에 요즘 기차, 제가 원래 기차 되게 많이 타거든요. 한 달에 아마 기차 요금이 한 100만 원 이상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타는데 요즘 기차가 없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차 예매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전에는 SRT 예매하기만 힘들었고 KTX는 괜찮았어. 근데 요즘은 KTX도 예매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또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이고 몇 시에 기차를 미리 막 끊어놓을 것 같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충 끊습니다. 그런데 요즘 없지 이게. 근데 없어도 너무 없어. 보통은 다 매진이 돼도 한두 자리는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다 되거든. 근데 그 잘 안 되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지금 기차가 되게 구하기 어려운데 막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보면 기차가 잡혀. 그리고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이 저를 잡아주는 경우도 있어. 그렇게 했는데 야, 나 진짜 신기하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타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타면 복이 있는 거잖아. 근데 그 복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때는 뭐 일반실이든 특실이든 관계없어. 그냥 나오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다. 남이 끊어줄 때 특실이 나오면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작은 복들이 누적되면서 좋은 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그런 비방은 없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무슨 뭐 주술적인 걸 뭘 해가지고 한 방에 싹 바뀌는 거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진짜 영화 속에서나 전설의 고향에나 가능한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부작사부작 누적시켜 가는 거고 그 누적된 총량, 우리도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 집단지성한테는 안 된다. 집단지성한테는 안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공지능도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이에요. 예전에 벌써 십몇 년 됐다. 지나고 보니까 한 십몇 년 됐죠. 아마 알파고. 딥마인드, 구글이 최대 인수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딥마인드를 인수한 건데 그게 알파고 만든 회사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한 단계를 끌어올리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그 알파고가 2억 명이 그 당시에 신청을 했어요. 시청한 게 2억 명이에요. 광고비로 생각을 하면 진짜 수조 원 이상의 광고비를 번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세돌이 1등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커젠가가 아마 1등이었을 거예요. 세계 랭킹 1위는 커젠가 그랬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세돌하고 됐고 그게 이제 이세돌도 어떻게 보면 운이 있는 거지. 뜬 거지. 어떻게 보면 그 딥마인드에서 만든 그 알파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끊임없이 여러 가지들을 학습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반복된 학습, 집단지성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있어. 두 팔은 네 팔을 이기지 못한다. 이거 싸울 때 하는 얘기예요. 싸울 때 한 사람은 두 사람을 못 이긴다고. 두 팔은 네 팔을 이기지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게 불교에도 있습니다. 그게 백중이에요. 백중. 그래서 백중은 부처님께서 천도를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목련존자가 당신 어머니인 청제부인을 빼달라고 얘기를 하죠. 빼달라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기본적으로 면회까지는 되지만 내가 빼줄 수는 없다. 그건 정업난면이에요. 정업난면. 정해진 업. 자기가 인과응보니까 자기가 지은 거는 받아야지. 근데 뭐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했지 싶어. 굉장히 자유롭게 사셨던 분이에요. 아들이 주는 법화 가지고 굉장히 행복하게 사셨던 그분의 일생은 부럽습니다. 그래서 뭐 참 2500년 전에 그렇게 사셨으면 인생 편안하게 가신 분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재밌게 사셨던 분이야. 그래서 돈 잘 벌어온 아들이 바쁘기까지 하고 남편은 없고

0: 컵카는 주고 가고. 야, 그거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아?
1: 맞아.
0: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조금 상태가 메롱이 됐어도 부처님이 그걸 구할 수 있었느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승단에 의지해라. 그러니까 승단의 총합은 승려 개개인은 부처님한테 게임이 안 되겠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처님하고 이렇게 비비겠어.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을 됐다 많이 넣으면 됐다 많이 이게 집단지성이지. 막 넣으면 결국은 부처님보다 더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하느냐? 우리는 왜 떼거리로 수계를 해야 되느냐? 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통도사에서도 보살계 수계를 했대. 10명이 하셨어요. 제가 또 율장 전공자잖아. 모르셨죠? 그냥 알아도 제가 율장 전공자예요. 그래서 계율 이런 쪽. 그런데 계율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10명부터 수계가 가능합니다. 수계는 현전승가의 전원 참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고요. 최소 인원은 10명입니다. 현전승가의 전원 참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오대산에 100명이 살아 100명이 다 나와야 됩니다. 다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입 회원을 받을 때는 기성 회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번거로운 일이에요. 너무 번거로운 일이야.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최소 인원은 1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0명만 끊어가지고 한쪽에 가서 수계하고 와. 그게 계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도사 금강계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참석하는 게 아니고 필요 인원만 대표성을 가지는 필요 인원만 가. 그거를 347증이라고 합니다. 347증. 그래서 347증은 뭐냐면 전개화사, 그 다음에 교수화사리, 갈마화사리, 이게 3사, 메인 3명에 7증은 증명하는 사람 7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스님이 수계할 때는 원래는 은사가 한 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은사 스님은 필참입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은 은사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명. 그래서 통도사도 10명으로 이렇게. 그리고 변방인 경우, 아주 특수 지역인 경우야. 그래서 스님 10명도 모으기가 어려워. 라고 하면 특별 조항으로 5명을 해도 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5명까지. 최저로. 그래서 10명 가지고 보통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게 이제 스님들 수계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통도사 같은 절도 이제 보살계나 이런 거 할 때 10명 가지고, 그래서 347증을 가지고 하셔요, 다. 그리고 일반 신도들 같은 경우는, 한 명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신도를 대상으로는 혼자서 해도 돼요. 그거는 스님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출가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계율을 그냥, 10개를 줘서, 여러분들에게, 5개를 주는 거죠, 5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마음을 증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혼자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 조건이 될 수 있다면, 한 10명 정도 하는 게 좋다, 라고. 그런데, 그 10명보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그거지. 일단 쪽수로 때운다. 함량은 모르겠고 일단 넣고 본다 라고 하는 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하다 보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아까 딱 그렇게 써 있었어요. 방생하면서 내가 로또 1등 소원으로 쓴 사람 내가 진짜 남들은 보통 뭐 제일 많이 쓰냐면 안 쓰는 게 제일 많고요. 건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학, 그 다음에 취직, 그 다음에 이직도 있어요. 이런 거 심각한 거잖아. 그 다음에 애 좀 튼튼하게 잘 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지금 임신을 하고 있.

있다는 얘기인 거고, 이렇게 보면 대충 보여. 그렇게 있는데, 로또 1등. 근데 로또는 한 장을 사는 거보다 두 장을 사는 게두 배의 확률이 됩니다. 아니, 맞잖아. 10장을 사는 거보다 100장을 사면 확률이 10배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어떻게 한 거냐면, 다음 달이 되면 결제가 들어가요. 보통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이 결제거든요. 특수하지 않으면 뭐 전환거, 뭐 후환거,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4월 보름, 그러니까는 부처님 오신 날 지나고 조금 있다가, 부처님 오신 날이 4월 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4월 보름 정도 되고 난 뒤에 거기서부터 이제 결제가 들어가고, 결제라고 하는 것은 선원에서 이제 집중 수행을 하는 거예요. 집중 수행을. 아마 결제철에 100명 이상의 스님을 모을 수 있는 곳은 진짜 어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귀해요. 없어. 없어. 예전에는 비구니 도량으로 운문사 이런 데가 충분히 가능했는데, 지금 운문사도 100명 쉽지 않을걸?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그래서 백분의 스님들을 모시고, 그 수행했었던 마일리지를 이렇게.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예전에 술래 다큐 이런 거 보면 뭐가 있었냐면, 삼보일배 하면서 막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 길에서 삼보일배 하고 다큐 같은데 보면.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얼마씩 이렇게 찔러줘. 그 사람은 몇날 며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2, 3일 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티베트에서 라싸까지 가고 막 이러잖아요. 라싸 가면 보통 조캉사원 들어가거든. 거기를 이제 순례하는 거거든. 그 티베트 불교 어떻게 보면 배꼽이에요. 시작점. 그런 데를 들어가는데, 그럼 몇 달이 걸려. 어떤 경우는. 그럼 그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순례객들에게 얼마씩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게 사실은 있었어, 예전에. 그 이제 탁발할 때 이렇게 탁발성들을 얼마씩 주고 뭐 이런 거 있었거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을 그렇게 힘든 일을 하니까 우리가 동참해서 조금씩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 딱 그런 의미지. 그래서 당신이 잘 되면 그 공덕이 나에게 일부가 올수 있도록. 그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선원에서 수행하시는 스님들은 특별히 먹고 사는 거는 사중에서 무조건 다 해줍니다. 우선순위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서 세팅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원은 3개월 하기 때문에 구순한 거라 그래요. 90일 동안 하고 나서 그 다음 동안 것까지 갈 때까지 이제 몇달 쉬죠. 3개월을 또 쉬죠. 그래서 거기 이제 돈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뭐 숨만 쉬고 있으면 돈은 안 들어. 절에서 그냥 주는 것만 먹고 있으면. 근데 저렇게 3개월 동안 갇혀 있으면 어디를 다니고 싶어 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운순납자 만행이라고도 하고. 아, 그렇지 않을까? 마치 방학 때도 계속 기숙사에 있는 것처럼. 아, 그거 쉽지 않다. 그래서 단순히 그것만 있어. 그러니까는 뭐가 있냐면, 공양도 똑같아요. 공양도 똑같은 공양인데, 선배가 조금 더 먼저 먹어. 그러니까 공양물을 받아. 뭐 예를 들어서 전에도 장삼 공양 같은 걸 했어. 그러면 한 사람이 쭉 주면 누구는 빨리 주고 누구는 늦게 주고, 똑같은 재질의 장삼을 해주되 단 법납이 많은 분에게 먼저 드리고, 이제 적은 사람한테 늦게 주고, 그 차등만 할수 있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백고자 법회 때 선원 스님들을 모시고, 그리고 조금 모이는 걸로 선원의 대중공양을 내요. 그래서 선원이 다섯 개면 다섯 개 선원에. 독립선언은 최근에 들어왔거든? 최근에 이제 시작된 거거든? 그래서 원래는 4개 선언만 있었어요. 그래서 4개 선언이면 4군데다가 이렇게 대중 공양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계를 받은 그거 그

그걸 가지고 수계를 받은 걸 가지고 똑같은 수계라고 해서 수계가 아니요. 얘기를 내가 기도를 똑같이 할 수는 있지만 좀더 효율적인 데서 하면 적은 힘으로도 더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터라고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그게 기도터예요. 예전부터 있었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기도하는 도량들이 있어. 뭐 동해의 낙산사, 뭐 보문사, 뭐 갑바위. 그래서 이렇게 뭐 기도처들이 있어. 유명한 기도처들이. 그렇다 치고. 그리고 명당은 기운 자체가 솟구쳐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하면 더 좋고 같은 노력이면. 그리고 제가 일상 하는 얘기 있어. 기도는 술을 마시는 것과 같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주두다각이라고 그 다음에 술은 같이 마시는 거고 차는 혼자 마시는 거래. 그래서 기도는 같이 할수록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통도사 삼보일배 아니 일보일배 하고 나중에 삼보일배 했는데 그런 거할 때도 한 3,700명 이렇게 모여서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정도 인원이 모였으면 가피가 터질 거다. 그리고 몇 명은 실제로 그걸로 해서 낫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정도 인원이 모이면 에너지가 모이기 때문에 몇 명은 터집니다. 터집니다. 복권을 3,700장 사봐라. 몇개안 맞겠나? 한두 개 사니까 안 맞는 거거든. 맞지. 아니, 그렇게 터지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기도는 같이 하는 거예요. 마라톤하고 비슷해. 혼자 하면 철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스님들이 많이 모인 데서 수계를 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힘을 들이더라도 잘 터지는 데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구멍 뚫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 우리나라 동해에서도 아마 석유가 나오긴 나올 거다. 깊이 뚫으면. 근데 왜잘안 뚫으려고 하는 거냐면 확률이 낮겠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산유국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동해에서 쬐끔 납니다. 쬐끔. 그래서 똑같이 꽂는다고 다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기름값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 사우디나 중동에서는 긁으면 올라오는 거고, 제일 싼 석유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 앞바다, 그게 북해유전이거든. 그 바다에서 끄집어내니까 그 단가가 비싼 거고, 셰일오일 더 단가가 비싼 거고, 그 파쇄해가지고 기름만 뽑아내는 거잖아. 추출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기름이라고 해도 기름값이 같은 게 아니야. 같은 수계라고 해도 같은 게 아니야. 왜? 우리가 쪽수가 제일 많아.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거는 월정사는 결제 때 선원이 5개가 되는 바람에 130명 정도가 스님이 들어옵니다. 이 오대산 안에. 아니, 외부에서 데려오면 비용이 많아서 못 데리고 와요. 그리고 결제철에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대산 안에, 같은 산 안에 있기 때문에 잠깐 내려와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선원 스님들도 이런 여러분들 많이 모인 데서 수계하고 이러면 스님들도 신심이 납니다. 신도분들도 많은 데서 같이 하면 신도도 신심이 나고요. 서로 그런 게 증장되는 좋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의 스님을 모신다는 게 앞으로 이게 얼마나 더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같이 스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아마 제가 나이를 먹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거야. 이렇게 보면서 야, 이때 우리 100명씩 모았는데 아씨 이런 생각할 거야. 우리 어렸을 때뭔 얘기가 있었냐면 운문사에 비구니 스님들 그 교육생만 200명이 있었어. 200명 있었어. 그래서 볼펜 하나만 줘도 200개가 필요해. 그래서 1, 20만 원 들고 가서는 택도 없대. 이 얘기를 했었어. 아 진짜 진짜. 그런데 지금은 거기 다 해봐야 몇십 명 없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또 다른 낭만으로 남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축복된 순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드시면서 불교팁을 보시는군요. 아버지가 절에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0: 1000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 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불은이 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하 종성내소득에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인경샤 신선세제응 당동이 금세 인경생과 선세지 없으기 선멸

발가벗고 걷거나 바위를 자리로 삼거나 오물을 뒤집어 쓰거나 굶거나 땅바닥에 눕거나 먼지나 재를 뒤집어 쓰거나 산등성이에 애써 쭈그리고 앉아 스스로 고통을 겪는다 해도 마음의 의식을 극복하지 못한 중생은 깨끗해지지 않으리.

좋지 않은 말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개울이 다른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 좋은 마음을 먹으면 절대로 나쁜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공연한 말이나 험담으로써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도 말라.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 되기도 하나니 입을 단속하지 못하면 돌을 얻기가 어려우니라.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 이지혜 월도입니다. 먼저 시간에 이타 이기 순위선이나 남을 위하고 나 자신을 위함은 비록 착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할 때 위로 부처님의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구제한다. 상고불이 하와 중생이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대개는 보면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잖아요. 자기중심적 사고가 무척 강하게 일어나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나도 좋고 너도 좋을 수 있는 마음으로 살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안 착한 사람이에요? 아마 일반적인 세속의 흐름에서는 가장 착한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세상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한 거고 상대만을 위해서 살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흔히 교육을 하는 부분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두가 좋을 수 있는 부분이 가르침으로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교육이고 그것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 삶의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개시 윤회 생사인이니라. 그것이 뭐를 이루는 거냐? 생사의 윤회를 이루는 원인이 된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생사의 윤회라고 하는 부분이 착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윤회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수행을 하는 부분, 착하게 사는 부분을 가지고는요, 천상세계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상세계에 가면 거기는 뭐 하는 데냐? 아주 즐거운 데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의 100년이 천상세계의 하루에 속할 정도로 즐겁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는 그렇게 복받다가 복받대리가 다 달면 어떻게 돼요? 떨어진대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이 육두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 이 부분을 우리가 육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육두 중에서 선도가 있고 악도가 있습니다. 악도는 지옥, 아귀, 축생을 일컬어서 악도라고 얘기하고 수라, 인간, 천을 선도라고 얘기해요. 살만한 곳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인간으로 사는 부분도 대단히 복받은 존재들이 살고 있는데 천상세계보다 딱 한 가지가 더 존경이 있다. 그게 뭐냐면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아무나 수행에 마음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적당히 힘들었을 때 기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이해되십니까? 너무 재미에 빠져도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적당히 괴로움이 섞여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부분의 목적을 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진리를 그리워하는 그런 단계일 수 있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부분이 삶에 빠져 있으면 또 그냥 그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천착해서 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조금은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남을 미워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요. 남을 이롭게 하면 어디 갑니까?

어디 가요? 천당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인간이 착하고 악한 부분에만 매달려 살다 보면 그것 자체로 윤회라고 하는 부분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 뭐 착하게 살면 됐지. 근데 대개 보면 이제 절에 오셔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착하게 살면 됐지, 기도는 뭘? 그래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아, 내가 봉사만 하면 됐지, 뭘 기도까지?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복과 지혜를 이야기하잖아요. 복은 착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지혜는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 여러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복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수행이어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착하게 살고 악하게 사는 부분으로, 소위 그 윤회를 이뤄낸다. 착하게 사는 것도 천상을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윤회의 행위일 수 있고, 악하게 사는 부분은 지옥에 갈수 있는 부분이니 육도윤회를 떠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 그 육도윤회를 떠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그것은 오직 수행만이 가능한 일이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를 하는 것 자체는요, 현실적 부분이 공덕을 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을 청정하게 비워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원입 성품 나월하냐. 바라건대 소나무 바람 층덩굴 달빛 아래 들어. 여러분, 소나무가 무성하고 층덩굴이 번성하며 달빛이 작동을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절이 어디 있어요? 산에 있잖아요. 수행처라는 얘기예요. 소나무가 있고 층덩굴이 크고 달빛이 작동하는 그와 같은 부분이 아래에 들어서 수행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보면 수행을 하기 좋은 곳은 꼭 산내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표현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장관무로 조사선이어다. 길이 무루의 조사선을 관할지어다. 여기서 셈이 없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 자체는 공덕을 짓는 것은 그 양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천상에 가 태웠다선 치더라도 그 복을 다 받고 나면 달아집니까? 안 달아집니까? 달아지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유루라고 합니다. 유루. 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복을 지었어도 그것은 양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무루의 조사선. 마음을 닦는 부분은 달아집니까? 안 달아집니까? 안 달아지는 거예요. 지혜를 만들어내면 그건 없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백년 탐물은 일조 지니다. 3일 수심은 천재보다.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의 가치를 지니지만, 100년 동안 탐한 물질적 부분의 행위는 하루아침에 티끌에 지나지 않듯 우리가 공덕을 짓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그것이 공덕의 가치는 있지만 영원히 새지 않는 부분이라 보기는 어려운 거래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양쪽이 병행이 되지는 거예요. 복과 재는 새의 양 날개와 같다. 요즘으로 치면 복과 지혜는 자동차의 양 바퀴와 같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늘고 주는 부분이 눈에 보이듯 들고 나는 부분이라면 수행을 해서 진리를 얻고자 지혜를 얻고자 하는 부분은 달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조사선이라는 자체는 바로 깨달음, 진리, 지혜 뭐 이런 부분을 표현을 하면 되겠죠. 바라건대 소나무 바람 층덩굴 달빛 아래에서 들어서 원을 세우는 길이 무루의 조사선을 관할지어다. 즉 수행을 해라. 기도해라.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자, 복 받았어요. 24시간 여유지 있는 공간에서 낮에 일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라고 스님이 사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네? 아주 사정을 하잖아요. 제발 좀 하시라고. 그런데 들어 안 들어? 듣는 사람도 많은데 안 듣는 사람도 꽤 있어. 그게 그만큼 좋으니까 여기서 딱 보면 아 이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어떤 출가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보지 말고 아 이치가 이런 이치가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상월 원각 대지사님께서는 승속불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승과 속이 둘이 아닌 입장에서 수행자가 되라. 공덕을 짓는 데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닦는 데 최선을 다해라. 아, 이런 법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일찍이 없었던 일들이에요.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출가 스님들이 전유물 정도로 인식을 했다면 대주사님께서는 과감하게 출가와 비출가를 구분하지 않고 오직 공덕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지혜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해라. 앞에서 딱 설명하지 않습니까? 착한 일과 악한 일은 바로 윤회를 구하는 일이라면 조사선을 구하는 부분은 세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영원한 나의 비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오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다하면 다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복진 타락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복을 다 쓰고 나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복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희한한 일이 있어요. 자, 잘 사는 사람이 복짓기가 좋습니까? 조금 덜 사는 사람이 복짓기가 좋습니까? 네? 복짓기가 좋은 것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질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많아요. 복을 질 수 있는 기회가. 그런데 이미 복이 많은 사람은 복을 짓는데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게 복 좀 지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주를 건설하더라도요. 저 돈 많은 동네 가면요. 돈이 많아서 시주 잘할 것 같지만요. 절대 그 동네 가면은 그렇게 복이 아쉽지가 않아요. 이미 복밭에 들어있는데 그 복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옛날에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거지로 살아봤대요. 거지로. 얻어서 먹고 살아봤대요. 그런데 이분이 교수님이 되셨어요. 아주 강의도 잘하시는 분인데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님 얻어먹으려면요 부자 동네를 가야 될까요? 가난한 동네를 가야 될까요? 묻더라고요. 당연히 부자 동네를 가야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아이고 스님 인생을 모르십니다. 부자 동네 갔더니 대문이 첩이 닫혀 있고 배를 눌러도 부자 얼굴은 안 보이고 가정부만 나와더래요. 근데 그 가정부는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인데도 그들이 거지로 온 그들을 좀 이렇게 위로하거나 마음을 내지 않고 오히려 더 냉랭하다는 거예요. 그 무시 받아본 사람이 무시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문이 없는 동네를 갔대요. 대문이 없는 동네는 부자 동네입니까? 가난한 동네입니까? 그 가난한 동네를 갔더니 소반에 밥을 차려주더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복을 짓기란 대단히 어렵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은 배고파 본 사람의 심정을 알더라. 부자이면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죠? 그는 또 다른 복을 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니까.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우리 삶이고 보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또 다른 복을 짓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옛날에 우리가 절에로 오는 부분은 마음만 있으면 다 올 것 같지만 등 따시고 배부르고 행복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절에 물론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렇게 절

불결하지는 않다는 거죠. 뭔가 목적이 있어야 가는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마 모든 종교가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절에는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한 20년 넘었죠. 한 27, 8년 전에 서울에 관문사가 새로 지어졌어요. 그때 관문사가 꽤 그 도시공간에서는 아주 메모드 사찰로 그야말로 이제 그 도심 포기 부분에 대단한 어떤 그런 혁신 같은 부분으로 사찰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건물 면적만 7,600평이었어요. 엄청 좋은 도량이었죠. 뭐 시설이 최첨단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처음 그곳에 소임을 살러 갔어요. 근데 그 절이 그렇게 잘 지어졌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정말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분들이 오셨으면 그 수준에 맞춰서 내가 포교를 했어야 되는데 구인사에 있을 때나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다. 밤이면 밤새 기도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 사람도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소원이 아주 진중한 분들, 근데 그 당시가 IMF 때거든요. 그래서 막 금무기 운동을 하고 그럴 때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정말 절망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사업이 망하거나 장사가 안 되거나 이래서 막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안 되는 분들에게는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기도를 시켰어요. 밤새 기도를 시켰죠. 그런데 거기서 가피를 입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신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은 지금도 신도로 살아요. 지금도 열심히 정진하고 살아요. 현실적 부분의 고통을 여의는 건 당연하지만 신심의 뿌리가 내려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으로 살고 있는 이 생명은 결코 견고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것이 생로병사는 당연한 우리의 숙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부분이 생명을 통해서 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의 환경에서 무엇을 진정 남길 수 있을까? 지혜를 남기는 게 가장 큰 거고 공덕을 남기는 게 가장 큰 거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뭐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내려놔야 돼? 안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요. 아무리 건강하게 뭐 열심히 운동을 하더라도 안 죽으려고 안 늙으려고 애를 써도 늙어요 안 늙어요? 늙어요. 안 늙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늙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 언젠가 우리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돈 있으면 조금 더 살겠죠. 그렇지만 아주 길게 더 살기는 어려워요. 돈이 있으면 그렇게는 해. 그렇지만 한시적 생명을 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해.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돈 모으면 견고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허망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알면 뭐를 준비해야 될까? 미래에 그 어떤 현상이 닥쳐와도 불안하지 않을 만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만큼 우리는 마음으로서의 괴로움은 좀 덜 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수행할 수 있는 부분, 적당히 내가 공덕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기회. 그래서 성실하게 살 수 있는 부분만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옛날 상황 대주사님께서는 어떤 대가를 통해서 진리를 찾게 돼 있다. 그냥 진리를 찾아오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법화경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화경 한 구절을 이해하는 부분은 전륜성화인 누리는 공덕보다 크다. 어떤 대가를 통해서 내가 진리의 눈을 뜨는 부분 자체는 그만큼 가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고 상호롱과 대사님은 너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부분을 통해서든 나를 찾아올 때는 원인이 있었을 거다. 사업이 힘들거나 자식이 힘들거나 병이 들었거나 어떤 이유든 그 이유가 있어서 나를 찾아왔을 건데 그거보다는
진리

일을 찾아와서 내 법문을 듣는 게 훨씬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꼭 그 상월 대주사님만이 아니고 진리란 그런 거다.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이란 부처님 가르침이란 그렇게 위대한 거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살듯 여기서도 보면 세속적 착하고 착하지 않으면 논하는 것은 윤회를 전전하는 행위일 뿐이지 그것이 영원한 진리를 얻기 위한 부분의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기구 물설 타인 과실을 하라. 즉 타인의 과실을 말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살지 않습니까? 많이 하고 사는데 남 잘하는 거 이야기 많이 합니까? 남 잘못하는 거 이야기 많이 합니까? 예? 난 이거 해봐서 아는데요. 남 칭찬하는 거 재미없어요. 남 안 되는 거, 남 잘못된 거 이야기하는 건 참 시간이 잘 갑니다. 나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재미에 빠지지 마라. 그러기가 일반적인 부분이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그래서 둘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삼자 이야기를 훨씬 많이 하고 사는 게 우리 삶입니다. 근데 그 삼자의 이야기를 칭찬을 하기보다는 삼자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참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누군가의 과실을 틀림없이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재미삼아서 서로 주고받았던 부분들의 죄의식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언젠가는 내 발목을 잡을 거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그가 안 듣는데 뭔 말을 못할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안 듣는 데는 나란 욕도 안 돼. 그 욕을 했더니 뭐 그게 문제가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인의 과실을 말하지 마라. 그런데 심각한 게 뭐냐면 요즘은 빨래 타에 갈 일이 별로 없는데 요즘은 빨래 먹어 세탁기가 다 하잖아요. 요즘 나도 빨래를 잘해. 집어넣으면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빨래터에 가서 빨래를 했어요. 그래서 빨래터에 가서 빨래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적게 걸려요?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 시간 많이 가는데 빨래만 하기 힘드니까 수다를 떠라 안 떠라? 떠는데 주로 누구 흉을 봅니까? 에? 시어머니 흉을 주로 많이 본다고 그러더라고. 뭐 지금은 그런 얘기 별로 없겠지만 지금인들 뭐 그 시대가 변했으니까 시어머니 흉 볼 일이 없어. 왜? 시어머니 만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 모시고 살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옛날에는 갑이었어. 그래서 시집살이라는 말이 시집살이. 그 시집을 가면 그 시집에는 나는 전혀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 들어가서 살려고 하다 보니 그러지 않아도 힘드는데 시어머니가 갑질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갑질을 하는 시어머니가 좋을 수만은 없으니까 빨래터에 가서 시어머니를 씹어야 돼, 안 씹어야 돼. 그게 이제 그러고 나서 빨래를 잘 해갖고 왔는데 한 2,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가 얼굴빛이 안 좋아. 그러면 그때부터 며느리는 철렁 내려앉아 안 내려앉아? 내려앉아. 왜? 빨래터에서 흉 봤는데 그거 시어머니한테 귀에 들어가서 가봐서 오금이 저리잖아요. 그럴 걸 왜 해? 그런데 그래 놓고도 또 그 다음에 또 해요 안 해요? 이게 반복되어지는 삶이 우리 삶이야. 우리 대성사도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종단은 딴절하고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딴절은 초하로 보름 불금 끝나고 집에 다 가. 그건 만날 일이 별로 없어. 근데 우리는 밥만 먹으면 절에를 와. 그리고 밤새도록 모여서 관세음보살을 불러 안 불러? 근데 관세음보살만 불러가지고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덜해.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앉아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시작하다 보면 자기 집안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꼭 어제 왔다가 오늘 안 오면 씹히는 거야. 이게 지금 말도

0: 못해.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남의 얘기할 때는 돈도 안 된다고 마구 진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마구 소통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저 구인사 가면 또 우리 동네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딴 동네 얘기까지 다 물고 와. 있는 대로 호구조사를 다 하는데, 월두스님이 대성사주지로 갔다니까 전자에 있었던 절에 살았던 신도들이 나를 좋아했던 사람은 좋은 스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있을 때 내가 인상 쓰고 조금 혼낸 사람들은 이를 갈고 거품을 물어. 그러니까 이게 전혀 수행하는 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을 가지고 말이 오가고 전국의 뉴스로 떠다니고 이런 어리석은 부분을 반복하는 삶을 보면, 도를 닦으러 간 건지 업을 지러 간 건지 참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 타인의 과실을 말하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1: 네.
0: 이제 오늘부터 정리하셨습니까?
1: 네.
0: 안 하시는 게 답이에요. 설사 그가 잘못했다는 치더라도 잘못했다는 말을 하면 그것이 결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도 없는 부분을 상대방 말만 듣고 그럴 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야.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어리석음을 더해서 업을 짓고 갈 이유는 전혀 없는 일이다. 정신을 반드시 차려드릴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숨은 선악이다. 비록 선과 악을 들음이나 내가 귀를 열어서 듣다 보면 착한 이야기나 악한 이야기가 들어오겠죠. 어? 그러면 여러분, 항상 내 마음은 듣지 않으면 고요한데 들어놓고 나면 갈등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잖아요. 아, 우리가 번뇌를 없애고 고요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수행이라는데, 이 일부러 내 마음에 흙탕물을 일구고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공덕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잘못되어진 판단이 아닐까. 내가 내용을 찾기도 바쁜데 나는 돌아보지 않고 그런 부분에 허송세월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신무 동념이니 마음에 움직이는 생각이 없으니, 즉 분별심을 열어내지 마라. 착한 마음을, 착한 얘기를 들었거나 악한 얘기를 들었거나 거기에 내 마음을 갖다 섞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사실이 아니거든 안 따라가면 되잖아요. 사실이 아닌 부분으로 너무나 많은 혼란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 자, 절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 부처님 만나러 왔어요. 부처님 만나러 오신 그분들에게 실망을 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한 사람도 도움이 안 되고 들은 사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남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얘기 할 새가 없다.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은 번뇌로부터 자유롭고 끌림이 없는 나를 만들어서 고요하되 고요한 내 마음을 만들어야 해요. 즉 분별심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불자의 근본이고 불자의 도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무덕 이삐차는, 덕이 없으나 칭찬을, 이 부분 무슨 얘기냐면, 나는 칭찬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 잘하셔야 돼. 아, 내가 칭찬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칭찬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어? 칭찬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칭찬을 받으면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 칭찬받을 일을 안 했는데도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누가? 내가. 이건 어리석은 건데도 불구하고 거짓이잖아요. 내가 옳은 일을 한 게 아니야. 근데 옳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도 기분이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착한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쥐잡듯 결과가 좋은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1: 있어요.
0: 그리고 나도 지가 잘했다 그래 못했다 그래.

0: 그건 공덕이 안 되는 거라고. 그냥 우연히 맞아 떨어졌을 뿐이지 그것은 의도와 부분이 아니라면 그건 참된 공덕이 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1: 네.
0: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그냥 우연히 맞아 떨어지는 부분을 갖고 복잡다는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반드시 불교는 마음과 말과 행동이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냥 우연히 얻어지는 부분을 갖고 내 거라고 아저리지 하지 말자. 여기서는 그런 얘기예요. 덕이 없으나 칭찬을 이 부분, 칭찬을 받으면 시로 참게요. 그것은 실로 부끄러움이요. 수치라고 여겨라. 이제 가끔 보면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면요. 아주 무능력하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끔은 나를 엄청 훌륭하다고 해주면요. 기분이 쏠쏠해요. 여기서 뭐예요? 그렇게 하면 부끄럽게 여겨라 이거예요.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렇게 인정해주는 것 자체는 부끄러운 일이라 이거예요. 참게야. 칭찬받을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는 부분을 너무 즐기지 마라. 그것은 오히려 뭐가 돼요? 아상이 커질 수 있거나 본인 스스로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는 의지까지도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세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라고요? 진실하게 살아라는 얘기죠. 행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누가 나를 지켜주지 않아. 내가 나를 지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실이 아니거든.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칭찬하는 부분이거든. 부끄럽게 여겨서 아, 저가 저렇게 사실이 아닌 부분을 나를 칭찬하니 내가 저에게 그 칭찬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1: 네.
0: 내가 누군가가 칭찬을 하거든 그 칭찬을 받은 것만큼 되기 위해서 애를 써라. 그러면 그는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칭송을 하는 일, 그 칭찬에 빠지다 보면 그는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오셔서 그냥 부처님만 바라다 보고 부처님이 가르침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스님이 입 쳐다볼 필요 없어요. 스님이 칭찬을 한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왜? 지도 깜깜이 나도 깜깜이. 어? 지가 본 게 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착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 부분, 여러분들이 공덕을 지은 부분, 이것은 부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고 나 자신은 그렇게 진실하게 산 부분은 자신은 알 수 있는 부분이니 거기에 별로 마음 쓰지 마라. 이해되십니까? 그렇다고 나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거기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모르잖아요, 저도. 어? 스님이 모든 신도들이 움직이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칭송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루 종일 뺀질거리다가 잠깐 왔는데 설거지 할 사람이 없어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스님이 와가지고 보면 그 스님은 그 신도는 참 모범적인 신도로 인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아 간부들이 있을 때 아 어느 불자가 남은 다 없는데 혼자 그 설거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 라고 칭찬을 하면 거기다 대고 그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말은 못하고 본인들끼리 입을 삐죽거려 안 삐죽거려? 내가 그걸 잘 알아. 근데 그런데도 그런 시행착오는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진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렇게 칭찬하면 본인 스스로가 아 나는 항상 이러하지 못했고 어쩌다 한번 할 수 없이 했던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했던 부분인데 그런 칭찬을 받으면 칭찬받는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1: 좋아요.
0: 그러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흥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일이라 이거예요. 손해보는 장사 해놓고, 손해보는 장사 해놓고 돈 벌었다고 얘기하는구나.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다. 진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덕 이삐차는 덕이 없으나 칭찬을 입으면 실로 참게요. 실로 나의 부끄러운 일이요. 수치스러운 일이다. 유구 이 몽해는 허물이 있어 헐뜯음을 입으면,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요. 응? 잘못했는데 누가 뒤에서 마구 헐뜯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누가 헐뜯으면 그 헐뜯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에? 지금부터는 안 좋아하지 말하는 거야. 어? 그것은 차라리 성화흔연이리라. 그것은 진실로 나에 있어서 은근히 기쁜 일이라 이거야. 이해되십니까? 누군가가 내가 진정 잘못한 게 있는데 내가 몰랐어. 근데 누군가가, 아,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해주면 그 사람을, 그 부분의 해이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개는 내가 잘못했는데도 누가 뒤에서 흉을 보면 기분이 좋아, 나빠? 그거 바꾸라니까. 그거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사는 삶에서 진실이 아닌 부분을 착각해서 춤출 기를 높다.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거예요.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에 속고 속여가는 그런 부분에 깨춤출 필요가 있다 없다? 이 지금 내용이 너무너무 좋네요. 이라.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하고 전부 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가 요행이 잘못을 했는데도 잘못이 드러나지 않고 잘했다고 칭찬을 받으면 그냥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예를 든다면 시장에 가서 만 원짜리인데 주인이 천 원만 받고 잘못 팔았으면 나는 9천 원 벌었어, 안 벌었어? 도둑놈이야. 근데 나는 해봐서 아는데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것은 그래도 양심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뚝 따먹으면 그건 도둑질한 거고, 다시 가서 내가 계산을 잘못했으니 이 계산을 다시 확인해 주시오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가슴 두근두근 해요, 안 해요? 그날 저녁에 잠이 잘 와, 안 와? 너무 행복해. 그래서 나를 깨끗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이 남는 거지. 그돈몇 푼, 그 9천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 9천 원 때문에 양심을 파는 것보다는 그 9천 원을 깨끗하게 계산해 주고 나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꽤 괜찮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어 살 거냐? 나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 거냐는 가게집 주인 마음이 아니고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다. 아, 이런 좋은 본문 들으러 와야지. 이거 안 오고 후회해야지. 네?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어도 여러분 양심을 속이는 일을 하지 마세요. 이게 참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기에도 바쁜 세상이잖아요. 그돈몇푼 이익을 얻어가지고 누군가를 마음 아프게 하는 부분은 그것은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크나큰 업이 될수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중생이 사는 세계에서 어떤 탐욕으로 치부되어지는, 진실이 왜곡되어지는 부분의 삶을 너무 즐겨 하지 마라. 그거 아니다. 철저하게 나를 단속하고 나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 그게 진정한 수행이에요. 맨 보면 불로소득, 노력하지 않고 큰걸 얻는 거, 이런 부분을 너무 즐겨 하는 건 그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아니라면 어떤 경우가 있어도 거기에 맞대지 않는. 그 요즘 보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나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과거보다는 훨씬 좋아졌다 그래요. 우리는 어떤 물건을 놓고 가도 절대 가져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시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방을 갖다 놓고 누가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데 안 가져가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착한 나라가 됐을까요?

우리는 원래 착한 민족이었었는데 옛날에는 너무 가난했었고 지금은요 그 부분을 양심도 좋은 양심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CCTV 카메라가 다 지켜주잖아요. 누군가가 지켜보기 때문에 지키는 것보다는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가면 얼마나 좋은 세상일까요? 그런 마음, 그런 양심이 우리 스스로에게 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죽어도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양질의 마음을 키웠으니까. 무명으로부터 진리의 지혜가 커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일까요? 그런 부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법문을 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칭찬이라고 하는 부분을 소위 즐겨하지만 칭찬받을 일을 했을 땐 칭찬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지만 칭찬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칭찬을 받거든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고 내가 즉 누군가에게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그 부끄러운 일을 가지고 누군가가 헐뜸을 입었을 때 그 헐뜯는 사람하고 이갈고 싸우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라.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스님? 누군가가 나를 건드렸는데 어찌 내가 그걸 분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보면 이런 부분이래야 나를 고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 나를 고치려고 하는 건 인색하고 누구를 고쳐주려고 그래요? 너만 고쳐주라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 못 모르고 후배 스님들한테 꽤 지적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재수없는 놈이 돼갖고 지금까지도 재수없는 놈이 됐어요. 누군가의 흔적을 바꿔주려고 애쓰면 안 돼. 내 스스로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공부를 했다면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알았겠죠. 근데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절대 지적질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살아보니까요. 내 허물이 훨씬 많아요. 내 허물 보기도 바빠요. 누구를 지적하겠습니까? 다 집안 먹고 컸는데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 산다고 했을 때는 이런 마음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적해 주시면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살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고칠 수 있습니다. 중생의 마음을 고치면 그것이 가장 완벽한 부처님의 진리의 약을 먹는 거라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무쪼록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의 허물을 지적해 주거든 그것을 그 허물이 사실이거든 감사하게 받아들여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꽤 가치 있는 부분이 진리의 행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청정한 마음으로 누군가와 다툼이 없는 누군가가 나를 지적해 주는 부분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스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신행생활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생명을 아끼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기를 마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여 꿈틀거리는 미물조차도 마치 갓난 아기인 양 불쌍히 여겨야 한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건강경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한 것이 아마 만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강의 제목을 차츰차츰 바꿔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제목으로 시작을 했느냐 하면은 그 생활 속의 건강경. 속의 건강경. 이제 건강경에다가 생활 속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은 다른 어떤 뭐 스님이나 또 학자들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제가 최초로 생활 속에라는 단어를 아마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또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요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요런 식으로 요것도 한 몇 년 하고 요것도 몇 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최근에는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건강경, 축복으로 만드는 건강경이라는 제목으로 몇 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몇 주 전부터 또 역시 건강경 내용이고 그 전에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렇게 건강경을 실제로 실천해 보니까 예전 사람들이면 건강경을 실천하면은 도통이 되고 뭐 극락세계에 가고 이런 것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도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건강경을 잘 실천하면 도통으로 오고 극락세계를 간다라는 그 도통 극락세계라는 게 알고 보면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도통이나 극락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게 바로 도통이고 바로 극락세계라는 것을 현대판 도인이신 백박사님은 일깨워 주셨던 것 같습니다. 즉 완전한 사회, 대개 우리 저 수도를 하게 되면 오타각세를 떠나서 맑고 향기로운 산속으로 이렇게 가서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것이 도인의 자세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 세상을 등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많은 불자들이 아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은 농경시대의 일이고 아마 우리 이제 발근이의 말에 의하면은 그 건강경을 제대로 깨친 이의 소견이라고 아마 보시는 것 같아요. 그 해능대사도 그 불법 재세간 분리세간각 제가 몇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불법이라는 것은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이 바로 불법의 진수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은 말만 들었지 과연 그런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의 도인이 이제 태어나셨죠. 여기 이제 백박사님인데 바로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이 도통이고 극락이고 그렇다. 우리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슬기로워지고 진짜 참 불법의 위대한 가치를 잘 알 수가 있다. 아무리 같이 불법을 잘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는 불법이고 죽어서나 쓸모가 있고 깊은 산속에서나 쓸모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불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으로 건강경을 해설하려고 노력한 것은 건강경의 궁극적인 목표는 형상 없는 도통의 세계를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회인,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데 그 목표가 있다. 바로 이것이 참 극락세계다. 이것을 이해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런 극락세계를 주인공이 돼보자 세상을 떠나서 오타각세를 떠나서 맑고 맑은 산, 푸른 물을 찾아서 산 속으로 가지 말자. 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만들고 극락세계를 만드는데 건강에 주목적이 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실천해서 맛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맛을 본 사람들을 제가 이름해서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사람들은 극락세계를 만들었고 도통을 체험했지만은
그네들이 얘기한 극락세계나

도통의 세계는 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회를 건강하게 살고 사회를 사회 속에서도 얼마든지 극락세계를 체험할 수가 있고 도통의 세계라는 것은 신비한 뭐 그런 도사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바로 마음 속에 있고 현실 속에 있다 이런 것을 일깨워주는 건데 얼마나 실용적이고 좋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시작한 지가 바로 그저 한 몇 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새로운 불법이죠. 이게 말하자면 새로운 불법인데 이런 새로운 불법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제가 이런 구절을 썼습니다. 근데 이것은 꼭 한번 들어두시는 게 좋아요. 부처님께서 8만 4천이라 되는 많은 법문을 하셨다. 근데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이 얘기하셨지만 부처님께서 처음에 깨달음을 얻고 보시니까 그리고 이 중생들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수도하셨죠. 그 경전에 보면 12년을 수도합니다. 이제 처음에 6년은 스승을 따라서 배웠어요. 근데 스승을 따라서 배웠는데 다 스승이 허라는 대로 다 했고 스승이 가보라는 경지를 다 가봤는데 제대로 가르쳐줄 분이 아무도 없어요. 아, 나를 가르쳐주신 스승을 마음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 6년은 혼자 고행을 하시면서 수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스스로 혼자 공부하는 나머지 6년의 고행 속에서 대각을 이루셨다고 그러죠. 대각을 이루셔서 그 당신과 같은 이런 참 수도에 목마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람들 구제하는 설법을 하려고 보니까 설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완벽한 부처님인 거예요. 다들 전지전능한 위대한 존재한테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설법을 안 하고 그냥 열반에 드시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재석천이라는 천신이 나와서 지금 열반에 드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다 부처같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스스로 부처라고 위대한 능력자라고 깨닫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가르쳐 줘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신 속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찾게 하도록은 이 세상에 남아서 설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재석천의 간절한 부탁에 의해서 세상에 나서서 이제 법을 설했는데 정말 이 너희들은 닦을 것도 없고 바칠 것도 없고 바로 곧 부처다 이런 얘기를 해갖고서는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열등한 존재로 그래 생각하고 있고 부처님한테 매달려야만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딱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래 하고 싶은 그런 얘기를 헐레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라는 게 많고 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걸 풀어주고 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법문이 아음부 법문이라고 해서 즉 고통을 없애는 고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보시기엔 고통도 없고 고통의 원인도 본래 없고 그리고 고통을 없애는 방법도 사실은 본래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고통이라는 게 있고 고통을 없애는 방법도 있고 고통을 없애는 도도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자꾸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알맞게 본래 없는 것이지만 알맞게 이 얘기를 해 주시려고 했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아음부 이제 경전이라고 해서 12년을 설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고통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다 알게 됐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어떤 한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한을 없애는 법문, 이 고통과 한은 약간 틀립니다. 이제 그것을 설해서 마음속에 한을 풀어준 것이 바로 방등부 법문이라고 해서 8년을 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음속에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한도 없어지고 이렇게 돼서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게끔 됐을 때 너희들이 바로 부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그 해서 밝게 해주시는 법문 이것은 이제 반야부 법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시는데 이제 20여 년이 걸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즉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그 근기에 따라서 또 취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알맞는 이야기만 해주실 뿐이지 본래 부처님께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 능력을 그냥 탁 치는 대로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부처님은 아무 하실 얘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밝은 스승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8만 4천이나 되는 많은 법문을 이제 말씀하셨대지만 이것이 이제 49년 동안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말씀하셨대지만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만 중생의 무량한 번뇌다. 부처님은 고통도 없고 한도 없고 알 것도 없고 알아야 될 일도 없습니다. 그대로 전지전능한 부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중생들은 고통도 있고 한도 있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해결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착각이거든요. 착각이라고 그러면 아예 부처님 말 듣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 고통도 있다 한도 있다 너희들 모르는 거 많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중생의 마음이 돼서 중생의 그 하소연을 하나하나 귀로 들어가면서 그 고통을 풀어주시고 한을 풀어주시고 여러 가지 재앙을 소멸케 해주시는 역할을 하신 거죠. 이제 그러면 재앙을 소멸케 해주고 소원을 성취해 준 그것은 부처님의 본래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씁니다.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중생의 무량한 번뇌이다. 예, 사실 부처님은 하실 말씀이 아무것도 없으셨다. 예, 그렇다고 그럽니다. 이 얘기를 몇 번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를 잘 이해하시는 것은 우리 금강경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이러는 데도 매우 필요한 지식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중생의 무량한 번뇌다. 사실 부처 우리가 공부 잘하면 발만대작용 볼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사실은 다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지만은 부처님께서는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아예 불교를 공부도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래 고통도 있지 한도 있지 내가 푸는 방법을 얘기해 주지 그렇게 하면서 중생의 마음이 돼서 얘기를 해 주심으로써 고통도 풀어주시고 한도 풀어주셨지만은 그 얘기는 사실은 부처님이 본래 하고 싶은 이야기, 깨친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깨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생의 무량 번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후세에 백석옥 박사라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래갖고서 부처님과 똑같이 큰 깨침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바로 저를 가르쳐주신 스승이기도 한데 독일에서 일찍이 철학 박사를 하셨지만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뒤늦게 이제 금강산으로 이제 출가하셔서 수도를 하셨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그런 그 얘기를 하세요. 무척 도통이 오고 싶었대요. 그때 목표는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이 될 수 있냐, 과연 해방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독일에서 아무리 공부했어도 서양 학문 갖고서는 언제 해방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금강산에 가서 열심히 10년 수도를 하면서 아 해방도 언제 되는구나 그러면서 확실히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비밀이 풀리고 의문이 다 풀리셨다고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도통이라는 게 정말 있는 모양이더라. 내가 도통을 했다 이런 표현을 안 쓰십니다. 도통이 정말 있는 모양이더라. 이렇게 저 말씀하신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도통을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절대 세계를 체험했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절대 세계를 체험한, 즉 도통의 세계를 체험한 백박사님께서는 이제 그게 바로 백박사님입니다. 주위들한테 이야기한 여러 이런저런 이야기는 내 소리가 아니다. 그때 그대 업장을 닦는 데 필요한 그대의 소리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해서 책에다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구절을 잘 보세요. 이것은 서가열의 경지를 표현한 것이라면 그거보다 2500년 후에 백박사라고 하는 한국에 태어나신 도인이 당신의 깨침의 소리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서로 비슷하죠. 근데 뭐가 틀리냐면은 서가열에께서는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셨고 그때는 농경시대였습니다. 농경시대라는 것은 직업이 농사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물론 이제 그 관리도 있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만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사농공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직업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농민이 8할이나 됐었습니다. 조선시대는 농민이 9할 이상 됐을 거예요. 선비나 장사꾼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뭐 만드는 쟁이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농사꾼이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농사꾼이었지만은 전 세계가 농경시대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대를 구분할 때 농경시대, 산업시대, 또 산업산업 저 시대에도 1차 산업혁명시대, 2차 산업혁명시대, 3차 산업혁명시대, 이렇게 4차 산업혁명시대, 이렇게 사회가 점점 인구가 많아지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사회를 구분하는 용어도 많아졌습니다. 즉 지금은요 직업도 다양합니다. 예전엔 농민이 8, 9할이었다면 지금은 직업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옛날 사람들보다 지식 정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아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지식들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기계의 힘을 빌리다가 인터넷의 힘을 빌리다가 나중에 인공지능의 힘을 빌릴 정도로 사회가 단순해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은 부처님께서 아주 큰 대각을 이루셨을 때는 농경시대였습니다. 사람들도 지식 정도가 아주 낮았어요. 단순했어요. 이건 그때 그 사람들한테 알맞는 방법은 단순한 쉬웠고 한마디만 하면 그저 그 사람들은 아는 게 죽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굉장히 지식이 발달해서 그리고 제도가 옛날에는 임금이 하나 수많은 사람 통치했어요. 그 임금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임금에 다들 똑똑하고 다들 지식이 많고 소위 민주주의의 사회라는 데가 보급이 되면서 누구 한 사람 말에 좌지우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고집도 세고 다 유아 독존격인 그런 일당백의 고집도 세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말씀하신 그 시대에 알맞게 그 사람한테 알맞게 해서 밝게 해주시는 그런 설법, 그런 설법 우리가 수기설법이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알맞게끔 얘기를 해야 알아듣죠. 알맞게 얘기 안 하면 못 알아듣죠. 근데 예전에는 직업도 단순하고 대부분이 농민이고 또 지식 정도가 뻔했습니다. 복잡한 얘기해줘도 몰라요. 날카로운 질문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르치시고 그것만 잘 지키면은 악도에 안 떨어지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때하고 틀립니다. 그때는 살생하지 마라. 잘 지켰어요. 고기 먹지 마라. 고기 안 먹는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고기 안 먹을 수 없어요. 전쟁 안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탐진치가 있는데 그 탐진치를 눌러 참을 수 없잖아요. 그 탐진치를 없애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충돌이 생깁니다. 그럼 살생을 하면서도 어떻게 악도야? 예전에 살생하지 마라. 살생하면 지옥 간다. 이러면 그 말 그대로 지키고 지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살생을 안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살생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질문을 하니까 옛날식의 법문은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요 시대 도인이 태어나신다면, 요새의 부처님이 태어나신다면 2500년 전에 서가열의 불법과는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즉 현실을 잘 살아야 됩니다. 또 현실을 떠나서 따로 극락세계가 있는 줄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한 많은 사람, 고통 많은 세상 빨리 청산하고 뭐 극락이 있고 천당이 있다면 그 세계에 가서 유유자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가톨릭에 있는 여러 가지 수녀나 신부들은 이런 소리만 합니다. 빨리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또 기독교 목사들도 그래요. 나는 죽으면 천당 갈 것은 맡아놓은 당상이다. 왜냐하면은 예수 잘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 많고 한 많은 세상을 빨리 떠나서 죽음 저 너머에 천당이나 극락이 때문에 바로 거기 가길 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당이나 극락을 갖기 위해서 예수도 믿고 불교도 믿고 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통을 해서라도 금생의 영원한 평화의 세계,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천당이 있고 극락이 있고 도통의 세계가 있느냐? 근데 우리 다 그렇게 책에는 경전에 써 있어요. 근데 이 백박, 우리의 밝은 스승이 보니까 천당도 없고 극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럼 극락이 어디 있느냐? 내생 있는 것도 아니더라. 지 마음속에서 탐진치가 없으면 그게 극락이고요. 또 사회생활 잘하면 그것이 극락이고요. 유능하고 지혜로우면 그것이 극락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을 제대로 가르치려면은 열심히 수도하면 도통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잘 못 가르치는 거예요. 도통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고 그 안에 극락이라는 어떤 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은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믿었기 때문에 생활을 잘 하게끔 하는 게 바로 금강경이다. 이런 뜻으로 생활 속에 금강경을 했고요. 요것은 또 구체에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그런 그게 바로 금강경이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요걸 떠나서 도통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요것은 상당히 잘못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뒤에 재앙을 축복으로 만들면 그게 바로 극락이고 도통이고 또 건강한 사회인이지 이걸 떠나서 뭐 별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강조해서 이런 강의를 많이 했던 것 그것은 바로 도통이나 극락이 실체가 있는 것이다 아니다라고 일깨워주신 우리 스승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강의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강의가 더 실용적이다 이래갖고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10년씩이나 이 강단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강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실체도 없는 도통의 소리나 하고 극락세계 경전에 그런 소리가 참 많이 나와요. 너희들 금생에 고생한다고 고생 많지? 근데 아미타불 열심히 해. 그럼 금생에 고생해도 내생에는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가서 성불할 때까지 계속 하나도 고생하지 않고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도통까지 하니 야 아미타불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 금강경 하기 전에 금강경도 뭐 도통도 다 싫다. 금생에 아미타불이나 열심히 해서 내생에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거기서 성불할 때까지 계속 수명도 길고 지혜도 한량없고 그렇게 된다면 극락세계에 가는 게 최고 아니에요. 저는 그런 극락세계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극락세계가 어디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 해능대사가 얘기했잖아요. 10악, 10가지 악을 없애면 10만을 가는 거고 8가지 삿된 걸 없으면 8천을 가는 것이다. 바로 10만 8천의 극락세계가 있는 게 아니다. 자기 마음속에 탐진치를 잘 없애면 지 마음속에서 극락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지 마음속에서 탐진치를 없앤다는 것은 바로 현실을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극락세계를 이루는 길이고 도통의 길이다. 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금은 농경시대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똑똑하고 고집도 셉니다. 그러니까 불법도요 서가의 시대의 불법과 요새 시대의 불법은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요새 시대에 알맞는 지혜와 능력을 가르쳐주는 것이 참 불법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예, 그것이 이제 제가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 요새 사람들입니다. 요새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요새 사람들의 법문인데 그 법문은 이 시대를 사는데 굉장히 필요한 법문이고 이 시대를 슬기롭고 능력 있게 사는데 그리고 이 시대를 극락세계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식의 뭐 극락세계를 찾고 참선해서 도통의 세계를 찾고 한번 부처가 되면 일초지기 멸이지 한번 딱 깨쳐서 도통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다시는 고생이 없고 영원한 행복으로 누리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도통만 하려고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 갖고서는 지금 절대로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가르침은 점점 이 세상에서 퇴출이 되면서 사람들이 따라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알만 불교래야 불교 신자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근데 알

맞지 않는 불교를 한다면은 점점 사람들은 불교에서 외면하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은 외면하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기독교도 내생에 있는 천당, 금생의 천당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어서 얻는 천당. 이러니까 젊은이들이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대책도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금생에 잘 살고 금생에 유능한 사회인이 되고 극락도 금생에서 찾아야 되고 사회생활 속에서 찾아야 된다. 도통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가르침 이게 시원합니까? 안 시원합니까? 저도 이게 싫었어요. 싫고 어디 죽어서 극락세계에 가면 금생에 좀 고생들을 하더라도 어때요? 내생에 극락세계 아미타불 품속에서 다 뭐 조금 고생하더라도 거기서 편안하게 살다 도통하면 그 일이 참 좋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우선 당장 사회생활할 때부터도 뒤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도인을 만났는데 그 도인의 가르침이 참 실용적이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바로 내 마음부터 극락세계를 만들고 현실을 극락세계를 만들고 가정을 극락세계를 만들고 사회를 극락세계를 만드는 겁니다. 유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부처님 이야기와 현대판 도인 백성옥 박사를 둘로 구분했듯이 이 도표도 보세요.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농경시대 부처님 석가여래와 인터넷 혁명시대, AI 혁명시대. 옛날 농경시대 부처님은요,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가르쳐줘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보시해라, 베풀어라. 이왕이면 티 없이 베풀어라. 무주상 보시만 가르쳐주면 다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성냄을 위해서는 남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제 동체 대비예요. 그리고 이제 치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오만한 거죠.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아라. 이제 그렇게 되면 돼요. 바쳐라까지 안 가도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도 옛날에도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귀족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보통 농민들은 요렇게만 해서 탐진치를 닦아서 그저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뭘 모르기 때문에 도통의 세계까지는 감히 바라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그 똑똑한 사람들은 한자를 읽고 경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아 도통의 세계가 있는 것이로구나. 도통을 많이 그 추구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주로 많이 배운 사람들에 의해서 고려 신라 때나 고려 때부터 쭉 그렇게 돼서 신라 고려 때는 그 귀족 불교라고 해서 하이클라스만 불교를 했고 나머지 대부분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착한 일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버려라의 핵심은 버려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탐욕을 자꾸 없애려면은 자꾸 베풀어라, 보시해라. 이왕이면 티내지 않고 베풀어라. 그럼 탐심이 깨끗이 없어질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영생을 살 것이다. 바로 아라한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냄을 없애면은 요거보다 한층 더 높은 대승보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마 가르치셨던 모양이고요. 그리고 치심까지도 없애면은 아주 부처까지 되리라. 요걸 최상승이다라고 대충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옛날 불교입니다. 여기 옛날 불교. 근데 옛날 불교 중에서도 아주 그 농민들이 많았을 때고 지식 정도가 좀 낮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별을 내는 사람도 적었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던 그 시대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그리고 아는 것도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제는 사주팔자 볼 필요가 없습니다. 피 한 방울 뽑아서 미래를 알고 다 그러잖아요. 미래에 무슨 병이 걸 걸 알아서 미리 그런 뭐 수술도 하고 이렇게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이 농사도 안 짓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어설픈 식의 전문가들은 이제 발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서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지속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는 시대가
바로 현대다 이거예요. 그때 필요한 선지식이 바로 전

박사님이라는 거고, 뭐 인터넷 혁명시대, AI 혁명시대, 또 하나 붙이면 게놈 혁명시대. 즉 인간의 지능이 고도로 발달할 때 그 지능에 의존해서 살지 않고 지속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개발해서 살게끔 일깨워주신 선지식이 필요하다. 서가열에도 요새오조 때문은 옛날식으로 가리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즉 소유가 착각인 줄 알고 바치면은 저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우주가 네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앙은 옛날 사람이나 요새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아무리 인터넷 혁명 시대, 뭐 물질 만능 시대라 하더라도 재앙을 화재, 외롭고 공포 이런 것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 참아라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빌어라 이래서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요새 도인은 나는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라고 할 때 모든 재앙이 다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죄 지었다는 생각 각종 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무지허죠? 우리는 무지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알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물어보고, 안 되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스님한테 물어보고, 이제는 다 필요 없어요. 인공지능은 뭐 다 갑니다. 이제 보세요. 과외 공부 선생, 쪽집게 과외, 학원 다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교수, 전문가, 판사, 검사, 의사 다 꽝입니다. 다 챗GPT가 다 하는데요. 그러면 그럼 챗GPT한테 우리는 종속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안이 필요한 거예요. 요새 선지식은 챗GPT를 제어할 수 있는 네 속에 그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거 일깨워주는 게 요새 도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난 척, 착각이다. 이것을 착각으로 받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 모를 것이 없는 우주의 주인이 된다. 그 다음에 탐심도 소유가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그러면 이제 이게 근심 걱정을 해탈한 완전한 행복감이 이제 오는 겁니다. 무식업으로 지진 적이 없을 때 운명을 바꾸고 새 삶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참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옛날 농경시대, 이게 서가열에, 그러면 당신 뭐야? 새카만 후배 백 박사님이 서가열하고 감히 동격에다 놓고 하는 거야. 본격에다 놓고 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누구나 다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서가열과 똑같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게 부처님과 지금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농경시대 하는 불법을 지금 그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도 달리지 않습니다. 당나라 송나라 때 그때도 농경시대 초기 산업시대 했던 불법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과 안 맞아요. 이게 뒤떨어지죠. 그럼 젊은이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선지식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농경시대의 부처님 또 그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때는 이 세상을 다 버리기만 하면 열반에 들고 도통의 세계에 들어서 편안하게 참 안락하게 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요새는요 자꾸 바쳐라가 키워드입니다. 수행의 키워드고 그럼 열반에 가는 게 아니라 열반에 머물지 말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더 위대하지 않아요. 주대를 가지고 사회 정화해라 이거예요. 다 주의 광명을 비춰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조금 이 시계를 자꾸 보면은 말이 급해져요. 그래서 좀 약간 횡설수설 됐는데 오늘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 겸해서 한번 복습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금강경 내 안의 선지식 금강경 강의한 지가 만 8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제목을 생활 속의 금강경,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금강경, 재앙을 축복으로 가는 금강경, 즉 실용성 있는 금강경을 많이 했던 것은 지금 금강경 내용은 본래 도통하는 금강경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도통이라는 게 뭐냐면 현실을 슬기롭게 행복하게 사는데 그 건강경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이런 뜻을 밝히기 위해서 즉 건강한 사회인이 되고 완전한 사회인이 되는 것이 건강경 수행의 목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제목을 붙여서 말씀드려왔다. 이것을 질문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 그럼 이런 걸 실천해서 실제로 밝아진 사람이 있느냐? 밝아진 사람이 있다. 나는 그런 분한테 배웠다. 그런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밝아진 사람을 절대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저는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절대의 세계를 체험했는데 이 서가열에는 2500년 전의 사람이고 이분은 현대 사람입니다. 2500년 전에 그 서가열에는 그 시대에 알맞는 농경시대였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논리는 그 근본 골자는 마찬가지지만은 이 현 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꼭 옳지는 않다. 100% 다 그대로 해서는 옳지 않다. 요 시대에 알맞는 요 시대 수기설법, 요 시대 도인이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요 도표로 제가 저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탐욕을 제거할 땐 무주상 보시 보더면 그냥 보시해서 그저 아라한이 되는 것이 목표라면은 요새는 소유가 착각인 줄 알고 바치면 우주가 내 것이 된다. 이렇게 좀 틀립니다. 우리 요새 불자들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냄도 요새는 이제 그 예전에 이렇게 단순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거 그대로 와서는 안 됩니다. 진심을 닦기 위해서 나는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라도 좋고 무식업으로 살생한 일이 없노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명을 바꾸고 새 삶으로 태어난다. 또 치심을 예전에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아라 해서 사람을 그저 부처님으로 보음으로써 지혜를 낳게 했습니다만 이거 요새 추상적이고 요 시대에 알맞는 불법이 아닙니다. 요새는 자꾸 오만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면서 모를 것이 없는 우주의 주인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현실을 버리고 열반을 지향하는 것이 목표라면은 요새는 현실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있다라는 착각을 받침으로써 열반에 머무르지 않는 게 요새 선지식이 나타났을 때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신 불법의 핵심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열반에 머무르지 말고 자기가 본래 부처고 무한한 능력이 가지고 있는 든든함을 가지고 세상을 교화하고 중생을 제도하고 이것이 보살의 목표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요새 시대에는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안의 선지시 금강경의 김원수 법사입니다. BTN 불교 TV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시는 큰 부를 이루는 문이 되고 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하셨습니다. 불자님들의 후원을 통해서 많이 BTN 불교 TV 프로는 더욱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뜻있는 불자님들의 신심 내시는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발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어서서 노력하라. 자기가 갈 곳을 만들어라. 대장장이가 녹을 제거하듯이 자기 자신의 녹슨 곳을 제거하라. 녹슨 곳을 제거하고 죄지은 것이 없어지면 그는 마침내 불멸에 이르게 되리라.

번뇌의 원인을 아는 자는 번뇌를 버릴 수 있다. 번뇌를 버리는 자, 그는 건너기 어려운 이 거센 강을 건너 다시는 몸 받을 일이 없으리라. 이치에 맞는 행동, 깨끗한 행동, 이를 일러 더없는 보배라고 하나니. 스스로 깨끗한 이가 되고 청정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 그대를 속박하는 모든 고뇌가 모두 사라지리라.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애써 꾸미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은 핍니다. 수행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비우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끝없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부서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은 자신이 세운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굴암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 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신중주가 신주하 신주

꽃피고 새우는 좋은 실록의 계절입니다. 예. 오늘 이제 선원에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등을 이렇게 잘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죠? 등이 조금 자그만하게 뭐 안치한다는데 작은 걸 달다 보니까 옆에 간격이 조금 넓기는 한데 문득 달아놓고 색 배치를 흐름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좀 안 드시기도 하겠죠. 여기 배추 스타일이라고 배추 안에 속에 노란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안쪽에 있고 그 다음에 배추 이파리가 새파랗게 녹색이 있고 그 다음에 꺼죽에 시퍼리 쭉쭉한 그 시래기 있잖아요. 그 배추 스타일로 해가지고 하고 저 뒤쪽에는 연등 사나이는 핑크 아닙니까? 오늘 핑크 색깔로 오늘 케이크도 보니까 연꽃 색깔로 핑크 색깔로 그냥 이쁘게 해가 오셨던데 꽃도 그렇고 또 저렇게 연등을 배치를 하고 보니까 알록달록하게 할까 좀 공부하는 데 닿게 그냥 쫙 일관성 있게 쫙 밀어붙여 버릴까 하다가 일직선에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저 스타일이 농협 스타일 같아요. 농협 간판이 그 초록색에다가 농협 그 마크가 노리끼리 노란 거 있잖아요. 그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새마을 운동? 그만큼 촌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좀 촌스럽게 살지요. 하여튼 1번부터 쭉 한번 요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태도는 또 인생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념, 봉념, 호밀이라 마치 꿀벌이 좋은 꿀을 생각하면서 꽃에 다가가듯이 예, 요즘 왜 아카시아 피해가지고 꿀벌들이 뭐 아카시 꽃 같은 데 많이 안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좋은 꿀을 찾아서 그러니까 좋은 진리의 정법의 수행을 찾아서 떠나는 꿀벌처럼 살아야지 똥파리처럼 살면 안 된다 이거지. 똥파리는 인어 미충이 불변 정려 인달이라 사람이 미충이 저 구더기를 미워하는 것이 인어 미충이 불변 정려 인달이라 불변 정려 청정한 것이 뭐고 지저분한 것이 뭔지 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 똥파리 있잖아요. 똥파리 똥파리를 태말충이라 합니다. 불교에서 공부하는데 태말충 우리 번뇌를 태말충 태는 태초 하는 것 뜻이 높다 아주 높다 저기 높다 빠르다 최초 시초 태초 있잖아요. 태 가장 말충 태말 제일 뒤에 있는 거 태초는 제일 앞에 있는 거고 태말은 제일 뒤에 있는 벌거지가 그 똥파리거든. 똥파리한테 꿀을 뭐 기대를 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꿀벌처럼 좋은 꿀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거룩한 것을 또 목마른 사람이 감로수를 생각하듯이 정법을 생각하고 반드시 이 법은 굉장히 무상심심 미묘법이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정 삼매에 들어가야 가피를 받을 수 있고 신구의 삼업의 가피를 받아서

이로써 선쟁에 일어나서는 모든 중생을 위해서 이 법을 널리 펼치는 사자우를 펼친다. 그러나 이 법은 너무너무 어려워서 공중채하라, 여공중채하라. 본문 중에 다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 십지 법문, 특히 불교의 법문이라고

보니까 바람은 모양도 없고 바람에는 소리가 없는데 바람은 소나무를 스치니까 송도 솔파도가 일어나고 예? 예. 또 대나무 밭을 스치니까 대바람이 일어나고 전기줄을 스치니까 윙 하는데 그건 도대체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바람은 소리도 없습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저 소리도 없고 무색성향 미척법이 제대로 된 법이라. 그래서 안입이 설신으로서는 간파할 수 없다. 무안입이 설신이라. 오고감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무거 무례라. 예.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일러서 공중치하여 공중풍상인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의 정법, 깨달음의 법, 일체 모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이, 부처로 가는 그 근본은 십지로 위본이라. 십바라밀로. 한이지, 이구지, 발광지, 임해지, 난성지, 현년지, 원행지, 부동지, 선행지, 법은지가 바로 우리의 근본 바탕 수행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생의 불신이라 의심이 일어났어. 의심이 많고 미혹하거나 교만해서 불신이라 공덕의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영부득문이라. 천년만년 지나더라도 이 법문을 들을 수가 없다. 바로 옆에서 속삭여 주는데도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가득 차가 있구만. 바람에는 향기가 없지만 어제 제가 캄캄한 밤길을 걷는데 찔레꽃이 얼마나 피었는지 바람에 그 향기가 바람은 이내 찔레꽃 향기가 되고 더 저쪽으로 가니까 바람은 이내 또 아카시 향기가 되고 바람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바람에는 무색성향 미촉법이라. 모든 것은 맛도 없고 향도 없고 색깔도 없지만은 불수자성 수연성이로다. 무명무상 절일체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이런 것을 알고자 하면은 이 십지 법문을 알고자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십지품을 많이 읽어야 되겠는가? 십지 이 법문을 알고자 하면은 내가 바라밀행으로서 글자를 제쳐놓고 내 뼈가 가루가 되도록 남을 위해서 같이 이타정신으로 보살심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잖아요. 글한자 몰라도 십지품을 잘또알 수가 있고 글을 천년만년 보더라도 종이 쪼가리 씹어 먹을 수는 없는 것이래. 심종성근하야 착한 씨앗을 깊이 심었어. 깊이 심었어. 어제 뭐 어디 우리끼리 이제 쭉 얘기하다 그랬지요. 겨울에도 나무는 뿌리가 자란다. 그렇죠. 겨울 남해 앞바다가 아니고 남해 들판에 가보면은 마늘이 겨울에도 자랍니다. 그죠? 뿌리가 겨울 땅속에 계속 자랍니다. 자라서 어느 만큼 자랐는가 알라고 하면은 마늘 쫑이나 마늘 줄기가 얼마나 커 나오는지 뿌리만큼 올라옵니다. 예? 그 사람의 뿌리가 심근에 그 사람의 깨달음과 지혜가 얼마나 지혜롭게 살고 자비롭게 사는가 한 거는 그 사람의 공덕에 딸려가 있는 것이래. 어제 보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풀 뽑다가 누가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금반지를 주웠거든. 아, 진짜 금반지 순도 99%. 그분은 여기서 문수선언에서 제가 한 20년 전에 금강경 만독을 처음 시작했을 제일 먼저 금강경 만독을 1년 만에 끝낸 분이거든. 풀 뽑다가 가만히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풀 뽑다가 평상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앞에 뭐가 반짝반짝 그러길래 보니까 금반지야. 그 동그랗게 자국이 있더라고. 그 아무 눈에는 안 띄는 것 같아. 예? 가만히 있는데 그쪽에 법성계 색깔로 해가지고 등 만들어 주기도 하고. 등 공장 연락도 안 해도. 그 어른 선생님 한번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연락해가 하면 영험이 없죠. 그냥 갔다 오는데 우리한테 딱 맞아야지. 그러니까 찾으려고 금반지 찾는 게 아니라 금반지가 나를 찾아와요. 성물은, 거룩한 물건은, 부처님의 물건은 공덕이 있는 사람한테 저절로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고 스스로 자기가 표류하다가 자기의 섬을 무인도에서 무인도 같은 섬을 하나, 이렇게 무인도가 아니라 자기가 살 만한 섬을 만듭니다. 자기의 등불을 만듭니다.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은 빛을 빌려서 반짝거릴 수 있지만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달마스님 출가할 때 인연을 보면 그렇죠.
이 마음의

진짜 법에는 신보는 남에게 빌리는 것이 아니다. 불류타오라. 남으로 말미암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 자도 자수라. 스스로 제도하고 스스로 수행할 뿐이라. 자, 그래서 깊은 이 성근의 씨앗을 심으면 자비가 현전이라. 자비가 저절로 툭 드러나 버린대. 홍씨가 익으면 저절로 툭 떨어져 버리듯이. 그런 걸 조홍이라 하죠. 빨리 익은 것이 빨리 떨어지거든. 이를 줬자, 이걸 홍자. 우리도 여기서 빨리 대지도는 나오죠. 여기서 사람을 제도하는 것은 마치 과일 나무에 흔들어서 과일을 따는 것 같다. 한번 흔들면 익은 것이 먼저 떨어지고 아직 덜 익은 것은 나무에 붙어가 있다. 다시 두 번째 와서 또 흔들었을 때, 그 다음에 익은 것들이 떨어지고, 또한번 흔들어서, 그 다음에 떨어지고. 와, 그래, 안 떨어지는겨. 악착같이. 그 바람이 분다 해서 낙엽이 지는 것은 아니다. 떨어질 때 돼서, 낙엽이 떨어질 때쯤 돼가 바람이 부른 것이지. 바람이, 이파리가 금방 이렇게 돋아 나가 있는데, 아무리 태풍이 불어봐라. 바람이 떨어지는 거야. 이파리가 안 떨어지잖아요. 예? 열매도, 토독토독 떨어지다가 지가 끝까지 익을 것들은 익기 전에는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끝까지 안 떨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꼭지를 이렇게 보는 거는 마치 먹을 수 없지만은 나무도 아닌 것이 열매도 아니지만은 사과 꼭지 같은 것이라. 우리가 호박이면 호박 줄기 이렇게 달라붙은 꼭지 있잖아요. 꼭지. 이렇게 오늘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거. 그런 꼭지가 없으면 중간에 이 공부가 이 책이 없으면, 매개체가 없으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예? 그쵸? 자, 자비가 저절로 드러나고 우리가 마치 공중에서 새가 날아갈 때 흔적이 남지 않듯이 억무소주 이생기심 하듯이. 그렇게 인생을 사는 이 바람일행은 참 설명하기도 힘들고 남에게 보여주기도 힘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 그렇게 해서 울며 불며 이 업장, 업보 중생이 어떻게 인간 몸을 받고 이렇게 거룩하게 남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법당에서 부처님이 잘 만들어 놓으신 하운경 경전을 통해 가지고 이 범부의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초범부지라. 예? 탈각 오엄하고 우리 그 범부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생열에 가라. 부처님의 가문에 태어났다. 오늘 하고 많은 사람이 이 청룡동을 지나가는데 문수선언에 여러분들께서는 내집 같고 주인 같고, 예? 예. 그래, 하도 좀 미안스러워가지고 사물함 좀더 만들기로 했어요, 저쪽에. 오늘 오후에 들어오는데 미안합니다, 정말. 예. 그러니까 잔칫집은 항상 떡이 모자라요. 예? 잔칫집은 항상 떡이 모자라고, 공부하는 데는 항상 락카가 모자라고. 예. 생열에 가라. 열에 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남들에게 해코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집을 열의 집이라 합니다. 예? 찢고 뽑고 사는 데는 열의 집이 아니라, 그건 절집에 있다 하더라도 찢고 뽑고 하면은, 그건 악이도고. 그렇죠? 부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포용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이지라. 주 이전에는 뭐가 있어요? 생주, 이멸, 그죠? 저게 또 뭐죠? 신해, 행정, 뭐, 이렇게 전부 다 뜻이 있어요. 주 이전에는 생이 있어요. 생한이지. 머물다 보면 또 생도 있지만은 또 덕한이지. 한이지에 머무르면 어떻게 되느냐? 부동. 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처럼 흔들거나 쪼개거나 부수거나 붙일 수 없는 흔적 없는 진여. 영원히 유통기한이 유지되는 불생, 불멸, 불변동하는 것. 불변하는 걸 부동이라 합니다. 부처님이라 하고. 부처님하고 기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은 점점 부처님하고 접점이 있다. 상응한다. 그리고 한의지를 얻게 되면 어떠냐?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이라. 원리포해라. 어떠한 두려움도 점점 사라진다. 겁이 많은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인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 대부분 우리 다 욕심이 많잖아요. 그죠? 내가 왜 욕심이 많은가 하는 거는 요 십지품이 그대로 나옵니다. 다섯 가지 근본 욕심이 있거든,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 다섯 가지 근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온개공한 걸알 수도 없고 늘 두려움과 함께 살아갑니다. 병마로부터 또 경제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폭력으로부터 이런 데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한영훈 스님 글을 참 좋아하는데 전에 유심이라는 글을 읽었을 때 그러고 와 누가 있어서 이렇게 웅장하게 글을 웅비하는 것 같거든. 한영훈 스님 글을 이렇게 보면은 용사 비등하는 것 같거든. 이 번역 자체도 그렇고 너무 아름다워요. 오늘 그래 하암경 시편담 그 시민부터 해서 글을 또 써놓으셨는데 한영훈 스님 글을 보는데 이렇게 유려하고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툭 터진 분이 있을 수가. 그런 분 정도 되니까 독립운동에 눈도 깜짝 안 하고 변절자가 생겨져도 변절자가 한영훈 스님 제일 한 3년 옷고 치르고 나오셨죠. 나오시면서 변절자들한테 째려보는 게 거의 호랑이가 노래 보듯이 봐줬다 하잖아요. 인생 얼마나 더 산다고 뭘 그렇게 떡 하나 잘못 먹고 그밥한 그릇 뜨시게 먹어볼 거라고 민족을 배신하고 다른 것보다 자기 인생을 배신하냐, 자기를 속이냐. 그 우리는 부처님도 속이고 간세님도 속이고 부모도 속이고 친구도 속이고 저부터라도 위선적으로 남을 다 속일 수 있지만 신도님도 속이고 스님도 속이고 자신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내 그림자를 떼내버릴 수가 없잖아요. 내 업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남들한테 얘기는 못하더라도 스스로 계속 돌아보고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십지품 주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다시 말하노니 선남자의 너는 이 때문에 선지식을 구하면서 몸과 마음의 피곤함을 내지 말라. 선지식을 만나거든 금방 실증을 내지 마라. 선지식에게 물을 때는 힘들다고 피하지 마라. 그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스님은 성격이 그렇게 모나가지고 팍팍 남찌릅니까? 그러잖아요. 제가 그랬죠. 소나무 잎사귀는 뾰족하고 바늘처럼 뾰족하니까 그거 저기 열매가 없어요. 사과나 배처럼 감처럼 그런 달콤한 열매 없잖아요. 그죠? 그 대신에 소나무는 통째로 기둥이 돼요. 예? 뾰족하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사과나무가 기둥되는 거 봤어요? 없어요. 다 이빨 썩는다고. 선지식과 가까이 지내면서 중간에 포기하려는 마음을 품지 마라. 선지식을 공경하고 도울 때는 끊어지지 않게 계속 하라.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고 계속 하세요. 봉투 주면 계속 주세요. 떡 하면 떡 계속 하세요. 떡될 때까지 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책에 나오는 얘기 했는데 중생은 어때요? 적당하게 체면치레 하니까 듣기 싫다.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욕 들으세요.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되 거슬러 행동하지? 아니, 큰게 작은 걸 따라가야 되겠어요? 작은 게큰걸 따라가야 돼요? 저 바다가 메르츠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메르츠가 바다를 따라가야 돼요? 분명하잖아요? 요즘 이제 감꽃도 피고, 보니까 또, 뭐죠? 감자꽃도 벌써 피대. 감자꽃이 피었다는 건 이미 밑에 뭐가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배가 불러오면 아가 점점 많이 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감자 키도 많이 컸고 하얀 꽃이 많이 피었어요. 그러면 땅속에 안 보더라도 열매가 조롱조롱 열리고 있을 것이에요. 조금 있으면 하지 감자 나오잖아요. 핵감자 나왔나요, 벌써? 빨리도 나왔다. 그건 인큐베이터다. 그 하지 감자가 지금 나올 때 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감자는 물감자라서 저장은 못하지. 그 울산에 왜 서생배 같은 거 있잖아요. 조생종 일찍이 나오는 것들은 물이 많아가지고 오래 저장을 못해요. 뒤에 나오는 거 만생종. 예? 앞에 거는 이제 귤도 빨리 나오는 거 맛있기는 하지만은 오래 저장은 못하지. 그런 것도 자꾸 이치를 살펴서 하면은 느껴지죠. 자,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되 거슬러 행동하지 마라. 선지식에 지닌 모든 공덕을 의심하지 마라. 선지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설해 주거든 굳게 믿는 마음을 제발 좀 내세요. 선지식의 번뇌, 선지식의 번뇌에 맞춰서 뭐 경은 선생님처럼 억만징창을 행동하는 수가 있어요. 그죠? 역행 선지식이라 하죠.

율법계 보면 누굽니까? 무염조광, 바수밀다여, 그 다음에 성렬바라문, 이 세 분이 그렇잖아요. 그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나 무조건 따라가라 이거예요. 무염조광을 인도말로는 뭐랍니까? 아나라왕이라 하죠. 무, 아나라왕. 무염조광. 사람 베가지고 막 이렇게 교수행차하고 효수행차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찢고 뽑고 막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무염조광. 일벌 백계 하는 선지식이 있죠. 무염조광 다음엔 대잔이 자비로운 누굽니까? 대강왕이 있죠. 이 왕이 두 명 등장하잖아요. 한 사람은 내려갔던 포악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어진 성군 같은 분. 예? 근데 두 분 다 선지식인데, 혹시나 악행 선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재받았다 갔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법학에 뭐라 했죠? 대받았다는 나의 스승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선지식이 번뇌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상하게 여기거나 흉보지? 근데 내 흉은 왜 그래 많이 봅니까? 선지식에게서 생긴 깊은 믿음의 마음을 끝까지 바꾸지? 저는 선지식이 아니고 후지식인가 봐, 후지식. 좀 후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뒤에 한번 넘어가서, 거기 이제 선지식 때 주석이, 주가 있죠? 2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선지식이 번뇌에 맞춰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에는 이런 뜻이 있다. 어떠냐. 선지식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한 선지식은 진짜 선지식이고, 한쪽 선지식은 방편 선지식이다. 실선지식, 건선지식, 그래요. 건, 방편으로 하는 선지식은 실이라고 하는 거는 저울 때, 달일 때, 저울 때 달해지는 물건이 실물이고, 저울 때는 추가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하잖아요. 고정점이 없지요. 자, 보세요. 제가 저울 때 올라갔는데 지금 90kg면 90kg, 80kg면 80kg 달려지는 거는 내 실물이잖아요. 저울은 80kg도 됐다가 90kg도 됐다가 60kg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하지요. 그걸 방편이라 합니다. 무슨 건? 저울 때 건. 저울 때 건자. 안동건시 할 때 건자 있잖아요. 저울 때 건자. 그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래 보면 돼요. 실물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저울 때는 0점이 있어서 0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참선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편 선지식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못된 짓 하고 막 술도 자시고 흥청망청하고 막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방편 선지식인갑다. 에라이 방편 선지식이다. 그래 이제 이해하는 거죠. 바른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행동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안팎으로 그 사람 정도가 익었느냐 아니거든냐 익고 자라는 정도에 맞추기 생숙이라 하죠. 썰었느냐 익었느냐. 밥할 때도 뜸들일 때냐 그냥 생살이냐. 생살을 할 때는 좀 물을 많이 붓죠. 묵은 살 할 때도 많이 붓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또 햅살 할 때는 물을 적게 붓고 그런 정도 차이래. 그 비빔밥 할 집에는 그 압력밥솥 때 비빔밥을 해야 그 산채 비빔밥 하는 법무사 밑에 많잖아요. 그죠? 압력밥솥에 일반 밥솥에 하면 밥알이 어때요? 퍽 퍼져가지고 뭉개진다. 예. 아, 그렇잖아요. 예. 완전 또 맛있게 한다고, 저쪽에 산채 비빔밥 더 맛있게 한다고 찰밥을 해보려고. 떡 떼버리게. 입고 자라는 정도에 맞추기 위한 것에 그 속뜻은 매우 선지식의 방편성에 지혜롭고 알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겉모습만 보고 싫어하거나 의심해서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를 하도 낮춰보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읽어가는 겁니다. 지금. 선지식도 아니지만 참된 선지식 안에도 다시 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행동을 보이는 선지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교수에서 가르치는 선지식이 있잖아요. 그죠? 이해와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식이 있다. 실제 보여주는 선지식이 있고 또 가르쳐주는 입만 살아있는 선지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행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과 깨달음의 뜻을 배우는 것이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제가 좀 못 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대지도는 용수보살이 일어났어요. 50건의

나오는 설명에 어떤 사람이 다리가 불편하지만은 눈이 밝아서 그 사람에게 다리로 10원 보이면서 이래 걸어간다 절로 가라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눈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줄 수는 있다. 아, 참 중요하잖아요. 내가 빠담풍 한다고 이러면 빠담풍 하지 마세요. 이런 훈장쌤처럼. 자, 그 밑에 것은 다음의 뜻입니다. 자, 거기까지 읽고 10가지 이제 끝났어요. 2페이지부터 봐야 됩니다. 어째서 그래야 할까? 선남자야, 보살은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수행을 듣게 되고,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공덕을 이루며,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큰 서원을 일으키고, 또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선한 씨앗을 자라나게 하며,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조도법을 차곡차곡 모으고,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가르침의 빛을 밝히며,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해탈로 들어가는 문을 이루고,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맑은 계율을 배우고 익히며,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요것은 덕생동자 유덕동녀가 선재동자를 향해서 미륵보살은 어떠한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일러주는 대목입니다. 예? 미륵보살은 상징하는 게 자비의 상징이거든. 통째로. 미륵보살 자비는 저 태평양 마타거든.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공덕을 길에 편안히 머무르고,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본래 맑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굳센 뜻을 밝히며, 그 선지식이 사는 자리가 비로장 누각입니다.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기억력과 말솜씨의 문을 온전히 갖추고,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맑은 공덕의 창구가 생겨나며,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지혜의 빛이 드러나고,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더욱 깊은 서원을 얻으며,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과 같은 한마음의 서원을 함께하고,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뛰어난 가르침을 듣게 되며,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깊은 비밀의 자리에 이르고, 좀 지루하지요? 예, 그래도 다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법보의 섬에 이르게 되고,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성근의 사기 더욱 자라고,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지혜의 바다가 늙어지며,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깊고 미묘한 가르침을 지켜내고,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복덕의 무리를 굳게 떠받치며,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이 태어나는 길을 맑게 하고,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바른 가르침의 구름을 받아들이며,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세속을 넘는 길로 나아가고,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큰 기쁨을 일으키며,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열애의 깨달음의 열매를 얻게 되고, 열에 나오면 이제 마칠 때쯤 됐어요.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미묘한 수행을 거두어들이며,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공덕이 활짝 피어나고,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곳을 다니며 오묘한 법을 듣게 되며,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마음을 설하여 드러내고,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큰 자비의 힘을 이루며,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큰 연민의 힘이 생겨나고,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자유로운 힘을 지니게 되며,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의 깨달음의 요소가 자라나고,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보살이 선지식을 이롭게 하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을 능히 해내게 된다. 이 왜 이렇게 선지식에 대해서 복잡하게 써놨습니까? 선지식은 인중의 최대 인연이요, 능하 중생하며 덕견 불성케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많이 배우는 글인데, 왜 이렇게 선지식 얘기를 이 뒤에도 장황하게 있거든요. 왜 그래 많이 해놨겠습니까? 100페이지, 200페이지씩. 중생들이 그만큼 말 안 듣는 거라. 그 말 잘 듣는 중생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식 딱 두 자만 하면 돼요. 최고. 예? 선지식? 최고 이러면 땡인데. 그럼 아무도 안 들으니까, 법을 설하면 아무도 안 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유를 가지고 인연을 가지고 이렇게 설하는 겁니다. 아따, 중생 되게 못됐네. 말 안 듣네. 삶아도 삶아도 안 삼키는 차돌빼기 같네. 그러니까. 예? 감자도 되게 오래 삶아야 되잖아요. 감자, 예? 감자도 돼. 이제 감자도 익어가는데 우리도 익어갑시다. 마치겠습니다.

선한 행은 진실한 생각에서 나온다. 그러니 진실한 생각은 곧 자비심이며 자비심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세계의 갈대를 땅에 세울 때 서로 의지해서 세워야 쓰러지지 않는다. 만일 하나를 빼버리면 둘도 서지 못하고 만일 둘을 빼버리면 하나도 서지 못한다.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제석차는 다섯 가지 공덕이 몸에서 떠나 그 목숨이 끝나려 하자 매우 근심하고 걱정하였다.
1: 왜 슬퍼하면서 근심하는 빛이 있습니까?
0: 제석차는 대답하였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죽을 징조가 이미 나타났다. 지금 세상에 불법은 사라지고 또 큰 보살들도 없어서 내 마음이 귀할 곳을 알지 못해 근심하는 것이다.
1: 비수갈마가 아뢰었다. 지금 연부제에 큰 나라 왕이 있어 보살도를 행하는데 이름은 십이라 합니다. 그는 뜻이 굳고 정진하여 반드시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귀의하시면 반드시 보호하고 재앙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0: 제석차는 다시 말했다. 만일 그가 보살이라면 나는 먼저 시험해보리라. 너는 비둘기로 변하라. 나는 매로 변하리라. 그래서 내가 급히 네 뒤를 쫓으면 너는 쫓기면서 그 왕에게 가서 보호를 구하라. 그것으로 시험하면 그의 참과 거짓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 비수갈마는 말했다. 보살에게는 괴로움을 주지 말고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일로 핍박하면 안 됩니다.
0: 그때 제석차는 개송으로 말했다. 나도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것 아니네. 순금인가 시험해보는 것과 같나니 이렇게 보살을 시험함으로 진실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네. 개송을 마치자 비수갈마는 스스로 비둘기로 변하고 제석차는 매로 변하여 비둘기 뒤를 급히 쫓아 곧 잡아먹으려 했다. 비둘기는 매우 두려워 대왕의 겨드랑이 밑으로 날아들어 왕에게 목숨을 의지했다. 매는 곧 그 뒤를 쫓아와 왕에게 말했다.

내 먹이인데 왕 곁에 와 있습니다. 빨리 내게 돌려주십시오. 나는 매우 굶주려 있습니다. 시비왕은 말했다. 나의 본래 서원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다. 그런데 비둘기가 내게 와서 의지하였다. 나는 결코 너에게 주지 않으리라. 매는 다시 말했다. 대왕은 지금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먹이를 뺏으면 내 목숨은 구제될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은 무리는 일체 중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왕이 물었다. 만일 너에게 다른 고기를 주면 너는 먹겠는가? 다만 갓 죽인 따뜻한 고기라야 먹습니다. 왕은 생각했다. 지금 갓 죽인 따뜻한 고기를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를 죽여 하나를 구제하는 것으로서 이치에 맞지 않다. 내 몸을 제외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목숨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다 자기를 보호하고 아까워한다. 그리하여 곧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 자기 다리살을 베어 그것을 매에게 주고 비둘기 목숨과 바꾸었다. 그때 매가 말했다. 왕은 시주가 되어 일체를 평등하게 보십니다. 내 비록 조그만 새이지만 이치에는 치우침이 없습니다. 만일 그 살로 이 비둘기와 바꾸려고 하시면 저울질을 하여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왕은 빨리 저울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여 양쪽에 판을 두어 비둘기를 가져다 한쪽에 얹고 벤 살을 다른 한쪽에 얹었다. 그러나 다리살을 다 베어도 비둘기보다 가벼웠다. 그래서 다시 두 팔과 두 옆구리 살을 다 베어 올렸지만 여전히 비둘기 무게보다 모자랐다. 그때 왕은 몸을 일으켜 저울판에 오르려 하였으나 기운이 부쳐 헛디디는 바람에 땅에 쓰러져 까무라쳤다가 한참 만에 깨어나 스스로 그 마음을 꾸짖었다. 나는 오랜 옛날부터 삼계를 윤회하면서 갖가지로 고초를 맛보았으나 아직 복을 짓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정진하여 게으름을 피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자신을 꾸짖고는 억지로 일어나 자신의 몸을 저울판에 올렸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스스로 잘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때 천지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여 모든 하늘 궁전들이 다 흔들렸다. 그리고 여러 천신은 한꺼번에 허공에서 내려와 보살이 어려운 보시행을 하는 것을 보고는 모두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와 같이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시비왕은 우리에게 모든 생명의 소중함과 평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나상도
2: 남궁진의
1: 그럼 열정.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춘계의 가수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3: 잘생긴 얼굴, 훌륭한 키.
1: 키.
3: 그리고 뭐 뛰어난 노래 실력은 당연한 거죠.
1: 당연하죠. 네. 춘.
4: 춘계의 가수님 알려주세요. 길이 없어요. 가수님의 매력에 빠져나올 길이. 오.
5: 이야. 이거 장원들입니다. 춘길의 연관 검색어가 아닌 것을.
6: 아. 와.
5: 이럴 수가.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 뵙길에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말씀 중에서 초기 불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삼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삼법인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아. 지금 재범무아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법 모아. 네, 제법 모아를 시간을 왜 많이 할애해서 말씀드리냐 하면은 부처님 초기 불전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성 요소, 인간의 존재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오온이다. 다섯 오자 싸이론자 온으로 다섯 가지로 무더기로 쌓여서 인간이 구성됐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오온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다른 사람이 인간이 누구지 하니까 오온이다. 그 자바함 3권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래서 존재란 무엇이냐? 사람의 존재, 뭐 삼라만상의 존재도 같이 좀 육군과 육경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존재란 무엇이냐? 다섯 가지 요소로 뭉쳐진 것이다 라는 말씀. 그래서 색수상행식이다. 오는 계속 말씀드린다만은 색은 물질이고 사람 몸으로 얘기한다면 지수화풍사대다. 몸과 뼈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뭐냐? 수는 느낌이고 상은 인식이고 행은 심리현상이고 식은 아르마리다. 그래서 오는 뭐냐? 색수상행식이다. 그것을 존재라고 한다. 그래서 인간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육근육경의 감각 작용의 오요소다. 안이비설신의 우리 인간의 기관, 안이비설신의와 경계, 색성향미초법,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하는 거, 육근육경을 십이처라고 하는데, 우리의 감각기관에서 대상을 봐서 느끼는 거, 그것이 이제 나를 이제 형성하는 것인데, 이 오는 서로 따로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느끼고 인식하고 식별하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현상으로 이제 나타내고 움직이고 그다음에 인식하기 때문에 색수상행식은 함께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풍기 날개가 세 개든 다섯 개든 있으면은 막 돌아가면은 하나가 그냥 날개가 있는 건 수돕을 해야 알수 있지. 근데 날개가 돌아갈 때는 하나로 보인다. 그런데 인간의 구성요소 색수상행식도 동시에 발생하고, 동시에 보는 즉시에 느끼고, 인식하고, 심리 현상을 일으키고, 아르마리로 식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색에 대해서는 인간의 몸뚱어리에 대해서는 약간의 나라고, 조금 집착해도 괜찮다. 내 육신의 지수화풍사대,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색은 나름대로 태어나서부터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보이는 것이니까 그것은 나의 것이라고 얽매일지라도, 얽매여서는 안 돼요. 색수상행식 다 실체가 아니고 임시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가 인연이 다 되면 흩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육체는 나의 내 것, 나의 나와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까지는 봐주더라도 정신에 대해서는 나와 나의 것이라고 얽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육체는 10년, 100년 동안 활동하는 것으로 볼수 있어. 내가 젊어서 아기서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모양이 존재해. 그런데 심의식,
인식하는 것, 식별하는 것, 아르마리 이런 것은 조석으로 생멸하기 때문에 나라고 집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고. 다시 말해서 아침의 생각이 1년도 가고 다음 날도 가고 인식하는 것이 가야 되겠는데 나이에 따라서 날에 따라서 오전 다르고 오후에 달라 다르고 변하는 것을 실체가 있다고 고집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육신은 그냥 늙고 이렇게 변하는 건 있지만 그대로 존재해. 근데 생각은 변하기 때문에 1차 엘라의 900생멸, 900번을 일어났다 죽었다 일어났다 하기 때문에 그게 실체가 있다고 고집 피우면 안 돼. 그래서 금강경에서 아상을 내면 안 된다는 것이 악견 아예 나의 견해, 나의 스타일, 이걸 고집하면 안 된다.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인간은 생각이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원의 인간 구성 요소인 색수상행식이 임시적으로 모여서 인간 존재가 형성됐다. 그걸요, 우리가 자동차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요. 5만 가지 부속이 하나하나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도구가 되었을 때 자동차라고 그러지, 임시로 인연 따라서 전부 배치가 되잖아요. 인간도 그렇게 임시적으로 인연 따라 내 모양으로, 내 생김새대로 그렇게 인연 따라 형성됐다는 거예요. 근데 인연이 다 되면 이제 사라지는 거지, 이제 흩어지는 거지, 늙어서 병들어 죽는 거지. 그래서 자동차 비유했듯이 부속 하나하나를 빼놓고 이게 자동차에다는 안 한단 말이야. 다 만들어 놓고 있을, 완성되고 움직일 수 있는 도구가 됐을 때 자동차라는 이름을 갖듯이 인간도 색수상행식 오온이 구족됐을 때, 구성돼서 인간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뜬구름이 흩어지듯 인연이 닿으면 늙고 병들고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색수생 인간은 구성요소 오요소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증일암경에서는 색은 육체다. 그것도 말씀입니다만은 허망대다 하고 가짜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요. 색은 육체가 모여있는 것이 거품과 같다. 거품은 금방 없어지잖아요. 물거품, 비누거품, 수, 느끼는 거. 물질은 육체는 거품과 같고, 느낌은 수는 거품과 같고, 상은 아지랭이 같고, 야마 야생마 같고, 행은 파초, 바나나 나무. 이거 파초 같은 거 보면은 줄기를 계속 뺏기면 끝이 없어요. 심이 없어요. 그래서 색수상행식이 거품과 같고 아지랑이 같고 야생마 같고 심이 없는 파초 같다. 아르마리 식은 헛개비 같이 헛개비. 헛개비는 그냥 뒤에서 사람이 조종하는데 환우로서 그 꼭두각시 만들어 놓고 춤추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증일암경에서는 인간의 다섯 가지 색수상행식 오온을 그렇게 속이 없는 걸로 비유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온으로 구성된 나의 존재는 실체적인 내가 아닌 존재다. 비하다. 무아라고도 하고 안일빛자, 나왔자. 내가 아니다. 역시 그와 같이 존재의 실체적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무아다. 아트만이다. 아트만이라는 얘기도 이게 초기 불교에서 우리들이 이제 제가 앞으로 강의에 많이 아트만이라고 쓰겠습니다만은 이 아트만을 조금 좀 이건 부처님 전에 오시기 전에 인도의 고대 오천년부터 내려오던 사상에서 우파니사트에서 얘기는 아트만이다.

투만, 범아, 범천. 그래서 신이 기독교에서 창조했다 하듯이 인도 고대 사상은 아트만, 실체가 있어서 범, 하늘범자. 그래서 그것이 천지창조를 열 동안 했다. 그래서 나도 아트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체적인 게 분명히 있다. 나라는 색수성의 형식이 오운이 진짜 존재한다 했을 때는 아트만 하면은 이건 무아가 아니고 실화예요, 실화. 실화가 있다는데 부처님은 실화라는 건 없어. 인간은 실체라고 주장할 건 몸도 정신도 모든 작용이, 감각작용이 절대 없어.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나트만. 아나트만. 이거 아니, 이제 무죠. 이게 이제 아트만이 아고. 응? 우파인사도 인도 고대 철학에서는 아트만. 실체가 있다, 나라는 건. 내가 범과 범아 일회사상 하나다. 그런데 부처님은 아니다. 무아다. 실체가 없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느끼는 건 수상행식, 내가 인식하고 모든 것들은 자기 스타일 젊어서 다르고 나이 들어 다르고. 특히 불교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은 금강경을 10년 전에 강의 듣고 공부했을 때와 10년 후에 했을 때와 차이가 안목이 완전히 달라요. 그걸 진짜라고 그때 내가 얘기한 게 사실이라 했는데 그때는 내가 10층 위에 안목에 올라가서 본 세상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0년 지나서 보니까 벌써 나는 50층이 올라와 있어. 그래서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강의를 할때 누가 금강경을 강의하라. 예? 뭐 삼무사 불교대학에서 하든 어디 가서 하든 또 법화경을 했다. 그러면은 10년 전, 20년 전에 강의한 게 F용지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건 떠들어보지 않습니다. 왜? 그 당시에 나의 안목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냐고 물으면 여기서 한마디 그냥 좀 재밌게 짚고 넘어가는 건 나는 누구냐? 시쌈마. 응? 나는 누구냐? 시쌈마. 시시마라고 해놓고 시쌈마 그러는데 이목고. 내 몸뚱이 이목고. 내 몸에 운정수가 누구고. 내가 누구냐? 시쌈마. 응? 이것을요, 그냥 앉아서 참선해서 평생 시쌈마 좋습니다. 거기서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쉽게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여설수행구냐,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다는 주의 아니야. 부처님 말씀에 깨달은 게 있어. 그대로 말씀대로 따라 부처님 말씀대로 하는 대로 실천하면 깨달을 수 있어라는 주의를 계속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이 강의를 하는 이유도 부처님 말씀에 의한 불자들의 실천 행동이 깨달음에 갈수 있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나는 누구냐? 시쌈마. 그걸 평생 앉아서 참선한다? 집중한다? 삼매한다? 좋습니다. 저는 나는 누구인가? 뭐냐? 부처님은 나는 오온이야. 딱 결정을 내려요. 쌍유다 니까에 자바한경에 나오는 거.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오온이다. 색수생행식이다. 근데 색수생행식은 영원 불변한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하면은 이제 수행이 들어가는 거요. 그냥 색수생행식 계속 나오는데 뭐 반야심경 금강경 색수생행식 계속 나오는데 온이 얘기가 자꾸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만 알면 불교를 50%는 다 깨닫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냐? 나는 오온이다. 오온이 뭐야? 색수생행식 다섯 가지야. 다섯 가지로 뭉쳐졌대. 그런데 몸뚱아리도 물질도 그렇고 느낌이나 인식하는 거나 심리현상이나 아르마리나 전부 다 그때
그때의 인식.

이거 그때 생각이고 그때의 경험된 얘기고 그때의 자기 스타일이란 말이야. 조속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냐? 오운이다. 철저하게 나를 분석하고 조견하고 통찰하고 해쳐서 나눠서 보자는 거예요. 나눠서 다 해쳐 놓고서 진짜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응? 다 뭉쳐놔서 만들어 놓아도 자기라는 실체는 없다. 그래서 그것 속에 그것이 없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오운이다. 그냥 관세음보살 부르듯 나는 오운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사유하세요. 계속 의심하세요. 나는 오운이다. 오운은 뭐냐? 색수상의 인식이야. 그러니까 제 강의를 지금 오운 얘기를 계속 오늘 또 다음 시간까지 이제 제 무아설에서 오운 얘기를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왜 많이 하느냐? 부처님이 초기 불전에서 거의 금강경까지 암대에서 니까야 금강경까지 사실은 무아 이야기예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없어. 무아야 무상이야 라는 이야기거든. 부처님의 설법의 반 이상이.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오운이다라는 거.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조견해 보니까 관자재보살이 관세보살님이 수행할 때 반야바라밀다 심경에서 비춰 보니까 오운이 개공이야. 오운이 내 몸뚱아리가 실체고 고집피우고 상을 내고 화내고 한 것이 진짜고. 아이 웃음나 웃음 나오고 화내면 화내고 뭐 짜증나면 짜증나면 됐지. 그게 뭐가 내 몸때 해가지고 만드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괴로움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뇌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짜증내고 그러는 거지. 짜증낼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욕 먹을 이유도 없고 욕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오온이다. 오온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다. 타당성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야심경에서 도일체고에 조견해 보니까 나를 오온을 조견해 보니까 다 공했어. 오온개공 도일체고에. 내 몸뚱아리 색수성행식을 공성반야제로 비추어 보니까 집착할 것이 없더라. 집착할 거 없다는 것은 괴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탐착하고 욕심내고 집착해서 자기 마음대로 집착한 만큼 머물러 주지 않고 변하고 도망가고 헤어지고 하니까 괴로운 것이지. 집착하는 건 괴로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오운에 대해서 여러분들 4월 초파일 앞서고 많은 행사에서 의식에서 반야심경을 빼놓지 않아요. 어느 행사든지 큰 행사 작은 행사 시조견오온 개공 도까지라도 이해만 하고 독성해 줬으면 간절한 바램 관제지보다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을 오온을 비춰보고 통찰하고 쪼개서 보고 꿰뚫어 보니까 다 공했더라. 실체가 없더라. 가짜더라. 그러면 집착할 게 없더라. 괴로운 것은 내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일체 고통에서 건너갔느니라. 성불한 거예요. 이제 부처님 말씀에서 사유하라니까. 자꾸 딴 데서 찾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고정된 실체가 없어. 그걸 분명히 말씀하기 위해서 색수상행식 오운을 부처님을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나는 오운이다. 색수상행식이 이루어졌다. 그건 실체가 없는 것이다. 구름이 인연 따라 났다. 인연이 닿으면 헛되니 똑같다라고 자꾸 간호하라고요. 조견하고 통찰하고 쪼개서 보고 하라고. 화가 나면 이 화가 어디서 왔나 쪼개서 다 공이라는데 실체가 없다는데 왜 왔지? 그러면 집중 화에 대해서 지착 할 것도 없고 잠못잘 이유도 없어요. 그게 깨달음이지 뭐 성불이지 더 이상 뭘 바래. 괴로움 없으면 평안하면 그것은 깨달음이요. 그래서 다섯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한

사설이라는 건 내가 없다. 개성에 있지만 허무주의, 염세주의가 아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부정적 관점과 긍정 관점. 아니요. 무아라는 건. 무아라는 건 염세주의, 허무주의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뭐 그것이 낙관주의도 아니고, 긍정도 부정할 존재도 아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를 자세히 분석하고 관찰해서 나온 결과

특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화설에 대한 그런 그 오해가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잘못 드리다 보면 이 즐거운 세상에 이맘때이 막 즐거우면 막 자연색 식명수 오용락 막 예? 그렇게 그 느끼고 막 즐기고 살면 되지 자꾸 무화라고 오고 그냥 자꾸 파초 갖고 뭐 아지랑이 갖고 뭐 어? 이런 얘기만 자꾸 하냐 보면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교 부처님이 무화설 얘기하는 건 인간의 그런 존재를 그냥 부정하지 않아요. 영속적인 네가 주장하는 집착할 만큼 애끼고 소중히 집착할 만큼의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 집착하면 집착한 만큼의 비례적으로 괴로움이 많아. 실체적인 존재로서의 그 무아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나, 너, 이름, 너의 존재, 너의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100% 그냥 뭐 아니 그냥 응? 없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 자기의 존재 생명 활동은 각자 하고 있는데 각자가 다 달라. 자기 안경 따라. 그러니까 네 생각 내 생각 전부 다 틀릴 수가 있어. 고집 피우고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불변의 실체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지금 내 업력으로 태어난 내 색수생행식 이 몸뚱어리에 대해서 불변의 실체가 있다고 나의 스타일이고 나의 이념이고 나의 사상이고 이런 내 업이고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는 나라는 건 경험적인 나, 네가 경험적인 나, 그 환경에서, 그 선생님 밑에서, 그 밑에서, 부모 밑에서 내 그런 마운드리에서 배운 대로 익혀진 것은 내가 아니야. 각자의 자기의 안경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고정적인 불변의 실체는 인정하지 않지만 현상적으로 나타난 너, 남자, 여자, 누구에서 그것까지 부정하지는 않는다. 현상적으로 나타난 건 인정해야죠. 그건 사람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응? 실체가 없는 거지 색수상행식이 육군육권에서 감각작용에서 모든 업을 짓고 있지만 그 업은 전부 CCTV에 찍혀서 이 생에서 이어가고 다음 생까지 이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현상에 내가 소년기심 착한 마음을 쓰고 성근종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씨를 뿌리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유의법은 조작된 것은 만들어진 것. 사람도 만들어졌고 이 본의 삼나만나 본의 전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것은 거듭 얘기지만 물거품 같고 꿈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개불 번쩍거리는 것 같다. 그래서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바타라고 그러죠. 가상현실, 가상으로 존재하는데 현실은 작용을 해서 존재하더라. 근데 어떻게 내가 살아서 숨쉬고 사는데 존재할 거냐. 내 역할이 많은 사람을 도움줄 수 있는 말, 행동 생각하고 사느냐. 남들한테 해로움을 줄 수 있는 생각과 말을 하고 사느냐, 행동으로 하고 사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법 무아의 가르침은 고의 원인인 집착, 욕망, 가래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제 죽어라 하고 아니라고 싸웠는데 다음날 생각하니까 상대방 말이 맞았거든. 그럼 사과도 해야 되고 미안하다 해야 되고 내가 착각했다고 해야 되고. 그래서 제법 말 자꾸 저도 오랜 시간을 말씀드리고 부처님이 제법 무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한 건
괴로움 때문에 그래. 나는 괴로움 소멸시키려고 왔어, 이 땅에.

과일공양, 떡공양 뭐 많이 들어 뭐 그냥 대접받으려고 응? 닭젓밥도 먹으려고 오신 게 아니야. 내가 온게 아니야. 괴로움이 많은 중생들 구원하려고 왔지. 해탈 자제 시키려고 왔지. 그래서 지부모의 가르침은 10번 얘기해도 괴로움의 원인인 집착과 욕망과 목마름에 대한 갈증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괴로움을 떠나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중국의 청원유신선사라고 성철스님의 사는 산 무리요, 물은 무려 산시산 수시수라는 얘기 있는데 그건 성철스님의 개인적인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니고 중국에서 청원유신선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산시산 수시수가. 그런데 우리가 모든 걸볼때 보는 건 그냥 이름을 보는 거예요. 모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조균하고 통찰해서 쪼개서 꿰뚫어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건 이름뿐이야. 내일 이름 바꾸면 이름 변해. 실체가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고지고대로 내 눈에 보인 대로 고집피우지 말고 부정하고 볼줄 알아라. 그러고 공부할 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한참 공부하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아니야. 그런데 또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그때는 진짜로. 그게 환기본처요. 내 고향의 법성이 자리에 안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믿음은 다섯 가지 재색증명수가 나라고 하는 것이 선풍기가 돌아갈 때는 하나로 들어가. 하나, 원으로 하나 돌아가잖아. 하나 같지. 그런데 원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 봐요. 원래는 다섯 개를 나눠져서 세 개로 나눠지든. 그래서 실제로 원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법 무아라는 것은 색수생엔시 오원이 자성이 없이 다 공한 것이다. 도일체고에 비춰보니까 오원을 다 공이더라. 그 이치만 알면 성불이에요. 자유자재예요. 그래서 경험되어지는 오원이 나이고 오원밖에는 내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그 인식작용이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그게 업력이 돼서 전부 다 경험적인 나를 나라고 한단 말이야. 실제적인 실체의 나가 아니고 인식된 거, 기억된 거, 경험된 거, 습관적으로 해오던, 반복적으로 해오던 것이 나의 스타일이라고 하지 말라. 그건 가짜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뜬금이 났다 금방 없어지는 것과 똑같다. 제법무아에 대해서. 그래서 오원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네가 실제와 실제도 이게 조금 혼동할 수가 있는데 실제와 실제가 있어요. 이 실제라는 건 경험적으로 있을 때 실제라고 써 있을 제자 우두사실자. 그런데 이게 진리제자. 가짜로 되어 있는 실제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 뭐라고 불성, 자성, 법성, 공성 이런 자리는 실제 자리예요. 실제 자리. 우리가 하루 일어나서 행동하는 건 모든 건 가짜 나라는 얘기는 아바타인데 가상적인 거.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가짜 나라고 지금 제가 자꾸 표현하는데 그래서 경험적인 나라고 할 때는 실제로 있는 것 같다 할 때는 실제라고 쓰고 법성, 지녀, 본성 자리에 근간 자리, 근본 자리에 있을 때는 실제라고 사용한다는 것도 이해에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실제가 곧 존재론적 실제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없다. 경험적 실제는 각자 자기의 경험의 실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실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론적 실제와 경험적 실제를 나누어 봐라. 응? 경험적 실제를 존재론적 실제, 응? 진성이요, 자성이요, 법성이요, 진여요, 근본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요, 근본에 돌아가서 움직이면요, 서로 평화로워요. 각자 자기 근본 자리에서 자기의 활동만, 생명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에는 꽃이 피네.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각자 자기 꽃 생명 활동만 하지, 냄새가 좋으냐, 나쁘냐, 크냐, 좋으냐, 왜 사람들이 너만 좋아하냐, 이거 안 한다는 거 아니오. 근본 자리에서는, 법성 자리에서, 진여 자리에서는, 불성 자리에서는. 잘못된 믿음도 실제와 똑같은 결과를 주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한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잘못된 착각에서 놀라는 게 많잖아요. 아이, 깜짝이야, 그러고. 잘못 봐가지고. 처녀냐, 어스름할 때 수박 넝쿨 길가에 있는 걸 보고, 길게 늘어져 있으니 배암으로 착각한다. 노끈으로 착각한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깜짝이야 하고, 가슴 약한 사람들은, 응? 심장병 앓고. 아니면은 놀래가지고, 뱀이라고 도망가다가 옆에 하수구에 빠져가지고 다쳐서 병원 가고. 잘못 착각된 거. 사람들이 자기를 잘못 착각해서 전부 산다는 거요. 내 정신 좀 봐, 그러고, 전부 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은 원인은 사실이지만 결과가 사실되는 것이다. 어? 원인은 사실이 아니야. 진짜가 사실이 아니야. 근데 결과는 사실 돼버렸어. 가짜 칡넝쿨 보고 뱀인 줄 알고 다쳤어. 병아리 했어요. 놀랬어. 그래서 바른 견해, 정견. 부처님의 지혜 공송 반야지에서 바른 지혜에서 보면은 변해질 착각의 감자인 것이다. 우리가 칡넝쿨 보고 수박넝쿨 보고 뱀으로 놀래듯이 착각해서 정견을 구축하게 되면은 변해질 착각의 감정인 걸알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과 느낌들은 각자의 경험적 실재이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제가 해질 무렵에 운전하고 가는데, 의외 시간적으로 보니까 자동차 안에 시계가 어두울 시간이 아니야. 그런데 어두워. 야, 무슨 5시인데 해질 시간이 아닌데 왜 이리 어둡지? 그러고 갔는데, 제가 햇빛이 들어오니까 이제 선글라스를 썼던 거예요. 시커먼 거. 그게 착각인 거예요. 이거 쓴걸 모르는 거야. 새카만 선글라스를 쓴 걸. 벗으니까 확 하는 거지, 밖에가. 그래서 잘못된 믿음과 느낌들, 이것은, 그건 경험적 실재이기 때문에 무화라는 거요.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발전된 믿음이므로, 잘못된 정보지. 오직 경험적 측면에서만 실재인 것이다. 라는 말씀. 무화경과 무화의 특징경, 쌍유단 니까야 자반기에 나오는 말씀 두 말씀을 좀 소개 올리겠습니다. 무화경에는 이건 좀 쉽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두 번째 거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무화, 제법 무화의 무화경. 쌍유단 니까야 S22-68, 22장 68번에 나오는 얘기인데, 세존이시여, 물질은 무아이니 그것에 대한 제우 욕구를 버려야 한다. 물질은 무아이다. 색, 지수화풍, 사대, 내 몸은 무아이니 그거에 대해서 거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걸 버려야 된다. 느낌도, 인식도, 심리현상도, 아르마리도 무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욕구를 버려야 된다. 내 몸뚱이에 대한 집착과 내 의식적인 집착에 대해서 다 버려야 된다, 욕구를.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장하고 장하구나 비구요. 비구요. 물질은 무아이니 그것에 대한 그대 욕구를 버려야 한다. 집착할 게 없으니까 욕망을

그래서 주지 말라는 거요. 탐착하지 말라는 거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요. 느낌은, 인식은, 심리현상들, 아르마리, 수상행시, 정신적인 작용은 무아이니 그것에 대한 그대의 욕구를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무아의 특징경, 이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중요한 말씀인데,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물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염호에 대해서, 싫어할 염자, 물들 염자, 싫어할 옷자. 여기 나오는 게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내 몸뚱이에 대해서 염호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심리현상들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발하고, 지수화풍 사대로 이뤄진 내가 너무 잘났어, 내 견해 모든 게 해서 집착하지 말고 부정관, 염호하란 말이야. 하는 짓마다 전부 죽을 게만 내고 맨날 일만 저질러오고 싸우기만 하고 다녀. 그렇기 때문에 염호하면 내 온이 난데 이 내 온은 염호해, 싫어해, 혐오해. 내 온에 대해서 집착을 놓아. 그러면 탐욕이 빛바래고, 탐욕이 빛바래기 때문에 해탈한다. 탐진이 삼덕이 없으면은 해탈이에요. 우리가 깨달음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을 계속 관세무사를 정근하도록 외워가지고, 그러면 집착할 거 못 돼. 집착하지 마. 욕구, 탐착, 너무 분수밖에 욕심 부리지 마. 집착할 게 못 된대. 부처님이 염호라는 표현을 썼어. 싫어할 염자, 싫어할 오자. 그럼 탐욕이 빛바랜다. 탐욕이 약해져. 집착, 탐착심이. 탐욕이 빛바랜다. 빛바래면 해탈하는 거지. 탐욕이 소멸되면 뭘 도발해요? 해탈하면 해탈했던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은 다에 마쳤다. 일대사 인연이라고 그래. 법화경에 보면 사람은 이 땅에 왜 왔느냐?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러 왔다. 일대사 인연이 뭐지? 생로병사를 해결하는 일이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생사 해탈하는 것이 일대사 인연이다. 여기서 그 얘기요. 태어남은 다했다. 윤회받지 않는다에 그러면 해탈하면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은 다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라고 꿰뚫어 알자. 꿰뚫어 알자. 다시는 탐착이 스며들지 않도록 내 몸뚱이는 재색신명수 온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염호하는 정견을 갖추자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제 강의에 진행생활에 삶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면은 ARS 060-800에 7000번을 정성스럽게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부시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아 060-800-7000 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은혜로운 마음으로 재물을 덜어 널리 베풀어도 한순간도 미련을 남겨 후회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벗을 만나 피안에 이르러 즐거우리라.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그리고 기쁨에 따라서 보시한다. 다른 사람이 얻은 음식과 음료를 시기하는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삼매를 얻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을 박멸하고 뿌리째 뽑아버리고 제거한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삼매를 얻는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 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물의 도시로 불리는 충청북도 제천. 충주호와 명산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는 이곳은 관광 휴양 도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내 100대 명산 중 한 곳으로 손꼽히는 월악산 남쪽 자락엔 충청 지역의 가장 큰 산성으로 손꼽히는 덕주산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아는 만큼 보인다. 이원종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의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 설화 견문록

0: 정말 춥습니다. 오늘은 겨울 한복판에 이렇게 큰 바람을 뚫고 제가 서 있습니다. 이 차가운 바람을 뚫고 영하 10도의 맹추위를 뚫고 찾아온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 추위 속에서도 그 우람한 형체를 간직하고 있는 이 겨울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우리나라 5대 악산 중 하나인 월악산 자락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충주호수와 제천 일원을 감싸고 있는 이 월악산, 이 꼭대기를 영봉이라고 합니다. 이 월악산은 산세가 그만큼 험하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많은 사찰들을 품고 있다는 뜻일 거고요. 그만큼 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저 뒤로 월악루가 보이는데 바로 덕주산성의 일부입니다. 덕주산성, 뭔가 이름이 생경스럽지 않나요? 덕주라는 지명을 딴 것도 아닌 것 같고, 덕주라는 이름은 왜 붙여졌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월악산과 덕주산성의 덕주와 그 이야기의 뿌리를 찾아서 천천히 겨울 여행을 시작해 보시죠. 따라오십시오.
1: 덕주사의 길목에서 만난 덕주산성을 뒤로하고 덕주사로 향합니다.
0: 이 세찬 겨울 계곡 바람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어느덧 동양의 알프스 월악산 정상까지 4.9km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덕주산성은 바로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신라 59대 경순왕이 신라의 마지막 왕인데 이 고려한테 나라를 바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라를 잃은 마지막 그 왕자와 공주가 바로 마이태자와 덕주공주입니다. 그 마이태자와 덕주공주가 문경에서 머물었다가 이곳에서 덕주공주는 남게 되고 마이태자는 금강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덕주공주가 머물렀던 곳이라고 해서 덕주산성이라고 합니다. 이 덕주산성 내에는 덕주사가 있는데요. 희한하게 덕주사는 상덕주사와 하덕주사로 나뉩니다. 예전부터 있던 상덕주사는 지금 이 자리부터 한참 더 한 40여 분 정도 발걸음을 옮겨야 그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우선 상덕주사서부터 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같이 가시죠.
1: 월악산 남쪽 기슭에 자리 잡은 덕주사는 신라 진평왕 때 월악사로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신라 마지막 공주인 덕주공주가 이곳에 머물며 절을 세웠다 하여 덕주사로 불리게 됐습니다. 본래 덕주사는 상당히 큰 규모로 지금의 상덕주사 자리에 있었으나 한국전쟁 때 소실된 후 중창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드디어 덕주사에 도착했습니다. 자, 한 40여 분 정도 숨차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덕주사는 어떤 재미난 얘기들을 품고 있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풀어주실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스님,
2: 예.
0: 여기가 상덕주사, 하덕주사로 나뉘어 있던데
2: 예.
0: 그렇게 나뉜 이유가 있습니까?
2: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0: 네.
2: 이 절 규모가 굉장히 컸었어요.
0: 아 여기가요?
2: 예예예. 예, 예.
0: 아.
2: 여기가 이제 그 또 덕주공주가 여기 주석하면서
0: 예. 예.
2: 절이 굉장히 규모 컸습니다. 컸는데 한국 전쟁 당시에
0: 예.
2: 예, 이제 빨치산 토벌 관계로 불을 지르고.
0: 아이고야.
2: 예,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1963년도에 아마.
0: 예.
2: 다시 중창불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찰 구매를 이렇게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0: 얼핏 보기에 이 석축이나 이런 걸 보니까
2: 예.
0: 그 당시에 규모

0: 피해가 상당했을 것 같은데. 아, 그래. 아이고, 전쟁으로 소실이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깝네요.
1: 예, 그렇죠.
0: 여기까지 올라오게 한 보람 있는 일들이 분명히 보기 좋은 것이 있을 텐데,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것이.
1: 예, 무엇보다도 이제 보물이 예. 406호 마애불이 있어요.
0: 아, 마애불이요?
1: 예, 예, 마애불이 있고, 그 다음 또 설화에 얽힌 그 우공탑.
0: 네.
1: 예, 우공탑도 지금 이제 극락전 앞에 있고. 그래서 네. 위에 올라가 보시면은
0: 예.
1: 그 와불 부처님이 누워있는 산도 보이고, 아. 여기서 위에 조금만 가시면은 아름다운 경관들이 아주 많습니다.
0: 아, 자, 그러면은 예, 예. 마애불부터 우공탑에 이르기까지 천천히 얘기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덕주사의 동쪽 암벽에는 사찰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띌 만큼 거대하고 웅장한 마애열의 입상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엔 나라 잃은 한을 품고 이곳에서 지냈던 덕주공주의 슬픔이 깃들어 있습니다.
0: 아, 드디어 이 덕주사가 자랑하는 마애 부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스님, 대충 네. 이렇게 보기만 해도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네. 높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1: 네, 이 높이가 전체 높이가 13m예요.
0: 13m?
1: 예, 네, 13m고
0: 네.
1: 여기 이제 그 보물 406호로
0: 아, 406호
1: 예, 예,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0: 스님, 근데 곳곳에 이렇게 자국이 파져 있는 것이 전각을 이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네, 그렇습니다.
0: 아, 그럼 이거 그러면은 이 마애불이 이게 실내에 있었겠군요, 예전에는.
1: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아마 이제 조금 이끼도 끼고 소모가 네. 된다 이래가지고 아, 문화재에서 그걸 걷어내고 아. 지금 이렇게 양명하게
0: 예.
1: 햇빛도 보고 이렇게 아마 기도처럼 만든 것 같아요.
0: 그 방향이 정남향 같은
1: 예, 그렇습니다.
0: 거죠?
1: 예. 네,
0: 정남향. 그러면은 이 정도 마애불이면은 이 마애불이 만들어진 설화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스님?
1: 네, 많이 있죠. 이 예. 원래 이제 설화가 이제 그러니까 나라를 잇는 만국의 한을 그 덕주공주가 아마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새긴 것 같아요. 마애불을 예. 새겼고 또 여기서 이제 그 덕주공주와 그 설화가 또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0: 아, 예.
2: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왕건에게 나라를 넘기자 만국의 서름을 안고 경주를 떠나게 된 마의태자와 덕주공주. 금강산으로 향하던 이들은 문경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그날 밤, 마의태자의 꿈속에 관음보살이 나타나 여기서 서쪽으로 고개를 넘으면 넓은 터가 있는데 그곳에 절과 석불을 세우고 북두칠성이 마주 보이는 자리를 골라 부처를 세우면 많은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신기하게 여긴 마의태자가 덕주공주에게 지난밤 꿈을 이야기하자 덕주공주 역시 같은 꿈을 꾸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다음 날 서쪽으로 고개를 넘어 마의태자는 미륵사지에 석불을 세웠고 덕주공주는 홀로 월악산에 남아 덕주사를 창건했습니다. 그리고 영봉 아래 마애불을 조각하며 8년이란 세월을 보냈는데요. 덕주공주는 계속 불사에 전념하고자 했으나 마의태자는 나라를 되찾겠다는 신념을 꺾지 않고 금강산으로 떠났습니다. 이후 덕주공주는 홀로 남아 한평생 경순왕과 마의태자의 건승을 빌며 그리움 속에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0: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겠군요. 그러니까 마의태자와 이 공주가 여기까지 어찌 보면 경주에서 나라를 잃고
1: 네.
0: 신라 부흥 운동을 하든 아니면 쫓겨서 살았든 여기까지 쫓겨와서 부처님한테 귀의해서
1: 네, 네.
0: 이 법력에 의해서 신라 부흥 운동을 꾀하지 않았을까.
1: 예, 네, 뭐 네. 저도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요.
0: 예. 네.
1: 또 여기 이제 지금 남양으로 이렇게 부처님을 보고 있잖아요.
0: 예예예. 예, 예.
1: 근데 저 충주 미륵사 가면
0: 아, 거기 미륵사.
1: 예 거기는 이제 마의태자가 이제 감금했던 곳이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0: 아.
1: 예, 그래서 그 미륵불은
0: 예
1: 북향을 향하고 있어요.
0: 아 예. 미륵불이요?
1: 그렇죠. 예.
0: 우리나라에 보통은 남양이나 그렇게 하는데.
1: 예, 예. 그래서 이제 서로 남매가
0: 예
1: 마주 보고 있죠.

0: 가깝게 있으면서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애 안에 서로 이렇게 이제 불상이 서로 맞아 보면 미륵 부처님은 북향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예. 우리 마이불 부처님은 남향으로 지금 미륵 부처님을 보고 있고 그래서 얼마나 그 안타까운 마음이겠습니까?
1: 그렇겠죠. 그 고려를 세우고 난 다음에 한 나라의 왕자를 그냥 내버려 두진 않았겠죠. 그냥 살라고.
0: 네, 그럼 왕건이가 그냥 두지는 않았기 때문에
1: 예.
0: 그 이후에 이제 마이태자는 금강산으로 갔다는 그런 설이 있죠.
1: 예, 그래서 예. 거기서 배옷을 입고 살았다고 해서 마이태자.
0: 아,
1: 예전에 초등학교 때 배운 것 같습니다.
0: 예, 예, 예.
1: 아, 그리고 스님, 이렇게 흙이 보니까 저쪽에 예. 세월이 굉장히 오래된 듯한 탑이 하나 보이는데
0: 예.
1: 저 탑도 무슨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저 탑도 이제 오공탑에 대한 설화가 재밌는 설이 많이 있죠.
1: 아, 그렇습니까?
0: 예.
1: 자, 그러면은 마이불을 뒤로 하고 우공탑으로 가서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가시죠.
0: 네,
1: 가시죠.
0: 네, 네.
2: 덕주사 마해열의 입상 옆 극락보전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오랜 석탑이 하나 있습니다. 마해불과 함께 상덕주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1: 아, 아주 맨 꼭대기 정도 올라와 보니까 극락보전이 있는데 그 앞에 탑이 보입니다. 스님, 이 탑이 그 전설로 내려오는 그 우공탑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네.
1: 아...
0: 탑이, 네, 이 탑이 우공탑인데.
1: 아, 네.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 높은 꼭대기까지 이 사찰을 지으면서 그 소가 얼마나 힘들게 목재와 석재를 날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뜻을 기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스님?
0: 네, 맞습니다.
1: 예.
0: 이 탑에 대해서 좀 설화가 있긴 있는데요.
1: 예.
2: 어느 날 스님들이 덕주사가 비좁아 건물을 새로 지으려 하니 어디선가 건장한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스님들이 수레에 실어놓은 목재를 끌고 어디론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황소가 멈춰선 곳은 지금의 마해불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를 본 스님들은 필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여겨 그곳에 법당을 짓기로 했습니다. 황소는 자재가 부족할 때마다 제목을 싣고 와서 공사를 도왔는데요. 그렇게 부지런히 제목을 모두 실어나른 황소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스님들은 덕주사 건물을 완공하는 데 큰 공을 세운 황소를 기리며 소가 죽은 자리에 탑을 세우고 우공탑이라 불렀습니다.
0: 아마 이 탑이 처음에는 이 자리가 아니고
1: 예.
0: 차차 아마 이 절이 어디서 옮기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1: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눈에 봐도
0: 예.
1: 그게 뭐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 세월의 흔적이 엄청나게 오래된 것 같은데
0: 예.
1: 그러니까 아 이런 탑들이 그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연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보물로 네. 지정도 되고 그랬을 네. 텐데 참 안타깝긴 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뭐 생명들을 하나도 이렇게 허투루 버리거나 그러질 않거든요. 끝까지 기리고 이렇게 하는 네. 스님들의 정성과 마음이 이 탑 안에 고스란히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마해불서부터 우공탑까지 그 모습을 뒤로 하고 이제 스님과 함께 이 상덕주사는 거의 다 얘기를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하덕주사로 가보시겠습니다.
0: 네,
1: 같이 가시죠.
0: 네, 네.
2: 네. 오랜 세월 속에 전설을 덧입은 상덕주사의 아름다운 정취를 뒤로하고 다시 아랫절 하덕주사로 걸음을 옮깁니다. 옛날 절골이라 불리던 하덕주사는 1970년에 중건된 후 법당과 요사치만 있는 아담한절로 남아있었지만 최근 대웅전, 약사전, 지장전, 나한전을 지으면서 다시 규모를 갖춰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하덕주사가 옛 덕주사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자, 이제 스님과 함께 하덕주사로 내려왔습니다. 하덕주사에 아주 유명한 범자비가 있다고 해서 가는 길인데 아니, 가는 길이 아주 민망한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0: 예.
1: 스님,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0: 이게 이 사찰의 이 남근석 아닙니까?
1: 네, 맞습니다.
0: 아니 이게 여기 있어도 되는 겁니까?
1: 네. 이 남근석이 이렇게 생긴 유래가 우리 영봉이 여인의 머리를 풀고 있는 행상이에요.
0: 아, 오락산 영봉이?
1: 오락산 영봉이. 그러니까 이 산에 음기가 강하다고 해서 옛날 어른 스님들이 음양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이 지역에다가 남근석을 이렇게 씌우게 된 거죠.
0: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받침대가 연꽃 받침이에요. 그냥 일반 돌에다가 남근석을 해놓은 것은 보통 이제 남아 선호 사상에 의해서 뭐 남자애가 태어나길 바라면서 이렇게 민속 신앙에 의해서 이렇게 해놓는 게 대부분인데 이 받침대가 연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님들이 아 여기가 또 이제 월악산이니까 월자 달월자가 들어가면 은기가 아주 충만하다는 뜻이니까. 아,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아, 오해는 하시지 마십시오. 그런데, 와서 돌탑이 위로도 쭉 쌓여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 남근석이 영험하긴 한가 봅니다.
1: 많은 분들이 여기 영험을 얻어서 이렇게 애기 가지지 못한 분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많이 가피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0: 아, 보통 사찰에서 잘 보기 힘든 남근석도 이렇게 재미있게 앉혀져 있습니다. 이 음기를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양기를 받아서 비문을 보러 다시 또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2: 하덕주사에서 잊지 말고 꼭 봐야 할 대불정주 범자비입니다.
0: 아, 스님, 이게 비문에 뭔가가 적혀 있는데 대불정?
1: 대불정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0: 아, 대불정비. 그러면은 이게 한자도 아닌 것 같고 이게
1: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이렇게.
0: 아, 예전에 그 버머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로 적혀져 있는 그런 내용은 혹시?
1: 이제 이 대불정 능엄 신주경에.
0: 아, 능엄경?
1: 능엄경에 이게 105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0: 아하.
1: 뭐, 불자 수행자들의 그 지침서를 이렇게 아마 범자로 이렇게 11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 11줄이.
1: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0: 아,
1: 이 범자비는 중국의 쪽으로 뭐 몇 개 있다는 그런 이야기 설이 있는데요.
0: 아, 상당히 귀한 우리가 이렇게 법문으로 이렇게 외우는 그 원래 뜻. 우리가 하는 이 남무관세음보살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것을 한자 음역을 해놓은 거거든요. 원래는 이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거죠.
1: 해석을 또 안 하는 걸로.
0: 그거 신기하게. 자체로 경전으로서.
1: 그렇게.
0: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범어로 되어 있는 비문입니다. 아이고, 참.
2: 월광사터 입구에 논둑에서 발견되어 1988년 2월 덕주사로 옮겨온 이 비문은 불자들에게 수행의 참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0: 저는 오늘 신라 천년 사직을 뒤로하고 망국의 한을 품은 채 전국을 떠돌았을 마이태자와 덕주 공주의 발길을 따라 뒤로 보이는 이 월악의 정기, 그 월악이 품고 있는 덕주산성과 덕주사를 둘러봤습니다. 두 남매는 망국의 한을 품고 세상을 등진 채 이곳에서 불심으로 그 마음을 다스렸겠지만은 또 여기를 찾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어루만져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유대를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이곳 덕주사에 와서 가족들의 건강을 한번 빌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가슴이 찡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시작된 이원종과 함께한 이 프로그램이 아쉽게 저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부처님의 가피도 많이 얻고 또 공부도 많이 하게 되어서 앞으로 생활하는데 더욱 큰 쓰임새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자, 그동안 이원종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떠난 여행 설화 겸 문록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7000번 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앞으로도 쭉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서 저희들은 유익하고 즐거운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1: 덕주공주와 마의태자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월악산 덕주사. 두 남매의 전설이 깃든 곳이자 긴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의 마음을 보듬어준 고찰입니다.

과거도 버려라. 미래도 버려라. 현재의 이 내 몸, 생각도 말라. 마음에 걸리는 모든 것을 버리면 생사의 괴로움을 받지 않나니.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아침 저녁 향과 등불 부처님 전 올리옵고 삼보절에 귀하여 공경 예배하옵나니 우리나라 태평하고 온갖 재앙 소멸되며 온 세계 평화롭고 부처님 법 이루어지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뜻 세우고 비로자나 혈해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소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근지혜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천수천안관음보살 삼십이억 몸을 놔둬 시방 삼세 넓은 세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제도하여 열반도에 들게 할지

이루어지고 선망부모 재형숙배 광생극락하옵시며 살아계신 은사육진 수명장수하옵시고 온 법계의 예혼고혼삼도고에 벗어나며 산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고 도량 내외 대소재앙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 철룡 신장님들 삼보님을 호지하고

너희는 마땅히 그 마음을 제어하라. 마음이 두렵기는 독사나 사나운 짐승이나 원수보다 더해서 큰 불길이 타오르는 것도 그것에 비길 바가 못 된다.

허공도 아니요 바닷속도 아니며 험한 산 바위 속도 아니다. 죽음을 피하여 숨을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느니라.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 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2: 그때 임재의현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3: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2: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

0: 국민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이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너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달에는 마치 불꽃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이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태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한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된 혼이 찰찰 얼룩 십주구만 5048자 일승은교 나무대방광구

금색상 아지병주 법계관 허공위생무불관 현등산하 무아처

행인무의 운하명자면 삼도 견하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무부 급중생 시외 대중 각복이 선망 부모 왕극락 현존 사친 수여해 법계에 온 이고취 산문 숙정 절비오 산의 재앙 영소멸 토지 철룡 호삼보 산신 국사 보정상 준동 함정 등피한 세세상행 보살도

제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악이세계 제가 가면 악이절로 배부르며 수라세계 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축생세계 제가 가면 지혜절로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보살 마하살 나무 만월 보살 마하살.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여 물 니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여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보광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화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광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맹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주의 개송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

은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누군가 남 몰래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 가만히 손을 잡아주세요. 많이 아파하고 걱정했던 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차가운 내 손을 누군가가 따뜻하게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가슴을 보듬어주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은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느끼는 건 돈이나 물질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을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양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양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1: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0: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욕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0: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북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우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보살님께 사례었다.
2: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께 말씀하셨다.
0: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천룡야차와 건달바, 아수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0: 무진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2: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0: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소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이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0: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 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히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총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군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0: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예전에 한시성을 가진 권세 높은 태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고 여러 노비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득이라는 젊은 남자 노비가 몰래 야반도주를 하는

0: 일이 벌어졌고 이를 안 한태수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화가 난 한태수는 도망간 득을 대신하여 그의 임신한 부인을 캄캄한 광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한태수의 새 며느리가 득의 부인이 광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했고 슬피 우는 그녀를 매우 가엽게 여겼습니다. 새 며느리는 인정을 베풀어 한밤중에 시아버지 몰래 득의 부인이 득을 따라서 도망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1: 며느님 잊지 않겠습니다.
0: 세월이 흘러 한태수가 세상을 떠나고 부유했던 집안의 가세는 점차 크게 기울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손자 한만동만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난에 허덕이던 한태수의 손자 한만동에게 처음 보는 한 노승이 찾아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2: 그러시오?
0: 놀랍게도 한만동에게 노승은 자신이 바로 과거에 도망쳤던 노비 득의 자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만동은 매우 놀랐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힌 노승은 과거에 어머니가 입으신 은혜를 갚겠다며 한만동에게 훌륭한 묘자리를 하나 일러주었습니다. 의심하면서도 한만동이 노승의 말대로 묘를 쓰자 신기하게도 금세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고 돈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땅을 잘 보는 직원이 찾아와 지금의 묘자리를 옮기면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라며 한만동을 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먹고 살만해졌지만 더 큰 돈에 눈이 먼 한만동은 결국 직원의 말에 홀려 노승이 일러준 묘자리를 파헤치고 말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급히 달려온 노승은 한만동에게 지금 묘자리는 천하의 명당이라며 묘를 파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한만동은 노승의 말을 듣고 정신이 들어 파헤치는 것을 바로 멈췄습니다. 노승은 묘자리를 파는 바람에 몇 년 후에 한만동이 장님이 될 거라며 화를 면하려면 자신이 일러주는 곳에 절을 지어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절이 바로 증심사입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붓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굴암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 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50여일 앞두고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금정총림 범어사를 찾았습니다. 허민 청장은 사찰 음식 만찬 등 범어사의 적극 협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설악당 무산대종사 팔주기 추모 다례제가 신흥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문도 스님들을 비롯한 사부대중은 스님의 수행정신과 선풍을 다시 되새기며 가르침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국의 정토도량을 참배하며 연불과 사경을 이어가는 새로운 수행 프로젝트가 문을 엽니다. 정토사 만일 연불결사와 BTN 불교TV가 손을 잡고 4년 동안 아미타 48사찰을 순례합니다. 걸그룹 르세라핌의 신곡 분팔라가 반야심경의 공사상을 담아내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금강스님이 뮤직비디오 속에 숨겨진 불교적 메시지를 직접 해석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스노보드 전현직 국가대표들이 후배 유망주들을 돕기 위해 결성한 봉선사 한만불자회가 3년째를 맞았습니다. 한만불자회가 봉선사에서 청소년 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7월 13일부터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50여일 앞두고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부산의 대표 사찰 금정총림 범어사를 찾았습니다. 범어사는 이번 위원회 참가자들을 위한 사찰 음식 만찬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허민 청장에게 한국불교 문화유산의 보존과 발전에 대한 각별한 노력도 당부했습니다.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를 50여일 앞두고 허민 국가유산청장을 비롯한 준비기획단 일행이 부산의 대표 사찰 금정총림 범어사를 방문했습니다. 주지 정호 스님은 허민 청장을 비롯한 방문단 일행을 범어사의 특별한 수행 공간인 금어선원으로 안내하며 이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2: 세계 유네스코 유산위원회 잘 되도록 범어사에서도 최대한 지금 요구하는 대로 다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청년이 바쁘신데 범어사 방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대웅전과 독성각, 약사전 등 범어사 문화유산을 둘러본 일행은 방장 정여대종사를 예방하고 환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여대종사는 허민청장에게 청정무예가 적힌 전통 한지 부채를 선물하며 행사 준비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3: 범어사처럼 1300년 문화의 도량에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청장님 계실 때 우리 문화를 조금 더 이렇게 알리는 데 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범어사도 좀 노력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 각국의 위원들을 위한 대규모 사찰 음식 만찬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범어사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4: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유네스코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 행사 중에 하나로 범어사에서 우리가 저녁 만찬을 합니다. 이거는 해외 분들한테 우리 한국 사찰의 고요함과 정중함 그리고 우수함 그리고 이 정신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1: 이날 방문에는 국가유산청 실무진 외에도 부산시청 조유장 문화체육국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함께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범어사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졌습니다. 대회 개최를 50여일 앞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전 세계 유네스코 위원들의 감탄을 자아낼 한국 불교 문화의 정수가 범어사에서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0: 설악당 무산대종사는 설악 산문을 중심으로 선풍을 진작시킨 선지식이자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시조 시인이었는데요. 무산대종사 팔주기 추모 다례제가 신흥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문도 스님들을 비롯한 사부대중은 스님의 수행정

0: 정신과 선풍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가르침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강원지사 임상재 기자입니다.
1: 시대를 대표하는 선사이자 문인으로 한국 불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설악당 무산 대종사. 2018년 원적에 든 스님의 수행 정신과 가르침을 기리는 팔주기 추모 다례제가 어제 신흥사 설법전에서 엄수됐습니다. 다례제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도우 대종사, 원로의원 일면 대종사, 명예 원로의원 암도 대종사,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 백담사 기본선원 조실 영진 스님을 비롯해 수많은 사부대중이 참석해 스님의 법향을 기렸습니다. 문중 스님들은 스님의 추상 같은 선풍과 수행 정신을 다시 새기며 유지를 이어 정진할 것을 서원했습니다.
2: 제자는 법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보살을 해야 된다 하는 걸 같이 저희들도 그런 걸 잊지 않고 스님 뜻을 잘 받들어서 지금 잘 정진하고 있습니다.
1: 1932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무산 대종사는 신흥사 주지와 조실, 조계종 원로의원 등을 역임하며 한국 불교 수행 풍토 진작에 힘써왔습니다. 또 조오현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한국 선시의 새 지평을 열었고 만해마을 조성과 만해축전 개최 등 문화포교에도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3: 절간 이야기, 아득한 성자, 정멸을 위하여 등 시집을 출간하여 선불교의 심오한 가르침을 현대시로 승화시켰습니다.
1: 신흥사에 모인 사부대중은 추모 다례제를 통해 무산 대종사의 선풍과 가르침을 계승하며 한국 불교 발전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0: 전국의 정토도량을 직접 참배하며 일상에서 연불과 사경을 이어가는 새로운 수행 프로젝트가 문을 엽니다. 정토사 만일 연불결사와 BTN 불교TV가 손을 잡고 4년 동안 아미타 48사찰을 순례하는 정토로 가는 길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4: 한국불교 신행문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4년간의 대규모 성지순례 여정이 시작됩니다. 정토사 만일 연불결사와 BTN 불교TV는 어제 업무 협약을 맺고 전국 불자들과 함께할 정토로 가는 길 아미타 48사찰 성지순례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순례는 지난 2010년 동국대 전자불전 문화콘텐츠 연구소가 개발한 정토도량 48사찰 코스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한국불교 정토신앙을 현대적으로 되살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5: 그동안 활용을 하지 못하고 활성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불교TV와 순례단이 함께 이것을 활성화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함께해서 이것을 활성시키면은 한국불교의 정토신앙이 되살아나지 않겠나.
4: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사찰을 방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순례와 온라인 일상 수행을 연결해 이른바 하이브리드형 신행문화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참가자들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 매일 아미타불 연불과 사경을 인증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가게 됩니다. 각자 수행 일수와 사경 횟수는 디지털 시스템으로 누적 관리되며 1년 단위로 수행 등급도 부여돼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도울 예정입니다.
6: 수행, 사경, 순례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불교 신행 문화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기반 수행 공동체 모델과 차세대 포교 기반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신행 운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4: 순례는 입제식과 순례단 발대식을 거쳐 9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48개월간의 대여정에 돌입합니다. 여정을 보다 풍성하게 할 장엄 계획도 눈길을 끕니다. 전용 순례 여권과 인증 인장이 도입되며 참가자들에게는 순례 낙자와 수행 키트가 주어집니다.
7: 상월결사 인도 순례부터 시작해서 순례를 많이 좀 해본 경험이 있고 그래서 대중들을 잘 이끌고 한국 불교의 순례 문화가 정말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4: BTN의 미디어 전파력과 정토사의 수행력이 결합한 이번 사업은 4년간 축적될 불자들의 수행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해 차세대 디지털 포교의 소중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사 문제를 넘어 궁극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정토의 의미를 품고 불자들의 땀과 원력으로 다져질 정토로 가는 길이 한국불교 신행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 자기 죽음에 대한 준비가 돼 있으면 사는 것도 준비가 돼. 이 순례는 그냥 단순한 순례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순례이기 때문에 하나의 순례 수행의 한

0: 이정표를 끊는
1: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블랙핑크 제니의 앨범 젠과 BTS 아리랑에 담긴 범정 소리까지 K-POP의 불교 문화 코드가 새로운 문화 흐름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최근엔 걸그룹 르세라핌의 신곡 붐팔라가 반야심경의 공사상을 담아내며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멤버 전원이 곡의 세계관을 소화하기 위해 반야심경을 일독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조계종 선명상 위원장 금강스님이 뮤직비디오 속에 숨겨진 불교적 메시지를 직접 해석해 대중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신나는 비트 속에서 좌선하던 멤버들이 합장을 하자 역동적인 안무가 펼쳐집니다. 흥겨운 음악 속에 불교의 세계관을 녹여낸 걸그룹 르세라핌의 신곡 붐팔라입니다. 중독성 강한 댄스곡이지만 뮤직비디오 곳곳에는 좌선과 싱잉볼 같은 불교적 상징들이 자연스럽게 묻어납니다. 이러한 불교적 메시지를 조계종 선명상 위원장 금강 스님이 명쾌하게 짚어냈습니다. 금강 스님은 BTN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분팔라는 불안과 집착을 내려놓고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알아차림의 노래라고 풀이하며 가사 곳곳에 반야심경의 공사상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거기에다가 영원한 건 없어. 그래서 두려울 것도 없어. 이런 게 이제 색즉시공 반야심경의 이야기.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죠.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영원한 것처럼 그대로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이것들이 다 늘 매 순간 변화하는 거거든요.
3: 스님은 뮤직비디오 속 장면들도 단순한 연출을 넘어 수행의 과정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인과 부딪히는 첫 장면은 현대인이 겪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거울을 바라보는 장면은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비춰보는 참선의 시작, 즉 알아차림을 뜻한다는 겁니다. 또 알을 깨는 장면은 스스로가 만든 관념의 틀을 깨는 비약을 의미하며, 영상 후반부, 거대한 조각상이 멤버들의 얼굴로 변하는 반전 역시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4: 신성한 상이 있지만 그게 마지막에는 우리의 얼굴이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노래하는 사람이든 노래를 듣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이 신성성은 있고 그 신성성의 마음으로 살게 되면 모든 삶이 다 품발라의 세상이 되는 것이죠.
3: 실제 르세라핌이 반야심경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밝힌 신곡 붐팔라. 스님은 반복되는 붐팔라 후렴구 역시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종의 주문처럼 들린다고 해석했습니다.
4: 붐팔라는 그 자기의 본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주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붐팔라 하면 바로 그 지금 복잡했던 마음들이 탁 나아지고 붐팔라로 가는 거죠. 나의 마음 챙김으로 바로 가게 돼요.
3: K-POP이라는 친숙한 통로를 통해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된 불교의 가르침. 현대인들에게 알아차림을 주는 불교의 메시지가 K-POP 속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스노보드 전현직 국가대표들이 후배 유망주들을 돕기 위해 결성한 신행 모임인 봉선사 한만불자회. 올해로 3년째를 맞은 한만불자회가 봉선사에서 청소년 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불교 문화 체험을 도왔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5: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는 세계인의 문화축제 연등회가 펼쳐진 지난 16일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에선 특별한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스노보드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을 주축으로 2024년 결성한 봉선사 한만불자회가 꿈나무 유망주를 돕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42명의 스노보드 꿈나무들은 부모와 함께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며 짧은 법회로 불교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달마배를 운영하며 동계 스포츠 꿈나무들을 지원해온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선후배들의 만남을 격려했습니다.
6: 한마음불제, 한마음으로 우리가 보드 타는 또 프리스타일이든 알파이든 관계없이 설상 종목에 하는 우리 꿈나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자.
5: 이날 한만불자회와 스노보드 꿈나무들은 사찰 음식인 연잎밥 만들기를 즐기며

0: 불교 문화에 스며들었습니다. 또 국가대표와 트레이너의 노하우 공유를 비롯해 경품과 후원 물품을 지원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장학금 전달식은 최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한만불자회가 900만 원, 회장인 이상호 선수가 400만 원, 교구장 호산 스님이 특별 장학금 400만 원, 불자회 안태환 임원이 100만 원을 보태 1,800만 원의 장학금이 주어졌습니다.
1: 점점 앞으로는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또더큰 도움이 될수 있는 모임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0: 불교의 도움을 받아 성장한 국가대표들이 후배 양성에 힘을 보태면서 대한민국 설상 종목의 미래가 한층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진각종 총인원 일대에선 불교 문화를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진각종은 지난 22일부터 부처님 오신 날까지 사흘 동안 진각 문화 전승원 앞마당과 총인원 일대에서 2016 진각 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종단의 대표 문화 자산인 공작 명왕과 손오공을 비롯해 화려한 장엄 등 4천여 개가 거리를 수놓는 가운데 신나는 버스킹 공연과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마련돼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진각종 총무부장 원상정 사는 이번 축제가 모두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남겨 세상이 평화롭고 화합되길 서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장 원경 스님은 문화 예술의 힘으로 종교와 사상을 넘어 모두가 화합하고 주민들이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축하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과 자전거 라이더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특별한 맛집이 있습니다. 바로 천년고찰 삼막사의 잔치국수인데요. 30년 넘게 이어져 온 따뜻한 나눔의 현장을 양육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주말 아침 삼성산 삼막사로 향하는 길목이 등산객과 자전거 라이더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마치 미슐랭 유명 맛집의 오픈런을 방불케 하는 긴 행렬. 숨가쁘게 산을 오른 이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건 코끝을 스치는 구수한 육수 냄새입니다. 오픈런 주인공은 바로 천연고찰 삼막사의 명물 잔치국수입니다.
4: 사막사 국수 맛있습니다. 자주 좀 이용해 주세요.
3: 연기를 내뿜는 커다란 가마솥 앞. 거사회 회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소면을 삶아냅니다. 일사분란하게 손발을 맞춰 건져낸 면발은 곧바로 차가운 냉수에 퐁당 몸을 담급니다. 바로 이 과정이 탱글탱글하고 탄력 있는 면발의 비결. 매주 수백 명의 허기를 달래주는 삼막사 국수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묵묵히 땀 흘려온 거사회 회원들의 든든한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5: 우리가 국수가 보통 700에서 요사이 같으면 1000그릇 가까이 나가는데 6월 달 되면 냉국수를 드려요. 더우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또 국수로 또 열무국수로 해가지고 또 맛있게 해드리고.
3: 잘 삶아진 면에 깊고 진한 육수를 붓고 아삭한 김치 고명을 얹어내면 마침내 삼막사표 잔치국수가 완성됩니다. 부모님 손을 잡고 산에 오른 어린이들에게도 단연 인기 만점입니다.
6: 국수를 두 그릇을 먹었는데 아삭아삭해서 맛있었어요. 여러분, 빨리 와서 국수 먹으러 오세요. 맛있어요.
7: 네, 맛있었어요. 뭔가 쫄깃쫄깃했어요. 경치가 좀 예뻐요.
3: 삼막사 주지 탄묵 스님도 직접 현장에 나와 시민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따뜻한 인사를 건넵니다.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 산사를 찾은 이들의 고단한 마음까지 위로하는 진정한 공양의 의미를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8: 예, 고기 대신 그 국수를 올려가지고 살생을 금했던 지혜의 음식이기도 하고요. 신분이나 벽을 허물고 저 나누어 먹는 이 나눔의 정신을 저희가 개선시키기 위해서 국수를 하고 있습니다.
3: 국수 한 그릇에 마음도 따뜻해진 시민들은 BTN 붓다회에 동참하며 방송 포교 보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탁 트인 삼성산 절경을 벗삼아 맛보는 삼막사 국수 한 그릇. 삼막사의 국수 공양은 주말 등산객들에게 깊은 맛과 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청주 월명사가 월인청강 달빛소리 합창제를 개최하고 찬불가로 지역 사회에 자비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26일 청주 아트

서울에서 개최된 합창제에는 법주사주지 정덕스님을 비롯해 마곡사주지 원경스님, 마야사주지 현진스님, 월명사주지 직연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월명사회주 동천스님은 월명사 달빛소리 합창단의 노래가 세상에 고통을 덜고 희망을 심어주는 자비의 빛이자 보살행이 되길 기원한다고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앞서 법주사주지 정덕스님은 오늘의 무대는 아름다운 선율로 꽃송이를 이루는 장엄의 법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를 노래에 담아 잘 전달하길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이날 달빛소리 합창단의 마음 마하바냐 바라밀, 찬불가 메들리 등 다채로운 찬불가 합창 무대를 선보여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대구 도심의 관음종 재단법인 정토사가 지난 27일 개원법회를 봉행하고 새로운 불교 수행과 생활 속 불교 포교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개원법회에는 지역 불자와 신행단체 회원들이 동참해 새 도량의 원만한 운영과 지역사회의 화합, 불법 홍포를 발언했습니다. 정토사 주지 선월스님은 바쁜 일상 속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수행과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도심 포교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음종 정토사는 참선과 기도, 신행 프로그램은 물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 활동까지 확대해 생활 속 불교 실천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K-POP 붐팔라의 주문처럼 일상의 복잡한 불안과 집착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 안에 청정한 봄 마음을 알아차리며 매 순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5월 29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대한불교조계 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희애, 저구, 손빈아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칭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 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0: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한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0: 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5월 한 달, 불국토상조에 가입하는 회원께 연불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어느덧 지나갔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삼계계고 아당한지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깨달을 법이 가장 존귀하며 삼계에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내가 안락으로 이끌겠다. 부처님의 탄생계이며 어쩌면 전법의 계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 법을 통해 모두를 이끌고 모두를 피안으로 건너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었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투게더에서 지금 2026년 이 시대의 법으로서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이 시대의 청년들과 함께 우리의 부처님의 법을 가장 앞장서서 전하고 있는 그 소중한 분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장차 오천회라고 하는 정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일무이한 법회를 하셨던 정말 큰 거목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바로 그분들 조계사 청년회를 소개해드립니다.

0: 자, 함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조계사 청년회분들 오늘 지금 엄청 긴장하고 계십니다. 법회를 5,000번이나 하신 분들인데 방송에 소개된 게 조계사 청년회로서 처음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놀라, 그렇다면 이 투게더, 정말 함께한다라는 이름에서 투게더를 지은 건데 이곳에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좀 인사시키며 우리 조계사 청년회에 어떤 분들이 계신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계신 분이죠. 바로 회장님,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2: 안녕하세요. 조계사 청년회 회장 지한 이충훈입니다.
1: 네, 우리.
3: 네, 안녕하세요. 조계사 청년회에서 천손수행부 부장을 맡고 있는 선양 김지연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또.
4: 안녕하세요. 조계사 청년회 사찰문화부에서 부장을 맡고 있는 주윤 박소영입니다.
1: 반갑습니다. 또. 네.
5: 안녕하세요. 조계사 청년회 생활불교부 청안 김고은입니다.
1: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분이 가장 핵심 멤버신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소위 어벤져스라고 하는
1: 맞습니다.
2: 뭔가 회장님의 이 간택을 당한 이유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회장님, 우리 조계사 청년회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우리 1977년에 이제 설립이 돼서 진짜 거의 매주 한 주에 두 번씩 법회를 하고 계신 거죠?
0: 네, 맞습니다.
2: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온 것 같습니다. 5,000회라는 법회를 달성하셨었는데 회장님이 회장으로 계실 때 우리 회장 법부님이 계실 때 5,000회를 5,000회 법회

0: 있도록 도와주신 그 저희 선배님들과 그리고 많이 도와주신 저희 임원들 그리고 열심히 활동해 주신 법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1: 네, 요새 그 젊은 MZ 세대들 이제 유명 아이돌들을 천년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라고 하는데 여기 5천년돌이죠. 5천회 법회를 하신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건 만회죠, 만회. 와, 정말 대단한 역사적인 순간에 법회를 하셨는데 세 분도 다그 자리에 계셨었는지.
2: 네, 맞습니다. 네.
1: 소감 어떠셨어요?
3: 저는 사실 조계사 청년회 활동을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진
1: 아,
3: 않았는데요.
1: 제일 좋은 시절에 들어오셔서 제일 엑기스를 하셨네요.
3: 맞습니다.
1: 네.
3: 저는 이게 모든 게 가능했던 거는 법우님들의 응원이라고 생각해요.
1: 맞습니다.
3: 이게 조계사 청년회 분위기가 정말 좋거든요.
1: 예.
3: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와도 사랑받고 환영받는 분위기가 있어서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주지 스님, 그리고 지도법사님, 그리고 사중의 전폭적인 지원도 있지만 또 법우님들의 환영받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신 이렇게 임원분들도 큰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 임원의 소리도 한번 들어봐야 되죠. 맞습니까?
2: 네, 저희 5천회 법회 준비하면서 회장님과 본회 임원들도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법회를 이어갈지 네, 계속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저희 부서 임원들은 부서 법우들의 독려를 해서 좀 같이 5천회 법회를 즐길 수 있게 어떤 식으로 좀 독려를 할까 고민들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참 많은 법우님들이 5천회 법회에 오셔서 함께 즐겨주셔서 제가 앞으로 저희는 그 나이가 연령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1: 아.
2: 선배로서 올수 있지만 실제로 정회원으로서 오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1: 오.
2: 저희 임기 내에 이렇게 큰 업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게 아주 큰 영광이라고
1: 아,
2: 생각합니다.
1: 진짜 출가자의 한 명으로 승가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의 그 업적은 제가 듣고 너무 감동받고 너무 감사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다가 진짜 문득 듣기에 이렇게 조계사 청년회를 어느 방송에서 특집으로 내보낸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린가? 이건 진짜 우리가 잘못한 거다 싶어서 제가 곧바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회장님께 전화를 들어서 이번에는 제가 법회 섭외를 위해 전화드렸습니다. 예전 항상 이 우리 이충호 회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줘서 언제 혹시 방문 가능하십니까? 라는 섭외 전화가 오시는데 반대로 제가 이번에는 제가 섭외를 위해 전화드렸습니다라고 했을 때 약간 긴장한 목소리로 예, 알겠습니다. 라고 좀이 법우님들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조계사 청년회죠?
0: 네, 맞습니다.
1: 조계사에서 바라보는 청년은 그럼 몇 세부터 몇 세입니까?
0: 저희는 만 20세부터
1: 예.
2: 47세.
1: 아, 47세.
0: 네.
1: 왜 47세입니까? 뭐 답이 있나요? 뭐, 왜 50이면 50, 49이면 49인데.
0: 저희가 이제 평균 수명이 점점
1: 아,
0: 증가하면서 활동 기한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1: 그럼 47세를 넘어서면서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2: 신도회로 가게
1: 신도회로,
2: 됩니다.
1: 아, 그냥
2: 네.
1: 빠진. 우리 지금 조계사 청년회 줄여서 조청이라 하더라고요.
2: 네.
1: 나 처음에 듣고서 먹는 건줄 알았어요. 그 코끼리 그 항상 스티커를
2: 아,
1: 붙여서
2: 네.
1: 그뭘 받았어요. 거기 조청이라고 써 있어. 처음에 나는 조청이 뭐지? 라고 했다가 조계사 청년, 아, 그 다음부터는 신도회로 넘어가서.
2: 네.
1: 아, 그래서 제가 알고 계신 몇몇 분들은 신도회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였군요.
0: 네, 맞습니다.
1: 확실하게 그 청년의 구별을 해줘서 좋네요.
2: 네.
1: 저는 확실하게 조계사 청년회 이제 들어갈 수 없는 나이가 됐군요. 너무 슬픕니다. 그래도 항상 그 응원을 곁에서 항상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청년회와 저의 인연은 코로나 때부터였었습니다. 코로나 때쯤 제가 이제 인터넷 관련된, 이제 업에 관련된 책을 써서 이걸 어떻게 홍보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이제 방송국에서 작가를 하셨던 전 회장님이시죠. 이수미 회장님이 연락이 왔고 또 그래서 방송 관련된 걸 알아보다가 조계사 청년회가 있다라는 거를 듣고 있던 건 알았지만 이렇게 활동을 하는지 몰랐고 그때는 코로나에서 그 위에 법당에서 조그맣게 녹화본으로 했는 게 그게 이제 시작이 돼갖고 갔더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코로나 때 우리가 제일 힘들었던 게 저를 사람들이 찾지 않는 거였었습니다. 저를 찾지 않다 보니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저를 사람들이 오지 않았는데 조계사 청년회에서 정말 발빠르고 정말 길에 나서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다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고 와, 이분들은 도대체 뭔가? 진짜 말 그대로 이 시대의 일로항보살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이 안에서 불교인을 이끄는 원래 스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그런 여러 일들을 사부대 중인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는 모습에 너무 감사함을 느꼈고, 그래서 제가 너무 바쁘더라도 뭐 다른 일정이 있어도

0: 항상 조계사 청년회에서 연락이 오면 혹시라도 못하면 미안하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꼭 어느 시간에 가능하면 무조건 꼭 가려고. 그러다 보니 제 주변에도 제 도반 스님들, 아마 우리 준한 스님, 또 우리 선재 스님, 많은 분들이 제가 꼭딴건 모르겠는데 조계사 청년회에서 연락 오면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랬고, 왜 그러길래 물어. 왜는 이유가 필요 없다. 우리가 출가자는 무조건 가야 된다.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계실 거고 스님들도 계실 텐데 조계사 청년회에서 연락이 오면 무조건 가줘야 됩니다. 이 시대의 불교입니다. 제가는 그렇게 전이 시대의 불교를 보려면 조계사 청년회를 가보면 된다. 한날은 제가 이제 다른 일정이 있어서 총무원에 일을 보러 갔는데 무슨 날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그 나팔꽃같이 그 리본을 막 접어갖고
1: 아,
0: 이만큼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2: 저희 봉충리본,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봉충리본을 만드는 작업하였습니다.
0: 그거를 살만도 한데 다 접어서 철사를 깨갖고 리본 꼬리를 달아서 그걸 만드는 걸 제가 봤어요, 직접.
3: 다 수작업입니다.
0: 그냥 앞에 불구점이 진짜 많은데
3: 네.
0: 회비 좀 걷어서 살만도 한데 그게 정성인 거죠. 가피와 공덕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사서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손길이 들어있고 그 손길은 온정, 인연이 돼서 누군가의 가슴에 달리는 하나의 꽃이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의 손길과 발심과 수행이 들어있기 때문에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옷도 다 다르게 이렇게 입고선 조끼가 또 다르더라고요.
3: 네.
0: 그 조끼마다 또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2: 저희가 녹색 조끼가 있고
0: 예.
2: 핑크색 조끼가 있습니다.
0: 예.
2: 녹색 조끼는 아무래도 젊은 버부들에게 어필하기가 좋아서 녹색 조끼가
0: 많고 나이대가 좀 다른 겁니까? 또?
2: 핑크색 조끼는 저희 이제 보살님들하고 신도분들 앞에서 공연하거나 봉사할 때 그때 주로 입고
0: 그럼 회장님 조끼는 양쪽이 색이 다릅니까?
2: 아.
0: 중도를
2: 앞으로 중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한쪽은 이렇게
2: 네.
0: 두 가지 색을 좀 해갖고 이렇게 믹스를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0: 또 부서가 많더라고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4: 네, 저는...
0: 부서 자랑 한번 해주시죠.
4: 네, 저는 참선 수행부에서 부장을 활동하고 있는데
0: 네.
4: 조계사 청년회 오기 전에 참선이 좋다고 그 불교 방송에서 엄청 많이 들었어요.
0: 네.
4: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했었어요.
0: 네.
4: 네, 그때 뭐 이직도 있고 뭐 만나던 사람도 있고 이런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명상을 해봐야지 했는데 그걸 어떻게 접해야 될지 막막하던 차에 조계사 청년회에 들어오게 됐고 참선 수행부가 있다고 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른 채로 들어왔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 부서 버부들 중에서 명상으로 대학원을 그 학위를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버부들이 그 명상의 다양한 종류들과 뭐 참선에도 그렇고 뭐 그런 걸좀 저희 눈높이에 맞춰서 거부들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을 해주고 같이 명상을 해보다 보니까 마음 이렇게 가다듬는 거나 일상생활에서 화가 나는 거를 좀 누그러뜨릴 때 아주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0: 확실히 좀 도움이 됐습니까?
4: 많이 도움이 돼요.
0: 참선의 긍정적 효과네요.
4: 네. 짧게 알아차림 하는 것도 그렇고 뭐 1분 동안 잠깐 그 눈을 감고 명상을 하거나 뭐 일상생활에 회사생활에서 화가 엄청 많이 날 때도 잠깐 그 책상에 앉아서 잠깐 눈을 감고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다 화가 누그러뜨려지더라고요.
0: 일상과 수행의 그 중립이 이 참선이라고 하는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
4: 네.
0: 단순히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에 있는 직장생활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4: 네.
0: 너무 좋은 효과인 것 같습니다.
4: 네.
0: 또 질 수가 없죠?
3: 저희 부서 이름은 사찰문화부라고 하는데
0: 사찰문화부
3: 네, 이름에서 나오다시피 저희는 사찰순례를 좀 주로 활동을 합니다.
0: 성지순례 같이?
3: 네, 맞습니다. 33 관음성지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국 각지에 있는 다양한 사찰들을 돌아다니고 또 사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사찰 문화에 대해서 교리라던가 그리고 뭐 불교에 관련된 역사나 문화 이런 것들에 같이 알아보는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0: 약간 공부 쪽이네요. 네,
3: 맞습니다. 근데 물론 공부도 하지만 이렇게 사찰 순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그러니까 여행 전국 여행 같이 다닌다 이렇게
0: 좋죠.
3: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저는 우리 한국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말 천하 명당에 절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4: 네.
0: 그 명당을 둘러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절을 가야 돼요.
4: 네.
0: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받고 기도도 하고 또 사찰에 대해 알아갈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불교를 천천히 접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너무 기복적, 신앙적이 아닌 문화적으로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건데 그런 데 너무 참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또 여러 부서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2: 네,
0: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2: 저희가 조계사 청년회에 총 6개 부서가 있습니다.
0: 오.
2: 예불 수행부, 예불을 하고 1080회 같은 절 수행하라는 예불 수행부가 있고
0: 좀 세네요.
2: 예. 그리고 말씀해 주신 참선 수행부가 있고

0: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사찰 문화부가 있고, 그리고 참불 수행부가 있습니다. 참불 수행부는 음성 공양을 통해서 수행과 그리고 포교를 전하는 부서고요. 생활불교부가 있습니다. 생활불교부는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접목해서 성불도 게임이라든지 다양한 수행활동을 하고 홍보하는 부서입니다.
1: 그럼 그 부마다 다 부장님들이.
0: 예, 부서별로 다 부장들이
1: 그럼
0: 있습니다.
1: 그거는 우리가 법으로서 이렇게 들어와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0: 아, 저희 청년회에 처음 가입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부서를 1지망, 2지망, 3지망을 쓰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부서를 저희가 선택하게 해드려서 그 부서 가서 활동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1: 어디를 지금 선택 중이십니까?
2: 저는 생활불교부 소속입니다.
1: 소속이세요?
2: 네, 그렇습니다.
1: 아, 어떠세요? 생활불교부.
2: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생활불교부는요, 모든 종교사의 부서 분위기가 다 좋지만 아기자기하고 화목한 분위기가 큰 특징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불교를 실천하는 부서인데요. 예를 들어, 최근에는 팔정도의 정념을 주제로 해서 댓글로 그 순간 알아차리기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1: 정확한 해석이네요.
2: 네,
1: 정념
2: 그렇습니다.
1: 스무리띠라고 해갖고 확인하고 지금 생각입니다.
2: 네.
1: 염자가 이재금자의 마음심자죠. 불교의 이 생각을 표기하는 게 생각 사자도 있어요. 그 밭전자의 마음심자예요. 우리가 딴 생각할 때 마음 어디다 두고 온다고 하죠? 콩밭에 두고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염자만큼은 지금 생각인 거야. Here and now에 그걸 딱 걸려. 정확하게. 진짜 생활불교부 같습니다.
2: 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1: 그럼 부마다 그럼 인원수나 그런 건 거의 비슷비슷한가요?
0: 네, 보통 활동하는 인원수는 부서별로 20에서 30명 정도가 주 활동
1: 커트라인이
0: 인원입니다.
1: 있군요. 그러면 그 이전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조계사 청년회에 들어오기 위한 가입 조건, 뭔가 있나요?
0: 조계사 청년에 들어오기 위한 가입 조건은 미혼의 39세까지 청년 불자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1: 기혼은 또안 되나요?
0: 네, 기혼은 조금.
1: 그러면 이게 자 청년회 활동을 하다가 이 어찌됐건 이 남자버부 여자버부들이 계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0: 네.
1: 연애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괜찮은가요?
0: 가입하기 전에 미혼의 39세면 가능하고,
1: 예.
0: 가입하고 나서 결혼하는 건 크게 상관없습니다.
1: 또 그런 조건이.
0: 네.
1: 그럼 그 청년회 활동 중에 연애하는 것도 괜찮고요.
3: 네.
1: 적극적으로 그런 거는.
3: 네.
1: 근데 문제가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3: 아유,
1: 또 인연이 다
3: 그럼요.
1: 돼서 그러면 둘다안 오게 될지도 있죠. 그런 거 약간 룰이 있나요?
0: 정해진 룰은 없고요. 연애 문제다 보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1: 왜냐하면 이 불교를 접하려고 하는 젊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동대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근데 접근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사찰이라고 하는 스님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제약이 있는 줄 아는데 전혀 그런 게 없네요.
0: 네, 제약은 없습니다.
1: 그럼 수계도 받으실 거 아닙니까?
0: 네, 저희 수계 받고 있습니다.
1: 그럼 법명도 그렇게 해서 법명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3: 네.
1: 올바른 불자의 길에 들어온 거네요. 불자의 첫 번째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수계를 통해 사부대중이 되는, 우바세 우바이가 되는 그 과정인데, 그럼 수계를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수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0: 네.
1: 저 청년회도 회식할 거 아닙니까? 회식 어떻습니까?
0: 저희 청년회 회식은 건전하게
1: 어떤 게 건전한 겁니까?
0: 차담과 식사 위주로 하고
1: 잘
0: 있고요.
1: 보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많은 청년들이 보면서 여기서 마음을 낼수 있는 지금 재밌게 보냅니까?
0: 네, 저희 청년회는 예, 술보다는 차와 음식 그리고 문화로 함께하는 회식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술은 2차에서 간단하게 원하는 사람들만 마시고 있습니다.
1: 술도 좀 마시는군요.
0: 네.
1: 정확합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술에 대해서 우리가 불교에 좀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투게더에서도 설명했는데 술을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술에 취하지 말라입니다. 취한다라는 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고 통제하지 못함으로 여러 실수 또 탐진치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2차에 원하는 사람들이 가서 즐겁게 마시고 오히려 거기서 또 이렇게 법우님들끼리의 그런 도반으로서의 결속력이 생긴다면 전 적극 추천드려요.
0: 이제 저도 적극 추천하고
1: 네, 그런 식으로 알려야 됩니다. 그럼 굉장히 좋아요. 알냐 모르냐. 또막 절에 오면은 치맥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제가 주제가 그랬어요. 불금엔 치맥을 즐기시라고. 불금에 치맥을 즐겨야 됩니다. 불금. 부처님과 함께하는 금요일. 불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문을 바꿨어요. 불타는 금요일이 아니라 부처불자에다가 금요일. 금요일마다 우리가 항상 부처님과 함께. 왜냐면 주말에 절에 가야 되니까.
3: 네.
1: 치맥을 통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법회를 어떻게 더 잘할 건가. 다음에 우리 조계사의 일 또는 조계종의 일들을 어떻게 함께 할 건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0: 네, 맞습니다.
1: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궁금할 때, 문제가 생길 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어떻게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어쨌든 참 그렇게 해서 법무님들이 많이 이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외에도 또 이런 부서 활동 외에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조계상 청년회는?
0: 네, 조계상 청년회는 수행과

0: 봉사 나눔을 중요시하고 있고요. 저희 동안과랑 하안과 때 청년의 버부들이 같이 수행 활동을 하고
1: 아, 그런
0: 있고요.
1: 것도 합니까?
0: 예, 수행도 어려운 복잡한 수행보다는 즐거운 수행을 모토로 요즘 청년 불자들이 체험을 중요시하고 있어가지고 원데이 클래스 같은 꽃꽂이 명상 그리고 물고기 조각 명상을 불교와 접목시켜서 그 안에 불교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꽃꽂이 하는 모습, 물고기 조각을 하는 내 모습 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찾아가는 그 과정조차도 수행이라 생각하고 있어서 수행도 즐겁고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청년회는 나눔 활동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부모님들과 같이 살지 못하는 어린 천진불들에게 장난감 보내주기 보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생명 나눔 실천 본부와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1인당 108배를 하면 1만 원이 적립되는 뜻깊은 활동에 동참해서 총 100명이 모여서 108배를 해서 100만 원을 생명 나눔 실천 본부에 기부하였습니다.
1: 대단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와, 진짜 참 단순히 그냥 조계사만을 위한 것이 아닌 불교 전체를 위한 일들이 같이 이루어지는군요.
0: 네, 맞습니다. 요즘 청년 불자들이 아무래도 수행도 중요시하지만 봉사도 그리고 나눔 활동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순간 지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1: 또 조계사 청년회만 빼놓을 수 없는 게 법회죠, 법회.
0: 네,
1: 일주일에
0: 맞습니다.
1: 두번 하고 계시죠?
0: 매주 화요일하고 토요일 두번 하고 있습니다.
1: 저도 연락이 오면 화요일, 토요일이라고. 화요일은 왜 있나 싶기도 한데, 또 막상 가보면 화요일 날이 여러분 어쨌든 수요일이 제일 힘든 시기지 않습니까? 다또 직장 생활들을, 사회생활들 하실 때. 그한 번을 넘어갈 때 법문을 듣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번 봐서 그 시기를 또 인욕으로 넘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워라벨. 중간에 이제 불교가 들어가 있는 워블라라고 해야 되나? 워크, 불교, 이 라이프 밸런스를 지키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하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법회에 꼭 법사님들을 초청해서 항상 하시죠.
0: 주로 스님들을 법사 스님으로 모시고 있고요. 그 외에 요즘에는 유튜버 개소영님, 그리고 그 작가, 불교에 관련된 책을 쓰신 작가님들을 모시고 강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1: 진짜 재밌으시겠어요, 그거. 어떠세요, 직접 들으시면?
2: 물론 스님들 법문도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요. 특히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교리적인 접근식으로 해서 불교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는 그런 느낌의 이렇게 법문을 좀 해주시기도 하시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청년들뿐만이 아니고 조계사를 찾아와 주시는 많은 신도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두루두루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대중적인 느낌의 이렇게 법문 주제로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얘기를 듣다 보면은 굉장히 좀 가슴에 이렇게 울림이 와닿는 게, 그래도 이제 청년회를 위해서 법문을 해주시는 거다 보니까 이제 살아가면서 좀 힘듦과 벅참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1: 맞습니다. 현장에서 저도 법문을 이제 몇 번, 몇 차례를 했었었는데, 그때마다 이 법우님들의 모습을 보면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하고 또이 자리에 제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시대의 우리 청년들과 이 시대의 불교의 한 중심에, 그것도 한국 불교의 중심지는 조계사죠. 그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걸 몸소 느끼기 때문에 훨씬 좀 컸던 것 같아요. 불교를 접하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셨다고 말씀하셔서 어떠셨었습니까? 법회에
3: 법회
1: 참석했을 때.
3: 참석했을 때 사실 처음엔 조금 낯설었는데요.
1: 그죠?
3: 네, 저는 저희 부모님이 불교셔서 뭐 이렇게 익숙하긴 했지만 법회에 간건 그때가
1: 그러니까 법회는
3: 처음이었습니다.
1: 좀 다른 개념입니다.
3: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제 막 회향하신 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다녀보니 어떻냐? 저는 제가 스님들께서 저를 가지치기 해주시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조계사에 오기 전에는 조금 굽은 나무였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저를 한 그루의 나무에 비유하자면 굽은 나무였었지만 지금은 스님들께서 법문을 통해서 저를 많이 올곧게 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참 좋아요.
1: 야, 조계사 청년회 어디 뭐 화술 연습을 법문 연습을 다들 말씀들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우리 또질 수가 없죠. 또 참선하고 또 법문은 좀 어떻게 보면 상반되기도 하지만 실참과 우리가 또 이참을 같이 하는 느낌인데 어떠세요? 법문 법회.
4: 저희도 법회에서 처음에는 교리를 중심으로 해주신다고 그렇게 들었었는데, 저도 저 조계사 청년회 오기 전에는 법회를 들어본 그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조계사 청년회 오면서 법회를 들었을 때는 이 시간을 어떻게 버티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1: 맞아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지루하다.
4: 근데 스님의 법문뿐만 아니라 그 스님이 법문 끝나시면 그 법문에 맞춰서 그 법우들이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하는 내용들이 저희 나이 또래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내용들을 질문을 하더라고요.

0: 그래서 그 질문 속에서 스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저는 대리로 제가 갖고 있던 그 문제들도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회에 가면 내가 이거를 이해를 잘한게 맞나? 라는 생각 들다가도 어느 순간 알아차리는 게 있더라고요. 스님 말씀하시는 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됐고, 금강경 사경을 그 부서 버부들과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 그런 것도 하십니까?
0: 처음에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지? 라고 하다가도 스님께서 그 내용, 금강경에 대한 내용들을 법회에서 많이 언급을
1: 그쵸?
0: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다그 이심점심으로 느끼듯이, 우리가 느꼈던 게이 내용이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이제는 법회 듣는 게 저는 조계사 청년회에서 가장 큰, 저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찰에서 제일 고민하는 게이 법회 참석률이 낮다라는 겁니다. 법회 잘안 오세요. 지루하다는 생각이 있고 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염불이나 그런 걸 하는데 이게 부서 활동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내용을 익히고 다양한 스님들 또 다양한 불교계 인사들이 함께 하면서 불교를 바르게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하시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또한분한분한분 섭외를 위해 애쓰시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의 오천회라고 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법회 기록을 세우는데 좀참 토대가 돼준 것 같습니다. 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불교를 처음 접하는데 궁금하다고 하면 조계사 청년회에 전화해 보면 되네요.
2: 감사합니다.
1: 그렇지 않나요?
2: 네, 맞습니다.
1: 네. 약은 약사에게, 법은 법사에게, 불교는 조계사 청년회.
2: 청년회에게.
1: 네, 그러니까 불교를 궁금해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 요새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불교 박람회를 이제 일이 있어서 갔다 왔었었는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나오면서 한편 제가 인터뷰를 할때꼭그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좋긴 한데. 이 너무 큰 관심이 이제 신심으로 넘어가야 될 거다. 관심으로 가게 되면 그 관심은 어느 순간 다른 관심으로 옮겨가게 돼서 사라집니다. 작년에 탕후루들 많이 드셨죠? 올해 탕후루 가게가 없죠? 이제 두쫑코 안 드시죠? 그래서 버터떡의 시대 아닙니까? 관심은 그렇게 옮겨갑니다. 불교가 관심으로 넘어가면 안 돼. 오히려 신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 신심을 이끌어주는 게 여러 가지 활동, 법회, 그 모든 것들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도 여러분들이 그런 신심을 굳게 다져가는 모습이 여러분들 모습에 이 눈망울에 막 반짝반짝 빛나요. 눈에는 렌즈를 낀줄 알았어요. 화장만 해드렸는데 눈에도 뭘 발랐는 정도로 또릿또릿해갖고 너무 참그 모습인 것 같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불교를 궁금하고 불교를 경험해보고 싶으면 조계사에 먼저 찾아가 조계사 청년회 활동을 그냥 재미삼아 처음에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럼 그 관심을 자연스럽게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신심으로 이끄는 말 그대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일로항보살로서 함께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해마다 맨 앞장서갖고 그 하는 모습들이 참 대단해. 누구와 시킨 것도 아니고 요새는 진짜 안 하는 시대입니다. 뭔가 이득이 되지 않으면 뭐든지 찾지 않아요. 근데 신심은 이익과는 멀리 있고 자신의 자발적인 우리 불교의 발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건데 누구 하나 진짜 이렇게 막 끌어당기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앞장서주신다는 것에 제가 지금도 너무 참 감사하고 울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파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불교가 다시 좀 정착기로 들어가서 여러 또 활동들이 있을 텐데 성지순례도 가거나 막 그런 것도 하십니까? 단체로?
2: 네, 조계사 청년회는 1년에 2번 신년 사찰 순례와 학예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1: 수련회가 또 있군요.
2: 네,
1: 수련회 요새 많이 없어졌는데.
2: 네, 그래서 7월 또는 8월 가장 더울 때 하안거 기간에 저희가 사찰을 찾아서 수련회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1: 제가 전에 보니까 무슨 코스같이 뭘또 이수하거나 뭐막 배우는 것도 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교육 같은 것도 받나요?
0: 직전 교육 배우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그런 것도 수련회에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2: 직전 교육은 저희가 연초에 2달에서 3달 동안 매주 평일에 모여가지고 법우들이 함께 직전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 직전 교육이 끝나면 7월 또는 8월에 직전 대회를 열어서 가장 잘하는 직전자와 그리고 단체전을 열어서 법우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합니다.
1: 이 청년회 안에 뭐가 많네요? 뭐가 재밌는 게 많네요. 막 대회도 열고 직전 대회 그런 건 진짜 좀. 그럼 제가 맨날 갔을 때 항상 앞에서 목탁 쳐주시는 분은 우승자입니까, 그러면?
2: 그분들은 이제 2달 동안 직전 교육을 받은 직전 이수자로서 매주 대비를 진행하고 있고, 그들 중에 가장 잘한 사람은 창립법회, 큰 행사 때 직전을 맡게 됩니다.
1: 여러분의 직전자에게 투표하십시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럼 그 공개에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1: 야, 참 이런 과정들이 쭉 있는 게왜 이런 설명을 드렸냐면, 제가 이제 해인사에 있을 때 벌써 한 4년, 3년 됐겠네요. 그때쯤 조계사 청년회에서 해인사로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학인들과 해서 안내도 쭉 해드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랑 교류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도 저를 연락 오시는

0: 분들이 계세요. 이름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도 오시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몰래 저를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그 안에서 또 특별했던 한 분이 저에게 출가 상담을 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계속 접하고 이제 불교에 가까이 좀 그렇게 있고 싶어 싶다라는 의견을 말해서 혼자 오기 좀 두려웠는지 청년의 법우 선배랑 같이 왔었어요. 그래서 1박을 하면서 오래 얘기를 나눴다. 훗날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해인사로 오게 됐고 그래서 해인사에서 지금 홍찬 스님이란 이름으로 알 거예요, 그죠?
1: 네.
0: 네, 그분이 그렇게 해서 출가하는 것도 알았고 또 그리고 제 앞에 제자 중에 다른 또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은 역대 회장 출신이십니다. 네, 그래갖고 현사 스님이라고 계셔갖고 그분도 또 회장 출신이시고 제 주변에 이래이래 법회를 다니다 보면 저도 과거에는 조계사 청년이었습니다라고 그 자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그 안에서 스님들이 나올 정도로 참 신심을 제대로 다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스님들이 이 청년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2: 조계사 내에서 이제 선배들이 출가를 하게 되는 계기가 1년에 2건 정도 있는, 두세 번 정도 있는데,
0: 지금도 꾸준히 나옵니까?
2: 네, 올해도 한 법우가 이제 출가를 하였고, 그 법우가 이제 출가하면서 청년 법우들에게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고 출가를 해주셨는데, 그 고마운 이유는 본인이 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 청년에 함께 한 도반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출가해서 이 법우들과 또 만날 수 있는 인연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출가를 하게 돼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고 출가를 하셨고, 그런 분들이 계속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 청년의 법우들 중에서도 아, 나도 출가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고 출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생겨나서 1년에 두 분에서 세분 정도가 꾸준하게 출가를 하고 계십니다.
0: 아, 그럼 저한테 지금 정치를 숨기고 있었던 거네요. 왜냐면 제가 이 스님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출가할 때저 행자님들이나 삼위스님들 제가 수계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말 참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조계사 청년에 혹시 다음에 나라도 출가하면 수계 교육 가서 법장 스님께 몰래 얘기해 주면 좀더 잘해주겠다고.
2: 아, 네, 알겠습니다.
0: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혹시 조계사 청년에 가입했다가 출가를 하시면 좀더 제가 조금이나마 더 몰래 뒤에서 초코파이라도 챙겨서 애를 좀 써보겠습니다.
2: 네.
0: 아, 대단하시네. 지금도 꾸준히 그렇게 출가를 하신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정말.
2: 네, 맞습니다.
0: 출가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저는 출가를 인생의 리셋이며 리스타트라고도 평가하는데 이렇게 하나의 회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그 안에서 신심을 바르게 다지고 있기 때문에 출가한다라고 좀 생각하는데 주변 법우님들 출가하시는 모습 보면 어떠세요? 좀 당황스럽지 않나요?
1: 당황스러울 때도 조금은
0: 그렇죠.
1: 있는데.
0: 갑자기.
1: 근데 그만큼 정말 고심 끝에 선택하셨다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저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께서 이제 법문 끝나시고 가끔씩 이제 마음에 드시는 법우님들 볼 때마다 출가할 생각 조금 있으세요?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눈이 초롱초롱해지시는 법우님들이 계세요.
0: 저 사람이구나 하면서.
1: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신 만큼 또 스님들께서 더 약간 특별하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이제 정말 고심 끝에 이렇게 출가를 선택해주시는 스님들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
0: 그쵸.
1: 너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정말 절로 듭니다. 이게 그 길을 걷는다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를 저희가 비록, 저희는 그냥 곁에서 지켜볼 뿐이지만, 그래도 그거를 조금이나마 그 파편적으로나마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누구보다도 응원하고 싶고
0: 그렇네요, 진짜.
1: 그렇습니다.
0: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청년의 활동을 하다 보면 다 사회생활을 하시는 중이지
2: 네,
0: 않습니까?
2: 맞습니다.
0: 아까 화요일이랑 토요일날 그렇게 법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평일에도 또 여러 사찰의 행사들도 있고 뭐 부처님 오신 날을 비롯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항상 조계사 청년회가 앞장서서 도와주고 있는 것들을 봤는데 그 중심점 우리가 뭐 불교적으로 말하면 중도적 그런 삶을 좀 어떻게 좀잘 밸런스를 맞추고 계세요?
3: 저는 그런 걸좀 봉사를 통해서 다스리고 있는데요.
0: 근데 일을 할때 이렇게 시간이나 그런 게 충돌이 나진 않나요?
3: 최대한 시간을 내서 옵니다. 네.
0: 귀한 시간을 내서 오시는 거네,
3: 네.
0: 그럼. 보시네, 보시. 시간을 보시하는 겁니다.
3: 네. 한 줄을 버틸 힘을 거기서 받기 때문에 안
0: 아, 오히려
3: 가면
0: 힘든 게 아니라
3: 네.
0: 가서 오히려 갔다 와서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3: 네.
0: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세요. 종교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내 시간 내기도 어려운데 그런 걸 하는 게 맞냐라는 의구점을 갖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볼때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면서 또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하고 어찌 보면 종교 활동인가 동시에 취미 생활도 같이 들어 있는 것이며 또 일상에서 무료한 또 지칠 수 있는 걸 여기서 또 힐링,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뭐 청년회에서 준비하거나 또 이렇게 같이 하는 것들도 좀 있습니까, 회장님?
2: 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통합 모임을 통해서 그 아까 말씀

0: 어쨌든 물고기 조각 명상, 꽃꽂이 명상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7월, 8월 되면 집전 대회 준비하고 있고, 저희 이제 가장 오래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청년들이 그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때여서 그분들에게 좀 위로와 그리고 버팀목이 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 이제 토크 콘서트를 준비해서 이렇게 버부들에게 인기가 많은 스님들을 모셔서 토크 콘서트와 그리고 요즘에 그 사찰 음식 만들기 체험을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같이 사찰 음식을 만들면서 이 음식이 우리가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공양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나눔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아, 맞습니다. 요새 막 사찰 음식도 붐이긴 하지만 나눔이라고 하는 보시의 개념이 잘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법은님들에게 즐거움일 수도 있겠어요. 기다려지기도 할 거고 하나의 약간 어떻게 보면 휴가 기간이 겹쳐질 때 그런 것들을 한다는 설레임 또 빨리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더 생겨나서 잘 꾸려갔으면 하는 마음이 진짜 큽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투게더를 통해 불교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불교를 만나 또 불교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또 불교인으로서 수행생활 또 전법 포교를 앞장서서 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모시게 돼서 아마 투게더 보시는 분들도 좀 생소하기도 하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몰랐던 걸 많이 아셨을 거예요. 아, 이렇게 불교를 접할 수도 있구나. 또 청년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이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잘못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것들을 해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가면서 저희가 이제 정리를 좀할 건데 마지막으로 각 부서와 우리 조계사 청년회를 최대한 자랑해 주십시오. 회장님을 맨 마지막에 하고 네, 다른 우리 부장님들 먼저 좀 해서 법우님 먼저 조계사 청년회 자랑 한번 해주십시오.
2: 조계사 청년회 정말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했던 저가 이제는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매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로우신 분들, 힘드신 분들 다 조계사 청년회 오셔서 편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놀러 오세요.
1: 네. 또 다음.
3: 네.
1: 부서 자랑해 주십시오.
3: 저희 부서 자랑부터. 저희 사찰문화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각지에 있는 여러 가지 사찰들을 돌아다니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이 궁금하다. 대웅전과 관전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 뒤에 있는 괴물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은 저희 조계사 청년회 오셔가지고 사찰문화부를 통해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공부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조계사 청년회는 이런 활동뿐만이 아니고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획하고 있으니까 불교에 대해 관심이 있다. 한번 입문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조계사 청년회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네. 자, 또.
4: 네. 저희 참선 수행부에서는 요즘 그 명상, 선명상이 엄청 이렇게 좀 핫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역시 그 명상을 통해서 명상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서 일상생활에서도 편하게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게 법우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고 마음뿐만 아니라 저희 지친 몸도 함께 그 요가 수업해주시는 법우들도 있어서 함께 몸과 마음을 수련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부서 생활을 꾸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경이나 기도, 그런 수행 방법들을 함께 나누면서 불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함께 즐겁게 수행하면서 가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조계사 청년회 활동 될수 있게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 대단들 하십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걸 정리해 우리 회장님 마지막으로 조계사 청년회 우리 조청에 최대한 자랑을 한번 해 주십시오.
0: 아, 네. 조계사 청년회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4시 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법장 스님과 같이 유명하신 법사 스님들 오시고 그리고 최근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많은 유튜버든 작가님들도 오셔서 청년들을 위한 강연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든든한 버팀목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조계사 청년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조계사 청년회를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꼭 다들 많이 찾고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투게더 오늘 여러분들 좀 낯서셨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이 단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또 약간 홍보 같이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방송의 이름 투게더, 계율과 함께한다라고 하지만 4부대중이 함께하기 위한 그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항상 그 빛속에 가려져 있던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고 그 속에 이렇게 많은 젊은 분들이 정말 신심 넘치게 부처님의 제자로서 우리와 함께 지금 이

0: 시대의 불교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 꼭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그 마음에 오늘 한국 불교의 중심지 바로 조계사, 그리고 그 조계사의 가장 대표 조계사 청년의 여러분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투게더 항상 제가 엔딩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인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계사 청년회가 법회가 끝날 때 하는 인사법이 있다라고 해서 그 인사로 여러분들께 환한 미소와 함께 이 청년들, 조계사 청년회의 큰 기운과 여러분께 전하는 공덕을 함께하는 시간으로 오늘 투게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1: 조계사 청년회
2: 화이팅!
0: 자,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3: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5월 한 달 불국토상조에 가입하는 회원께 염불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아도 화상이 구미 일선군에 도착하니 천지가 진동하였다. 구미시에 자리한 도리사는 417년 고구려의 승려 아도 화상이 신라인의 마음에 불심을 심기 위해 처음 세운 초전 법륜의 성지입니다. 외래 문물에 배타적이던 신라 사회, 불교 박해를 피해 신분을 숨기고 불법을 전하던 아도 화상은 한겨울에도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활짝 핀 신비로운 터에 절을 짓고 도리사라 이름했습니다. 신라 최초의 가람인 동시에 아도 화상이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하는 정멸보궁 도리사. 1600여 년 역사를 이어온 전법과 원력에 도량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구미 도리사는 교통이 편리해 전국 어디에서든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주십시오.
2: 세계가 주목한 문화유산의 무대. 신라의 찬란함과 유교의 깊이가 공존하며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풍부한 자연을 보는 경북. 경상북도는 지금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로컬 관광,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관광, 머무르고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고부가 가치 관광. 동해안과 백두대간을 아우르는 바로 이곳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고품질 관광이 시작됩니다.
3: 관광을 방문해서 관계로 머무르고 다시 오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광.
4: 문화유산을 살아 숨쉬는 산업으로
5: 관광이 곧 청년의 미래가 되는 경북.
2: 이제 경북에서 관광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It's time to 경북.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대한불교 태고종에서는 오는 6월 6일과 7일에 제38회 전쟁 종식 기원 및 국민 대화합을 위한 영산제를 봉행합니다.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92-300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노후복지시설 기공식을 오는 5월 30일에 부산 금정구 더군사에서 진행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따뜻한 격려와 축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5번입니다.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에서는 제21회 서귀포 불교대학 한마음 단합대회를 오는 5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천지학생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한 동문들의 우정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의는 010-3697-2189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부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인도와 네팔의 불교 성지부터 스리랑카와 부탄의 아름다운 문화까지. 매주 목요일 출발하는 소규모 맞춤 순례. 편안하고 여유로운 일정으로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여행사, 지금 문의하세요. 010-9568-9275번입니다.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있습니다. 선현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오늘 초하루가 물론 분별심은 내면 안 되겠지만은 오늘 초하루가 그냥 초하루가 아닙니다. 부처님 오신을 달의 초하루입니다. 4월 1일이죠. 네. 그리고 이어서 우리 회암사에 오랫동안 염원으로 그 인연 공덕으로 돌아오신 사리를 모시고 천일기도 하는데 600일이라는 그 600일을 무사히 잘 마치고 700일이라는 입제에 들어가는 또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법문에 앞서서 다 같이 한번 합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보

예, 오늘 700일에 들어가는 날에 예, 법문의 제목은 수행이라는 원인을 심어서 부처라는 결과를 얻자. 예, 수행이라는 인을 심고 그리고 부처라는 깨달음이라는 예, 원을 결과를 얻자라는 그런 법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257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많은 종파가 생겼습니다. 불교에는. 근데 그 모든 종파가 하나같이 따르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절에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이것 하나는 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칙이 뭐냐면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무슨 법칙이라고요? 예, 인과. 이 세상에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분명히 원인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과거에도 이 법칙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나중에 미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우리가 천일 동안 열심히

이렇게 독경을 하고 수지 독송을 하는데, 근데 이 인과응보를 자세히 관찰하고 또 그에 대한 수행과 믿음이 없으면은

인과 응보, 인연과 그 연기에 대해서 믿지 않은 이는 잠깐이라도 뭘 행복할지는 모르지만은 부처님의 궁극의 깨달음 해탈, 성불은 하기 어렵다. 그래서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이 가리왕이 부처님의 몸을 어떻게 하셨죠? 마디마디 이렇게 자르시는 거예요. 그 잘라야 되는 원인은 가리왕한테는 딱히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분노와 질투 때문에. 가리왕이 본인이 거느리고 있는 여인들이 부처님이 과거에 인혁행보살이 때, 그때 옆에서 이 여인들이 부처님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남성으로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수행하고 모습을 너무나 환희롭고 신심이 나서 같이 명상을 하는 모습을 보고 가리왕은 나의 여인이 저 사문한테 갔다라고 거기를 통해서 분노하고 질투심이 일어나서 부처님한테 너가 인혁행보살임이면은 얼마나 인혁이 대단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해서 부처님의 살을 마디마디 하나씩 자르는 겁니다. 그게 금강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게 뿐만 아니라 금강경에 부처님의 모든 이야기가 다 과거에 내가 어느 곳에서 어느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고, 그 과거에 어느 곳에서 내가 내 몸을 이 불교를 위해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내 몸을 내던졌다. 그런 이야기가 잔뜩 들어있는 게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가리왕이 부처님의 사지를 하나하나씩 자를 때 부처님이 원망한 마음, 원한 마음이 하나도 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믿어지세요? 어렵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인과의 법칙, 인연법에 대한 깊은 그 믿음이 있으면은 참아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리왕의 이몸 한마디, 몸 마디마디를 이렇게 사지를 잘라냈을 때 부처님께서 원망한 마음을 내지 않고 끝으로 목숨을 다할 때 마지막 끝에 어떤 마음을 내셨다? 저분을 제가 어느새 부처가 되거든 저분을 내가 구제를 해야 되겠다. 처음으로. 부처가 되자마자 처음으로 저분부터 내가 구제를 해야 되겠다. 왜? 저분의 탐심, 분노심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냐면은 수행자를 살해하는, 살인을 하는 업을 지어줬기 때문에 저분은 굉장한 과업을 받을 건데 이분부터 내가 제도를 해야 되겠다. 라고 부처님이 이런 마음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과 법칙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대신에 원함이나 분노를 심었다면은 부처님 역시도 똑같은 가리왕과 같은 분노심을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부처님이 원인을 뭘 심었냐면은 대자비심, 보살심을 심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후대에는 이 석가모니 부처라는 부처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발언을 통해서 부처님이 가리왕이 몇세 후에 그 업보를 다 받고 나타나서 부처님이 제도를 하셨다는

하고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상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요즘 그 패션이라고 하죠. 이 트렌드가 너무 빠르죠. 그리고 영상을 봐도 요즘은 긴 영상 안 봐요. 짧은 영상을 봐요. 그래서 모든 게 짧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변했냐면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과응보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연법칙에 대한 생각도 하나도 없어요. 인연법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은 마치 뿌리가 아주 단단한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이 인연법칙이라는 것이 다른 종교에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오직 비슷한 것이 있는 게 과학입니다. 과학은 무조건 증거가 있어야지만이 그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콩 심으면 콩이 나고 수박 심으면 수박이 난다고 그 인과법칙이 2570년 전에 부처님 80년 동안 사셨으니까 2650년 때부터 이 부처님이 이 인과응보에 대한 설을 많이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는데 우리가 반야심경을 할 때 누가 나오죠? 사리자. 사리라는 어머니의 아들인 사리자가 나옵니다. 사리자가 부처님을 저분을 내가 딱 스승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계기가 언제냐면은 인도에 그 당시 때 많은 이 사상가들이 살고 계시고 많은 수행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리불도 굉장히 뒤에 제자들이 많이 계시는 유명한 그 수행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마승비구라는 비구를 통해서 이 개성을 제가 아까 얼펴드렸죠. 개성을 예, 제법 정연생 제법 정연멸 그래서 마승비구한테 사리불이 들어가서 당신의 이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거우시다. 걸음 하나하나가 너무 완벽하다. 내가 많은 사람들의 수행자를 이 숲속에 수행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당신의 이 모습은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도대체 너의 스승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니까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분의 가르침은 무엇을 가르치냐? 너네 그 한국 영화에 유명한 거죠. 너네 아버지 뭐 하시노? 예. 네. 그래서 너네 스승이 뭘 가르치냐는 거죠. 그래서 마승비구가 제법 전연생, 제법 정연멸. 우리의 사문이 상자요시설. 늘 이렇게 설한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일어났다가 모든 법은 그 인연이 다 하면은 멸한다. 없어진다. 그 한마디에 사리자, 사리불이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뿅 간 거예요. 부처님은. 그래서 나도 그 사문을 뵙고 싶다. 보고 싶다. 해서 마승비구 따라가서 부처님을 인사를 드리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리자는 반야심경에 나오는 이유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지혜가 뛰어나는 제자가 사리불이에요. 지혜 제일 사리불 존자, 신통 제일 목권년 존자. 이게 양대 제자입니다. 근데 우리 북방불교 이쪽에 한국에 와서는 이 안안과 가섭 이렇게 두 분으로 이렇게 모시긴 하지만 가장 처음 이 양대의
제자는 사립을 하고

먹거니와. 그래서 이 사리불이 이걸 듣고, 와, 이런 거를 가리키는 스승이 계셨어요? 저희가 가짜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있는 겁니다, 경전에. 그리고 경전에 있다고도 여러분들이 바로 믿지 말고, 인연법에 대한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그 하나하나를 확인해 보세요. 인연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옆에 계시는 도반, 옆에 앞에 계시는 선배, 도반, 후배들이 다 어떠한 인연으로 오늘 여기에 앉아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부모님의 진정한 사랑, 아끼는 사랑 속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과거에, 현재에 부처님이라는 이 부처님과의 깊은 또 인연이 있고, 또세 번째는 회암사라는 이 도량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석 앞에, 방석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마실 때 마시기만 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마시면은 드러내야 되는 거. 드러내면은 다 마시게 되고. 들숨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들숨에 이어서 날숨이 나오고, 날숨에 이어서 들숨이 나오고. 그리고 죽는 사람만 봤어요? 아니죠. 태어나는 사람이 수두룩하죠. 그래서 인연 법칙을 잘 보면은 전생에 있다 없다에 대한 논쟁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 없다 하는 시간 낭비예요. 부처님이 전생에 있다 없다 이런 거 물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다늘 똑같은 방편으로 설법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의 너의 모습을 보고 지금에 집중해라. 시간 낭비라는 거죠. 인연법을 잘 믿고 수행하고 사시면은 저절로 전생, 후생 저절로 알게 되고, 그리고 윤회, 육도 윤회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각자만의 이런 좋은 거를 막 보여주는데, 과학자,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가장 가깝게 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불교를 믿는 우리는 늘 괴로워요. 눈 뜨면 괴롭고, 밥 먹다가 배부르면 또 괴롭고, 다이어트 실패해서 괴롭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첫 번째는 괴로움이 없어야 돼요. 육체적인 괴로움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따라옵니다. 그걸 인과응보로 잘 이렇게 계산하면은 섭섭하거나 미워하거나 괴로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심적인 괴로움? 그건 내가 만드는 겁니다.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심적인 괴로움은 또 내가 만들고, 육체적인 괴로움은 육체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 육체가 병들고, 그리고 뇌세해지고, 나이 들고, 죽은 거는 당연한 거예요. 저 사람은 건강하고 나는 왜 아프지? 그런 생각, 그런 계산을 하면은 그냥 평생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인연법, 인과응보, 이 인연법을 통해서 연기법이 나오고
연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사성제 팔정대 그 다음에 이 삼학 계정해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법을 잘 믿는 사람은 첫 번째 죄를 짓질 않아요. 죄를 안 짓습니다. 억지로 일부러 죄를 짓지를 않습니다. 근데 가다가 내가 모르고 벌레를 밟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일부러 마음을 내서 살생을 하거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인연법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죽인 대가만큼 누구한테 돌아온다? 본인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을 열심히 독송해서 금강경에는 자꾸 부처님이 이름만 있을 뿐이다, 없다 없다 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고 그냥 텅 비어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처님이 깨달음의 경지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말로 표현한 게 무상무아 정도 되는 거예요. 이 회암사 여기만 해도 여기 비어 있는 이게 다 허공이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주먹을 하나 쥐면은 이 안에 허공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그냥 딱 주먹만치만 들어가죠. 그 해운대에 가서 모래를 한 주먹 딱 쥐면은 딱 모래 한 주먹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요 정도만 알고 있어요. 요 정도만.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 정도도 모르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법이 부처님의 깨달은 법이 말로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그리고 부처님이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아셔서 법을 설하기를 꺼려 했는데 그래도 중생들의 염원으로 법을 설하는데 지금 2570년이 흘리면서 부처님이 법이 가벼워지고 있잖아. 부처님은 이거밖에 깨달은 게 무상이야. 깨달은 게 무상밖에 없어. 연기법밖에 없어. 이거는 깨달음의 기초입니다. 그 깊은 깨달음은 연기법, 인연법을 본인이 열심히 수행하면은 비로소 느낄 수가 있어요. 더 깊게 더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로는 그냥 연기법, 인연법, 사성제, 팔정대.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냥 사성제, 팔정도, 팔만대장경 정도만 설하신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 세상이 좋아지는 만큼 TV를 많이 보다 보면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게 이게다, 이거다, 맞다, 틀리다. 그거 다 제껴놓고 인연법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 저 스님이 인연법을 잘 따르냐, 안 따르냐. 그거부터 보세요. 첫 번째는 나부터 인연법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면 기도하러 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가버려. 아무도 없어서 갑니다. 근데 인연법을 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러 온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도반들이 안 와서 기도 안 합니다. 이거는 인연법에 대한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인연법

법을 확실히 믿고 인과응보 법칙은 절대 틀림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은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생각하게 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세상에 사용을 해봐도 효과가 있습니다.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종이컵 많이 쓰지 마세요. 플라스틱 많이 쓰지 마세요. 일회용 많이 쓰지 마세요. 하면은 잘안 따라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10년 뒤에 우리 다 죽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환경운동 하죠? 왜 10년 뒤에 뜨거워질까요? 하니까 우리가 지구를 뜨겁게 만든다는 거죠. 일회용품도 많이 쓰고 에어컨, 자동차 팍팍팍 많이 쓰니까 그의 결과가 이 지구의 생태가 좀 약해지면서 온난화가 오면서 지구가 곧 이 뜨거워져서 사람 살기 힘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안에는 인과 법칙이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기분이 안 좋아요? 예. 이 인과 법칙 얘기를 하면은 화가 많이 나요. 화내면 안 되는데. 화내면은 과가 뭐가 들어오죠? 예, 화병이 생겨요. 화를 많이 내면 화병이 생겨요. 밥 많이 먹으면 살쪄요.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져요. 인과 법칙입니다, 이게. 이거를 부처님이 이 인류에 처음으로 설했다는 게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위대한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지.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아. 인도에 가보세요. 계급 사회입니다. 평등함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우리는 다 인과 법칙으로 볼 때는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냥 평등합니까? 아니죠. 여기에 좀 동안이신 분도 있고, 나이가 똑같은데, 어느 사람은 동안이고 어떤 사람은 좀 노안이고 똑같은 인간인데 평등해야지. 그런 거는 평등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육체를 가진 한 병들고 아프고 나이 들고 죽는 이것은 평등하다는 거죠. 계급이 높다고 안 아픈 사람 있어요? 없죠. 스님이라고 치매 안 걸린 사람 있어요? 아니죠. 그리고 왕이라고 안 죽는 사람 있어요? 큰 대왕, 전륜성왕, 이름 막 대단한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여기 나오라고 하면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태어남과 늙고 병드는 죽음을 앞에서 이 죽음 역시도 인과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고 이 법칙에서는 우리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부모님 아래서 태어나도 한 애는 좀더 예쁘잖아. 한 애는 좀더 못생겼고 어머님은 둘다 예쁘다고 하지만 그게 평등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부처님은 그런 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평등은 늙고 병들고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가 평등하고, 그 다음에 몸을 가지고 이 생각이 있는 한, 그리고 행복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있는 한 사람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거기에서 더 뛰어나서 완전한 행복,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이 있다는 거죠. 그런 평등함을 말씀하시는
말씀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